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최유라의 메디솔라 시대.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식사 하셨나요? 나를 위한 한 끼 챙기기 정말 어려우시죠? 전문가들이 만든 영양 밸런스 식단 메디솔라와 함께 해보세요. 저 최유라도 케어받는 똑똑한 맞춤 영양 식단은

0: 탕탕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머리가 좀 비어 보이네.
2: 아, 탈모인가?
1: 에이 설마.
3: 할 때가 캐라시딜 할 때. 남자도
2: 여자도
3: 캐라시딜 캡슐. 설마 할 땐 캐라시딜로 오늘부터 지키세요.
2: 탈모 보조 치료제
3: 캐라시딜.
4: 엄마 손은 약손, 나도 쓰제야.
2: 약국에서 만나요.
5: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6: 케어. 원해요?
7: 케어원 헤어.
6: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7: 케어원 헤어.
6: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7: 케어원 헤어.
6: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8: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9: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8: 비다샵!
9: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8: 비다이렉트샵!
9: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8: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10: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1: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함께하고 계시고요. 아침봉 청취자들의 애칭입니다. 우리 봉그레 여러분이 보내주신 메시지 만나볼게요. 5420님이 17년 차 영양사입니다. 매년 복날은 전국의 영양사와 조리사님들이 닭과의 전쟁을 치르는 날이에요. 오늘 하루 화이팅 불태워봅시다. 아자아자. 아 그러게요. 영양사분들이랑 조리사분들이 정말 힘들긴 하겠네요. 또 닭 손질 다 하고 아 삼계탕이 나가겠죠. 많은 곳에 손이 많이 가잖아요. 어, 이 생각을 못했네요. 그러면 영양사님들과 조리사님들의 초복을 누가 챙겨주죠? 좀 주변에서 챙겨주는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제가 많은 분들을 대신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네, 영양사분들과 조리사님들 화이팅입니다. 고맙고요. 한경혜님이 저는 출근길에 넘어져서 삼계탕 대신 병원 가서 엑스레이 찍으려고요. 흑! 많이 다치신 건 아니시겠죠. 그죠? 빗길이라서 이제 구두 신고 출근하시고

그런 분들은 조금 많이 조심하셔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별일 없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엑스레이 찍고 나서 점심은 뭐 조금 힘들긴 하겠지만 저녁쯤에는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몸보신 더 하셔야 돼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는요.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이해서 다시 돌아온 이벤트 사연의 제목을 지어주세요. 만나봅니다. 사연에 집중해 주시고요. 라디오헤드의 크립 듣고 올게요.

일상의 모든 사연 그리고 그 장면을 더 빛내줄 제목을 여러분이 지어주세요. 사연의 제목을 지어주세요. 저희 아버지가 세상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건 바로 술에 취한 엄마십니다. 평소에 술을 잘 안 드시지만 한번 드시면 주사가

장난 아니고요. 아버지를 떨게 한 추세는 바로 귀척, 귀여운 척입니다. 지난 주말에도 엄마는 개모임을 가셨고 기분이 좋으셨는지 살짝 취하셨나 봐요. 아버지가 엄마를 데리러 가셨는데 두 분이 만나자마자 아이고 우리 상철이 왔죠요? 상철이 반가 반가. 당신 뭐하는 거야? 어? 조용히 하고 그만 가자. 우리 상철이 왜 이래? 오늘 상철이 혼자 두고 가서 삐졌죠? 많이 많이 삐졌죠? 엄마는 혀를 반으로 접으신 채 온갖 귀여운 척을 다 하기 시작했고 함께 나오셨던 엄마 친구분들이 조금 놀라셨나 봐요. 어머 상철씨 카리스마만 있는 줄 알았더니만 이렇게 귀염받고 사셨어요? 아우 부러워라. 그니까 그러고 보니 상철씨 좀 귀염상인 듯. 그치 우리 상철이 볼따구 귀여워 우쭈쭈쭈쭈. 엄마는 아빠의 볼을 막 잡아 늘리시고 엄마 친구분들은 박장대소를 하고 그 정신 쏙 빠지는 혼돈의 공간 속에서 아버지는 아니라고도 못하고 그만하라고 화도 못 내고 인내에 인내를 하다가 겨우 엄마를 데리고 집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근엄한 목소리로 당신 취했으면 얼른 씻고 가서 자. 내일 아침에 다시 제대로 이야기 좀 하자고. 엄마에게 경고를 하셨는데요. 엄마는 거기에서 그만두지 않으시고 한 방도 날리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상철이 맘마는 잘 챙겨 먹었죠? 맛있는 거 먹은 것 같긴 한데. 좋은 말로 할 때 그만하고 가서 자라니까. 아우 우리 상철이 맘마 먹고 치카치카 안 했지? 아우 냄새 냄새. 우리 상철이 얼른 치카치카 하자. 이러시더니 욕실에 가서 아버지 칫솔에 치약을 묻혀서 아빠 입에 막 집어넣으시더라고요. 결국 아버지는 폭발했고 엄마에게 금주령을 내리셨는데요. 다음날 엄마에게 기억나냐고 여쭤봤더니 뭐라는지 아세요? 다 기억나지. 니네 아빠 질색하는 거 재밌어서 더 취한 척한 거야. 뭐 어차피 당분간은 술을 안 마실 텐데 한 3년 뒤에 또 써먹어야지. 아우 영상으로 찍어놨어야 하는데. 아 역시 엄마에게는 아주 큰 계획이 있으셨네요. 근데 저도 옆에서 울그락불그락 아버지 구경하는 재미가 아주 쏠쏠했답니다. 지금부터 오늘 사연의 제목을 여러분이 지어주세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도 열려 있습니다. 제목이 소개되는 모든 분께 버거 세트를 보내드릴게요.

오늘은 사연의 제목을 지어주세요 였고요. 이어서 듣고 오신 노래는 허밍 어반 스테레오 하와이안 커플이었습니다. 오늘 사연 보내주신 5945님께는 청취율 조사 기간 특별 선물 블랙박스 보내드릴게요. 근데 뭐 아버님 입장도 있으시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이런 취사면은 좀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아버님도 막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후후 상처를 귀엽다고? 하면서 거울 앞에서 이렇게 자기 볼도 이렇게 한 번씩 찔러보시고 그러는 거 아니신지 모르겠어요. 봉그레 여러분이 지어주신 오늘의 사연 제목 만나볼게요. 7007님 드렁큰 와이프. 이은철님 남편 놀리기 바로 이마 아닙니까? 이거 맞나요? 네. 김현웅님이 귀여운 게 죄는 아니잖아. 그러니까요. 우리 상철 아버님 귀여운 게 죄는 아니에요. 정말 귀여우신 걸 수도 있잖아요. 9752님이 애교는 내 거, 창피는 네 거. 0123님 상철을 치료해줄 사람 어디 없나? 뭐 이거 맞겠죠? 외톨이 랩? 상철을 치료해줄 사람은 그 어머님밖에 없죠. 어떻게? 우쭈쭈 화났죠? 이렇게.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모든 분께요. 버거 세트 보내드리고요. 사연 제목 찍기 이벤트는 내일도 이어지니까요. 참여 많이 많이 해주세요. 노래 듣고 오도록 할게요. 전람회 취중진담.

0: 안녕하세요. 춘천특집 노래자랑에서 양문형 냉장고를 탄 서유림입니다. 어머니표 고춧가루를 중고마켓으로 판매했었는데요. 한동안 거래를 하러 나가면 컬투쇼에서 춤춘 분 아니세요? 라면서 알아보셔서 아주 난감했지만 좋은 추억이 생겼습니다. 내 안의 끼와 흥을 깨워주는 컬투쇼, 앞으로 20년만 더 함께해주세요. 컬투쇼 20살 축하해.
1: 여러분과 함께하는 컬투쇼.
2: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CL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3: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2: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3: CL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4: 한강도 보이고 서울도 가까운 신사옥. 어디 없을까?
5: 정답은 덕은 DMC IS 비즈타워.
4: 서울과 맞닿은 덕은 지구의 단지 앞 한강. 착한 분양가까지 바로 입주도 가능하니까.
5: 신사옥 마련은 덕은 DMC IS 비즈타워.
4: 02-2677-2677 IS 동서.
6: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7: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FM이 9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가수 김혜연입니다. 요즘 음악 활동은 물론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운동을 하면 체력적으로도 여유가 생기고 마음도 넉넉해지고 뭐든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도 생기더라고요. 덕분에 무대에서도 활기찬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요즘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 에너지를 받고 밝게 웃으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더 행복해져서 운동을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건강 꼭 잘 챙기시면서 행복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늦기 전에 올 여름부터 자 도전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김혜연이었습니다.
1: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은 SBS와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사연을 봉디가 읽는 순간 치킨 한 마리가 됩니다. 꾹꾹. 오늘의 문자는 치킨이 된다.

초복맞이 스페셜한 선물 준비했습니다. 소개된 모든 분들께 치킨 세트를 보내드릴 테니까요. 일상 이야기와 신청곡을 함께 보내주세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여러분의 사연 소개해드릴게요.

루시, 항상 엔진을 켜둘게 듣고 왔고요.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침봉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부터 사연 소개된 모든 분들에게 커피 아니고 초복 맞이 선물 치킨 세트가 갑니다. 얼그레이 님께서 엥? 아픈 닭 아니죠?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저희 제작진이 꼭 이 말을 밝히고 싶어 하더라고요. 굉장히 부끄러워하면서요. 꼬꼬댁은 저의 애드립이었음을 꼭 밝혀달라고 얘기하네요. 아파 보이나요? 그 어떨 때보다도 약간 뭐라고 할까요? 청년닭? 약간 변성기를 이제 갓 지나고 있는 그런 닭 느낌 아니었나요? 네, 오늘은 치킨 세트를 드리고요. 우리 봉그레들의 문자 만나보도록 할게요. 8273님께서 오늘 아침 알람 끄고 자버려서 8시 47분에 일어나 버렸어요. 지금 대충 고양이 세수하고 후다닥 준비하고 열심히 출근 중인데요. 지금 사무실에서 라디오 듣고 계실 것 같은데 빨리 가겠습니다. 힝! 이라고 보내주셨네요. 덕분에 오늘 알람 끄고 자버리고 지금

각일까요? 늦게 출발하신 덕분에 치킨 세트를 받으시게 됐고요. 네, 럭키. 1477님이 봉디 오늘 아침에 갓 구운 빵이 너무 생각나서 급하게 빵집을 알아봤는데 빵 냄새가 진동하는 빵집을 찾아갔는데요. 사장님이 첫 손님이라고 빵 두 개를 더 넣어주셨네요. 아침부터 따뜻한 기분입니다. 야호! 인간은 야호! 닭은 어호! 어, 재밌는데요? 이거? 네. 특히 그 아침에 막 그 오픈한 빵집에 가면 정말 빵 냄새가 진동을 하잖아요. 그 매장 안이. 그거 너무 좋지 않아요? 너무? 빵을 먹은 것도 아닌데 마치 배가 부르는 듯한 그런 착각이 들 정도로 기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조민주님이 친구가 소개팅 해준다 해준다 하면서 자꾸 안 해줘요. 제가 소개팅 한번 받으려고 사준 밥값만 해도 삼땡 주식 한 주 값은 될 것 같은데 좀 더 기다려볼까요? 아님 이제 포기할까요? 네, 삼땡 주식 언제를 얘기하는 거죠? 네, 언제 얘기하는 거죠? 약간 소개팅이라고 하는 건 사실 제가 생각할 때 서두른다고 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조금 시간을 가지고 좀 기다려보시고요. 그러다 보면은 정말 민주님에게 딱 어울릴 만한 어떤 파트너를 소개팅을 통해서 만나게 되지 않을까요? 그런 의미로 제가 오늘 초복이니까요. 응원해드리도록 할게요. 어떻게요? 이렇게요. 네. 노래 들을게요. Be the voice, all together, all alone.

노래 듣고 왔고요. 오늘의 문자는 치킨이 된다. 초복맞이 선물이죠. 치킨 세트 받으실 문자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미희님께서 꽃기호라고 하지만 야호 신난다라고 들려요. 빙고! 네, 미희님 맞아요. 네. 야호 신난다를 약간 닭의 언어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강태성님이 봉디의 꽃기호 흉내내는 소리 듣고 우리 집 반려 앵무새 깜지가 흉내내서 깜짝 놀랐네요. 새로운 개인기가 생겼습니다. 대박! 그 깜지는 제가 꽃기호 하면 그걸 그대로 따라하는 거 아니에요? 태성님, 제가 지금 다시 한번 해볼게요. 깜지가 또 하나요? 꾸꾸! 그럼 또 깜지가 저기서 꽃기호 하고 오, 깜지야, 우리 한번 듀엣을 해볼까? 하나, 둘, 셋! 오, 오! 어, 좋은데요? 네. 4578님께서 봉디, 제가 주선한 커플이 한 달 만에 결혼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둘이 첫눈에 반한 걸까요? 축하하는 마음 반, 걱정되는 마음 반입니다. 허허. 이럴 때는 축하하는 마음만 100으로 가져가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성인이니까요. 아마 두 분이 만나고 나서 잘 선택하신 거 아닐까요? 뭐 물론 걱정되는 마음이 조금 들긴 하겠습니다만 그거 다 지우고요. 어쨌든 주선해준 커플이 결혼한다라고 하니까 축하하는 마음만 한 120 정도 담아서 축하해준다고 하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4023님께서 봉디 오늘이 초복이라고요? 아기 낳고 4개월 만에 남편이랑 단둘이 저녁 먹으러 가려고 해요. 시어머니가 아기 맡아주신다고 데이트하라고 하시네요. 치킨집을 가야 하나? 생맥주까지 같이 마시고 싶은데 고민이네요. 히히. 마셔야죠. 네, 왜냐하면 이제 당분간 남편이랑 단둘이 데이트, 뭐 시어머니 혹은 친정어머니가 맡아주시기 전까지 언제 이런 찬스가 올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찬스, 오늘 하루 자유시간이 오는 이 찬스를 마음껏 누려야 되거든요. 드시고 싶다라면 드셔도 됩니다. 노래 듣고 오도록 할게요. 조지 좋아해.

0: 노래 듣고 왔고요. 오늘의 문자는 치킨이 된다. 우리 봉구레들의 문자 만나보도록 할게요. 8586님이 방금 카페에서 커피를 주문했는데요. 과자를 서비스로 주시길래 저도 모르게 헉 깎아를 주시네요. 이래버렸어요. 네. 매일 아이들이랑 대화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깎아라고 했네요. 네. 사실 깎아는 어르신들에게도 깎아거든요. 네. 그러니까 괜찮아요. 네. 깎아는 깎아니까요. 광고 듣고 오도록 할게요.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워. 시원한 잠, 누잠.
2: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3: 아나운서 김재원입니다. 76년의 세월 아직 주인을 찾지 못한 노공훈장이 있습니다. 6.25 전쟁에 참전한 가족이 있다면 1661-7625로 전화 주세요. 우리 가족이 그 주인일 수 있습니다. 1661-7625. 국민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4: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5: 세라하임. 안녕하세요. 악뮤 이찬혁입니다. 유난해. 그 말 전 참 좋더라고요. 적당히 해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생명을 구하는 일엔 더 유난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유난하다. 유엔 난민기구. 지금 유엔 난민기구를 검색하세요.
6: 전세 보증금 지키는 법. 저 최주빈이 알려드릴게요. 수도권 7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전세라면 안심하세요. HF 보증으로 전세 대출 받고 전세 지킴 보증을 신청하면 되니까요.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HF 전세 지킴 보증.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7: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0: 아이 같아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1: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0: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4: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주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3: 워킷 워킷 안전화.
5: 단백질 맛집 셀렉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6: 단백질에 혈당 밸런스까지 챙긴 셀렉스 프로틴?
5: 그래, 아침 공복을 깨는 단백질 셀렉스 프로틴 지금 검색해봐.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7: 화사도 찾는 유산균은 CJ 바이오컴. 유산균이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니까 장 건강, 피부 건강, 다이어트까지 이제 원하는 기능성 유산균을 선택해 바이오. CJ 바이오코어. 건강기능식품 적절한 운동, 식이조절과 함께 섭취하세요.
8: 광고까지 듣고 오셨고요. 오늘의 치킨도 완판이 되었네요. 2부 끝곡으로는 맥스웰 프리티 윙스 들으시면서 저는 3부 시대착오 퀴즈로 돌아올게요.

0: 모든 인쇄 가능한
1: 삼원 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삼원 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0: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1: 국민인쇄 성원에드피아.
2: Hi, 올리디아.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지극히 나답게, 지극히 자연스럽게,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의료기기 광고 심의 필.
3: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세상에서 가장 평범한 남자가 딸을 찾기 위해
2: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남자가 되는
3: 아빠 유니버스 액션 드라마
1: SBS 금토 드라마 김부장은 매주 금토 밤 9시 50분 SBS에서 만나요.
4: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세라하임.
5: 니 12시에 말해. 점심 때리고 잠 솔솔 와. 그땐 12시엔 주현영 들어야 돼. 지금 당장 창문 대신 귀때기 열어.
6: 행복한 오후의 시작 12시엔 주현용입니다.
7: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8: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7: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8: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7: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8: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7: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9: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10: 샤브샤브 봄담아, 샤브샤브 봄담아,
9: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담아 건강한 한 끼 샤브샤브 봄담아에서 정식을 알려드립니다.

0: 과거로부터 시작한 태교의 그 시절 퀴즈, 시대착오 퀴즈. 1990년에 불시착한 태교, 방학 동안 삼촌네 집에서 며칠 지내기로 했다. 삼촌, 친구들이 놀러오고 싶다고 해서 같이 왔어.
1: 봉태규, 그런 건 삼촌한테 미리 허락을 받아야지.
0: 에이, 삼촌 뭘 그래.
2: 요리 보고 조리 봐도
0: 할 일 없었던 거 다 아는데.
1: 아, 진짜 알 수가 없다.
0: 어? 어디서 이런 애가 왔지?
2: 요리 보고 조리 봐도 알 수 없는 태규, 태규.
0: 참나, 됐다 됐어. 너랑 무슨 말을 하냐? 통닭 시켜줄게. 친구들이랑 싸우지 말고 나눠 먹어. 삼촌의 모습에서 미래의 자신을 본 듯한 태규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여기서 문제. 만화 영화 아기 공룡 둘리의 주역이죠.

저 둘리를 못 살게 구는 심술쟁이 아저씨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마음만은 따뜻한 희동이의 외삼촌인 이 캐릭터의 이름은 과연 무엇일까요? 노래 한곡 듣는 동안 보내주세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정답자, 오답자 몇분 뽑아서 마스크팩 세트를 드립니다.

아기 공룡 둘리 주제가 듣고 왔고요. 나이를 먹고 보니 삼촌의 입장이 이해간다는 반응이 많았죠. 정답은 고길동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이 주제곡이 나왔던 첫 번째 애니메이션 있잖아요. 둘리의 첫 번째 애니메이션. 이 그림체가 원작이랑 조금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작 만화가인 김수정 작가님은 이 첫 번째 방영됐던 애니메이션을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놀랍긴 하더라고요. 왜냐면 많은 분들의 기억 속에 그 첫 번째 애니메이션, 그 K본부에서 했던 그 애니메이션이 엄청 강하게 그 이미지로 남아있는데, 원작자분은 오히려 너무 이렇게 둘리가 좀 둥글둥글 기워졌다라고 해서 안 좋아하더라고요. 네, 정답 맞춰주신 분들 먼저 만나볼게요. 윤소영님이 고길동 아저씨. 지금 보니 자기 아들도 아닌데 독방육가의 객식구까지 돌보시다니 리스펙. 고길동 아저씨 존경합니다. 그러게요. 거기 보면은 다른 친척의 아이도 와 있잖아요. 네. 그리고 둘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도은어의 또치에 또 연고도 없어요. 그 친구들은 점거한 상태잖아요. 1882님 고길동. 우리 아빠 닮은 고길동 아저씨. 만화 볼 때마다 우리 아빠다라고 했어요. 8824

3933님 고길동 봉디 닮았어요. 마르고 불쌍하고 비슷하네요. 무슨 말씀이시죠? 네, 정답만 맞춰주시면 될 텐데 굉장히 불필요한 말씀을 이렇게 정답과 함께 보내주셨네요. 네, 이번엔 오답자요.

0: 닥터피엣 닥터피엣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엣 닥터피엣.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3: 현대

0: 떡국이 하면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케어 원해요?
4: 케어원 헤어.
3: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4: 케어원 헤어.
3: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4: 케어원 헤어.
3: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5: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6: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5: 비다샵!
6: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5: 비다이렉트샵!
6: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5: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0: 상상을 넘어 일상 회복까지 메이드 인 케이보링 개보린정 삼진제약.
1: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아이들의 순수 100% 유치함, 어른들의 때 묻은 유치함, 일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유치한 순간들을 만나봅니다. 유치봉짱. 때묻지 않은 순수한 아이들로 인해서 뒤통수가 얼얼해질 만큼 당황스럽고 황당했던 사연들, 나 어렸을 때 봤던 유치한 행동들, 나이만 먹었지 여전히 어른아이인 사람들의 에피소드 등등 일상에서 겪은 모든 유치한 상황들을 보내주세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만나볼게요.

악뮤 다이너소어 듣고 왔고요. 지금부터 사연 소개된 모든 봉글레들에게 다이땡 쿠폰을 선물로 드립니다. 바로 유치봉짝한 사연들 만나볼게요. 2978님께서 아내 몰래 과자를 사줬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유치원 가서 우리 아빠 완전 부자다. 돈 엄청 많이 벌어 하면서 자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그렇게 잘 벌지 않는다고 했죠.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에이 이제부터 잘 벌면 되지 라네요. 어 이거 첫 사연부터 약간 많은 아빠들의 눈시울을 붉히는 그런 사연이 왔네요. 유치봉짝인데요 코너가. 어 이거 시작부터 울면서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우 저도 이제 아빠잖아요. 네 어, 우리 아들이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 말이 위로가 되면서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은데요. 네, 이 코너가 비도 오는데 비가 내리는 것처럼 많은 아빠들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리겠는데요. 네, 아이들이 가끔 이렇게 조금 뭐라고 해야 되죠? 뜻하지 않게 우리를 감동스럽게 할 때가 있잖아요. 뭐 물론 네 돈이 전부는 아닙니다만, 네 이 말은 뭔가 마음을 때리는데요. 돈이 전부인가요? 1892님. 아들이랑 TV를 보고 있는데 장난감 광고가 나오더라고요. 아들이 눈을 못 떼고 뚫어져라 보길래 아빠가 저거 선물로 사줄까?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오 엄마가 돈 좀 줬나 봐? 라고 하는데 이거 괜찮은 거 맞죠? 이게

어떠한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약간 다르죠. 네. 정말로 엄마한테 돈을 좀 받았다면 그게 제일 괜찮은 거 아니에요? 다른 것보다? 제가 생각할 땐 그게 제일 괜찮은 상황인 것 같은데 말이죠. 네. 근데 1892님 어떻게 아내분한테 돈 좀 받으셨나 봐요? 네. 웬만하면은 광고 보면서 아빠들이 선뜻 장난감 사줄까 이런 얘기 못하거든요. 네. 6214님께서 초등학생 아들이 장래 희망이 바뀌었다면서 검사가 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꿈은 게임 너튜브였거든요. 저도 모르게 깜짝 놀라서 검사? 소드 마스터가 되고 싶다고? 했더니 아이도 옆에서 듣던 남편도 어이없어 하네요. 네. 소드 마스터요? 아니 뭐 우리 아이들이 커서 뭐든 뭐가 된다 한들 안 예쁘겠어요. 네, 뭐가 된다 하들 대단하게 되어 있을 텐지만 소드마스터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소드마스터가 웬 말이에요. 6779님께서 둘째가 5살 때 밥 먹다가 엉엉 우길래 놀라서 왜 우냐고 물었더니 엄마 메롱이가 아포 하는 거예요. 허겁지겁 먹다가 혀를 깨물었던 거였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이거를 5살 아이가 하는 경우가 있고요. 종종 뭐 성인이 됐을 때도 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요. 이거 많은 지금 이 아침봉을 듣고 계시는 성인분들은 좀 한번 써먹어도 될 것 같아요. 뭔가 데이트하거나 그럴 때 뭔가 아! 하면 왜 그래 왜? 이러면 메롱이가 아포 이렇게 하는 거죠. 어? 무슨 소리야? 혀 깨물었죠. 이렇게. 그럼 뭔가 약간 사랑이 싹 트지 않을까요? 저도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갑자기 아! 하면은 봉구레들이 봉디 무슨 일이에요? 그러면 그때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거죠. 메롱이가 아포. 멘트 치다가 혀 깨물었죠. 하면 봉구레들 꺄! 귀여워! 막 이렇게 하는 걸까요? 이거 써먹어 봐야지. 메롱이가 아파. 괜찮은 것 같아. 약간 혀를 이렇게 내밀어야 될까요? 아포! 하면서 이렇게 혀를 내밀어야 될까요? 써먹어 봐야지. 4931님께서 태권도장에 갔는데 마침 한 할머니가 손주를 데리고 등록을 하러 오셨더라고요. 근데 태권도는 처음에는 무조건 흰띠잖아요. 흰띠를 받으신 할머님이 저기 흰띠는 때가 잘 타서 빨기 힘든지 검은띠로 줘 이러셨네요. 약간 이 할머님은 한 달 정도 하고 그만둘 느낌은 아니다. 약간 헬스로 치면 1년권 끊는 분들 있잖아요. 회원권을. 이런 할머니 잡아야죠. 관장님 입장에서는 이 할머니는 잡아야 된다. 왜냐하면 뭐 이렇게 한 달, 세 달 뭐 이렇게 도장 이용권을 사용하실 분이 아니다. 장기로 한 1년에서 2년 정도 그렇게 끊을 회원이기 때문에 이 할머니는 잡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노래 듣고 오도록 할게요. 지드래곤 블랙.

fade away, fade away, fade away. 노래 듣고 왔고요. 계속해서 유치봉짝 사연들 만나볼게요. 7995님. 올해부터 다이어리 쓰는 남편. 글쎄, 제가 잔소리한 걸 열심히 적어놓은 거 있죠? 아이도 아니고 왜 그럴까요? 애니까요. 아, 결혼하면 좀 알지 않나요? 네, 남편들은 아이가 되잖아요. 네. 이거 그래도 7995님은 아직까지 뭐 그렇게 남편분이 아이가 됐다라는 걸 혹은 약간 애 같네라는 걸 모르는 거 보면 신혼이실까요? 네. 왜냐면 대부분 연애할 때도 알지 않아요? 아! 혀 깨물었어요. 메롱이가 아프. 네. 아주 재밌네요. 네. 이게 바로 유치봉짝이죠. 네. 굉장히 지금 제 맞은편에 부스에 제작진들의 얼굴이 보이는데 굉장히 오랜만에 봐요. 막 죽이고 싶어하는 표정으로 저를 보는 저 표정들 참 오랜만에 보는데요. 네. 하루를 소중하게 님께서 어제 시댁에서 50 넘은 남편이 딸들한테 생밤 좀 달랬는데 안 주니까 시어머니께 엄마 쟤네가 밤 좀 달라는데 안 줘 하면서 고자질하더라고요. 아이들이 한심하게 바라보는데 할 말이 없었어요. 네, 이것도 뭐 아니, 저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사시는 집에 가잖아요. 그럼 그렇게 잠이 와요. 모르겠어. 뭐가 이게 긴장이 풀려서 그런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잠을 자요. 그렇게. 근데 이게 엄마가 봤을 땐 조금 약간 오해하는 지점이 있는 것 같아. 그냥 저런 잠이 온 거고 피곤해서라기보다는 이상하게 엄마한테 가면 조금 제 입장에서는 뭐 편한 것도 있겠죠. 근데 굉장히 뭔가 피곤한 상태. 우리 아들이 뭔가 결혼 생활이 계속 피곤한가라는 오해를 하시기도 하나 보더라고요. 네. 사실 제가 처신을 잘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다음에 갈 때는 엄마 집에 가서 잠을 잠 안 자요. 네. 8568님께서 저희 딸 4살 때 아빠도 엄마가 나왔어?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아빠도 많이 잡돌이를 했나 봐요. 오늘 아빠 특집인데요? 네. 8568님 뭐 약간 그런 느낌이 들긴 하잖아요. 뭐 누가 그랬죠? 어떤 어머님들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네. 차라리 배 아파서 나왔더라면 이렇게 밉지는 않았을 텐데. 본인 남편을 보시면서 어떤 프로였나, 인간극장이었나, 어떤 프로에서 아유, 저 양반을 내가 차라리 배가 아파서 나은 거라면 조금 덜 미울 텐데, 저 인간. 이러면서. 네. 그런 얘기를 했던 게 생각이 나고요. 근데 나는 이 모든 게 다 사랑이야. 잡돌이를 하는 것도 사랑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관심이 없어. 내가 정말 애정이 아예 없어. 감정이 없어. 그럼 잡돌이를 하겠어요? 그냥 무시하지?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남편들 입장에서도 아, 우리 아내가 조금 잔소리를 한다 혹은 잡돌이를 한다라고 생각이 들 때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뜨루러보다. 왜냐면

나의 아내가, 나의 배우자가 나한테 감정이 없고 정말 나에게 관심이 없어. 그럼 잡돌이를 하겠습니까? 절대 안할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많은 잡돌이는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게 어떨지 모르겠어요. 네.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요? 그냥 아무 말이나 하는 거예요. 4부에서도 유치 봉짝 이어갈게요.

0: 두피부터 복부까지 스트레스 리셋.
1: 자비니 스파, 국민 스파 자비니, 모두의 스파. 두피 탈모 복부 관리 자비니 스파, 부담 없는 헤드 스파.
0: 싹 관리했더니 혈색이 싹 도네.
1: 스파 자비니 스파.
2: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3: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2: 디자인도 예쁜데?
3: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4: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3: 필립스 멀티탭.

0: 친환경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친환경
1: 농산물. 전국의 사장님들을 위한 세 글자 스피드 퀴즈. 1위 라디오 채널은
2: SBS.
1: 1등 인터넷 라디오는
2: 고릴라.
1: 부담없는 비용으로 고릴라에 광고하면 무허가 쑥
2: 매출.
1: 광고기 가성비 갑.
0: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3: 고릴라 SBS 생활정보.
4: 강릉과 동해 삼척에 폭염경보가 발효됐습니다. 가장 더운 시간에 야외활동을 피하는 등 더위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온라인 쇼핑을 할 때 갑자기 주민등록번호나 카드 비밀번호 전체를 입력하라는 화면이 떴다면 피싱은 아닌지 한 번쯤 의심해봐야 합니다. 최근 일부 쇼핑몰에서 진짜 결제창과 거의 똑같이 꾸민 가짜 결제창으로 카드 정보를 빼내는 피싱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만일 결제할 때 주민등록번호나 비밀번호 전체를 요구한다면 즉시 입력을 멈추시고요. 피싱이 의심된다면 카드사에 바로 연락해 카드를 정지하고 재발급과 비밀번호 변경을 요청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5: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1: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4부 시작했고요. 계속해서 순수한 아이들로 인해서 생긴 에피소드, 나 어렸을 때 봤던 유치한 행동들, 나이만 먹었지 여전히 어른아인 사람들의 에피소드 등등 일상에서 겪은 모든 유치한 상황들을 보내주세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유치봉짝 사연 소개된 모든 분께는 다이땡 쿠폰을 드립니다. 2098님이 5살 조카에게 이모는 왜 남친이 없는 것 같아 물었어요. 조카가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못 땡겼다 라고 했어요. 당분간 조카 선물은 싼 거로만 사줄 거예요. 안 돼! 왜 안 되는 줄 알아요? 싼 거로만 사주면 조카의 말을 인정하는 것 같잖아. 안 돼요. 진짜 비싼 거 사줘요. 막 레고 막 엄청 큰 거 있잖아요. 5살이면은 레고는 아니고

그 로봇 중에 합체 여섯 개 동시에 합체하고 그런 거 있거든요. 막 비싼 거 그거를 사줘요. 왜냐면 싼거 사주면 조카의 그말못 땡겼죠. 이거를 약간 인정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안 돼요. 너가 틀렸다. 이 꼬맹아. 나는 괜찮다. 이모는 참 예쁘단다라는 걸 선물로. 네 의견은 듣지 않겠다라는 걸 선물로 우리가 보여줘야 되거든요. 이은경님이 저희 남편은 장난치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요. 오늘 아침 화장실에서 남편 화장지 좀이라고 했더니 키친타올 큰걸 가져다 들이밀더라고요. 이 인간 왜 이럴까요? 사랑하니까요. 아우, 큰걸 가져다 준 거면 큰 건가 보다. 그죠? 약간 이거 되게 배려심 넘치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그것조차도 못 보는 거야. 휴지를 여러 번 뜯어서 사용해야 되는 그것조차도 불필요하게 느껴지는 거야, 남편 입장에서. 그러니까 키친타올 큰걸 가져다 줘서 우리 자기, 우리 여보 한 번에 다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뭔가 불필요한 동작 없이, 칼로리 소비 없이, 우리 자기 약간 이런 느낌. 이건 장난이 아니야. 이거는 완전 사랑. 너무 남편분, 네. 0708님. 봉디, 며칠 전 아침 남편이 회사 갈 준비를 마치고 나왔는데요. 뒤쪽 머리카락이 삐죽 솟아있길래 머리 안 빗었어? 뒤쪽 머리카락이 솟아있어? 했더니 남편이 아, 나 오늘 우주로부터 신호받을 게좀 있어서 하는데 그 말에 빵 터졌네요. 유치한데 너무 귀여워요. 지금 생각하면 웃음이 나와요. 아니 0708님 혹시 그거 모르세요? 그 레너드 비밀 요원이라고 거기에 이 이야기 나오는데 거기에 우주로 가는 외계인 얘기가 나오는데 약간 배터리 먹고 그분이 약간 뒤쪽 머리가 이렇게 삐죽 나와 있다고 그러던데 이게 약간 음모론일 수도 있는데 0708님 이거 약간 그런 거 아시죠? 실제 지구에 사는 외계인들은 가끔 농담인 척 하면서 본인의 정체를 드러낼 때가 있거든요. 오, 이거 모르셨구나. 무슨 얘기냐고요? 오랜만에 제가 봉구레들한테 이말할것 같은데요? 뻥이에요. 메롱이 아파. 네? 6339님께서 저희 초딩이가 봉디 라디오 듣더니 저 사람 혼잣말하는 거야? 라고 하네요. 맞아. 어떻게 알았지? 혹시 초등학생인 친구가 듣기에는 뭔가 약간 대화하는 느낌처럼 느껴지나 봐요. 왜냐하면 그게 아니면 진짜 이상한 사람처럼 보일 것 같긴 해요. 혼잣말을 하는데 막 너무 좋아했다가 막 너무 진지했다가 이런 거를 초등학생 친구는 이해할 수 있을까요? 맞아. 혼자 하는 거야. 그냥 뭐 혼잣말 하는 거야. 이하승님이 아들이 배가 아프대서 손으로 배를 살살 문질러 줬어요. 우리 아들 배 아파서 어쩌지? 엄마가 대신 아파주면 좋겠다. 그랬더니 아들이 희미하게 웃으면서 그래, 그게 좋겠다. 참 아들들은 냉정한 면모를 보일 때가 있어요. 특히 몸 아플 때. 네, 마다하지 않아요. 이런 엄마의 마음을. 이건 우리가 잘 가르쳐 준 거야. 어떤 선의를 너무 마다하는 것도 사실 되게 조금 불필요한 예의일 수 있잖아요. 네, 엄마가 너의 배 아픈 병을 다 가져갈게라고 했던 어떤 선의를 이렇게 베풀면 어른이 특히 이렇게 베풀면 네, 감사합니다고 이렇게 넙죽 받을 줄 알아야 되거든요. 네. 아드님이 되게 어떤 교육을 잘 받은 것 같아요. 네. 구지현님이 4살 조카가 집에 왔는데 우리 집 초딩 아들이 너무 잘 놀아주더라고요. 그러더니 엄마, 애기랑 노는 거 너무 힘들다. 줄넘기 500개 하는 게더 쉽겠어. 이거는 아드님이 빨리 깨달았는데요. 원래 밥 매는 게더 쉽다라고 하잖아요. 네. 8919님이 봉태규 그만 누나한테 혼난다. 근데 알죠? 저 약간 말안 듣는 동생인 거 싫어. 아, 메롱이 계속 아플 거야. 누나 그러지 마. 누나. 나 어차피 누나가 무슨 얘기하든 말을 안 들을 거야. 아예. 왜냐? 나는 그런 남동생이니까.

아, 오늘 유치봉짝 재밌는데요? 아, 너무 재밌어요. 모든 누나들이 지금 약간 저를 보면서 막 어떻게 하지? 막 미칠 것 같은 게 느껴져요. 네. 노래 들을까요? 언니스, shut up.

노래 듣고 왔고요. 지금 누나들이 굉장히 뜨거운 반응을 보내고 계시다라고 하네요. 김지혜님이 크크크 로그인하게 만드시네. 누나들 속 부글부글. 지혜 누나 이렇게 부글부글하면 안 돼요. 너무 열받으면 안 되니까 제가 약간 열좀 식혀드릴게요. 어떡해요? 저의 냉기로. 네, 지혜 누나 열좀 식히고요. 너무 부글부글하면 안 돼요. 넘쳐요, 넘쳐. 네. 전민경님이 우리가 이해해 줍시다. 집에서 박 선생님이 안 받아주시니 여기 와서 푸시는 건데 크크크. 네. 티가 나나요? 약간 티가 나나요? 뭐 어쩔 수 없죠. 뭐 약간 눈물이 날것 같기도 한데요. 네. 6048님이 4살 아이와 놀다가 제가 방귀를 뀌었어요. 보통 냄새가 난다고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아빠 냄새가 징그러워라고 하는데 표현에 상처받았네요. 그래요? 이 정도의 상처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 4살 아이가 따님일까요? 아드님일까요? 저는 뭐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약간 이 아빠의 어떤 마음에 돌을 던지는 거는 아들들보다는 딸들이 조금 더 타격감 있게 던지거든요. 근데 가끔 어렸을 때 동영상 보잖아요.

근데 저희 딸이 진짜 어릴 때 저랑 이제 막 저한테 뽀뽀해달라고 하는 그런 영상이 있어요. 아빠 뽀뽀해줘 하면서 입술을 내미는 영상이 있는데 그거를 한참 보다가 이제 본인이 입술을 내미고 어릴 때 제가 뽀뽀를 했거든요. 근데 그 모습을 보자마자 저희 딸이 웩이라고 하더라고요. 웩! 더러워. 6048님 위로가 됐을까요? 네. 박지희님께서 TV 홈쇼핑에서 주름을 쫙쫙 펴주는 크림을 엄청 싸게 팔고 있었어요. 옆에 앉아있던 6살 딸이 빤히 저를 보길래 왜? 엄마도 저거 하나 필요할 것 같아? 하고 물었더니 잠깐 생각에 빠진 딸이 아니, 3개는 필요할 것 같아. 아, 알죠. 홈쇼핑에서 약간 3개, 2개 사면 더 싸게 주는 거. 지희님 약간 따님이 제가 봤을 때는 뭐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거라기보다는 그냥 재정적인 집안의 약간 재정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이런 얘기를 한 거니까 그렇다라고 해요. 그리고 어차피 다 늙는 거잖아 우리가. 이거에 우리가 너무 상처받을 필요 없어요. 어차피 다 늙어. 네. 근데 어쨌든 이거는 조금 이렇게 묶음으로 사면 싸게 주는 거 그런 걸 봤다라고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기로 해요. 송수진님이 유치원 다니는 딸이랑 동화책을 함께 읽고 주변에 우리가 돌봐줘야 하는 것들엔 뭐가 있을까 하고 물었어요. 그러자 한참 고민하던 딸이 대답했어요. 아빠. 맞아요. 네. 아빠들은 좀 약간 돌봐줘야 되긴 하는 것 같아요. 네. 아니 근데 약간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저도 아빠잖아요. 근데 조금 이왕 돌봐주기로 한 거잖아요. 네. 아내도 그렇고 뭐 아이들도 그렇고 그럼 조금 더 덜 뭐라고 하면서 돌봐줬으면 좋겠어. 그냥 이건 바램이에요. 뭔가 아빠로서 바램? 이왕 돌봐주기로 한 거 어차피 뭐 안 돌봐줄 거야? 돌봐줄 거잖아. 그럼 조금 덜 혼내고 좀 덜 뭐라고 하고 그렇고 돌봐줘도 되는 거 아닌가? 왜냐면 어차피 돌봐줄 거잖아.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한들 돌봐줄 거잖아요. 그럼 좀 그냥 돌봐주는 그런 날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그냥. 네. 0592님께서 저희 남편이 저보다 연하라서 누나라고 한번 불렀는데요. 그걸 딸이 한번 듣더니 밥 먹을 때마다 남편이 저보다 먼저 밥 먹으면 누가 누나보다 먼저 밥 먹어? 저보다 남편이 빨리 걸으면 누가 누나보다 빨리 걸어? 합니다. 딸, 그래봤자 엄마랑 아빠랑 4개월 차이야. 어우, 4개월이면 우리 아우 알잖아요. 그 어린이집 4개월 차이 나는 아이들 보면은 막 그 4개월 어린 친구들은 누워있고 막 잘 이렇게 뭔가 움직이지 못하고 그런 친구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네, 막 누구는 막 4개월 차이로 걷고 누구는 기어다니고 있고 어우 저는 4개월 차이 난 누나 보면 눈도 못 마주칠 것 같은데요. 막 떨려갖고 막 그리고 극존칭 써야 될 것 같고 아우 남편분도 잘못했네요. 4개월 차이면 누나가 아니라 누님이라고 불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따님한테 가르쳐주세요. 누가 누님보다 빨리 걸어? 누님이 먼저 진지 드셔야지 이렇게. 광고 듣고 올게요.

0: 케어 원해요?
1: 케어원 헤어
0: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1: 케어원 헤어
0: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1: 케어원 헤어
0: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2: 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 1533-1566 세라하임.
3: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0: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1: 유동골뱅이.
0: 치맥에 유동골뱅이. 아주 좋아요.
2: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0: 베르디 모델 리샌드입니다.
1: 상큼함이 필요할 때 와인 비니거 굿
2: 레드 와인 비니거 베터
3: 프리미엄 레드 와인 비니거 베르디
1: 리샌드처럼 상큼하게 굿 베터 베르디
2: 프리미엄 레드 와인 비니거는 역시
0: 카사베르디.
4: 발효식초 광고.
5: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저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7: 화사도 찾는 유산균은 CJ 바이오코. 유산균이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니까 장 건강, 피부 건강, 다이어트까지 이제 원하는 기능성 유산균을 선택해 바이오. CJ 바이오코. 건강기능식품 적절한 운동, 식이조절과 함께 섭취하세요.
8: 봉디야, 그래야! 봉그레 규진이 왔다!
9: 쉬, 조용히 해. 지금 제일 중요한 시간이란 말이야.
8: 아니, 규진이보다 중요한 게 뭔데!
9: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아산 원예 농협에서 아산 맑은 배,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매일 품질 검사 금성 ENC에서 블루웨일 에드블루,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에서 달팽이 리프팅 화장품 세트.
8: 우와, 이거 다 받으면 완전 봉 잡는 거네. 뻥뻥뻥뻥이 왔어요.
9: 조용히 해. 이어서 소개할게요.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 김치에서 맛있게 매운 실비 김치, 쑥 인절미 명가 떡함지에서 명품 쑥 인절미 선물 세트,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탐나는 피부 고운미래 화장품에서 마스크팩, 서울 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8: 참여 안 하면 완전 손해다. 규진이 또 올게. 손해야.
10: 대한민국 1등 채널 SBS 파워 FM. 이어서 박하선의 시네타운이 방송됩니다.
11: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복 마무리할 시간 되었고요. 오늘 끝곡으로는 스매싱 펑키스 마요네즈 듣고요. 네. 뭐 많은 누나분들이 반응들을 보내고 있긴 하지만 오케이, 알겠어요. 네. 이제 끝날 때가 됐으니까 아휴, 너무 막 그렇게 열 내지 마시고 그냥 우리 말 놔요, 서로. 이 정도면 될까요? 네, 위로가. 우리 말 놔요. 네, 앞으로. 네.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오늘도 괜찮은 하루가 될 겁니다.

0: SBS 우리말 지킴이.
1: 여름철 이색 보양식으로 똠양꿍을 먹으러 갔어. 태국 요리 전문점에서 얼큰한 똠얌꿍을 주문했어. 이젠 우리에게도 많이 익숙한 태국 음식이죠. 더위에 지친 입맛을 돋우는 태국의 대표적인 국물 요리는 똠얌꿍이 바른 표기입니다. 현지 발음과 익숙함 때문에 똠얌꿍으로 적거나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요. 외래어 표기법에 따르면 이 매콤 새콤한 태국식 탕 요리는 똠얌꿍으로 적는 것이 맞습니다. 참고로 태국어로 똠은 끓이다, 얌은 새콤달콤하게 무치다, 꿍은 새우를 뜻하는데요. 초복인 오늘 이색 보양식으로 더위를 이겨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현경이었습니다.
0: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2: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어캄?
3: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2: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3: 그럼 몽젤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탄력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2: 헐, 몽젤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4: 잘 만들었다, 몽젤.
5: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스티컷 선단지 명함 다 있어.
6: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프레스가 정답.
5: 요즘 덕질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7: 인쇄는 와우 프레스.

0: 혈당 건강에
1: 뉴바움
0: 운동할 때도
1: 뉴바움
0: 장 건강에도
1: 뉴바움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

0: 대학로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개그맨 김원효입니다. 수산물 구매할 때 원산지 확인 안 한다고요? 안 돼! 판매자는 정확하게 표시하고 소비자는 꼼꼼하게 확인하고 알고 고르면 더 믿을 수 있는 수산물.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로, 걱정 제로! 이 캠페인은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합니다.
2: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3: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차가 시원한 잠, 누잠.
4: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탁구 국가대표 신유빈입니다. 경기에서 졌다고 생각한 순간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이 된 국민들의 응원처럼 과중한 부채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이 응원합니다.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 연장과 추심 중단 등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고 취업,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겐 추가 원금 감면까지 끝이 아닌 시작, 새출발기금 1660-1378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기네스북에 따르면 영화나 TV에서 가장 많이 그려진 문학 속 인물은 바로 이 캐릭터입니다. 예리한 눈매, 날렵한 턱선, 놀랍도록 빠른 두뇌 회전, 그리고 그 남자의 시그니처 한마디. 이건 살인 사건입니다. 공식 기록으로만 무려 254번이나 영상화가 됐습니다. 그만큼 계속해서 만나고 싶은 캐릭터란 뜻이겠죠? 그렇다면 오늘도 계속 풀고 싶은 오프닝 퀴즈, 단짝 왓슨 박사와 함께 미궁에 빠진 수많은 사건을 해결한 이 캐릭터는 누구일까요? 정답은 무료인 고릴라나 샵 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세요. 다섯 분 뽑아서 차량용 블랙박스 쏩니다. 오늘은 첫 곡이 무지무지 짧으니까 빨리 보내주셔야 해요. 박하선의 시네타운 박하선입니다.

진짜 짧네요, 그렇죠? 7월 15일 수요일 박하선의 첫 곡. 박하선의 시네타운 첫 곡은 베네딕트 컴버베치 주연의 드라마 셜록에서 오프닝 타이틀이었습니다. 오늘의 오프닝

0: 퀴즈. 기네스북에 기록된 영화나 TV에서 가장 많이 그려진 문학 속 인물은 바로 셜록 홈즈였죠. 6016님이 셜록? 오늘 영화 호프 배우님들 나오는 날 맞죠? 네, 맞습니다. 보라 켜고 대기 중이라고 너무너무 기대됩니다 하셨고요. 6016님을 비롯해 이예수님, 8166님, 2580님, 김재민님 이렇게 다섯 분 차량용 블랙박스 선물로 드릴게요. 추가로 말씀드리면 기네스북에 기록된 가장 많이 영상화된 비인간 캐릭터는 드라큘라라고 합니다. 와, 이렇게나 많이 됐는지는 몰랐네요. 소개된 모든 분께 블랙박스 드리고요. 이번 주까지 기분 좋은 첫 단추 끼우고 있죠. 오프닝 퀴즈로 시작을 해요. 시간 맞춰 오셔서 꼭 선물 받아가세요. 자,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죠. 잠시 후엔 시내 초대석 나홍진 감독의 신작 영화 호프의 황정민, 정호연 배우님이 함께합니다. 묻고 싶은 이야기들, 미담, 목격담 모두 모두 환영하니까요. 지금 바로 무료인 고릴라나 샵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세요. 그럼 광고 듣고 빨리 만나요.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왕,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최유라의 메디솔라 시대.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식사하셨나요? 나를 위한 한 끼 챙기기 정말 어려우시죠? 전문가들이 만든 영양 밸런스 식단 메디솔라와 함께해보세요. 저 최유라도 케어받는 똑똑한 맞춤 영양식단은

0: 한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4: 케어. 원해요?
5: 케어원 헤어.
4: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5: 케어원 헤어.
4: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5: 케어원 헤어.
4: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6: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충청 캠퍼스와 고향 캠퍼스로 어디서나 가까운 중부대학교.
1: 캠퍼스가 두 개, 꿈도 두 배.
0: 모든 학생이 성장하고
1: 학생과 함께 성장하는
2: 중부대학교.
0: 중부대학교와 함께
1: 여러분의 꿈을 키우세요.
3: 시내타운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백화점 상품권, 생활의 가치를 위한 위센에서 제로터치 밀대걸레 세트, 한식의 맛을 더한 온유가에서 참기름 들기름 세트,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프리미엄 수제 간식 아르넛에서 피칸 호두정과, 건강한 습관 뉴젠 헬스케어에서 비치로잔 슬림 쉐이크, 가정용 수경재배기 수경팜에서 새싹 둥둥

투명 피부 톤업템, 아비브에서 톤업 선크림과 글루타치온 잡티패드, 토마스풀에서 다용도 날짜 표시 다이얼 스탠 용기, 서울의류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를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아름다운 비주얼

0: 내일 오전 11시에는 우력여사의 짝꿍 서현철이 좋아하고
1: 캔디의 짝꿍 류수영이 사랑하는 박하선의 시네타운과 함께하세요. 오전 11시엔 시네타운 같이 들을래요?
2: 시네타운에서 준비한 문화 선물입니다. 영화 스파이더맨 브랜드 뉴 데이 예매권, 일본 애니메이션 드림 애니멀즈 더 무비 예매권, 임주환 김경남 전소민 주연의 연극 렁스 초대권, 명보아 툴 점프 전용극장에서 열리는 뮤지컬 점프 초대권을 드립니다. 보고 싶은 작품의 제목을 적어서요. 고릴라 또는 샵 1077 5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시네타운 홈페이지 문화선물 게시판에 댓글 남겨주세요. 인생을 담은 영화 이야기, 영화 같은 인생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들 이야기. 시네 초대석.

0: 올여름 최고의 화제작이죠. 개봉 전부터 칸 영화제를 뒤집어 놓더니 예매율 60%를 돌파하고 영화 팬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작품입니다. 영화 호프의 배우 황정민, 정우현 씨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여러분 지금 보는 라디오도 함께하고 있고요. 미희님이요. 저 이번 주 영화 호프 판교 무대 인사 예매했대요. 벌써부터 기대되고 떨리고 완전 설렘 폭발이라고. 우리 오늘 시네타운에서 보고 토요일에 또 만나요 하셨습니다. 아, 또 무대 인사도 기대가 되네요. 우리 진영님 사연 읽어주세요.
2: 제가 읽을까요? 네. 와, 저 오랜만에 시네타운 출석했는데 황정민, 정호연 배우까지 나오시다니 저 오늘 완전 개탔네요.
0: 네, 많은 분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4758님이 근데 검색해보니까 캔디가 황정민 배우의 첫 드라마를 함께했더라고요. 2009년에 드라마 그저 바라보다가 김아중, 주상욱 씨랑 사각관계, 무려 15년 전 추억이라고. 근데 이때 선배님 기억하세요? 제가 너무 신인이었어서.
3: 아, 그럼 당연히 알죠.
0: 아, 진짜요?
3: 같이 작품하는 사람인데 모를 수가 있나요?
0: 아, 영광입니다. 그때 제가 인터뷰 때 출연 이후로 황정민 배우님이 나와서라고 했었는데 진짜 그랬어요.
3: 왜 그러셨어요?
0: 아유, 너는 내 운명 보고 너무 편이었죠. 네, 그래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3: 즐겁게 재밌게 그저 바라보다가라는 작품이 되게 따뜻한 좋은 작품이었어요.
0: 네.
3: 지나고 보니까 더 마음이 가는 작품이었어요. 그때 촬영할 때는 좀 정신 없었고 힘들고 잠도 안 재우고 막 그래가지고.
0: 맞아요. 그때 그랬어요.
3: 그랬는데 지나고 보니까 계속 그냥 이렇게 마음 속에 꾸역꾸역 남는 작품이기도 해요.
0: 맞아요, 맞습니다. 덕종님이 정민 형님 더 젊어지셨다고.
2: 오늘 메이크업도 헤어도 안 하고 오셨거든요. 아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얼굴이 너무 좋으시니까.
0: 그러니까요. 15년 전 때랑 그대로입니다. 오히려 살도 더 빠지시고.
3: 살은 조금 빠졌어요. 네.
0: 와. 네. 유림님
3: 얼굴 얘기하니까 그냥 창피해 죽겠어요.
0: 유림님은요, 호연님 웃는 모습이 너무 예뻐요. 맞아요. 해맑은 미소가 너무 매력적인 배우라 좋아한다고.
2: 아이, 감사합니다.
0: 우리 9986님이 호연 배우님 라디오에서 보다니 그것도 시네타운에서 호연 배우님 라디오 생방송은 혹시 처음 아니냐고, 떨리지 않으시냐고. 아, 그래요?
2: 네. 라디오 생방송은 처음인 것 같아요.
0: 아, 진짜요?
2: 근데 요즘 사실 뭐 처음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네. 무대 인사도 처음이고 사실 극장 영화 개봉도 처음이고.
0: 아, 그렇구나.
2: 그래서 그냥 하나하나 해나가고 있어서 뭔가 떨리는 마음보다는 잘 해내야겠다 이런 좀 각오가 큰 것 같습니다.
0: 아, 그렇군요. 네. 평소에 라디오 즐겨 들으세요?
2: 저 차 타고 갈 때 그냥 이제 나오면 듣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0: 맞아요. 3141님이 황정민 배우님이 영화 촬영할 땐 아침마다 사우나를 하신다고 들었어요. 혹시 오늘 아침에도 하고 오셨냐고. 너무 일찍이라 근데.
3: 아니, 저 오늘은 못했습니다. 오늘은 그냥 집에서 씻고 왔는데. 씻는 게 웃겨?
2: 아니, 여기에 최근에 화제되고 있는 황뽀얀 피부의 비결은 사우나? 물어보셔서.
3: 아, 그냥 좋아합니다, 사우나.
0: 왜

0: 꼭 갔다 가시는 거예요? 정갈한 마음으로 가시는 거예요?
1: 오, 맞아요. 오, 그게 제일 정말. 커요. 그러니까 어떤 항상 뭐 이렇게 그러니까 촬영하기 전에 네. 뭔가 이렇게 하고 가면 그 제 나름대로 루틴이라고 해야 되나요?
0: 와. 그래서. 너무 좋은 꿀팁이네요. 몸을 정갈하게 하고 촬영을 가신다고. 또 새벽에 사우나 가면 하도 가셔서 어르신들이 황배우 하면서 인사하신다고요.
1: 예, 아 근데 뭐 새벽 보통 아침 5시쯤에 여니까 네. 그때 가면 이제 다들 와. 어르신들만 계시니까.
0: 오, 예. 진짜 단골이시구나. 준혜님이 혜리님 SNS 보니까 호연님 블랙핑크 지수님이랑 셋이 무주로 우정여행 갔더라고요. 너무 재밌었을 것 같다고. 맛있는 것도 많이 드셨냐고. 어, 저 이거 봤어요. 그 루트가 있던데요. 맛있는 거 너무 많이 잘 가셨던데.
2: 어, 네. 저희가 뭐 계획을 하고 간 건 아니었고 원래는 제주도를 가려고 했는데 오. 너무 이제 급하게 예약을 하려다 보니까 갈 수가 없어서 오. 찾다가 이제 너무 좋은 멋있는 오. 무곡이라는 숙소입니다. 여러분 네. 한번 가보세요. 오. 무주에 있더라고요. 무주는 처음 가봤거든요. 네. 저는 혜리는 그 무주 산골 영화제 때문에 또 최근에 갔다 왔다고 하고 근데 거기서 이제 그 들깨 순두부를 헉? 먹었는데 네. 제가 평소에는 원래 매운 걸 되게 좋아해서 오. 그런 들깨 순두부보다는 매운 순두부를 좋아하는데 네. 진짜 들깨 순두부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0: 너무 배고파요. 밥 먹고 왔는데.
2: 오늘 전매추. 네. 네.
0: 들깨 순두부가 참 맛있었다. 네. 아이 감사합니다. 9840님이 영화계에서 황정민 씨의 별명 중 하나가 황소스라고 들었습니다. 황정민 소스윗의 줄임말인데 오. 해명할 때 소스도 정말 잘 만드신대요. 아 이렇게 같이 뭐 토마토 수프로 김치찌개 만들고 조합해서 새로운 맛을 창조해 내신다고.
1: 아니요, 그게 절대 황정민 소스윗은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 그냥 소스를 만드는 걸 좀 좋아하긴 네. 하는데, 그러니까 뭐 그냥 외국 나가면 일단 기본 한국 음식이 그립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에 걸맞게 그냥. 그냥 대충 만드는 거죠 뭐.
0: 오, 세상에. 호연 씨도 혹시 드셔보셨어요?
2: 네.
0: 오 진짜요?
2: 절대 대충 아니고요. 이 연륜과 내공에서 나오는 그 미각이 또 정말 맛잘알이셔가지고 그 어느 식당을 가도 또 뭐 네. 군만두 소스도 따로 제작을 해주시고요. 네. 정말 이것은 전 재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0: 평소 요리도 좋아하세요?
1: 아니요 뭐 그냥 그렇게 잘하지는 못하고요. 네.
2: 잘하십니다.
0: 아, 너무 겸손하시다. 아니 정말 스윗하신 게 어디 행사장에서 저희 남편이랑 같이 본 적이 있는데 저희가 막 사진을 고군분투하고 찍고 있으니까 아이 줘보라고 잘 찍어주신다고 그래서 막 사진을 엄청 열심히 찍어주셨어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투샷을 남길 수 있었어요.
2: 이렇게 또 미담이.
0: 맞아요. 스윗하세요. 네.
2: 오늘 선배님 하얗게 시작했는데 네. 빨갛게 끝날 것 같아요.
0: 아 정말 이번에 우리 호연 씨도 평소에 파워 바깥 순위로 유명하다고요. 맛있는 식당을 혼자서 찾아다니기도 한다고요.
2: 이게 저는 사실 집순이기는 해요. 네. 쉴 때는 집순이긴 한데 해외 나가면 혼자서 이제 식당 같은데 좀 찾아가기는 하는 편인 네. 것 같아요. 기왕 한 끼 먹는 거 맛있는 거 먹고 싶어서. 근데 뭐 평소보다는 사실 저는 선배님들 따라다니면서 맛있는 걸 더 많이 얻어먹었던 그쵸. 것 같아서
0: 또 전문가들이시니까
2: 달라요. 맞아요. 이 내공은 맞아요.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0: 자 여기서 정호연 배우님의 신청곡 하나 듣고 올게요. 영화 파더 마더 시스터 브라더에서 얼마 전에 개봉했죠. 아니카의 스포키 신청하신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2: 제가 기억 남는 영화들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사실 음악들이 기억에 남았던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파더 마더 시스터 브라더도 그 중에 하나였었고 정말 그런 일상에 일어나는 가족 이야기들을 너무 블랙 코미디로 재밌게 담은 작품인데 그 와중에 이런 섹시한 또 노래가 나온다는 게 뭔가 안 어울리면서도 어울리는 이 미묘한 느낌이 기억에 남아서 네. 이 곡을 추천합니다.
0: 네, 우리 이 곡 듣고 두 분 다시 만나요.

0: 호연찡님이요. 호연 씨 팬인가 보다. 드라마 디스클레이머에서 케이트 블란쳇 과 호연 배우님의 투샷을 보면서 행복해했대요. 이때 케이트 블란쳇에게 이풀기 운동을 가르쳐줬다는데 어떤 방법인지 궁금하다고.
1: 아, 제가 케이트 블란쳇 선생님한테 네. 배운
0: 아, 네, 진짜요?
1: 네, 이풀기 운동인데
0: 뭐가 다른가요?
1: 아니, 왜냐면 제가 이제 네. 영어 대사다 보니까 아. 그리고 현장에서 대사가 바뀌었을 때 네. 이제 모르는 단어를 받으면 정말 곤란해지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풀기를 한다고 그 보이는 이게 소리만 들으시는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네. 방구 소리 아닙니다. 입소리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렇게 풀었었어요. 네. 계속 현장에서. 근데 그걸 보시고 이제 케이트 블란쳇 선생님께서 네. 혀까지 같이 풀면 좋다라고 아~ 하면서 혀를 이렇게 내민 상태로 이렇게
0: 그게 좋다.
1: 좋다라는 이제 방법을 알려줘서 선배님 앞에서 했다가 그건 그냥 침 뱉는 거잖아 이씨.
0: 아 정말 좋은 꿀팁을 또 케이트 블란쳇님이 와 알려주셨네요. 아 호연 씨 덕분에 알았어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1: 아닙니다.
0: 아 또 케이트 블란쳇님이 함께하면서 극찬을 했어요. 그녀는 웃음, 열정,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지만 집중력 있고 목표지향적인 캐릭터로 변신하는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다고 또 인터뷰를 해주셨더라고요. 진짜 보는 그대로군요.
1: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유, 이런 영광스러운 또 말씀을 또.
0: 그때 알폰소 쿠아론 감독님과 함께하면서 장인들의 집요함을 체득했다고요.
1: 아, 네, 그 아무래도 그 롱테이크를 주로 찍는 감독님으로 굉장히 유명하신 네. 분인데 정말 한 제 기억으로는 한 3분 넘어가는 씬을 그냥 컷 안 하시고 쭉 이제 롱테이크로 찍으면서 3분 더 됐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그거를 한 34, 5 테이크를 갔어요. 그리고 한 이틀 동안 또 똑같은 씬을 찍으셨고요. 그거를 이제 처음 경험해 봤었거든요. 와. 그런 롱테이크를 그때 너무 당황스러워서 이게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는가. 그 제 눈앞엔 또 케이트 블란쳇 선생님께서 계시고 대선배님이 또 계시다 보니까 근데 다들 너무 유연하게 그 상황에 대처하는 걸 보고 아 이게 어차피 똑같은 나도 인간이니까 나도 언젠간 내공이 쌓이면 더 유연하게 할 수 있겠다 하면서 용기도 많이 얻어서 이번에 나홍진 감독님도 또 똑같이 굉장히 집요한 감독님으로 유명하신데 네. 그 홍경표 촬영 감독님의 디테일한 카메라 워크와 그 나홍진 감독님의 디테일함을 그래도 그 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알폰소 쿠아론 감독님과 조금 더 수월하다기보다 이제 조금 더 당연하게 이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2: 네. 쿠아론 감독님하고 나홍진 감독은 누가 더 집요해요?
1: 제가 느끼기엔 좀 다르게 집요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물론 이 호프라는 작품이 액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작품이어서 그 XM2라고 할리우드에

0: 그래서 실제로 그런 액션 영화 많이 찍으시는 또 팀이 같이 오셨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그런 디테일을 맞추시는데 조금 집중을 하셨다면 알폰소 쿠아론 감독님 같은 경우는 그 정말 그 롱테이크 그 인물의 감정의 기승전결을 찾기 위해서 그 서른 몇 테이크 동안 끊임없이 그 블락킹 동선을 수정하시고 대사를 수정하시고 그래서 이 씬이 그 목적에 제일 가까워지게끔 하는데 굉장히 네, 디테일하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1: 네. 여기서 이번에 황정민 배우님의 신청곡 듣고 올게요. 드라마 쾌걸춘향에서 이제 응급실 신청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명곡이긴 한데 좀 의외예요.
0: 네. 저, 애창곡?
1: 아, 진짜요?
2: 아, 전혀 전혀 아니고 우리 아들 18번이에요.
1: 아, 그렇구나.
2: 왜냐면 네. 2주 전에 군대 갔는데
1: 어머나 벌써 군대를 갔어요?
2: 네, 그 녀석이 그래가지고 생각나서 어머나. 보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1: 세상에 우리 네. 이 곡 듣고 와서 2부에서 본격적으로 영화 호프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장마철 집중호우 속에서 운전자의 안전을 지켜주는 든든한 기술이 있습니다. 바로 민관협력기관이 힘을 합쳐 만든 내비게이션 홍수위험 알림 서비스인데요. 내비게이션 앱을 통해서 홍수경보와 같은 위험 상황을 운전 중에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위험을 미리 알려주는 똑똑한 기술, 내비게이션 홍수 위험 알림 서비스. 우리 일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안전망과 함께 항상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0: 네 12시에 뭐하래? 점심 때리고 잠 솔솔 와라. 그땐 12시엔 주현영 들어야 돼. 지금 당장 창문 대신 귀때기 열어.
1: 행복한 오후의 시작, 12시엔 주현영입니다.
2: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CL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3: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2: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3: CL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4: 가구 사려면 어디? 당연히 남양주 마석 가구단지죠. 왜? 맘에 쏙 드는 가구를 언제나 저렴하게 살 수 있으니까요. 와우! 남양주 마석 가구단지 당장 가야겠어요. 가구의 모든 것 남양주 마석 가구단지.
5: 한강도 보이고 서울도 가까운 신사옥 어디 없을까?
6: 정답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5: 서울과 맞닿은 덕은 지구에 단지 앞 한강. 착한 분양가까지 바로 입주도 가능하니까.
6: 신사옥 마련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5: 02-2677-2677 IS 동서.
7: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1: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8: 생활정보.
9: 아직은 곳곳으로 비가 오락가락 약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까지 곳에 따라 5mm 안팎의 비가 가끔 내리겠습니다. 또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는데요. 주변 시설물 관리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셔야겠습니다. 덥고 습한 날씨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강원 동해안과 영남에 체감 온도가 33도 안팎으로 무덥겠습니다. 조금 전 동해와 삼척 강릉에 폭염 경보로 강화됐고요. 전남 완도에는 폭염주의보가 추가됐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서울 29도, 부산 31도, 대구 35도까지 오르겠는데요. 초복인 만큼 건강한 음식으로 더위 대비하셔야겠습니다.
10: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박하선의 시네타운
1: 2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2: 여러분은 지금 배우 정호연이 사랑하는 박하선의 시네타운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3: 오전 11시엔 무조건 시네타운, 그냥 라디오 딱 켜서 시네타운 들어요.
1: 와, 정말 감사합니다. 어려운 건데 선배님 감사합니다. 자, 0922님이요. 정민님, 호연씨 바라보는 눈빛에서 꿀이 뚝뚝 떨어진다고. 저도 느꼈습니다. 진짜. 우리 또 채윤님 한번 읽어주세요.
2: 조조로 호프 보고 왔는데 시네타운 나오시니까 너무 반갑네요. 와. 이런 영화는 정말 처음입니다. 맞아요. 너무 재밌었어요.
1: 소장님 한번 읽어주세요.
3: 너무나 기다렸던 호프. 이번 연휴에 예매 완료. 남편이랑 데이트하려는데 흐흐. 두 분이 호프를 한 문장으로 소개해 주신다면 어떤 영화일지 궁금합니다.
1: 와, 이거 어렵다.
3: 호프를 한 문장으로.
1: 네. 지금까지 이런 영화는 없었다.
4: 해 주셨는데요.
3: 내가 지금 뭘 본 거지?
1: 맞습니다. 자, 호연 씨.
4: 해주신 건 줄 알았는데.
1: 어렵죠.
4: 어려워요. 네. 잠깐만, 그냥 재미없게 할게요. 네. 저 좀 센스 있게 해보고 싶었는데 안 될 것 같아요. 굉장히 과감하고 본 적 없는 액션들과 손에 땀을 쥐는 속도감의 향연.
1: 좋습니다. 무슨

0: 플러스엠에서
1: 너무 좋았어요. 예고편 같아요. 네. 네. 영화 호프 바로 오늘 개봉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름 피서 왜 갑니까? 영화관에서 호프 보면 그게 바로 피서입니다. 더위가 싹 날아가요. 정말 수천 뭐 핸드폰 다 던지고 영화만 봤는데요. 우리 호연 씨가 영화 호프의 줄거리 좀 소개해 주세요.
2: 네. 호포항이라는 비무장지대 그리고 허구의 이제 동네에서 우리 출장 소장 범성님이 이제 미지의 생명체가 왔다는 얘기를 듣고 네. 아, 사실은 호랑이죠. 호랑이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 존재를 찾아가다가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1: 네. 아, 시네타운에서는 서로의 역할을 바꿔서 소개하는데요. 먼저 황등민 배우님이 호연 씨가 연기한 성애 어떤 인물일까요?
3: 성애는 제 부하 직원입니다. 부하 직원이고 아주 떡소리 나는 그러니까 그 조그마한 마을의 파출소를 운영하는 살림꾼이죠. 예. 그래서 믿음이 가는 제일 그 마을에서 제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은 딱히 믿을 사람 있는 사람이 없어요.
1: 그러네요.
3: 거기에 나오는 사람 뭐 조인성도 나오는데 딱히 믿을 구석이 단 1도 없는 아이들이고 그런데 어쨌든 믿음이 가는 사람이고 그래서 어쨌든 이 영화에 보시면 제가 이제 그 죽음의 끝에 딱 몰리는 순간에 네. 저를 이제 구해주러 오는 약간의
1: 구원자 같은
3: 네. 그래서 실제로 그 깐느 영화제에서 영화를 상영할 때 호연 씨가 딱 등장했을 때 박수를 칩니다 관객들이
1: 와.
3: 진짜로
1: 또 너무 반가웠나 봐요. 반대로 호연 씨가 정민 배우님이 맡은 범석 어떤 인물일까요?
2: 마을에 이제 파출 소장님이시자 굉장히 마을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계시지만 그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지 않아 보이는 저희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 처음 저희가 영화 시작에서 소 사체를 이제 보러 가는 장면에서도 그거를 신고를 받고 갔을까 혹은 그냥 동네에 또 마실 나가셨다가
1: 우연히 걸려갔을까
2: 우연히 봤을까 그런 얘기를 할 만큼 굉장히 그 마을에 소개를 또 해주는 인물이잖아요. 근데 이런 정말 파출소장이 있을 법한 또 그런 연기를
1: 맞아요.
2: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책임감 알고 보면 책임감 있는 네, 마을의 기둥
1: 네,
2: 파출소장 범석 입니다.
1: 여기도 구원자네요. 네. 영화 호프는 추격자 곡성을 만든 나홍진 감독님이 10년 만에 복귀작으로 화제가 또 된 작품이죠. 황정민 배우님은 전작인 곡성도 함께 하셨잖아요. 아 그때 정말 어마어마했죠. 근데 이번 호프의 시나리오를 처음 봤을 때는 어떤 느낌이셨냐고.
3: 그 나홍진 감독님이 SF를 찍는다고 했을 때
1: 네.
3: 저는 아니 당신이 SF를 찍는다고 왜냐하면 추격자나 황해 뭐 곡성도 마찬가지지만 되게 하여튼 묘하지만 좀 센 영화들이잖아요.
1: 네.
3: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SF는 결이 틀리잖아요.
1: 맞아요.
3: 그래서 너무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나홍진이라는 사람이 SF를 찍으면 어떤 SF가 나올까 도대체
1: 네.
3: 그게 제일 컸던 구미가 당겼던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호프의 성혜영을 또 어떤 배우한테 맡길까 고민하고 있던 감독님한테 호연 씨를 추천한 게 황정민 배우님이시라고요. 이유가 있을까요? 뭐 물어볼 것도 없지만.
3: 아니 근데 그 이제 어쨌든 감독님께서 여러 배우분들을 이제 만나보고 찾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저한테 이제 어떤 배우가 좋으냐고 저는 그냥 오징어 게임을 봤을 때
1: 맞아요.
3: 그래서 게임을 아주 잘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게임 잘하는 네. 저 친구면 충분히 이 게임에
1: 또 잘하지 않을까
3: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알고 보니까 게임을 겁나 좋아해요.
1: 아 실제로도
3: 굉장히 좋아해요.
1: 네.
2: 도파민 중독이 돼가지고
1: 아 세상에 어떤 게임을 주로 하세요?
2: 아우 뭐 이제 밥 깝내기 이제 그 악어 이빨
1: 네.
2: 눌러서 이제 걸리는 사람이 되거나
1: 네.
2: 카드 뽑기 뭐 아니면
1: 그런 클래식한 게임들
2: 네네네
3: 뭐 한번 하면 선배님 우리 게임이에요 뭐 하면 게임이에요 게임에서요 아 게임 좀 그만해
1: 아 실제로도 그렇게 좋아하는군요 아 재밌네요 호연 씨랑 또 나홍진 감독님의 첫 만남 이야기도 재밌더라고요 짜장

0: 마늘 감독님이 사주셨다고요. 네. 이 호프 또 시나리오 봤는데 금은보화를 받은 느낌이었다고요. 품에 꼭 껴안고 와서 이름부터 적으셨다고요.
1: 네, 그 사실 선배님들 다 아시다시피 네. 저희가 계약서 쓰기 전까지 혹은 첫 촬영을 하기 전까지 이 작품에 내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가는지가 사실 특히나 신인 배우들 입장에서는 항상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꼭 제게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이제 이름부터 네. 일단 왜냐하면 깨끗한 그 시나리오였거든요. 네.
2: 내 거야 이렇게
1: 네, 정호연 이렇게 제가 쓰고 그렇게 참여하게 됐는데 짜장면은 이제 감독님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기억이 안 나는데 한 저녁 6시쯤 이제 만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시간 정도 대화를 나누다가 호연 씨 배고프지 않냐. 근데 원래 이제 충무로에 들어왔으면 네. 짜장면을 먹는 게
0: 아 거기가 충무로였어요?
1: 아니요.
0: 아니 그냥 영화에 이제 들어왔으면
1: 영화, 예, 영화인이 될 거면 짜장면 한 그릇은 내가 사줘야만 호연 씨가 영화인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시면서 아 짜장면 좋아하냐? 그래서 저는 네 너무 좋아하죠. 그래서 근데 자기가 특별히 간짜장을 시켜주겠다고 네. 하셔서 아마 그 짜장면을 또 맛있게 먹는 모습이 네. 성애다운 왜냐하면 또 모르겠어요. 저를 봤을 때 사람들이 이 모델의 이미지도 있고 뭔가 화려할 것 같고
0: 고급져요. 되게
1: 네, 네. 그런 모던한 이미지들을 많이 생각해 주시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한식 많이 먹고 그냥 뭐 평상시에 추리닝만 입고 다니는 사람인데 또 그렇게도 봐주시는 것 같아요. 네네네.
0: 그것도 테스트였을까요?
1: 네, 네 저도 그런 생각을 봅니다. 했어요. 네. 나중에.
0: 8005님이 영화 제목이 호프. 우리나라 말로 하면 희망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배우님들께는 이 제목이 또 어떤 의미로 다가왔는지 궁금하다고. 전 진짜 호프왕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찾아봤다니까요. 와.
1: 희망.
3: 희망.
1: 저 개인적인 네. 거잖아요. 네. 이 엄청난 왜냐하면 저희가 이미 영화적이나 감독님이 세계관 그리고 큰 의미에서의 희망들은 많이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네. 저 개인적으로 이 영화가 제가 영화배우가 되게 해준 저의 이 희망을 불씨를 키워준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0: 네. 맞습니다.
4: 네. 좋은 뜻입니다. 희망.
0: 그 실제로도 영화 속에 그 호프왕 표시에 호프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게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영화 초반에 50분 분량이 화제인데요. 저도 정말 굉장히 인상 깊게 봤습니다. 저는 기자 시사회 때 봤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때 막 기자분들도 보다가 다 놓고 보시더라고요. 정말 집중해서 막 웃으시면서 막 그러면서 봤는데 황정민 배우님이 연기한 범석이 계속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쫓습니다. 그 50분 동안. 나홍진 감독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황정민이기에 믿었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근데 달리면서 이게 연기하기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어떻게 연기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배우분들.
4: 그러니까 어쨌든 초반 그 제가 맡은 그 괴 생명체를 만나기 전까지가 한 50분 정도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관객분들의 진짜로 죄송한 얘기지만 막말로 멱살을 잡고 제가 끌고 가야 되는 책임감이 분명히 있었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하면은 잘 어쨌든 제 시선으로 잘 따라올까라는 거가 제일 필요했었고 그거를 가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좀 계산이 충분히 조금 필요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었어요. 연기하면서.
0: 아 진짜 배우분들 너무 고생하고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근데 보는 저희는 너무 행복하고 좋았는데요. 호연 씨도 액션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냥 여기 나온 모든 분들의 액션이 정말 와 멋진데요. 첫 등장부터 뭐 총격신은 물론이고 카체이싱까지 뭐 어디서는 막 정말 이건 최고의 카체이싱 씬이다 막 이렇게까지 평을 하셨더라고요. 진짜 심장이 쫄깃해지는 액션을 또 선보이셨습니다. 또 후진 없는 그 카체이싱이 굉장히 인상이 깊었는데요. 훈련 기간도 굉장히 길었을 것 같아요. 촬영 중에 총알만 1200발을 쓰셨다고요. 세상에나.
1: 한 6개월 정도 그 준비 기간을 거쳤고요. 이게 사실 1200발이라고 그 들었을 때 저는 우와 너무 신기하다 이랬는데 또 한 번 다시 생각해 보니까 이게 한 발당 다 제작비에 관련돼 있는 부분이라 또 눈치가 좀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또 저희가 막상 네, 할 때는 근데 저의

0: 네. 의도는 아니었고
1: 맞아요.
0: 이제 감독님께서
1: 감독님이 또 이렇게
0: 절대 이제 양보하지 않아 주셨기 때문에 네. 또 그런 멋진 등장신이 나오기도 했고요. 근데 흥미진진하게 촬영했던 장면은 아무래도 이제 운전 씬들이었던 것 같아요.
1: 네.
0: 그 6개월 동안 정말 열심히 준비하다 보니까 좀 정말 이 잘 담겼으면 좋겠다 욕심이 났던 장면들이기도 하고 또 그 하면서 좀 정말 도파민이 이 운전할 때 오는 이 도파민들이 굉장히 아드레날린들이 너무 셌어가지고 영화 촬영 끝나고 그 엔진음들이랑 그 속도감이 자꾸 기억이 나서
1: 중독이 된대요.
0: 집에 있는 하루하루가 너무 지루하더라고요.
1: 그 정도로 네. 세상에
0: 정말 그랬어요. 그 엔진 이 소리와 네. 이 진동과 이 스피드감이 주는 이 느낌이
1: 너무 좋죠.
0: 네.
2: 저는 운전 살살합니다.
1: 아이호연 씨도 평생 그러시겠죠. 안 해본 걸 해보니까 네. 너무 재밌었을 것 같아요. 영화 호프는 유머를 잃지 않는 영화입니다. 특유의 말장난, 블랙코미디 대사들도 인상이 깊습니다. 두 분도 연기하면서 많이 웃거나 그러셨을 것 같은데 아 진짜 정호연님은 그때 그 선배님 앞에서 그 웃음을 어떻게 참았어요? 너무 이면식 선배님 앞에서.
0: 아 이면식 선배님 씬 같은 경우는 사실 감독님께서 굉장히 많은 설계가 들어갔던 씬이어서 그때는 막 이게 웃기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촬영을 하진 않았는데 오히려 그 황석정 선배님 나오는
1: 아, 너무 웃기죠 그분들.
0: 근데 그
1: 정말 못 참아요.
0: 네, 못 참아요.
1: 네, 제 방 정말 못 참겠거든요. 어떻게 참으셨나.
0: 근데 이제 저는 제 쪽도 그 감독님의 또 설계가 또 들어가야 돼서 좀 진지하게 찍었는데 이제 제 설계 제 쪽 이제 설계가 끝나시고 이제 선배님들한테는 조금 이제 믿고 맡겨 주셨어요.
1: 네.
0: 그래서 선배님들 뭐 이런 말도 좀 해주시고 막 이런 애드립도 좀 쳐주세요. 특히 황석정 선배님한테 네. 그런 얘기를 이제 탁 해주시고 나왔는데. 분명 이제 제 쪽 찍을 때 없던 호흡들이 맞아. 이제 생겼는데 그게 너무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예상치 못한 대사들이 막 나오니까 이게 그리고 테이크마다 다 달라지니까
1: 맞아요.
0: 분명 이 호흡이 나오면 난 이번엔 참을 수 있어 이랬는데 한 두 번째 세 번째 테이크마다 제가 너무 웃으니까 네. 이제 정민 선배님이 호연아 그냥 앉아 있어 내가 알아서 할게 그래서 저 시선 안 보이시고 네. 그냥 혼자 리액션을 하셨던 이제 기억이 있습니다.
1: 호연 씨가 욕설 연기 장면 황정민 배우님의 또 전작들을 보면서 연구하셨다고.
0: 아니 근데 이게 저는 저한테는 이게 재밌는 얘기라기보다 전 진지했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이제 이 캐릭터 분석을 하면서 뭔가 이 소장님과 닮아 있는 부분들이 분명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그런 어떤 특정 이제 욕설들에서 저는 이제 선배님 거를 많이 이제 참고하려고 진짜 그 전작들의 그런 것들을 보고 많이 따라했어요.
1: 아,
0: 집에서.
1: 그래서 그렇게 찰졌군요.
0: 아, 네.
1: 좋았습니다. 7557님이 황정민 배우님의 그동안의 액션씬과 비교해보면 영화 호프에서의 차별화된 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 이건 그냥 보셔야 되는데. 이건 진짜 보셔야 되는데.
0: 그렇죠. 이걸 말로.
2: 약간 있긴 해요.
1: 네.
2: 차별점은 도망다닙니다. 전작들에서는 제가 쫓고
1: 네.
2: 그러니까 타격하고 때리고 했는데 네. 저는 도망다니면 살려고
1: 그러게요. 그게 너무 재밌네요. 생각해보니까 아 이건 정말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시영님은요 이번 영화에서 두 분이 아 이건 명대사다 하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너무 많은데
2: 명대사 다 욕으로 점철
1: 아, 맞아. 저도 호연 씨의 차 안에서의 그 욕이 하나 생각나거든요. 그 부분이 너무 재밌었어요.
0: 네. 아,
1: 네. 이건 또 보셔야 됩니다. 네. 지금 입 밖으로 내보일 수가 없어서.
0: 그냥 제가 또 웃겼던 네. 대사는 쟤는 말을 왜 이렇게 잘 타? 이거가 진짜 웃겼었던
1: 맞아요,
0: 것
1: 맞아요.
0: 같고.
1: 맞아요. 그 조인성 선배님 보고.
0: 네. 그리고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야? 뭐 이런 유형의 이제 대사가 또 하나가 있었는데
1: 네.
0: 그 대사도 기억에 남는 것
1: 맞아요.
0: 같고
1: 맞아요. 영화 호프를 얘기할 수 있는 대사인 것 같습니다.
0: 네.
1: 재민님이 다들 한낮에 액션씬이 최고라고 극찬하던데 실제 촬영도 낮에만 했는지 궁금하다고 촬영 스타일이 그렇다고 하던데요. 감독님이 아 그래요? 낮에만 찍으세요?
2: 네. 그러니까 이게 단 하루 동안 벌어지는
1: 네.
2: 일이잖아요.
1: 하루가 왜 이렇게 길어? 뭐 이런 평도 있었어요. 너무 많은 걸 담아서.
2: 네. 네. 그래서 낮 시간 안에 벌어진 한 마을에서 마을이 초토화되는 그 상황을 보여주는 거라
1: 네.
2: 낮에 분명히 다 찍었고 그래서 보통 이제

0: 이런 이제 클리처물이나 이런 게 나오면 낮에 그 클리처물을 한다는 거는 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만큼 복잡하고 어려운 건데 보통 그런 클리처물도 보면 다들 어둡고 네. 습하고 약간 밤에 많이 나오잖아요. CG나 네. 이런 처리하기가 용이하거든요. 작업하기가. 근데 이제 나 감독님이 이거를 해내셨죠.
1: 와. 아 세상에 광고 듣고 와서 벌써 두 분과 끝인사 나눌 시간이라고 합니다. 아쉽지만 광고 듣고 올게요. 쇼리 실라!

0: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1: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0: 비다샵!
1: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0: 비다이렉트샵!
1: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0: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2: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의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3: 세라하임.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4: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5: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4: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Walk it, walk it. 언제
6: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7: 안전화. 화사도 찾는 유산균은 CJ 바이오컴. 유산균이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니까 장 건강, 피부 건강, 다이어트까지. 이제 원하는 기능성 유산균을 선택해 바이오. CJ 바이오코어. 건강기능식품 적절한 운동 식이조절과 함께 섭취하세요.
8: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12시부터 즐거운 오후의 시작, 12시엔 주현영이 방송됩니다.
9: 종명님이 저 내일 회사에서 단체로 호프 영화 보러 갑니다. 아, 당관도 하시네요. 제가 좋아하는 황정민, 정호연 배우님 나와가지고 너무 행복하다고 보내주셨고요. 7378님은 방금 호프 보고 나왔습니다. 저에겐 정호연 배우님의 오빠 사랑해가 최고의 대사였다고. 자, 과연 이 대사가 어디서 나올지 영화관에서 직접 확인하시고요, 여러분. 영화 호프 지금 바로 영화관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호프를 볼 관객분들에게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10: 정말 즐거운 영화입니다. 올 여름 이 무더위를 그리고 이 장마의 꿉꿉함을 한 번에 날려줄 시원한 영화니까요. 꼭 극장에서 경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9: 네.
11: 156분에 최고의 롤러코스터를 타실 겁니다.
9: 와, 맞습니다. 여러분 이 영화는 꼭 보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영화 호프의 황정민, 정호연 배우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끝곡은 호연 배우님의 추천곡인데요. 변진섭의 새들처럼. 추천하신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10: 그냥 정말 좋아하는 노래예요. 좀 기분이 울적해질 때 이 노래 듣고 좀 힘을 많이 내는 것 같아서.
9: 네.
10: 여러분도 오늘 하루 힘냈으면

0: 좋겠어서 이 노래를 마지막 곡으로 신청했습니다.
1: 네, 좋습니다. 이 곡 들으면서 같이 인사드릴게요. 클로징 멘트 부탁드립니다.
0: 시네타운 테리우스 여러분,
2: 오늘도 영화처럼
1: 아이 감사합니다.

0: 모든 인쇄 가능한
1: 3원 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3원 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3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3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1: 3원 에드피아.
3: 하이 올리디아.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지극히 나답게, 지극히 자연스럽게,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의료기기 광고 심의 필.
4: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세상에서 가장 평범한 남자가 딸을 찾기 위해
2: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남자가 되는
3: 아빠 유니버스 액션 드라마
1: SBS 금토 드라마 김부장은 매주 금토 밤 9시 50분 SBS에서 만나요.

0: 광역시의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세라하임.
1: 니 12시에 말해. 점심 때리고 잠 솔솔 와. 그땐 12시엔 주현영 들어야 돼. 지금 당장 창문 대신 귀때기 열어.
2: 행복한 오후의 시작, 12시엔 주현영입니다.
3: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4: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3: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4: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3: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4: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3: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5: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6: 샤브샤브 봄담아, 샤브샤브 봄담아,
5: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담아 건강한 한 끼, 샤브샤브 봄담아에서 정식을 알려드립니다.

초복, 중복, 말복, 삼복에는 더위가 사람 기운까지 쏙 빼놔서 아우 더워 하고 철푸덕 엎드릴 만큼 힘든 때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만큼은 에어컨 앞 명당 차지하고 늘어져 있기, 냉장고 문 괜히 한 번 더 열어보기, 얼음 와그작 와그작 씹으며 멍 때리기, 이거 다 여름 생존 스킬로 인정해 주자고요. 그 대신 오늘의 처방은 딱 하나, 늘어질 땐 늘어지고 먹을 땐 든든하게 먹고 웃을 땐 제대로 웃기, 약속. 기운은 꽉 채우고 더위는 툭툭 털어내보는 오늘 12시엔 주현영입니다.

0: 12시엔 주현영 문 열었습니다. 저는 DJ 주현영이고요. 첫 곡으로 EXID의 위아래 듣고 왔습니다. 오늘이 바로 삼복중 첫날인 초복이잖아요. 이 시기를 또 삼복더위라고도 부릅니다. 또 어젯밤에는 수도권에 비가 많이 왔었는데 비가 그치고 다시 또 너무 습해 또 무더운 날씨가 계속 이어지고 있죠. 이렇게 덥고 꿉꿉한 날씨에 우리 주주님들은 또 어떻게 이겨내고 계신가요? 아, 우리 6016님은요. 우리 에빈 쭈디 오늘 삼계탕 꼭 챙겨드세요. 하트. 오늘 주주총회 하는 날 맞죠? 총회장 문 앞에서 대기 중입니다. 오늘도 작가님과의 사투리 퀴즈 하나요? 지난주에 너무 재밌었는데 평생 에비지 못한 주주가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저번에 우리 그 사투리 퀴즈를 했었는데 아, 저번에 우리가 또 다뤄봤던 말은 그 에빈이라고 해가지고 말라깽 말라깽 쓰는 느낌을 우리 다 그 에빈이라고 또 사투리로 하는 거를 우리가 또 배웠었는데 오늘은 사실 아쉽게도 사투리 퀴즈는 없어요. 그치만 또 우리 주주총회에서 우리 대구곤듀 민지 작가님이 또 열일해 주실 겁니다. 잠깐 목소리 출연도 하실 거고요. 또 우리 김춘자님께서는 초복이라 가족들이랑 외국인 근로자들이랑 같이 먹을 삼계탕 가마솥에 15인분 끓이고 있는데 너무 더워서 내가 삼계탕 될 것 같아요. 주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춘자님은 이 가마솥 앞에서 너무 더우시겠지만 이 가족분들이랑 근로자분들이랑 같이 든든하게 챙겨 드실 것도 생각하니까 제가 다 배가 부르고 그러네요. 우리 두 분께도 시원한 아아 챙겨 보내드리겠습니다. 시원하게 드시고 또 파이팅 하세요. 자, 초복에는 이렇게 또 보양식을 먹어줘야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선물이 주렁주렁 아주 푸짐하게 준비했습니다. 이따 2, 3부 주주총회는요. 지난주에 이어 주주맵스로 함께 할 건데요. 지금 어디서 12시엔 주현영 듣고 계신지 살고 계신 시, 군, 구 적어서 동네 자랑, 소개글과 함께 보내주시면 소개된 모든 분들께 갈비 매장 이용권이나 치킨 쿠폰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또 귀여운 고릴라 키링과 키캡이 걸린 SNS 이벤트 GOD를 이겨라 가위바위보도 12시엔 인별그램에서 진행 중인데요. 어제 반응이 너무 좋아서 오늘도 문자와 고릴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인별그램 문자 고릴라 모두 1시 30분까지 참여 가능하니까요. 얼른 가위바위보 중에 하나 골라서 얼른 보내주세요. 그리고 오늘 1부와 4부에서 문자 소개된 모든 주주님께도 시원한 커피 쿠폰 전부 챙겨드리겠습니다. 야, 이렇게 읽고 보니까 오늘 선물이 정말 어마어마하죠? 그럼 저는 광고 듣고 시크릿 주주로 돌아올게요.
1: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탈모 보조 치료제
1: 캐라시딜. 엄마 손은 약손,
0: 나도 수제야. 약국에서 만나요.
2: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3: 얼음 정수기 더 M. 세 가지 얼음 사이즈를 쾌속 재빙으로 시원시원하게. 얼음 정수기 부피 기준 국내 최소 사이즈로 공간도 시원시원하게. 많이 쓰는 기능도 한눈에 시원시원하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4: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6: 글레오?
7: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6: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7: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6: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통증을 넘어 일상 회복까지 메이드 인 케이보린 개보린정 삼진제약. 대한민국 1등 외려 107.7 SBS 파워 FM.
1: 쉿, 너랑 나랑 비밀일기 시크릿 쭈쭈. 주주, 안녕. 나 또 왔어. 너는 인터넷 로그인하다가 비밀번호 생각 안 나서 막힌 적 없어? 요즘 보안 때문에 3개월마다 비번 바꾸라고 하기도 하고 사이트마다 허용되는 특수문자들도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툭하면 비번을 까먹게 되더라고.
2: 야, 한영아, 좀 이리 좀 와봐라. 저 그 친구 놈이 뭐 여행 계획을 그 인터넷 카페에다가 정리해서 올렸다는데, 야, 이거 당최 비번이 이거 기억이 안 나네.
1: 어우, 아버지, 그러게 어디다 좀 적어두시지 그러셨어.
2: 아이, 자꾸 이놈들이 안전하지 않다고 뭐 3개월이 지났다 하면서 바꾸라고 하니까는 내가 그 기억할 리가 있냐. 저, 한영아, 좀 찾아봐라.
1: 와, 대공감. 그 진짜 짜증나지 않아? 나도 맨날 뒤에 점도 찍었다가 별표도 붙였다가 느낌표도 붙였다가 그러다가 까먹어가지고 비번 찾기 하잖아. 아빠, 원래 비번은 뭐였는데?
2: 그 이제 영어로는 못 외우고 저 영타로 두고 그 한글자판으로 윤주현영 하고 저 뒤에 너희 엄마 생일 저 윤주현영 1026 첩한번.
1: 어우, 아버지, 비번에 우리 가족 사랑을 꽉꽉 담아놓으셨네. 아빠, 이거 아니래.
2: 아이, 기레 그걸 거기 희준이까지 넣어봐라. 윤주현영 희준 1026. 야, 그것도 아니면 윤주현영 희준 1026 뒤에 별별.
1: 됐다. 로그인 됐어. 근데 아빠 카페 닉네임이 파주 제우스? 이것도 뭐야? 아, 진짜 대박 웃겨. 비밀번호 찾느라 한참 고생하고 겨우 로그인했다가 아빠 카페 닉네임 때문에 빵 터졌잖아. 근데 아빠 뭐라 할 게 아니라 예전에 쓰던 닉네임이나 아이디 보면 진짜 난리도 아니지 않아?

0: 사내 시스템 바꾸는 중이라 사내 메일 말고 예비 메일을 하나씩 받고 있는데요. 기존에 쓰셨던 메일 주소 한번 불러주실 수 있으실까요?
1: 아, 기존 메일이요? 아, 그냥 예전에 쓰던 제 메일 말이죠.
0: 아, 네네. 그 예비로 쓸 개인 메일 주소 불러주시면 됩니다.
1: 아, 개인 메일, 아, 그, 아, 잠깐만. 그 영어로 그 UKNO 숫자 1004 골뱅이.
0: 네,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아이디가 UKNO1004, 그러니까 윤호천사 맞으십니까?
1: 아, 네, 맞아요. 아, 근데 그 중딩 때 만든 거여가지고.
2: 어머, 현웅씨, 혹시 카시오페아 출신? 아, 나는 클럽 애초대 출신이어가지고 Forever 강타 486이었잖아. 우리 아이디 정말 난리도 아니야?

0: 한영 씨 전화 오는데 얼른 전화 좀 받으실게요. 아, 네네네네.
1: 네, 12시엔 주식회사 주현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영님. 요즘

유나의 비밀번호 486 듣고 오셨고요. 오늘 시크릿 주주는 나예요. 윤호천사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원래 회사에서 사내 메일만 쓰다 보니 제 예전 메일 주소를 까먹고 살았는데요. 예비 메일 주소를 하나씩 받겠다고 해서 써서 내렸는데 너무 제 소시적 덕질이 고스란히 보이는 아이디 때문에 강제 덕밍아웃 했네요. 그나마 다행인 건 옆자리 동료 메일

이메일 아이디도 체리걸 천사였다는 거예요. 덕분에 저만 민망한 건 아니라서 조금은 위안이 됐어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오히려 윤호 천사가 나은데요. 체리걸 천사. 체리걸 천사가 나는 회사에서 더 민망할 것 같아요. 자, 아니 그리고 또 우리 윤호 천사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여러분 진짜 대박이에요. 다음 주 화요일 주터뷰에 어쩜 좋아 우리 윤호 천사님의 윤호 오빠 윤호 씨가 함께해 주실 예정입니다. 호호! 저도 사실은 좀 안 믿기긴 해요. 참 이 라디오 DJ를 시작하면서 너무 평생 또 언제 또 만나뵐지 모르는 그런 분들을 또 만나뵙게 돼서 저도 참 영광스럽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는데 제가 예전에 또 잠깐 또 카시오페아였던 적이 있어요. 이제 방구석 카시오페아였었는데 그래서 집에 뭐 CD도 있었고 뭐 앨범이랑 다 이런 게 있었거든요. 아무튼 저도 너무 기대 중입니다. 우리 윤호 천사님도 그때 꼭 본방사수 해주시고요. 다음 주 화요일 많이 많이 챙겨 들어주세요. 자, 시크릿 주조에 사연 보내주신 우리 윤호 천사님께는요. 진짜 닭가슴살로 만들면 JCDM에서 꽃다면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김기숙님은요. 저도 비밀번호를 기억 못해서 저희 딸이랑 비밀번호가 똑같아요. 그래서 기억 안 나면 딸에게 연락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또 우리 장유희님은 맞아요. 비밀번호 치는 것도 횟수 제한 있잖아요. 오류 몇 번 이상 나면 더 이상 로그인 못하기도 하고요. 한번 잊어버려서 다시 입력하려 하면 등골에서 식은땀이 하셨어요. 그니까 이거 횟수 제한 걸려서 이제 우리가 로봇이 아닌 걸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증명해서 횡단보도나 그 뭐 버스나 이런 거 몇 개인지 찾아야 된다고요. 난 로봇이 아니라는 걸 인증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도 계속 못 찾는다? 그럼 이제 복잡해지는 거죠. 막 인증번호 받고 뭐하고. 또 우리 정미선님은 저는 그거보다 더 짜증나는 건 보안문자가 와 진짜 공감이다. 보안문자가 안 보여요. 안 와 도대체 보안문자 왜 이렇게 이상하게 써놓는 거예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이거 진짜 공감이다. 가끔 그러니까 보안 문자겠죠. 쉽게 이제 쓰지 못하도록 약간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뭐 그렇게 써놓는 것 같은데 저도 이게 뭔지 모르겠어가지고 이게 뭐 S야, E야, 뭐야 모르겠어서 대문자야, 소문자야 이렇게 해서 자꾸 그 보안 문자도 바꿀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바꾸고 그래서 또 알아볼 수 있을 때까지 저도 바꾸거든요. 또 우리 김재문님께서는 비번 기억 안 나는 것보다 더 슬픈 건 태어난 연도 선택할 때 드래그 쭉 하염없이 내려야 할 때 슬프다라고 보내주셨어요. 점점 이제 이게 스크롤하는 그 시간이 길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 박진영님께서는 저는 조성모 팬이어가지고 아이디에 성모가 들어가거나 SM이 꼭 들어가요. 닉네임은 성모 대꾸 티어였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약간 선제업고 티어 같은 느낌이네요. 성모 대꾸 티어. 또 우리 이선향님은 저도 예전에 클릭비 팬이었거든요. 카페 활동명이 종혁부인 0216이었어요. 요새 클릭비 오빠들 활동해서 다시 그때 생각나요. 종혁 오빠랑 결혼할 줄 알았는데 라고 보내주셨어요. 맞아요 선향님. 그 요즘 클릭비 분들도 다시 활동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클릭비 분들께서 12시에네 조만간 왜 나와주실 것 같지? 아님 말고 자 지금 시각 12시 22분 40초를 지나가고 있고요. 계속해서 또 커피 쿠폰 받으실 주주님들의 문자 더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3062님께서는요 주디 여기는 포항인데요 오늘 남편이 저녁 회식한대요. 보양식 먹는 것보다 이게 더 좋아요. 혼자 배달음식 먹으며 에어컨 밑에 서 자유롭게 뒹굴겠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우리 3062님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간만에 그 혼자만의 그 힐링 시간을 아주 그냥 야무지게 보내시길 바랄게요. 또 우리 9574님은 주디 저는 진천이에요. 오늘 외근 스케줄이 빡빡해서 차에서 햄버거로 때우고 있어요. 비가 한참 오다가 이제는 해가 쨍해서 너무 덥네요. 주디도 더위 조심이라고 보내주셨어요. 이럴 때는 시원한 음료 한잔 하셔야 돼요. 우리 9574님 저희가 또 커피 챙겨 보내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2125님은요. 복날인데 입병이 너무 심해서 삼계탕도 못 먹겠네요. 병원에 다녀왔는데 낫지를 않아 너무 힘드네요. 방송들 잘 듣고

찾고 있어요. 에너지가 넘치시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아우 입병 심하면 너무 스트레스야. 하루 종일 계속 신경 쓰이니까 뭐 먹는 것도 그렇고 말할 때도 그렇고 너무 신경 쓰이죠. 왜 입병이 났을까? 좀 요즘 스트레스 좀 받으셨나? 아무튼 얼른 나으시길 바랄게요. 우리 윤상우님은 안녕하세요. 이마가 엄청 이쁘십니다. 감사해요 상우님. 자 잠시 후 2부에서는 청취율 조사기간 특집이죠. 문자 소개만 돼도 갈비 매장 이용권이나 치킨 쿠폰 받을 수 있는 주주 맵스 이어집니다. 전국 각지에 계신 우리 주주님들 계속해서 어디에 사시는지 시, 군, 구 적어서 동네 자랑과 함께 보내주시고요. 저희는 1부 끝곡으로 동방신기의 허그 듣고 2부로 돌아올게요.

0: 두피부터 복부까지 스트레스 리셋. 자디니 스파, 국민 스파, 자디니 모두의 스파. 두피 탈모 복부 관리, 자디니 스파. 부담 없는 헤드 스파. 싹 관리했더니 혈색이 싹 도네. 스파, 자디니
1: 스파.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2: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1: 디자인도 예쁜데?
2: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3: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정

0: 친환경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친환경
1: 농산물. 전국 사장님들의 축제 현장. 속담 이어 말하기 오답이 속출하는데요. 가재는
2: 고릴라 편이다.
1: 고삐 풀린
2: 고릴라.
1: 왜 다 고릴라죠?
2: 1등 인터넷 라디오니까.
1: 적은 비용으로 광고 효과는 크니까.
2: 광고기 가성비 갑.
1: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 보세요.
3: 우리 친구의 더위를 날려주는 추천 음식이 뭐예요?
4: 저는 팥빙수 좋아해요. 팥빙수를 큰 컵에 담아서 주시는데요. 들고 다니면서 먹기 좋아서 학교 끝나고 나서는 학원 갈 때 너무 더우면 하나씩 사서 먹거든요.
5: 그럼 이거 싫을 정도로 너무 시원하고 맛있어요.
6: 저는 수박 화채요. 엄마가 더운 날은 집에서 화채를 만들어 주시는데요. 수박을 파서 그릇을 만들고 파는 수박이랑 다른 과일을 조금 더 넣어서 시원한 사이다를 부어서 먹으면 진짜 달고 시원해요.
3: 덥다고 축 처져 있기보다는 이렇게 더위를 날려주는 음식들을 먹으면서 시원하고 즐겁게 여름을 보내는 것도 좋겠죠.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은 SBS와 함께합니다. 리포터 이재은이었습니다.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 재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현대.

0: 하면 핫하임.
1: 불안하신가요? 불안은 안정액.
2: 두근거림에도 안정액.
1: 초조할 때도 안정액. 불안하고 두근거릴 땐 안정액. 삼진제약 안정액. 약국에 있어요.
3: 케어 원해요?
4: 케어원 헤어.
3: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4: 케어원 헤어.
3: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4: 케어원 헤어.
3: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5: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6: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5: 비다샵!
6: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5: 비다이렉트샵!
6: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5: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7: 안녕하세요. 악뮤 이찬혁입니다. 유난해. 그 말 전 참 좋더라고요. 적당히 해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생명을 구하는 일엔 더 유난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유난하다. 유엔 난민기구. 지금 유엔 난민기구를 검색하세요.
8: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0: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1: 전세 보증금 지키는 법. 저 최수빈이 알려드릴게요. 수도권 7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전세라면 안심하세요. HF 보증으로 전세 대출 받고 전세 지킴 보증을 신청하면 되니까요.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HF 전세 지킴 보증. 야, 좋다. 한국 주택금융공사.

0: 단백질 맛집 셀렉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1: 단백질에 혈당 밸런스까지 챙긴 셀렉스 프로틴?
0: 그래, 아침 공복을 깨는 단백질 셀렉스 프로틴 지금 검색해봐.

함께하는 주주 여러분 모두 착석하셨습니까? 지금부터 주식회사 12시엔 주현영 제86회 주주총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2시엔 주현영에 관심과 사랑을 투자해주신 우리 주주 여러분께 감사의 선물을 배당해드리는 주주총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이하여 총회장의 주주님들을 위한 역조공 뷔페가 차려졌습니다. 벌써부터 냄새를 솔솔 맡은 우리 주주님들이 대거 참석하고 계신데요. 우리 9576님께서는 오늘은 꼭 주디한테 갈비 매장 이용권 받고 싶어요. 오늘의 선물의 주인공은 나였나? 나였나? 라고 보내주셨고요. 또 우리 고희은님은 저는 주주총회 에어컨이 빵빵하대서 찾아왔어요. 어우 근데 너무 춥네요. 온도 좀 낮춰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온도를 이게 낮춰도 아 이게 뭐랄까 약간 계속 우리 주주님들의 열기가 너무 어마어마해가지고 어쩔 수가 없어요. 계속 더 낮춰야 됩니다. 또 우리 류현정님께서는 그동안 주디 방송 차에서만 들었었는데요. 지난주에 처음으로 보는 라디오로 주주총회를 함께했더니 더 재밌더라고요. 오늘도 참석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현정님 반갑습니다. 자 오늘 주주총회에서도요. 우리 주주님들을 위해 선물 마구마구 뿌립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 맞이 특급 이벤트 선물이 주렁주렁. 우리 주주님들께 갈비매장 이용권, 치킨 콜라 세트, 닭가슴살 간편식 세트, 쑥 인절미 세트, 과일차 세트, 에너지 드링크까지 보내드리면서 12시에는 곡간털이 제대로 해볼 건데요. 자, 바로 지금 제86회 주주총회에서 문자 소개되신 모든 주주님들께 주렁주렁 걸려있는 선물들 팍팍 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또는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함께해주세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주주총회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지난주 주주총회에서 전국에 계신 주주특파원분들이 보내주셔서 또 우리 주주맵스 진행했는데요. 정말로 정말로 많은 주주님들이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 관계상 전부 소개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주주님들도 저희도 아쉬워가지고 한 번 더 돌아왔습니다. 오늘이 지나면 언제 다시 할지 모르는 한정판 코너 이름하여 주주맵스! 자 지금부터 주주님들이 어디에 계신지 살고 있는 시, 군, 구를 적어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인증샷과 함께 보내주세요. 우리 동네 자랑거리나 재밌는 TMI까지 같이 보내주시면 소개될 확률이 쭉쭉 올라갑니다. 또 우리 주주맵스에 소개되신 모든 주주님들께는요 갈비 매장 이용권 보내드리고요. 자 그러면 바로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985님께서는 어머나 지금 행시로 보내주셨거든요. 충남 서천에서 보내주셨어요. 충! 충만한 웃음이 가득한 고장. 남! 남다른 정과 인심이 흐르고 서! 서해의 아름다운 풍경을 품은 천! 천년토록 기억될 행복한 서천이라고 충남 서천

사천 사행시를 이렇게 또 보내주셨습니다. 야, 옆에 뭐 그거라 띵동댕동이라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댕동댕동 합격입니다. 우리 2985님 사행시 합격이에요. 아주 군더더기 없이 이 충남 서천의 어떤 아름다운 그런 풍경과 또 따뜻한 인심, 뭐 인정 이런 것들을 또 이렇게 강조를 해서 또 보내주셨어요. 아주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습니다. 충남 서천. 자, 또 우리 윤진님께서도 보내주셨는데요. 부산 서구에서 보내주셨어요. 여기는 부산 서구 골목시장 안에 있는 옷가게입니다. 저희 매장 앞 두부가게는 직접 만드는 두부가 엄청 고소하고요. 옆 식육점에서는 잘생긴 총각 3명이 있어서 눈호강해요. 주주님들 전통시장에 많이 와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재미있는 TMI를 이렇게 보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옆에 그 부산 서구 골목시장 안에 있는 그 옷가게, 앞에 두부가게 두부가 끝장나게 맛있다고 하고요. 그 옆에 있는 식육점에 잘생긴 총각 3명이 있다고 합니다. 아, 이거는 우리 윤지님이 너무 좋은 정보를 또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 같아요. 또 우리 2892님께서도 보내주셨는데요. 2892님은 오늘 또 작가님 바쁜 날인가요? 작가님 월급 5,000원 더 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유, 따뜻해라 마음이 너무나도 감사해요. 제가 그 이따가 우리 막내 작가님한테는 저희가 십시일반해서 한 5,000원 정도라도 더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도 우리 대구곤듀 김민지 막내 작가님께서 또 열일해 주실 거고요. 지금 보는 라디오 보시면 제 뒤편에 이 스튜디오 벽면에 우리나라 지도 이 주주맵스가 크게 붙어 있거든요. 우리 민지 작가님이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소개된 지역들을 한번 예쁘게 색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또 보시면은 이 정도로 이렇게 색칠이 됐는데 여러분은 더 분발해 주셔야 돼요. 많이 많이 또 보내주세요. 자, 청취율 조사 기간 동안 진행되는 주주맵스! 오늘이 마지막 시간인데요. 이 주주맵스에 빈칸이 하나도 없이 알록달록 꽉 예쁘게 채워진다면 정말 좋을 텐데, 우리 6030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전북 전주시 덕진구에서 보내주셨습니다. 주디, 전북 전주시 덕진구에 살고 있는 청취자입니다. 이사 온 지 한 달 정도 됐는데 너무 만족하며 생활하고 있어요. 근처에 넓은 호수 위를 가득 채우는 연꽃 풍경과 호수가 있는 덕진공원이 있고 또 한국도로공사에서 운영하는 전주 수목원도 있는데요. 사계절 내내 수준 높은 조경을 감상할 수 있고 심지어 무료 입장이에요. 전주 놀러오시면 꼭 들려보세요. 전주 한옥마을뿐 아니라 이렇게 좋은 곳이 많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사실 예전에 한번 주주 맵스를 했을 때 이 전주에서도 한번 보내주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저도 주디도 좀 많이 들어봤던 곳에 대한 설명을 좀 들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도 얘기해 주신 이 덕진 공원에 대해서는 저도 처음 알았어요. 또 전주 수목원도 심지어 수준 높은 조경을 감상할 수 있는데도 무료 입장이라고 하니까 전주에 계신 분들이나 뭐 전주에 계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실 수 있겠지만 전주에도 여행 계획 있으신 분들은 한번 여기도 또 추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우리 9011님께서도 보내주셨는데요. 경북 밀양에서 보내주셨습니다. 주디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여기는 경북 밀양입니다. 남편이랑 둘이 동네에 작은 빵집을 하고 있어요. 고소한 빵 냄새와 최애 라디오 12시엔이 함께하니까 오타다 경남 밀양이라고 합니다. 네, 경남 밀양이고요. 작은 빵집을 하고 계시대요. 고소한 빵 냄새와 최애 라디오 12시엔이 함께하니까 여기가 천국이네요. 밀양은 드라마 달의 연인 보보경심려 촬영지인 위양지가 유명해요. 사진 찍으면 너무 예쁘게 나와서 인생사진 건지기 좋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오, 여기 저희 사진을 지금 찾아서 보고 있는데 드라마 촬영지가 될 만하다. 여기는 너무 그냥 눈호강하고 그냥 도심에서의 스트레스가 그냥 뻥 뚫릴 것 같은 그런 풍경이에요. 확실히 인생사진 확실하게 나오겠네요. 또 우리 정윤희님께서도 보내주셨어요. 경기도 화성에서 보내주셨습니다. 여기는 경기도 화성. 정조와 사도세자의 윤건릉, 감성사진 찍을 만나는 요트 가득한

연곡항이 있는 이곳, 거기다 전국 출산율도 1위, 화성으로 오세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야, 우리 윤희님은 혹시 여기 화성시에서 좀 그 일하시는 직원분이실까요? 마치 그 지자체 홍보 멘트처럼 이렇게 써서 보내주신 것 같은데, 야, 이거는 진짜 그 화성 홍보 그 광고 있죠, 나올 때, 그럴 때 나오는 어떤 그런 멘트 같아요. 정주와 사도제 세자의 윤걸릉, 감성 사진 찍을 만나는 요트 가득한 전국항이 있는 이곳, 거기다 전국 출산율도 1위, 화성으로 오세요. 약간 이런 느낌이네요. 출산율도 1위였다니요. 그건 전혀 몰랐어요. 또 우리 김병숙님께서도 보내주셨어요. 경북 김천시에서 보내주셨습니다. 여기는 경북 김천시요. 저는 무농약 토마토 농사를 짓는 농부인데요. 오늘 올해 방울토마토 첫 출하했어요. 이제 시작이지만 그동안 수고한 나를 칭찬해. 전국의 농어촌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모두 파이팅하자고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병숙님 파이팅이고요. 또 전국의 농어촌업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도 파이팅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저희는 하츠투하츠의 레몬탱 듣고 와서 주주맵스 사연 더 만나볼게요.

네, 하트터치의 레몬탱 듣고 오셨습니다. 전국 각지에 계신 주주님들과 함께하는 주주맵스. 우리 주주님들은 지금 어디에 계신지, 그곳에는 어떤 자랑거리가 있는지 계속해서 같이 알아볼까요? 우리 5415님은요, 주디 여기는 강원 춘천 소양동이에요. 집에서 소양강 처녀 동상이 늠름하게 서 있는 게 바로 보이는 곳이랍니다. 여기선 소양호를 투명하게 아래가 훤히 다 내려다 보이는 스카이워크로 걸어가 볼 수도 있고요. 닭갈비와 막국수는 어느 식당을 들어가도 다 맛있어요. 소양호 주변에서 자전거도 타고 물멍도 하고 맛난 닭갈비 볶아 먹으러 전철 타고 오세요 주디, 라고 보내주셨어요. 맞아. 또 저도 예전에 이 춘천 놀러 갈 때는 뭐랄까 막 이렇게 맘먹고 가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전철 타고

쉽게 갈 수 있다 보니까 대학교 다닐 때도 친구들이랑 기분 전환하고 싶을 때 이 춘천에 가서 닭갈비 먹고 싶어서 닭갈비 우리 그 서울에서는 보통 그 닭갈비를 철판에다가 이렇게 많이 해주는데 춘천에는 그 뭐 철판에다 해주는 데도 있지만은 약간 그 제대로 구워가지고 하는 진짜 뭐랄까 아 조금 뭐가 달랐어요 춘천은 막 참 다르더라고 엄청 맛있고 실하고 그래서 이 닭갈비 먹으러 친구들이랑 가끔 이제 춘천에 갔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길 갔을 때 이 소양호를 가본 적은 없어가지고 이 스카이워크까지 한번 또 궁금해지네요. 또 우리 권윤경님께서도 보내주셨는데요. 충북 음성군 금왕읍 무궁리에서 보내주셨어요. 주디 제가 자란 곳은 충북 음성군 금왕읍 무궁리인데요. 여기가 옛날에 철광이 많았던 곳이라 금이 왕 많다 그래서 금왕이라고 이름이 지어졌대요. 또 무궁리의 이 무극은 철광 때문에 나침반이 빙그르르르 계속 돌아서 극이 안 잡혀서 무극이래요. 제 다른 고향 친구들한테 말해도 안 믿어줘요. 주디는 믿어줄 거죠?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살짝 금이 왕 많아서 금왕이라고 한 건 조금 의심해 볼 여지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설마 이 마을 이름을 이렇게 읍 이름을 짓는데 금이 왕 많다 해서 금왕이 어떨까요? 라고 했을까 싶기도 하고 뭐 그렇긴 한데 그래도 이런 걸로 거짓말 하시진 않겠죠 우리 주주님이 그렇죠? 금왕 무극리 굉장히 또 신기합니다. 또 우리 김한섭님께서도 보내주셨는데요. 울산 대형 조선소 생산 현장입니다. 정말 찐해요. 철판은 뜨겁고 용접 불꽃은 이리저리 튀지만 방어진 바다는 시원한 푸르름을 주네요. 오늘도 안전 제일 화팅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우리 한선님 이 대형 조선소에서도 일하시는 거면 요즘 같은 날씨에 특히나 더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철판도 뜨겁고 용접도 사실 저희 아빠도 이제 이 건축 일을 하시다 보니까는 늘 그 용접과 늘 용접하시는 모습을 어렸을 때 계속 봤었던 것 같은데 굉장히 또 뜨겁고 위험하기도 하고 그쵸 우리 한섭님 비롯해서 또 이렇게 일하시는 모든 분들 다 안전 제일이에요. 또 우리 한재신님께서도 보내주셨는데요. 충남 아산에서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충남 아산의 자랑은 단연 신정호입니다. 산책하기 좋고 풍경은 예쁜데 한 바퀴만 걷겠다고 나섰다가 어느새 만보를 채우는 마법의 호수죠. 맛집, 카페까지 즐길 거리가 가득해서 한번 오면 다음 주에도 또 와야겠다라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올 여름 시원한 바람 따라 신정호에서 힐링하세요. 아산의 자랑 신정호 강력 추천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와 뭔가... 제가 이제 러닝 초보긴 하지만은 그래도 뭔가 여기 이런 신정호 같은 곳에서 이렇게 가볍게 뛰면은 너무너무 기분 좋을 것 같아요. 기분 좋고 뿌듯하고 또 눈도 행복하고 그럴 것 같은 느낌. 이 신정호에 또 한번 뭐 러닝이 아니더라도 산책하러 한번 꼭 가봐야겠어요. 또 우리 유희진님도 보내주셨는데요. 전라남도 순천 해룡면에서 보내주셨습니다. 쭈디, 저는 전라남도 순천 해룡면에 살아요. 이 지역은 산이 많아서 어딜 가든 거의 산뷰라 자연경관이 좋아요. 실제로 70%가 산지라고 하더라고요. 순천만 정원에도 놀라우면 아이들 뛰어놀기도 너무 좋아요. 다들 순천 한 번씩 놀러오세요. 아, 그리고 여기는 와온해변이라고 있는데 일출 보기도 너무 좋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주주맵스에 쫙 이렇게 각 지역에 대해서 보내주시는 거를 들어보면은 참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아름다운 곳들이 정말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많은데 우리가 모르는 곳이 참 많구나. 또 우리 0299님께서도 보내주셨는데요. 경기 시흥시에서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경기 시흥시에 살고 있어요. 하트! 여기엔 요즘 핫한 서핑을 즐길 수 있는 인공 서핑장도 생겼고요. 서해바다를 바라보며 수영을 즐길 수 있는 한율공원 해수풀장도 있고 맛난 회도 즐길 수 있는 오이도도 있답니다. 주디 놀러오세요. 가깝잖아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쵸? 이 정도면은 뭐 저도 가까우면 이제 쉬는 날에 또 가볍게 다녀올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인공 서핑장도 굉장히

또 흥미롭고 서해 바다를 바라보면 수영을 즐길 수 있는 해수풀장, 한율 공원, 그리고 회까지 오이도까지. 자, 이렇게 또 많은 분들께서 주주 맵스에 또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저희가 벌써 2부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지금까지 안 나온 지역이 어디가 있냐면요, 여러분. 강원도의 영월, 정선, 태백, 충청에는 보은, 증평, 전라도는 화순, 임실, 무안, 경상도는 또 청송, 진주, 고성, 남해 등등 굉장히 또 많이 보내주셔야 됩니다. 이 지역에 계신 주주님들 얼른 문자 보내주시고요. 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또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황치열의 우리 여름 듣고 3부에서 다시 만나요.

0: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역함?
1: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0: 이응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1: 그럼 몽젤 바디 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대.
0: 헐, 몽젤 바디 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2: 잘 만들었다, 몽젤.
3: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프레스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4: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프레스가 정답
3: 요즘 덕질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5: 인쇄는 와우 프레스
6: 뉴바오미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5: 뉴바옴
6: 운동할 때도
5: 뉴바옴
6: 장 건강에도
5: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안내하고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개그맨 김원효입니다. 수산물 구매할 때 원산지 확인 안 한다고요? 안 돼! 판매자는 정확하게 표시하고 소비자는 꼼꼼하게 확인하고 알고 고르면 더 믿을 수 있는 수산물.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로, 걱정 제로! 이 캠페인은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합니다.
2: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0: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2: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탁구 국가대표 신유빈입니다. 경기에서 졌다고 생각한 순간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이 된 국민들의 응원처럼 과중한 부채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이 응원합니다.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 연장과 추심 중단 등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고 취업,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겐 추가 원금 감면까지 끝이 아닌 시작 새출발기금 1660-1378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0: 12시 주연영.
1: 12시엔 주연영 3부 제86회 주주총회 다시 시작합니다. 자, 우리 김미영님께서 이렇게 전국 팔도에 주주들이 존재한다니 듣다 보니 주주인 게 뿌듯해지고 어깨가 으쓱해지는 묘한 감정이 생겨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미영님 저도 비슷해요. 저도 그런 느낌이에요. 자, 청취율 조사 기간 맞이 특급 이벤트. 우리 주주님들은 어디서 저와 함께 하고 계신지 살펴보는 주주 맵 시행되고 있는데요. 오늘 제 목표는요, 사실 이 주주 맵스가 빈칸 없이 꽉 채워보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우리 주주님들 저 좀 도와주실 거죠? 그리고 또 오늘이 초복이잖아요. 초복날 주주님들의 몸보시는 이 12시에니 챙기겠습니다. 지금부터 새롭게 주주 맵스를 채워주시는 주주님들께는요, 갈비 매장 이용권에 치킨 콜라 세트까지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아직 우리 동네에 소개가 안 됐는데 싶은 주주님들, 지금이 갈비 매장 이용권에다가 이 치킨 콜라 세트까지 받으실 기회입니다. 참여 방법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주주님들이 살고 계신 시, 군, 구와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간단한 인증샷 보내주시고요. 우리 동네는 어떤 곳인지, 뭐가 제일 유명한지, 재밌는 TMI까지 보내주시면 이 주주맵스에서 소개될 확률이 훨씬 올라가겠죠.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러면 다시 또 얼른 만나보도록 할게요. 우리 안서인님께서 보내주셨어요. 경북 영덕에서 보내주셨습니다. 여기는 경북 영덕이에요. 요즘 복숭아철이잖아요. 영덕은 복숭아가 정말 맛있고요. 대게도 유명해요. 그리고 블루 해안으로 따라가면 고래불 해수욕장이 있는데 발로 비비면 조개가 막 나와서 여름 피서객이 많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저 이런 거 좋아. 하는데 재밌겠다. 이름도 왜 고래불 해수욕장 해수욕장 이름도 너무 재밌고 발로 막 비벼보고 싶어요. 얼른 가서. 또 우리 6289님은 여기는 전남 나주시 공산면이에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저는 면사무소 직원인데요. 도깨비 드라마 촬영지이기도 하고 남도의병박물관이 올해 개관했고 다음 주에는 예쁜 연꽃이 피는 우습제에서도 축제를 하니까요. 많이 많이 오셔서 인생샷 남기고 가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너무 예쁘겠다. 이 우습제에서 예쁜 연꽃들이 이렇게 쫙 피어있다고 하는데 그리고 도깨비 촬영지이기도 하고 자, 방금까지 또 소개된 우리 주주님들께 갈비 매장 이용권에 치킨 콜라 세트까지 함께 보내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요, 저희가 또 꽁트를 한번 또 해보도록 할게요. 자, 사실 우리 대구곤조 김민지 작가님의 이 사투리 퀴즈를 또 기다리는 주주님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안타깝게도 사투리 퀴즈는 오늘 없고요. 그 대신 오늘은 12시에는 자꾸 세 분이 다 총출동하는 특

0: 시간이죠. 자, 지금부터 저희가 짧은 상황극에 한번 도전해 볼 테니까요. 여러분 잘 듣고 주제에 맞춰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는데 우리 작가님들 연기 준비되셨나요?
1: 네.
0: 네. 네. 좀 우리 막내 작가님은 이제 몇 번 해보셔가지고 자신감이 붙었는데 우리 또 다른 작가님들도 자신 있으신가요?
2: 네.
0: 네, 좋습니다. 그러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0: 이렇게 넷이서 보이는 게 얼마만이고 이래 얼굴 보니까 너무 좋다 이가.
1: 야 그니까 대구 곤듀 민지에 거제 곤듀 은주 금호 곤듀 현이까지. 야 우리 곤듀팸 다 모였네. 빛이 난다 빛이 나.
0: 아이 먹던 건듀주 야냥이 우리 오랜만에 경찰과 도둑놀이 한판 할래?
1: 아 좋지 좋지. 그러면 팀부터 정하자. 자 대댄지
2: 아래
1: 아 뭐야? 뭐야?
2: 너네 왜 안 해?
3: 아, 이 서울 것들이 대대 그게 먹고 우리 거제는 익하거든. 앤디 신디 신디
4: 에?
3: 신디 신디 제비리 신디.
0: 아, 뭐야? 은주야 팀 부탁 짜야지. 뭐 신디 신디 뭐 그리 길게 하는데 대구에서는 밴더 밴더 더 밴더 이거면 끝이다.
1: 야 앤디 신디 밴더 밴더. 아 이상해. 너 거짓말이지?
3: 거짓말 아니거든. 앤디 신디 신디 맞다.
0: 아니 뭐가 이상한데 대댄치? 대댄치 더 이상하다.
1: 아 진짜 팀 한번 나누려다가 아 나리도 아니야. 네, 또 열연해주신 우리 작가님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주주님들 오늘의 문자 주제 눈치채셨죠? 바로 우리 동네 편가르기 구호 뭐였죠? 입니다. 자 일단 서울 사는 저와 박현 작가님은 대댄찌 이걸로 정했고요. 우리 대구 곤듀 김민지 작가님은
0: 뺀다 뺀다 더 뺀다.
1: 뭘 뺀다는 거야. 자 그리고 요즘 핫한 컷의 야호에서 오신 우리 손은주 작가님께서는
3: 앤디 신디 신디 신디리 신디 제비리 신디.
5: 너무 길어요. 아 너무 긴데.
1: 자 이렇게 지역별로 각양각색 다양한 편가르기 구호가 있는데요. 자 지금부터 우리 주주님들의 동네에서는 또 어떻게 편가르기를 했는지 구호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가요 이 억양과 박자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네이티브로 살리지를 못하겠지만 최대한 열심히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제가 잘 모른다고 정말 없는 구호 있죠. 말도 안 되는 구호를 지어서 거짓말로 보내주시면 안 됩니다. 문자 보내실 곳은요.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는 무료고요. 소개되신 분들께 갈비 매장 이용권 쏩니다. 그럼 저희는 사연 받는 동안 트와이스의 댄스 더 나이트 어웨이 듣고 올게요.

0: 네, 트와이스의 댄스 더 나이트 어웨이 듣고 왔습니다. 자, 우리 주주님들의 우리 동네 편가르기 구호 뭐였죠? 문자 받아봤는데요. 하나씩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 벌써부터 설레면서 겁이 나요. 내가 이걸 살릴 수 있을지. 자, 일단 우리 7166님은요. 전라남도 여수에서는 모라이 모랄 센치 이렇게 편가르기 했다고. 자, 모라이 모랄 센치 이렇게 해야 되나? 모라이 모랄 센치 이거예요? 아니면 모라이 모랄 센치 이거예요? 뭐예요? 아, 모라이 모랄 센치. 왜 도대체 모라이 모랄 센치라는 말로 이게 편가르기 구호가 된 걸까? 너무 궁금해요. 도대체 그 어원이 어딘지. 또 우리 7929님은요. 강원도는 띵땀보 맞아요? 띵땀보 이렇게 한대요. 여러분 맞아요? 네, 첫 번째 띵땀보 이거예요? 아니면 띵 아, 아니다. 이거 맞나 보다. 띵땀보 하면서 이렇게 편가르기 했나 보다. 그쵸? 어, 뭐예요 작가님? 그리고 여기서 아! 어! 어머나 여러분 저희가 깜짝 전화 연결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이거 정말 미리미리 막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좀 급하게 좀 전화 연결을 해보는 건데요. 우리 7166님께서 아까 소개해주셨던 그 모라이 모랄 센치 이거를 네이티브로 한번 우리 주주님한테 들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또 감을 전혀 못 잡고 있기 때문에. 자, 7166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주디.
0: 안녕하세요. 아니 네. 네 이거 지금 편가르기를 모라이 모랄 센치라고 하셨는데 이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가 모라이 모랄 센치 이렇게 했는데 이게 혹시 맞나요?
1: 아니에요.
0: 그러면 우리 주주님이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1: 네네.
0: 네네 어떻게 했어요? 자 편 가른다 시작.
1: 모라이 모랄 센치 이렇게 해요.
0: 모라이 모랄 센치 이렇게.
1: 네.
0: 혹시 그럼 모라이 모랄 센치 이거는 왜 모라이 모랄 센치가 된지 아시나요?
1: 그건 잘 모르겠어요.
0: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의미를 알고 하진 않으니까 그쵸?
1: 네.
0: 아 그러면 모라이 모랄 센치 하고 손바닥은 이렇게 위아래 이걸로 하셨던 거예요?
1: 네 맞아요.
0: 아 이거는 똑같구나. 아유 또 네이티브로 이렇게 또 갑자기 전화 연결했는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네.
0: 네네 저희가 갈비 매장 이용권에다가 치킨 쿠폰까지 얹어서 보내드릴게요. 네 지금 내비 나오고 있나 보다. 안전운전하세요.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오늘도 파이팅.
1: 파이팅.
0: 파이팅. 감사합니다. 네 아 모라이 아 저 방금 들었는데 모라이 아닌지 모라이 모랄 센치 약간 이런 느낌인 거잖아. 괜찮게요. 자 그리고 또 우리 9693님께서도 보내주셨어요. 이게 뭐야?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게 한국 이게 우리 한국에서 이렇게 했다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해외 지금 해외 분이시잖아요. 자 모래 이거는 모래 모래 잠깐 세야 잠깐 세야 이게 뭐예요? 세종시에 있는 조치원에선 이거였다고요? 모래 모래 잠깐 세야 잠깐 세야. 자 일단 이거 제가 전혀 감을 못 잡겠어서 우리 9693님도 급 연결해서 네이티브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693님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아니 이 모래 잠깔세야 이거로 지금 네이티브로 우리 주주님께서 한번 들려주실 수 있나요?
2: 네. 네네. 들려드리면 될까요?
0: 네. 자 이제 편가르기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2: 모래 잠깔세야.
0: 어렵다. 모래 잠깔세야 마지막에 뭐였죠?
2: 잠깔세야
0: 이렇게.
2: 네.
0: 우리 주주님도 이 의미 같은 건 전혀 모르고 그냥 하셨던 거죠?
2: 네. 저희 이거랑 막 엎어라 뒤집어라도 있었는데 이게 좀 더 입에 착 붙어가지고.
0: 아 이게 더 붙었어요 이게?
2: 네.
0: 아 모래 잠깔세야. 아 이것도 제가 전혀 감을 잡지 못해서 전화 연결 드렸는데 어쨌든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2: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저희 또 우리 주주님도

0: 갈비 매장 이용권에 치킨 쿠폰까지 저희가 또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오늘도 파이팅!
1: 네.
0: 네, 감사합니다. 야, 진짜로 이게 쉽지가 않다. 그 강기민님께서도 방금 보내주셨는데요. 경남 하동은 잼비숑 잼비숑 가위바위보뿐만이 아니라 손바닥을 뒤집으면서 편가르기 할 때도 잼비숑 했다고. 잼비숑이요. 잼비숑 이걸까? 아니면 잼비숑 이거 너무 짧은데. 아까는 너무 장깔스야는 너무 길었고 잼비숑은 너무 짧은 것 같아. 아 근데 이거를 제가 모른다고 우리 주준님도 지금 약간 거짓말로 지어서 하고 계시는 거 아니죠? 자 잼비숑. 또 우리 5201님은요. 전라도 광주는 편뽑기 편뽑기 알고르세요 짱게이세요
2: 이렇게 한다고요?
0: 잠깐만요. 편뽑기 편뽑기 알고르세요 짱게이세요 이렇게 한다고요? 야 이게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지? 이렇게 천지 차이일 수가 있다고요? 근데 편뽑기 편뽑기까지는 알겠는데 알고르세요 짱게이세요 야 그렇습니다. 네. 해 그리고 해해라고 보내주셨어요. 편뽑기 편뽑기 알코르 변복기 변복기 알코르세요 짱게이세요 약간 요런 느낌이려나? 또 우리 3457님은요 광주에서는 쫄지마 쫄지마 우라 우무떼 이건 진짜 일본말 같다 쫄지마 쫄지마 우라 우무떼라고 근데 일단 전라도 광주 이 광주가 지금 두 분이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한 지역에서도 좀 나뉘는 것 같아요. 좀 동네별로. 또 우리 0666님께서는요. 경북 영천시는 대는 디씨 오렌지씨 아무거나 디씨 이거였어요. 아 이거는 제가 이거 맞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좀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대댄지 느낌으로 댄디씨 오렌지씨 아무거나 디씨 약간 요런 느낌스. 또 우리 6598님은요 제주도예요. 하늘과 땅이다. 일러도 소용없기 소용없기 소용없기. 이게 소용없기가요. 나눠질 때까지 하는 반복이라고 하네요. 하늘과 땅이다. 일러도 소용없기 소용없기 모르겠네. 자, 그래요. 또 우리 김병규님께서는요. 청송에는 팍팍 튀겨 튀겨 요리조리 팍팍. 거짓말하지 마세요, 병규님. 응? 팍팍 튀겨 튀겨 요리조리 팍팍? 팍팍 튀겨 튀겨 요리조리 팍팍? 청송 주주님들 이거 맞나요? 아니 편가르기를 하는데 팍팍 튀겨 튀겨 요리조리 팍팍이 이게 무슨 말이야? 이거는 나는 병규님이 방금 지어낸 것 같아. 자 이것도 한번 우리 청송 주주님들이 한번 우리 병규님이 지어낸 게 아니라는 걸 얼른 알려주세요. 자 우리 5255님은요 충남 계룡시입니다. 우에시다리 째단 말이 없어요. 야 진짜 어떻게 이렇게 다르지? 우에시다리 째단 말이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걸까? 오늘 나 진짜 이거 다 모아가지고 챗 GPT 땡한테 다 물어볼 거야. 왜 이렇게 나왔는지 정말. 아니 근데 이 우에시다리 째단 말이 이게 대전도 이렇대요. 이거 좀 가까운 곳이라 그런지. 어머나 아 그리고 아까 그 경북 영천사는 우리 0666 주주님이 보내주신 댄디씨 오렌지씨 아무거나 디씨 요것도 한번 네이티브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주주님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아니 제가 댄디씨 오렌지씨 아무거나 디씨 뭐 이렇게 했는데 이게 맞나요?
3: 아니요.
0: 아 이거
3: 네 어, 좀 다른데.
0: 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한번만 좀 해주세요.
3: 댄디씨 오렌지씨 아무거나 디씨 이렇게 했어요.
0: 아 끝에를 좀 빠르게 처리해버리네 이거를. 댄디씨 오렌지씨 아무거나 디씨 약간 이렇게 뒤에는 빠르게 쳐버리는구나.
3: 네.
0: 감사합니다. 또 제가 자 지어내신 건 줄 알았는데 그렇구나. 알겠어요. 이렇게 또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운전 중이신가 봐요.
3: 네.
0: 네네 안전운전 하시고요.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3: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
0: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주주님, 우리 0666님께도 갈비 매장 이용권에 치킨 쿠폰까지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또 우리 박경원님께서도 보내주셨는데요. 울산에서 보내주셨어요. 울산입니다. 울산은 실림 없다 말 없다 울음을 대야 라고 했어요. 실림 없다 말 없다 울음을 대야 이런 느낌일까요?

0: 이거 이제 다 들어볼 수도 없고 우리 주인들한테 실림 없다 말 없다 울음을 대야 뭐 이런 느낌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야 이거 진짜 너무 재미 너무 흥미롭다 다 또 우리 7788님은요 구미는 밴더쉬인데 아 아까 우리 막내 공주님이 밴더 밴더 더 밴더라고 해서 그 밴더인가? 그쵸 구미가 밴더쉬인데 어 어떤 느낌이야?
1: 밴더쉬
0: 아 진짜? 아 어떻게 알았어요?
1: 이것도 썼어요
0: 이것도 썼어요? 네. 아 우리 막내 공주님이 밴더쉬 이것도 했다고 해요 어. 근데 서울 출신 남편들 처음 들어본다고 제 억양 듣고 배꼽 자고 웃어요 진짜 밴더쉬 하는 분들 없나요? 있습니다 우리 또 막내 작가님께서 바로 또 이렇게 어, 알고 계시네요 또 구미랑 대구랑 또 가까우다 보니까 와 우리 이이오님이 와 오늘 완전 다른 나라 말인데요 우리나라 맞는가 우리나라 넓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저도요 저 완전히 너무 새로워요 지금 우리 유유님도 대댄지밖에 모르는 사람 멍하다 하셨어요 네 그게 바로 접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저희는 광고 듣고 다시 만날게요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아나운서 김재원입니다. 76년의 세월 아직 주인을 찾지 못한 무공훈장이 있습니다. 6.25 전쟁에 참전한 가족이 있다면 1661-7625로 전화주세요. 우리 가족이 그 주인일 수 있습니다. 1661-7625. 국민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4: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5: 세라하임.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선하고 맛있는 까마치,
1: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까마치, 까마치 통닭. 복날에도 까마치 통닭.
2: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3: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2: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4: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7: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주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6: 워킷 워킷 안전화.
8: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9: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10: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0: 네, 광고 듣고 왔습니다. 아, 또 뭐 새로운 게 이렇게 왔어요. 우리 4679님이 나 너무 무섭잖아. 전남 목포예요. 저희 동네는 쓸려도 살기 쓸만어요. 되면 된 대로요. 쓸맞춰 내놓기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자, 틀렸죠? 자, 우리 네이티브 주주님 버전으로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주주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아니 제가 방금 너무 못 살린 것 같은데 이 쓸 너무 그래서 너무 길어요 이거. 이거 혹시 한번 네이티브로 들려봐 주실 수 있나요?
1: 네, 지금 한번 해볼게요.
0: 네.
1: 쓸려도 살기 쓸만어요. 되면 된대로요. 쓸맞춰 내놓기요.
0: 이거 너무 어렵네요. 이거 다 여기 전남 목포 그 동네 분들은 다 그랬을 때 이걸 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1: 네, 이거 될 때까지 반복하는 거예요.
0: 될 때까지 이 긴 거를. 아유, 네. 아유. 일단 또 너무너무 또 차분하게 또 이걸 또 긴 거를 또 해주셔서 감사해요. 저희가 또 선물 챙겨드릴게요.
1: 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파이팅 하세요.
1: 감사합니다.
0: 네. 아, 감사합니다. 아니, 우리 9418님께서도 지금 보내주셨는데요. 자, 전라도 지리산에는 도미, 도라마, 멸치. 자, 모르겠어요. 자, 우리 주주님 바로 전화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주님,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이 도미, 도라마, 멸치.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2: 아, 바로 하면 되나요?
0: 네네네. 자, 편가르기. 자, 해보자. 자, 하나, 둘, 셋.
2: 도미, 도라마, 멸치.
0: 도미, 도라마, 멸치. 이렇게 해서 이게 나올 때까지 이거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2: 네, 계속 뒤에 그냥 멸치, 네. 멸치 이렇게.
0: 아, 멸치로. 아, 도미, 도라마, 멸치, 멸치, 멸치. 네. 이렇게 반복하는 거예요?
2: 네.
0: 아유, 진짜로 너무 다양하고 재밌네요. 감사합니다. 아니, 또 이렇게 전화 갑자기 했는데 또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2: 아, 네. 제가 더 감사드려요.
0: 네, 저희가 또 갈비 매장 이용권에 치킨 쿠폰까지 다 보내드릴게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네, 오늘도 파이팅!
2: 네.
0: 네, 아이튼 전국에서 이렇게 주디와 함께 해주시는 우리 주주님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시간 관계상 전부 소개할 수는 없었지만 주주님들이 보내주신 문자 전부 확인해서 주주맵스 예쁘게 색칠해보겠습니다. 완성된 주주맵스는 12시엔 공식 인별그램에서 확인해주시고요. 그럼 저는 라이즈의 Do Your Dance 들려드리면서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제86회 주주총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0: 컬투쇼 썸머 선물 패스타. 7월 17일 금요일까지 컬투쇼 선물 창고를 탈탈 털어가고요. 무려 4천만 원 상당의 선물을 쏩니다. 에어컨, 리클라이너, 소파, 음식물 군세 처리기, 백화점 상품권, 치킨, 피자 등등. 선물하면 폭하는 사람들 뒤로와 뒤로와.
1: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번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홀 지금 공연 중.
2: 한강도 보이고 서울도 가까운 신사옥 어디 없을까?
3: 정답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2: 서울과 맞닿은 덕은 지구에 단지 앞 한강, 착한 분양가까지 바로 입주도 가능하니까.
3: 신사옥 마련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2: 02-2677-2677 IS 동서.
4: 수입차 브레이크 패드 걱정되시죠? 수입차 브레이크 이젠 하겐.
5: 벤츠, 폭스바겐, 포드, 랜드로버.
4: Don't worry, be 하겐.

0: 말고도
1: Don't worry, be 하겐. 대한민국 1등 브레이크, 수입차 전용 상신 브레이크 하겐. Don't worry, be 하겐.
2: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3: 생활정보.
4: 최근 폴란드 일부 원유 유통 과정에서 품질 관리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죠. 이를 계기로 식품의 생산과 검사, 유통 과정에 대한 관리의 중요성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유를 고를 때도 단순히 가격만 볼 것이 아니라 어디서 생산됐는지, 어떤 기준으로 관리되고 유통되는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국산 우유는 착유 3일 이내 냉장 유통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체세포수 20만 개 미만, 세균수 3만 개 미만의 엄격한 1등급 원유 품질 기준을 통해 더 신선하게 관리되고 있는데요. 믿을 수 있는 관리 체계가 담긴 우리 국산 우유, 우리 가족을 위한 건강한 선택지입니다.
2: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별것도 아닌 소식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해드리는 별게 다 뉴스. 이 시간 주요 소식 빠르게 만나봅니다. 첫 소식입니다. 오늘 회사에서 점심으로 삼겹살을 드셨다는 5681님이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고기에 붙어있던 오돌뼈를 모르고 우직 씹는 순간 이가 빠져자 깨졌다고 하는데요. 5681님은 치과 가서 크라운 씌울 생각하니 벌써부터 끔찍하다며 당분간 삼겹살에 삼자도 보기 싫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시각 염태정님 역시 치아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태정님은 언니, 남동생과 함께 옥수수를 가장 늦게 먹는 사람이 집 대청소를 하기로 내기를 했다는데요. 치열한 접전 끝에 결국 태정님이 꼴찌를 차지했고 옥수수를 너무 열심히 뜯은 나머지 현재 이가 흔들리고 있다고 합니다. SBS 생활정보. 오늘은 본격적인 여름 무더위를 시작을 알리는 초복입니다. 복날하면 역시 대표 보양식으로 삼계탕이 빠질 수 없는데요. 닭고기와 찹쌀, 대추, 인삼 등 다양한 재료가 들어간 삼계탕은 단백질뿐만 아니라 아미노산이 풍부해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도 오늘 뜨끈한 삼계탕 한 그릇 드시고 든든하게 기운 충전하시길 바랄게요. 별다뉴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이상 별다뉴 앵커 주현영이었습니다.

네, 별다뉴에 이어서 방탄소년단의 작은 것들을 위한 시 듣고 왔습니다. 우리 정유리님께서 우와 진짜 같아 깜짝이야 진짜 12시에 나다 리포터분이 하시는 생활정보로 넘어간 줄 알았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그렇게 느끼시라고 그렇게 맞죠. 자 오늘도 소식 전해주신 분들께 선물 보내드리고요. 지금 주주님들은 어디서 뭐하면서 라디오 듣고 계시는지 계속해서 소식과 신청곡들 많이 보내주세요. 우리 백지연님께서 안녕하세요 주디 어제 갈비집 식사권 당첨되었다며 주소 입력 문자 왔어요. 저는 그저 짧은 문자 한 통 보낸 것 뿐인데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주디가 주주총회에서 기우기우 하시는 거 너무 귀여우세요 이라고 보내주셨어요. 에이 그저 짧은 문자 한 통이 아니죠. 이것도 어쨌든 우리 지연님께서 일상을 나눠주신 거다 보니까 저희가 또 당연히 보내드려야죠. 끼우. 또 우리 1312님은요. 경남 김해 사는 주주입니다. 주디 저 내일까지 일하고 퇴사해요. 더 좋은 공공기관에 입사 성공했답니다. 너무 행복해요. 축하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1312님 너무너무너무 축하드려요. 앞으로 지금까지도 너무 고생 많이 하셨지만 앞으로도 파이팅 하시고요. 또 꽃길만 걸으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또 우리 9915님은요. 복날 좋아요 초복이라고 회사 대표님이 직원들 커피 쏘신대요. 법카 아니고 개인카드라는데 왜 더 신나죠? 저는 늘 디카페인 아아 마시는데 대표님이 쏘신다니 왠지 비싼 걸로다가 먹고 싶네요. 저 어떤 메뉴 먹을까요 주디? 그거 어떠세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그 아보카도가 아닌데. 아, 저거 뭐야. 커피에다가 아이스크림 들어간 거 그 뭐였죠? 아보카도! 맞아. 아보카도가 생각이 나는데 너 비슷하게 아보카도랑 비슷한 거였는데 뭐였지? 이러고 있었네. 아보카도 아보카도. 아 진짜. 아직 젊은데 그럼 헷갈리다니. 자 그리고 또 우리 주주님들을 위해 준비한 문화선물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명보아톨 점프 전용

장에서 열리는 코믹 마샤라체 퍼포먼스 뮤지컬 점프 관람 티켓을 1인 2매로 총 5분께 드리고요. 티켓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그리고 무료인 고릴라로 신청해 주시거나 문화선물 게시판에 댓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우리 문선영님은요. 초복인데 10년차 자취생은 삼계탕은 엄두도 못 내고 아침에 계란프라이 3개 해서 먹고 출근했어요. 악뮤의 후라이의 꿈 들려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유 선영님 너무 잘하셨네요. 계란 후라이를 또 3개나 했으면 단백질 제대로 충전하신 거죠.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그럼 저는 우리 선영님께서 신청해주신 후라이의 꿈 듣고 와서 주주님들의 문자 더 만나볼게요.

악뮤의 후라이의 꿈 듣고 오셨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펼쳐지는 청취율 조사 기념 이벤트 주디를 이겨라 가위바위보! 자, 오늘도 12시엔 주연영 인별그램에서 가위바위보 이벤트가 진행됐는데요. 우리 주주님들 중엔 인별그램 계정이 없어서 그동안 참여하지 못한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실시간 방송 중에 가위바위보 응모를 받았습니다. 자, 다들 가위바위보 중이에요? 어떻게 하나 잘 보내셨죠?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 가위 바위 가위 바위 가위 바위 가위 바위 바위 가위 바위 바위 보 자, 저는 보자기를 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저를 이긴 가위 댓글 달아주신 분들 중 네 분 추첨해서 키링 세트 보내드리고요. 방송 중에 문자나 고릴라로 참여해주신 분들 중 다섯 분께는 아이스크림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당첨자 명단은 방송이 끝나고 인별그램 스토리와 홈페이지 선곡표 게시판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 제가 볼을 낸 이유는 약간 너무 습해서 주먹을 부르는 날씨잖아요. 그래서 이 주먹이 나올 때 이렇게 보로 막으시라고. 아우, 나 참자 하고 이렇게 막으시라고 보자기를 내봤습니다. 자, 또 우리 주주님들은 지금 이 시각 뭐 하면서 라디오 듣고 계시는지 계속해서 사연 만나볼게요. 우리 3877님은 오늘 팀장님이 직원들 삼계탕을 식당에 미리 예약해두셨거든요. 그런데 예약 오류로 딱 한 그릇이 부족한 거 있죠. 막내인 저는 자연스럽게 청국장으로 당첨됐습니다. 뭐 초복날 청국장도 나쁘진 않네요. 대신 밥 두 그릇 먹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유, 뭐 이런 상황에는 뭐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오히려 좋지 뭐. 청국장도 우리 몸에 좋으니까. 그쵸? 또 우리 전혜진님께서는 여기는 청주입니다. 연차 쓰고 새가족이 함께 여름휴가 왔어요. 아이들은 아빠들과 신나게 물놀이 중이고 저희 여자친구들은 숙소에서 시원하게 수다 삼매경이에요. 혜진, 윤정, 하나야, 우리 오늘 밤 스피드게임도 제대로 즐겨보자. 1등은 내꼬양 이라고 또 보내주셨어요. 너무 보기 좋다. 너무 보기 좋고 너무 부러워요. 혜진님, 오늘 가족분들이랑 정말 또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고요. 또 우리 1048님은요, 어제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퇴근길에 싱크홀에 빠져 자동차 바퀴랑 휠이 고장나 카센터에서 듣고 있어요. 너무 속상한데 쪼디 목소리 들으니 또 기분이 풀리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어우, 진짜. 아니, 비가 온 것도 또 짜증나는데 비가 그렇게 어제 많이 엄청 많이 왔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또 그런 일이. 그래서 얼른 좀 이번에 고치시는 김에 확실하게 또 이렇게 잘 수리하시고요. 앞으로는 또 이런 일이 절대 안 일어나기를 주디가 또 바라겠습니다. 자, 또 소개된 모든 분들에게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보내드리고요. 저희는 이쯤에서 광고 듣고 올게요.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케어 원에어.
2: 케어원 헤어.
1: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원 헤어.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원 헤어.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3: 안녕하세요. 코엘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엘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엘메디, 튼튼하게 코엘메디, 오래오래 코엘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엘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엘메디. 코엘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4: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5: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4: 비다샵
5: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4: 비다이렉트샵
5: 믿을 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4: SK 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 샵.
6: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7: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6: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8: 오 마이 갓, 케이팝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9: 유동 골뱅이
8: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10: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11: 시원한 잠 누잠.
12: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13: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한.

0: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1: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2: 화사도 찾는 유산균은
3: CJ
2: 유산균이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니까 장 건강, 피부 건강, 다이어트까지 이제 원하는 기능성 유산균을 선택해 바이오 CJ 바이오코어. 건강기능식품 적절한 운동, 식이조절과 함께 섭취하세요.
4: 매일 듣고 싶은 라디오 12시에 조현영에서 준비한 푸짐한 7월 선물.
5: 매일이 시트콤 매콤의 사랑스러운 안방요정 저 박소영,
6: 매콤 스페셜 게스트로 대활약 중인 더블S송일의 영원한 중심 저 김규정이 소개해드립니다. 락딱 그대여.
5: 아늑한 호텔 침구 아늑 앳홈에서 고이고이 호텔 베개,
7: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에서 달팽이 리프팅 화장품 세트,
8: 서울 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5: 자문 맛집 하이픈에서 남녀 공용 반팔 잠옷 세트,
7: 명품 덴탈케어 프레민트에서 프리미엄 치약 칫솔 세트,
8: 디퓨저는 나미유에서 아로마 퍼퓸 디퓨저 세트,
5: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7: 쑥 인절미 명가 떡함지에서 명품 쑥 인절미 선물 세트,
8: 스타일 리더들의 패션 슈유즈 텐디에서 구두 교환권,
5: 한방 비건 AWE에서 5초석잠 주름 개선 선물 세트,
7: 차류 전문 기업 꽃샘 식품에서 맛있는 전통 차례 드립니다.
8: 선물 받으실 분들께는 02-2113-5099 번호로 문자 발송되니까요.
5: 문자 받으시면 기프트몰에 개인정보 입력해 주시면 되겠으니 다닥닥 그대여.
9: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2시부터는 2시 탈출 컬트쇼가 시작됩니다.
7: 네,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우리 신은경님께서 이른 휴가라서 제주 여행 예약했었는데 비행기 결항되어서 집에서 휴식 중이에요. 유유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우, 집에서 그래도 야무지게 또 힐링하는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또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또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끝곡으로 6423님의 신청곡인 빅뱅의 블루 들려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도 12시엔 주연이요. 안녕.

0: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무더운 날 농업 현장은 더 꼼꼼한 준비가 필요하죠. 작업을 나가기 전에 폭염 상황 확인하기, 아이스팩, 모자, 냉각조끼 챙기기, 그리고 가능하면 혼자보단 둘이 함께 움직이기. 그래야 좀 안심이 되겠죠. 또 일하는 동안엔 찬물을 자주 마시고 1시간 정도 작업했다면 10분쯤은 그늘막에서 바람을 쐬며 쉬어주세요. 비닐하우스나 축사처럼 더운 곳은 창문을 열어두고 환기도 자주 해주시고요. 올여름 농사 건강이 우선입니다.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사랑받는 평생보험 NH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1: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하이 올리디아.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지극히 나답게, 지극히 자연스럽게,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의료기기 광고 심의 필.
4: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세상에서 가장 평범한 남자가 딸을 찾기 위해
2: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남자가 되는
3: 아빠 유니버스 액션 드라마
1: SBS 금토 드라마 김부장은 매주 금토 밤 9시 50분 SBS에서 만나요.
4: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세라하임.
5: 니 12시에 말해. 점심 때리고 잠 솔솔 와. 그땐 12시엔 주현영 들러야 돼. 지금 당장 창문 대신 귀때기 열어.
6: 행복한 오후의 시작 12시엔 주현용입니다.
7: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8: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7: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8: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복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7: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8: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7: 사업을 시작할 때도

0: 힘들 때에도 노란 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1: 봄다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2: 샤브샤브 봄다마, 샤브샤브 봄다마,
1: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다마 건강한 한 끼 샤브샤브 봄다마에서 정식을 알려드립니다.

0: 자중
1: 걸투 쇼.
0: 던지죠. 쇼가 정확하게 발음이 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한 시간 동안 나랑 녹음하고 지금 정신을 못 차리는 방송인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자, 이제 시작했다고 생각하고 자 투시 타죠.
1: 컬투.
0: 그렇지. 아, 이렇게 돼야지.
1: 그렇죠.
0: 여기 오고 싶어서 환장하신 분들이 계신데 예. 못 오신 분들 것 같이 여러분들이 다 같이 놀아줘야 되기 때문에 예. 예, 적당히 두 시간 동안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열정을 다해서 함께 우리 듣고 계신 분들 대신해서 한번 재밌게 놀다 가시길 바라면서
1: 그렇습니다.
0: 자, 오늘 저와 함께할 스페셜 DJ 파트너는 바로 이 남자입니다.
1: 골드쇼의 수요일이면 항시 나타나는 치열한 남자 항시치남 이열치열 황철입니다. 어허! 항시치남
0: 항시치
1: 항시치남 너무 웃기다.
0: 어릴 때가 매주 만나지만 원래 수요일 날 만났는데 지난주에는 화요일 날 만나고
1: 맞아요.
0: 예. 수요일 날 만나고 그러니까 지난주에 근데 SBS 또 왔었잖아요.
1: 맞아요.
0: 목요일에
1: 예
0: 백가랑 같이 제 전 프로그램인 주현영 12시엔 주현영이 출연을 했어요.
1: 그렇습니다.
0: 근데 둘이 미션을 했는데 네. 균대한테 문자 보내서 누가 더 빨리 답을 받는지 대결을 한 거야.
1: 예.
0: 생방 중에.
1: 맞아요. 생방 중에 두 분이서 이제 연락을 해서 먼저 연락을 받는 사람이 약간 김태균의 남자다. 약간 요렇게 됐는데
0: 내가 그때 이제 동시에 제가 이제 주말 거를 녹음하고 있었고
1: 맞아요.
0: 예, 여기서
1: 예. 예. 일하고 계셔가지고 형은 또 톡이 없으셔가지고 문자로 보내시고 저는 톡으로 보냈는데 전 약간 꾀를 부렸죠.
0: 어떻게 보냈지? 네.
1: 형 지금 그 옆에 화장실인데 휴지가 없어요. 보낸 거예요.
0: 그래서 난 톡을 본 거지.
1: 예, 그 보고 형이 휴지를 들고 화장실로 진짜 가졌다.
0: 지금 갈게 지어라 이러고 보냈죠.
1: 엄청 감동을 받았어요. 예. 예. 제가 이제 컬투쇼에 이제 아무래도 화장실 얘기가 이제 나오다 보니까
0: 머리가 좋았어.
1: 예, 예, 꾀를 부렸죠.
0: 예. 예. 우리 백가는 그냥 형님 저 먼저 생겼어요. 전화 좀 주세요. 뭐 이렇게 보냈죠.
1: 예, 예, 맞아요. 예, 예. 연락 좀 주세요. 이렇게.
0: 근데 문자는 아예 못 봤어 나 그때. 방송 끝나고 봤어. 그 녹음 끝나고. 예.
1: 맞아요. 본 순서대로.
0: 예. 예. 여하튼간 균디의 남자가 된 우리 치열이.
1: 그렇습니다. 제가 예. 균디의 남자가 됐습니다.
0: 자. 요즘에 여기저기서 그 영화 예고편이 많이 보이는데 전 진짜 관심이 네. 많은 게 이 영화는 꼭 봐야 되겠다 싶었는데 그 나홍진 감독의 호프라는 그 예고편이 진짜 막 야 이거
1: 장난입니다.
0: 장난 아니잖아요.
1: 예, 예.
0: 막 괴물도 나오는 것 같고.
1: 맞아요.
0: 예. 근데 거기에 우리 절친인 은문석 배우가 출연을 해요.
1: 예.
0: 와.
1: 그래서 시사회를 제가
0: 갔다 왔어?
1: 엊그제 갔다 왔는데.
0: 봤어 그거 영화?
1: 봤어요.
0: 어때?
1: 아, 꼭 이 제가 이제 사진 찍어서 올렸던 건데
0: 우리 조인성 씨
1: 네네 문석이
0: 조인성 바로 옆에
1: 바로 옆에.
0: 문석
1: 예 근데 예. 보면서 저는 SF를 정말 제가 사랑하는 관객으로서 제가 봤을 때 진짜 영화관에서 봐야 돼요.
0: 와
1: 이 사운드가
0: 장난 아니에요.
1: 꼭 봐야 돼요. 영화관에서 봐야 돼요.
0: 사운드만 얘기해. 사운드만 얘기해.
1: 사운드의 스케일.
0: 아 스케일.
1: 예 스케일이 어마어마합니다.
0: 장난 아니야?
1: 압도당해요.
0: 재밌어?
1: 예. 전 진짜 재밌게 봤어.
0: 너무 재밌어?
1: 예. 네. 문석이가 그 아 이거 말을 못하겠는데
0: 스포하면 안 되니까
1: 네 그 어떤 장면에서 제가 빵 터졌어요.
0: 오.
1: 예. 아마 보시면 아실 겁니다. 예.
0: 아, 호프 언제 개봉이지?
1: 아 진짜
0: 오늘 개봉이에요? 아 그래?
1: 진짜 꼭 극장 가서 한번 보세요. 이
0: 사운드
1: 그, 거기 나오는 예고편에 나왔죠. 괴물이
0: 있죠? 괴물 나왔어.
1: 그 친구가 막 아우 막
0: 지금
1: 와 하는데 그 소리가 아, 저는 그 소리가 너무 와닿았거든요. 그 스케일과
0: 네.

0: 귀여운데?
1: 귀엽진 않은데 예, 예, 제가 귀여워서 그렇죠. 예.
0: 자, 첫 곡 나갑니다 오늘. 벤 헤일런이라는 가수가
1: 부른
0: 노래입니다.
1: 예, 아, 첫 곡입니다. 점프.
0: 예, 뛰어.

0: bam, bam, bam, bam, bam.
1: Ben Helene.
0: Bam, bam, bam, bam.
1: 가만 있어.
2: 약간 점프를 하게끔 약간 전조가 약간.
1: 그렇지.
2: 예. 네. 빰, 빰, 빰, 빰, 빰.
1: 자, 밴드입니다. 벤 헤일런이 네. 네, 가수가 아니라 밴드 이름이에요. 벤 헤일런.
2: 그렇습니다.
1: 점프란 노래, 아는 가수의 아는 노래 함께 하셨습니다.
2: 그렇습니다. 8259님께서 아, 보내주셨는데 아, 점프 아니죠. 점프죠. 어, 저도 점점 치열화돼가고 있습니다. 넌 매력 있어요, 사투리. 어, 그래요.
1: 어, 이 뭐 사투리 은근히 좋아하시는 분들 많고 요새 뭐 이런저런 그 예능에서 사투리 쓰는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2: 아 요새 좀 많아요.
1: 그, 요새. 그러니까 제대로 좀 써요.
2: 아, 좀 그진 서울 사람 다 드세요. 많이 까먹었어요. 예.
1: 예.

0: 예. 서울 사람이 듣기엔 엄청 쓰는 것처럼 들려요. 예.
1: 끝만 올리면 되잖아요.
0: 서울 사람들은 돌리지 않아요.
1: 아, 그래요?
0: 자, 우리 3, 4분은 대한민국의 중간을 찾아보는 시간, 중간만 가자.

0: 강재준. 그리고 오늘은 스페셜 게스트가 있습니다. 네네. 이분이 온다고 하니까 아주 재준이가 그때 그냥 신나갖고 그냥 네. 아 오늘 자기가 나오지 않는 날만 이분이 나온다면 방청이라도 오겠다.
1: 맞아요. 예. 네.
0: 근데 딱 그 재준이가 오늘날 스페셜 게스트 이분이 나옵니다. 아, 지 인별그램에 예고를 퍼가고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1: 아하.
0: 현 시점 가장 핫한 치어리더 대전 여신 어. 이글스 여신 하지원 씨랑 함께합니다. 아 저는 이미 타 방송에서 제가 하는 프로그램에서 K 본부에서
1: 했었었죠.
0: 같이 한번 예. 방송을 했었는데
1: 네.
0: 아유 뭐 실물이 그냥 예. 야 아름다우십니다. 아. 여신 진짜 여신이에요. 오늘 여신 강림하십니다.
1: 네 기대해 주시고요. 네. 자 이번엔 행번행전 노래 이어 부르기가 있습니다. 균디 올디랑 노래를 너무너무 부르고 싶다. 지금부터 미리미리 신청해 주셔야겠죠. 방송 놈들이 만족할 때까지 가사 음정 박자 정확하게 맞추시면은 백화점 상품권 정리! 신청은 문자로만 받습니다. 고릴라는 노노 대추 노노.
0: 어 지금 어 초등학생 여학생 표정이 어, 저 아저씨 원래 저런가라는 표정으로 예, 쳐다보고 있습니다.
1: 예예예.
0: 예, 예. 제가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1: 예, 예. 다 형 때문이야.
0: 네, 자 이제 여러분들 문자 보낼 번호 외칠 시간입니다. 자,
1: 갑니다.
0: 자, 자 연습했죠? 자 여러분들 기를 모아서 크게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1: 크게 외쳐주세요. 샵에 2077
2: 50원
1: 긴 문자
2: 100원
1: 합쳐서
2: 150원
1: 고릴라는
2: 무료
1: 고릴라 프리
0: 나이스 김태규는
1: 아하 학습
0: 아, 이제 다들 알았습니다. 주입식 교육이 이렇게 아름다운
1: 예, 학습 굉장히 잘 됐어요.
0: 자 광고 듣고요. 렛고무 가도록 하겠습니다. 광고요.
1: 광고요.
0: Here we go.
3: 글레오.
4: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3: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4: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3: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5: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0: 하면 하하임.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2: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1: 비다샵!
2: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1: 비다이렉트샵!
2: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1: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3: 안녕하세요. 악뮤 이찬혁입니다. 유난해. 그 말 전 참 좋더라고요. 적당히 해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생명을 구하는 일엔 더 유난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유난하다. 유엔 난민기구. 지금 유엔 난민기구를 검색하세요.
4: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5: 유동 골뱅이.
4: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6: 숙면 연구 35년. 흑표의 기술은 한판의 기술. 구들장과 방터판에 한약재까지. 한판으로 착. 흑침대에 흑표가 붙으면 잠의 기술이 달라집니다.
7: 이러니 잠이 안 올 수 있나.
8: 워킷 언제 어디서나 워킷.
9: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한. 워킷.

0: 다시 들어도 또 재밌어.
1: 다시 들어도 정없이 터지는 바로 그것은
0: 걸트쇼 레전드 사연, 레전드 사연의 꼬리를 물고 문자 주제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2: Let go, let go, move,
0: let go, move,
3: let go, move.
0: 자, 21년 차를 훌쩍 넘겨버린 컬투쇼의 레전드 사연이 엄청 많겠죠. 몇천 몇만 개나 됩니다.
1: 어마어마합니다.
0: 그 중에 한 개의 레전드 사연을 다시 들어봅니다. 왜? 또 들어도 재밌으니까.
1: 들어도 재밌지.
0: 예, 그리고 나서 그 사연에 어울리는 꼬리를 물고 문자 주제를 드리면 거기에 어울리는 문자를 보내면 몇 분을 뽑아서 선물을 드리는 그딴 코너가 되겠습니다.
1: 어떤 사연이 준비되어 있는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훈 형님이 소개해준 사연이라고 합니다. 컬투쇼 레전드 사연 다시 듣기 가자 가자 가자,
0: 가자. 자, 들어봅시다.
1: 가자,
0: 같이
1: 가자, 가자. 따라와.
4: 자, 박현우 씨가 보내주셨습니다. 제 친구 사연인데 너무 웃겨서 글을 남겨봅니다. 대학 시절 체육대회 날이었어요. 저희 과가 결승전까지 올랐고 친구는 시합에 나갔죠. 하지만 후반에서 후방이겠죠? 후방에서 공을 몰다 태클을 당해 어깨가 탈골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병원까지 가게 됐어요. 경력이 많이 많아 보이는 의사 선생님이 들어왔고,
5: 이거 어깨를 다시 뺐다가 끼워야 되는데 아프니까 움직이지 마세요. 간호사, 환자분 꽉 잡고.
4: 설명을 들으니까 더 겁이 나서 친구는 긴장이 되어 눈을 질끈 감았고, 간호사분도 긴장된 표정으로 친구를 꽉 잡았습니다.
5: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4: 그렇게 팔을 빼는 순간 친구는 너무 아파서 으악 소리를 질렀습니다. 근데 갑자기 서라운드로 같은 비명 소리가 겹쳐서 들려오더래요. 앞을 봤더니 의사 선생님이
5: 내 팔
0: 의사 선생님 빠진 거야?
5: 내 팔
4: 하면서 본인 팔을 잡고 계신 거 있죠.
5: 간호사, 나 어깨 빠졌어. 내 어깨.
4: 알고 보니 그 의사 선생님도 습관성 어깨 탈골이셨대요. 간호사는 누구를 먼저 잡아야 될지 동공지진이 일어나고 결국 다른 의사 선생님이 오셔서 한 명씩 어깨를 맞추고 같은 자리에서 같이 깁스를 하고 일어났답니다.
5: 하나 둘 셋.
0: 의사 팔이 빠졌네. 의사
5: 하나 둘 셋.
0: 같이 빠졌어. 의사 선생님. 자, 문자 꼬리를 물고 문자 주제를 드립니다.
1: 네, 오늘 사연을 듣고 번뜩 생각이 나서 정해버린 주제. 본업하다가 폭망 또는 실수한 경험담.
0: 담담담담담담. 본업하면 뭐 저는 DJ고 개그맨이고 그쵸? 공연하고 뭐 그런 네. 건데, 글쎄요, 저는 라디오하다가 실수로 틀음을 크게 한 적이 있어요.
1: 본의 아니게
0: 이제 얘기하다 꽉 이렇게 나오죠.
1: 갑자기.
0: 예, 근데 당황했지만 그래도 뭐 어떡해요. 그래, 대국민 사과를 한 적이 있어요. 심각한 음악을 틀어놓고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식사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제가 이렇게 여러분 거북한 소리를 내면서 여러분께 심기를 불편하게 해드려서 정말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음악 이렇게 사과를 한 적이
1: 있어요. 그래도 너 개그로 승화가 됐네요. 너무 웃기네요.
0: 대국민 사과. 너무 좋은데요? 아주 진중하게 사과를 했어요.
1: 그러니까 노래 틀어놓고 삐지 깔고.
0: 원래 앙치어지는 가수니까 노래하다가 혹시 무대나 어디서 좀 실수한 거?
1: 아, 저는 막 크게 막 삑사리가 났다거나 뭐 그런 건 없는데 뭐 그렇게 그 지퍼를
0: 지퍼가
1: 바지 지퍼를
0: 지퍼를
1: 열고 한 적이 있어요. 다행히 아마 못 보셨을 거예요.
0: 에이, 왜 못 봐, 다 보지.
1: 속옷 이렇게 바지 색깔이 일치하면 잘 안 보이니까
0: 안 보일 수도 있구나.
1: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콘서트를 했잖아요. 네, 문석이가 똑같이 정말 두 곡을 게스트로 다 부르고 나서 내려왔는데 지퍼를 열고 있더라고요.
0: 아하, 문석.
1: 너무 놀랐어요. 방송놈들도 황치열 지퍼 열린 거 봤어요.
0: 예, 여기서 들어왔는데 열고 들어오더라.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1: 예.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예.
0: 괜히 황치열이 아니에요. 열린 예. 열린 마음으로.
1: 열릴 열.
0: 자, 우리 각자 본업이 있잖아요. 본업하다가 실수한 거 이런 것들

0: 통방한 것들 예, 문자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문자 어디로 보내면 되는지 이거 외칠 시간입니다. 샤베이 공채자
1: 김문자 합쳐서 우리라는
0: 자 외치지만 말고 문자를 보내요. 폭망한 거 다 하나씩 있잖아요.
1: 네, 보냈어요.
0: 폭망한 거. 저 주부인데요. 주부님도 요리하다가 청소하다가
1: 해운 적 있고
0: 예, 빨래하다가 뭐 이런 것들 그쵸? 있잖아요. 그런 것도 그게 본업이죠. 얼마나 거룩한 본업입니까 주부님들. 그죠?
1: 그렇습니다.
0: 자 문자가 소개되고 제가 딩동댕을 쳐버리면 7월 17일까지 바로 컬투쇼 썸머 선물 페스타 기간이죠. 선물 창고를 탈탈 털어갖고 무려 4천만 원 상당의 선물을 나눠드리는데 자 오늘은 4천만 원 상당의 선물 중에서 통쿡에 심심치 않은 금액에 백화점 상품권을 쏩니다. 착불로 써요. 착불로.
1: 착불이에요.
0: 자 문자 받는 동안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어떤 노래인가요?
1: 아 우리 작가님께서 치어리를 위한 노래라고 적어주셨어요. 겨울 왕국 OST 중에 박지윤 씨와 윤승옥 씨가 부른 노래입니다. 사랑은 열린 문.
0: 열린 문.
1: 아 벌릴 열.
0: 열린 문.
1: 네, 사랑은 열린 문. 안녕하세요.
2: 그럼 정신 나간 소리 하나 해도 될까요?
3: 네, 얼마든지요.
2: 항상

0: 정신 나간 소리 해도 될까요? 저랑 결혼해 줄래요?
1: 더 정신 나간 소리 해도 될까요? 좋아요.
2: 당신 사랑해도 될까요?
3: 좋아요.
2: 사랑은 열린 문. 나이스.
4: 좋네요.
2: 오늘의 문자 주제는 보름파다가 폭망 실수한 경험담을 문자로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딩동댕을 네. 치면 백화점 상품권을 받게 됩니다.
4: 갑니다. 첫 번째 사연이고요. 2527님이 보내주셨습니다. 헬스 트레이너고요. 회원 앞에서 시범을 보이다가 그냥 바지가 쫙 하고 찢어버려서 대참사가 났습니다. 참고로 전 운동 때는 노팬티거든요. 젠장!
2: 아하! 앞이 뜯어진 건 아니겠지요? 예, 뒤가 뜯어졌겠지요?
4: 헬스를 정말 매일 하는 사람으로서 가능합니다.
2: 예, 네, 예, 가능합니다.
4: 가능해요.
2: 또 이게 타이트한 거 입으신 분들은 맞아요. 더 가능합니다.
4: 신축성이 없는 거.
2: 제발 예. 뒤가 뜯어졌길 바라면서. 예.
4: 드립니다.
2: 백화점 사부권 갑니다. 육사구 예. 하나님.
3: 급식 영양사인데요. 오늘 복날이잖아요.
2: 오늘 복날이야?
4: 오늘
2: 복날이야?
4: 오늘 초복이에요.
2: 아, 어머. 이거 나올 뭐 먹어야겠다 오늘.
4: 오늘 삼겹살 먹어.
2: 뭐 해야 되겠다 오늘.
4: 예.
2: 끝나고 뭐 하나?
4: 없어요. 운동.
2: 운동 가나 또.
3: 예. 오늘 복날이잖아요. 닭 삶고 다리 건져내는데 회전솥을 고정을 안 하고 기울여서 닭이 다 떠내려갔어요. 닭 들어가지 마!
2: 야, 복날. 그 닭이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4: 그쵸, 그쵸.
2: 이제
4: 맞죠.
2: 급식 영양사니까. 네. 와 어디 갔어 닭들.
4: 회전수술 고정을 안 해가지고.
2: 아이고 어떡하냐. 그랬다 그냥 드릴게요.
4: 자 드리고요. 자 2809님 중학교 때 도덕 선생님이 무단 횡단을 하는 걸 봤어요.
2: 도덕 선생님.

0: 우리 도덕 선생님 급하셨나 우리 도덕 선생님이. 아 도덕 선생님 많이 급했나 보네.
1: 선생님의 체면을 살려드리려고 비밀로 했습니다.
0: 아 이제 예. 와서 문자를 보내시네요. 예예 네. 예, 예. 도덕 선생님이 아 이거 어떻게 뒤를 둘러봤을 것 같아요.
1: 그렇죠.
0: 학생들이 보고 있나 혹시 내가 도덕 선생님을 알면 안 되는데. 드립니다.
1: 비밀이 밝혀졌습니다.
0: 7564님 호프집에서 일할 때 띵동 벨소리를 자주 들었더니 은행 가서 띵동 할 때 벌쩍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은행인데 은행 벌써 예. 몇 번 테이블이요?
1: 아 웃기네요.
0: 아 그게 직업병이거든요.
1: 직업병처럼.
0: 직업병이거든요.
1: 이게 계속 들으니까. 네. 자 최지영씨 옷가게 점원인데요. 손님이 이거 저한테 클까요? 하시길래 그럴 리가요 했던 적이 있어요. 지금이라면 좀 좋게 말했을 텐데. 이거 클까요?
0: 이게 초창기 일하면서 이제
1: 그럴 리가요.
0: 그럴 리가요. 너무 솔직하게 얘기해 버린 거죠.
1: 작았으면 작았지.
0: 예. 좀 넉넉할 것 같은데요. 네. 예. 예. 이렇게 좀 얘기했으면 좋은데.
1: 어, 아니면 이거 입어보세요.
0: 예. 예.
1: 아, 닥치고 입어보세요. 예. 드리고요.
0: 9029님 배송기사입니다. 엘베가 멈춰서 13층에 생수 2리터 4묶음.
1: 이야.
0: 아 13층에 2리터 4묶음.
1: 와 그럼 거의 한 15kg 정도
0: 와,
1: 되지
0: 엄청
1: 않나요?
0: 엄청 될 텐데. 네. 힘껏 들고 올라가서 사진 찍으려고 했더니 헉 핸드폰을 안 들고 왔어요. 아 짱나 이거 핸드폰을 꼭 찍어서 그치, 보내야 되잖아요.
1: 기사님들이 찍어서 거기 앱에다 이제 올리시잖아요.
0: 그렇지. 예. 하고 고객한테 보내기도 하는데. 아이고 어떡하냐.
1: 하필이면 내 묶음인데.
0: 고생이 많으셨네. 백화점 상품권 드립니다.
1: 예 드립니다. 힘내세요. 자 7555님 저는 고깃집 사장님인데요. 저는 직접 고기를 구워드려요. 그런데 그날따라 너무 바빠 식사도 건너뛰고 배가 건너뛰어가지고 배가 너무 고프더라고요. 손님의 고기를
0: 먹은 건 아니지. 설마 먹은 건 아니겠지.
1: 손님의 고기를 구워드린 후 손님 맛있게 드세요라고 해야 되는데 손님 고기 맛있겠다 라고 말해서 다들
0: 손님 고기 너무 맛있겠다
1: 계속 구우시면서 계속 생각했던
0: 맛있겠다 이거 진짜
1: 맛있겠다
0: 맛있겠다
1: 손님 고기 맛있겠다
0: 하나 안 집어본 게 다행이다
1: 예.
0: 이준영 씨 저는 수질 관리사인데 와 이런 직업이 있죠 수질 관리사
1: 그 용액 넣고 이렇게 체크하는 분이 계시죠
0: 예, 예, 예. 저희 집에 녹물 나오는 걸 모르고 있었어요 수질 관리사인데 본인 집에 녹물이 나와
1: 다른 집 녹물은 다 검사하시고 본인 예, 예, 집 예, 녹물을 검사
0: 아내가 자격증을 내놓으래요
1: 아 이거 너무 웃기네요
0: 본인 집에 예. 수질 관리사가 녹물이 나오고 아이고 안타깝네요. 자 재밌네요 이것도
1: 네 너무 재밌네요
0: 직업병에 걸린 게 너무 웃긴데 아 웨이터를 하다가 웨이터 하시는 분이 개인적으로 어디 가다가 엘베를 탁 탔는데 네. 엘베 문이 열리자마자 사람들이 서 있잖아요 몇 분이 오셨어요?
1: 아 몇 분이세요?
0: 제가 2부로 갑니다
1: 2부로 갑니다
2: 두피부터 복부까지 스트레스 리셋 자비니 스타 국민 스타 자비니 모두의 스타 두피 탈모 복부 관리 싹 관리했더니 혈색이 싹 도네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5: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0: 친환경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친환경
1: 농산물. 전국의 사장님들을 위한 세 글자 스피드 퀴즈. 1위 라디오 채널은
2: SBS.
1: 1등 인터넷 라디오는
2: 고릴라.
1: 부담없는 비용으로 고릴라에 광고하면 무허가 쑥
2: 매출.
1: 광고기 가성비 갑.
0: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3: 안녕하세요, 배우 김남입니다. 올여름 시원하게 보내시라고 스릴러 작품으로 여러분과 만나고 있는데요. 이번 작품에선 평소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캐릭터 연기에 도전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풀어내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습니다. 감독님과 동료분들이 애써준 덕분에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었고 저의 다른 매력을 많은 분들이 좋게 봐주셔서 그게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쉽지 않은 도전이었지만 해내고 나니 뿌듯함은 배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늘 하던 것 말고 가끔은 새로운 도전을 해보세요. 그리고 저처럼 그 뿌듯함을 꼭 한번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작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남이었습니다.
0: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은 SBS와 함께합니다.

0: 컬투쇼.
1: 자, 컬투쇼 2부의 문을 리합니다. 야하!
2: 오픈도 2부.
3: 안녕하세요, 2부예요.
1: 아담이시죠?
3: 아, 전 2부예요. 목소리까지 비슷해지고 있어요.
1: 자, 저희가 번호파다 폭망 실수한 일 계속해서 몇 문자가 몇 개 많이 와서 더 네. 소개해드리고 생보낸 점 갈게요.
2: 네, 3471님 알바를 많이 하던 시절 장례식장에서도 알바를 한 적이 있었었는데요. 자, 전에 있던 가게에서의 버릇이 나와서 식장에 오신 분이 나갈 때 전화로 보내세요라고 인사해버렸습니다.
1: 아, 장례식장에서?
2: 장례식장에서. 아하. 말하는 순간 저도 얼어붙고 손님도 저를 쳐다봤어요. 너무 당황해서 아니 조심히 하다가 결국 다음에 또 오세요라고
1: 장례식장에서
2: 장례식장에서
1: 다음에 또 오세요.
2: 다음에 또 오세요 이렇게 말해버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인사는 절대 먼저 하지 않습니다.
1: 장례식장 애매하게 있구나.
2: 아, 그렇네요.
1: 진짜 자주 오세요 이것도 이상하고.
2: 그렇죠.
1: 자, 1530님 웨딩홀 근무 8년을 했는데 뒤에서 신부님 드레스 잡다가 제가 드레스를 밟고 대자로 자빠졌어요.
2: 어머.
1: 버진로드 위에서. 하객들이 내 빤스를 다 봤어요.
2: 어머, 어떡해. 너무 부끄러웠겠다.
1: 예.
2: 야.
1: 야, 이건 진짜 폭망이다.
2: 그쵸. 자, 1530님 약국 알바할 때 손님이 영양제 하나 들더니 이거 좋아요? 묻길래 대충 보고 네, 전 그것만 먹어요 라고 했습니다. 자세히 보니 전립선 영양제였어요. 참고로 전 여자입니다.
1: 전립선 들고 이거 좋아요?
2: 이거 좋아요?
3: 저도 그것만 먹어요.
1: 네? 이거만 먹어요? 재밌다, 재밌어. 아, 재밌다.
2: 드리고요.
1: 네, 너무 의무적으로 그렇게 그냥
2: 네, 나오는 거죠. 네,
1: 습관... 나오는 거죠, 습관적으로.
2: 네.
1: 자, 저희는 행번행전으로 갑니다.
2: 갑니다. 레츠고 행번행전.
0: 행운을 다 드립니다.
2: 드립니다.
0: 아, 쇼다는 게 드립니다. 백화점

세상 쓸고 동전 좀 행번 행전 시간이 돌아와서요. 자, 오늘 문자 보내신 분들 중에서 무작위로 전화를 겁니다. 번호판을 돌려서 랜덤으로 신청하신 분에 한해서 전화를 걸게 되죠. 노래 이어보기를 할 건데 우리가 노래를 부르면 균디와 요리디가 노래를 부르면 부자 끊긴 부분부터 이어서 만족할 때까지

0: 아직 노래를 불러주시면 됩니다.
1: 그렇습니다.
0: 가사와 멜로디를 최대한 정확하게. 네네. 자, 노래를 맞추면 선물을 드립니다. 선물 보장 빠밤. 지금 저 방송놈들도 지금 빠밤이 좀 빨랐어. 이상하게 나왔어. 지금 빵빠리가 정신 안 차리는 애도. 선물 보장. 그렇지. 안 한 사람도 있어. 내가 이걸 제일 좋아하거든요. 선물 보장. 누군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익명 보장.
1: 미션 성공할 때마다 쭉쭉 만 원씩 적립되고요. 최대 적립금이 10만 원까지. 자, 3명이 성공하면 성공하신 분들 모두 3만 원.
0: 3만 원.
1: 7명이 성공하면
0: 7만 원.
1: 7만. 10명이 성공하면
0: 10만 원.
1: 어마어마하죠? 최대한 틀리지 말고 빠르게 많은 분들이 맞춰야겠죠? 지금 도전하세요.
2: 빠바.
1: 지금 도전하세요. 전화를 받으면 꼭 여보세요라고 말씀해 주시고 노래를 잘 몰라도 뭐든 그냥 불러 지켜주세요. 지금 연습하세요.
0: 자, 실패하신 분들은 선물이 없습니다.
1: 아!
0: 왜?
1: 실패!
0: 실패했으니까.
1: 소셋! 너무 슬퍼.
0: 자, 지금부터 연습을 한번 저희끼리 해볼게요. 전화 왔다 치고 여러분들 같이 한번 해보십시오.
1: 기다리는 나를 왜 좋습니다.
0: 이렇게 되면 만 원 적립이에요.
1: 네, 만 원 적립.
0: 어렵지 않죠?
1: 그렇습니다.
0: 방청 여러분들도 기회가 오니까 지금이라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1: 신청하세요.
0: 네. 자, 첫 번째 번호 돌립니다.
1: 가보자. 첫 번째 번호. 첫 번째 번호.
0: 몇 번이야? 몇 번? 몇 번? 몇 차례죠? 몇 번호? 몇 번?
1: 0번.
0: 0번입니다. 첫 번째 번호는 the first number is number zero. 넘버 제로 베놈 제로 제로 베놈.
3: 여보세요?
1: 구멍 난 가슴에 우리
3: 추억이 흘러넘쳐.
0: 그렇지! 만원 정해!
1: 오, 오늘 시작 좋습니다.
0: 아, 시작 좋아요. 빨리 빨리, 빨리 간다. 오늘 10만 원
1: 가는 겁니다.
0: 10만 원 가는 거 아니에요? 1번입니다.
1: 1번.
0: Second number is number 1. 1 1번.
1: 1.
4: Stem number 1.
1: 1번.
0: 1번입니다. 1번. 자, 전화 갑니다. 자, 전화 가요. 1번. 긴장하지 마시고 편하게. 예?
1: 자, 만 원 적립했어요.
0: 아, 요즘 활동을 다시 이제 시작하시는 것 같아요.
1: 네, 그렇죠.
0: 신곡이 나왔더라고요.
1: 네, 네.
0: 전화 받아요.
5: 여보세요.
6: 이렇게 비가 오는 밤이면 내 지친 그리움으로 너만 나고 이 비가 그치고 나면 난 너를 찾아
5: 떠나갈 거야.
0: 그렇지.
1: 아, 이분이 어르신 체조를 가르치는 지도자님이시네요.
0: 네. 아, 맨날 트로트 말고 가요 부르고 싶다고. 어르신 체조를 가르치세요?
5: 어, 네, 지도자예요.
0: 와.
1: 아, 그러면 어떤 노래를 틀고 가르치시는 거죠?
5: 보통 이제 트로트, 이제 어르신들이니까 트로트를
0: 좋아하시는 노래들.
1: 아, 신나는.
5: 네, 네. 뭐 내 나이가 어때서 막 그런 거.
6: 야야야 아, 내 나이가 어때서.
5: 와, 연기한지 되는구나. 감사합니다.
0: 지금은 어디 계시는 거예요?
5: 또 미용실에서 머리 자르고 있어요.
0: 오랜만에 머리 하시는구나.
1: 커트 중에.
0: 예예예. 예, 예.
5: 어, 커트 중에.
0: 어떤 커트로? 뭐 단발로? 아니면 뭐?
5: 아니요, 단발인데 여름마다 이제 숏컷으로 쳤거든요.
0: 어, 그럼 네. 지금 자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니면 쌤이 지금 자르고 있어요?
5: 네, 뒤에서 지금 자르고 계십니다. 와, 이게 뭐? 되는구나 그러셨어요.
0: 아, 오케이. 우리 쌤 소리 한번 질러.
7: 아, 안녕하세요. 와.
0: 남자 쌤이에요. 남자 쌤. 예. 예.
5: 예. 네, 남자 선생님이신데 예, 그 샤이니의 민호 닮으셨어요.
0: 아, 잘생겼는데?
5: 아, 진짜예요.
0: 그러면 좀 저희가 사실 못 믿겠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인증샷을 하나 저희가 샵에 1077을 예. 좀 보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5: 샵에 1077. 제가 보내드릴게요.
0: 예, 진짜 닮았으면 우리가 선물 또 드릴게요.
1: 네.
5: 와, 진짜요? 감사합니다.
0: 네네. 저희가 판단하고요. 예, 예.
5: 네.
0: 예, 판단하고 나서 이제 감사했으면 되겠습니다.
1: 네, 샵에 1077로 보내시면 됩니다. 예,
0: 5111님 꼭 보내주세요.
5: 네, 알겠습니다.
0: 기다릴게요. 일단 성공! 감사합니다. 2만 원 정리.
1: 다음 번호로 갑니다. 다음 번호. 자, 다음 번호.

0: 6번.
1: Number six. 6번. The southern number is number six. 6번입니다.
2: 6번.
1: 고기가 먹고 싶어지는 번호 6번.
2: 육전.
1: 육회.
2: 육개장. 육사시미.
1: 육회비빔밥.
3: 여보세요?

0: 그날을 기다리면.
1: 그렇지.
2: 야하. 3만원
1: 시험님
2: 오늘 너무 좋습니다.
1: 남자는 인터뷰 따위 하잖아요.
2: 자 오늘 굉장히 성공률이 좋습니다.
1: 9번입니다. 9번. Number 9. The next number is number 9.
2: Number 9.
1: 9번. 비둘기 넘버. 그
2: 우주 프리즈 그 과자 부스러기 좀 흘려줄래? 다 그 쪼사 먹을 거니까.
1: 쭈쭈쭈.
2: 우주 프리즈 과자.
3: 여보세요?
0: 궁짜 궁짜 궁짜자 궁짜 내 박자 속에 사랑도 있고 이별도 있고
3: 눈물도 있네.
1: 뭐라고 했어요? 눈물.
2: 맞아 맞아
1: 맞아 맞아.
2: 예.
3: 감사합니다.
1: 뭐 다시 한번 이별도 있고 뭐가 있죠?
3: 눈물도 있네.
1: 맞네.
2: 맞아요 맞아요. 어제부터 강제로 두 달 백수가 되어서 방에서 녹 놓고 있다고 하세요.
1: 아, 지금 집에 계시는 네. 백수예요?
3: 네.
1: 강제라는 게 무슨 얘기예요? 잘린 거야?
3: 제가 문화센터 강사인데요.
1: 예.
3: 나가는 센터가
1: 문을 닫았어?
3: 네, 닫았어.
1: 아, 이게
2: 문화센터
1: 문화생들이 없었나 보다. 그러니까 이제 아, 그러면 네, 센터가 문을 닫는 거지.
2: 아하.
3: 네, 그것도 중간에 갑자기 이렇게 통보가 돼가지고요.
1: 아이고, 뭘 가르치시는 쌤인데요?
3: 아가들 촉감놀이요.
1: 아, 촉감놀이를 이제 애들 가르치시는 건데.
3: 아, 오감놀이.
1: 오감놀이. 본인은 촉감이 좀 좋으신 편입니까?
3: 아, 말랑말랑합니다.
2: 말랑말랑합니다. 예.
3: 말랑말랑. 신합니다.
1: 예.
2: 말랑말랑합니다.
1: 말랑말랑하시군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저희 백수 청취율 1위라.
2: 예. 예.
3: 아, 그럼요.
1: 예, 그럼요. 예, 저희가 이제 뭐 일거리를 중간중간에 드리잖아요. 검색하라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2: 그렇죠. 그렇죠. 예,
3: 예. 아, 그렇죠.
1: 예, 제가 드리는 일 잘하시길 바라면서.
3: 아, 예.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1: 좋습니다. 아, 백수 화이팅.
2: 백수 화이팅.
3: 화이팅.
1: 예. 예. 4만 원 정리.
2: 자 다음 번호로 갑니다. 다음 번호 다음 번호 다음 번호.
1: 자 몇 번 몇 번 몇 번.
2: 5번.
1: 5번입니다. 자 5번 number 5. Surprise 놀랄 때 쓰는 번호.
2: 우와.
1: 원. 오. 감동할 때 쓰는 번호죠. 오.
2: 여보세요?

0: 플라스틱처럼.
1: 그렇지.
2: 아,
1: 네.
2: 아, 이분이 장애인.
1: 어, 잠깐만요. 잠깐만. 뭐 잔에 담긴 다시.
0: 네?
1: 잔에 담긴 그다음 뭐라고요?
0: 플라스틱처럼.
1: 맞았어? 맞았어. 우리 립스틱으로 들려 갖고.
2: 어, 그러니까.
1: 잔에 립스틱 다는 게 이상하잖아, 그죠? 뭐라고요?
0: 어떡해요?
1: 그냥 그렇게 하면 돼요.
2: 네, 잘하셨어요. 이분이 지금 장애인 콜택시 운전원이신데.
1: 아, 진짜?
2: 매일 듣기만 하다 간만에 시간이 남아서 문자를 보냅니다 라고.
1: 어, 직접 운전을 하시는 거예요?
0: 네, 아니 지금 이용자분 이제 태우고 이동 중이에요.
1: 지금 이제 블루투스로 연결하신 거죠?
0: 네, 스피커.
1: 아, 스피커 번호로. 네. 지금 이제 같이 장애인분 타고 계시고.
0: 네네, 지금 화이팅하고 계세요.
1: 화이팅!
2: 네.
0: 너무 잘 듣고 있어요.
1: 아유, 감사합니다. 지금 어디로 가는 길이세요?
0: 지금 이제 서울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2: 아, 서울로 오시죠?
1: 어디서?
0: 수색, 여기 고양시.
1: 아, 고양시에서 서울로 지금 이동을 하고 계시죠?

0: 네. 거예요.
1: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2: 좋습니다.
3: 아이, 감사합니다.
1: 예. 에이, 장애인 콜택시 운전하시면서 컬투쇼가 좀 힘이 됩니까?
3: 아, 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2: 아, 엄청나게 되고 있습니다. 아, 너무 좋네요.
3: 컬투쇼 사랑한대요.
1: 아, 뒤에서 우리 장애인분이. 아, 그분 성함을 모르니까 제가 뭐라고 화이팅을 해드릴 수 싶은데.
3: 그럼 나무라고 해주세요. 나무만.
1: 나무, 나무?
3: 네.
2: 트리 트리.
1: 어, 나무 아, 화이팅.
2: 나무 화이팅.
1: 네, 자 안전 운전하세요.
3: 네, 잘 듣고 있겠습니다.
1: 5만 원 정리.
2: 정리 행복하세요.
1: 야 정말 다양한 분들이 아, 연결이 됩니다.
2: 맞아요. 예. 네. 네. 네. 너무 기분 좋네요. 자 갑니다. 다음 번호 다음 번호로 갑니다. 다음 번호.
1: 다음 번호. 야 시간을 보니까 오늘 10만 원 갈 수 있어. 10만 원. 어. 아 7번이네요.
2: 7번. 저희 이제 그 중복 방지 시스템이 가동 중이라서요.
1: 네, 7번입니다. Lucky 7, 7. 네. 7 발음 중에 V 발음입니다. B가 아니고요. 7. 아랫 네, 입술을 물었다가 뱉는 거죠. 7. 7. 7. 7. 7. Listen and repeat. 7. Listen and repeat 몰래?
2: 듣고 따라하는 얘기죠.
1: 7.
2: 듣고 따라하세요.
1: 7. 몇 분이 오셨어요? 두 분? 두 분.
4: 누구세요?
1: 7. 아, 여보세요. 받았어.
5: 마리아, 아베 마리아, 저 흰 구름 끝까지 날아.
1: 둘, 셋, 다.
5: 마리아, 아베 마리아, 거친.
4: 거친.
5: 거친.
2: 그 뒤에.
4: 거친.
5: 거친.
4: 저 끝까지 날아.
2: 예, 아 그건 아까 저희가 했어요. 흰 구름 끝까지 날아. 어. 그건 앞 가사예요.
5: 거친.
4: 어, 거친.
1: 노래를 해야지 노래. 네,
2: 스피드 퀴즈 거친. 아니에요.
5: 거친.
4: 뭐, 네?
5: 거친.
4: 거친.
5: 거친.
4: 거친. 끝까지 날아.
5: 그랬잖아요.
4: 하늘까지 날아.
2: 저희가 바다로 가면 뭐가 있죠?
4: 바다로 가면 산으로 날아.
2: 뭐라고?
1: 하늘로 날아?
4: 산으로.
1: 아니야.
2: 제가 바다로 가면 이게
4: 구름
2: 이게
4: 끝으로?
2: 치죠.
1: 곧
2: 이게 치죠.
4: 세상 끝으로?
2: 아하. 힌트를 많이 들었는데
1: 안타깝습니다.
2: 안타깝게.
1: 다른 7번으로 아, 갈게요.
2: 다른 7번으로 갑니다.
1: 약간 퀴즈인지 아시는 것 같아요.
2: 네. 네.
5: 세상 끝으로? 정답! 정답! 하늘로 날아?
1: 자, 다른 7번. 가야 되는데 한 번에 맞춰야 돼 이거. 그래 10만 원 가지.
2: 제가 바다에 가면 이걸 볼 수 있죠.
6: 여보세요.
5: 마리아 아베 마리아 저 흰 구름 끝까지 날아.
1: 둘 둘 셋.
5: 마리아 아베 마리아
1: 둘
5: 거친.
6: 어
5: 거친.
6: 거친.
2: 거친. 맞아요. 거친.
5: 거친!
1: 마, 마, 오늘 거친을 왜 이렇게 어. 하는 거야?
5: 거친!
1: 거친! 아!
2: 아 힌트는
1: 이게 바다에 가면 막 이렇게 예. 치는 거.
2: 막 치죠.
1: 예.
2: 저희가
1: 바,
2: 이제
1: 바다에서 그거, 치는 건 그거밖에 없지.
2: 막. 그걸로 막 이렇게 막 놀기도 하죠, 이렇게.
1: 예, 그렇지. 예. 서핑을 이제 하기도 하고.
2: 하기도 하고요. 예. 예.
1: 이 정도 줬으면 됐지.
2: 아 힌트 많이 들었어요.
1: 여보세요?
4: 여보세요?
5: 마리
1: 아, 힘들어 죽겠네 진짜 씨.
5: 저 흰 구름 끝까지 날아.
1: 둘 둘 셋.
5: 마리아 아베 마리아 거친.
4: 파도 따윈 상관없이.
1: 그렇지. 노래도 잘해.
2: 아, 정말 시원하게 불러주셨습니다.
1: 나이스.
2: 예.
1: 자 6만 5만 원 6만 원 정리.
2: 6만 원 정리. 자 좋습니다. 6만 원. 자 갑니다. 오늘 많이 정립되고 있어요.
1: 어, 8번이네요.
2: 8번.
1: 8번입니다. 8번. Number 8. 끓는 100도씨 넘버죠.
5: 8888888. 아, 뜨거! 8888888. 아, 다 되었어. 8888. 아, 왼팔. 아, 오른팔. 8888. 8, 히히히면. 아우, 8888888.
1: 전화 받아야지.
2: 예,
1: 받아야지. 아, 지금 잘 가고 있는데.
2: 받아주세요.
7: 고객께서 전화를
5: 아, 고객께서 아, 왜 전화를 받지 않아 신청해놓고
2: 갑자기 일이 생기셨나 봅니다. 다른 8번으로 갑니다.
1: 어, 나, 나.

0: Number eight.
1: 어, 다른 8번이란 얘기죠. 은나들. Take the point. 제가 받으란 얘기예요.
0: 알았어요. 빨리 받아.
1: 여보세요?
2: 여보세요?
1: 단지는 사랑해 이렇게 말했지 이제껏 준비했던 많은 이제껏 준비했던 많은
2: 어?
1: 이끌,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2: 노래가 너무 옛날 건데요?
3: 아 이게 무슨 상관이에요? 어, 아니 진짜
1: 아니
3: 우리가 선곡해서 알아서 하는 문제를 낸 건데 뭐 최신 곡만 합니까?
1: 아 너무 옛날 이거 안 아 이게
3: 아 이 사람 전화해서 최신곡 한번 해볼까?
1: 예 네. 최신곡 한번 해보죠.
3: 다시 전화해서 최신곡 한번 해보자 이 사람. 어? 최신곡 한번 준비해줘봐. 네. 어 진짜 씨. 그래 이 정도면 돼. 그거 그냥 해? 아니 그러지 말고 일단 해 일단 다시 걸어 다시.
1: 다시
3: 걸어서
1: 최신곡으로.
3: 최신곡으로 갈게. 아 진짜 기분 나쁘네.
1: 진짜 최신곡으로 제가 해볼게요.
3: 어어어. 네. 어. 다시 걸어.
1: 최신곡으로 합니다.
3: 이걸로 하자. 자 전화 받은. 전화해요 왜 안 해요?
1: 여보세요. 아 저 걸고 있어요.
3: 여보세요.
1: 여보세요.
2: 네.
1: 첫

0: 일부 그지 하나 내 뜻대로 되지 않아? 내 맘대로 되지 않아?
1: 아니 제 신곡도 모르잖아 지금.
2: 모르잖아 모르잖아. 아니 이거
3: 짜증나게 진짜.
2: 옛날 노래도 제 신곡이든 뭐 다 모르는.
3: 사람이 뭐 옛날 노래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야 진짜.
2: 뭐 우리 뜻대로 돼요 이게?
3: 그냥 원하는 대로 그냥 자기 모르는 노래 하면 그냥 아이 너무 오래된 노래잖아요.
2: 우리 뜻대로 되지 않았잖아요.
3: 시간만 잡아먹고 그냥
2: 이제. 예, 예.
3: 네, 다음
2: 다른 8번으로
3: 다른 갑니다. 8번으로 갑니다.
2: 뜻대로 되지 않아?
3: 이 청취자의 참교육이라고 봐야죠.
4: 안녕하세요.
3: 쇼
5: 끝은 없는 거야. 지금 순간만 있는 거야. 난 주인공인 거야. 세상이라는
4: 고백이네.
3: 예.
2: 예. 안 돼. 저희가
3: 신나지 않게 불러줘서 좀 그렇지만
2: 정말
3: 맞았습니다.
2: 에너지 있게 불러드렸는데.
3: 무대 위에.
2: 무대 위에.
3: 7만 원 정립입니다. 갑자기 다운되네요, 우리도.
2: 기운이 쭉 빠졌어요. 네. 내 기운 누가 훔쳐간 것 같아요.
3: 걸터전한 무대 위에 광고 듣겠습니다.
2: 광고 위에
6: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2: 케어 원해요?
3: 케어 원해
2: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3: 케어원 케어
2: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3: 케어원 케어
2: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4: 모든 인쇄 가능한
5: 성원 에드피아
4: 온라인 주문 간편한
5: 성원 에드피아
4: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5: 인쇄의 유토피아
6: 세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4: 국민 인쇄
5: 성원 에드피아.
7: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8: 든든한 내일로요.
7: 네?
8: KB 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 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7: 제대로 가시네요.
8: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 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7: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통증을 넘어 일상 회복까지 메이드 인 케이보린 개보린정 삼진제약.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2: 화사도 찾는 유산균은 CJ 유산균이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니까 장 건강, 피부 건강, 다이어트까지 이제 원하는 기능성 유산균을 선택해 바이오 CJ 바이오코어. 건강기능식품 적절한 운동 식이조절과 함께 섭취하세요.
3: 서지윤 씨 다시 전화한 거 너무 웃겨서 웃다가 눈물 났습니다. 역시 컬투쇼 최고. 우리 컬투쇼 우리 쇼단은 제일 소중하지만 그딴 식으로 멘트를 하면 DJ가 참교육을 한다.
4: 그렇습니다. 예. 다시 전화를 걸죠.
3: 예. 끝까지 쫓아간다. 예, 예. 자 저희는 3부 강재준 하지원 셰어리더랑 함께 중간만 가지로 다시 돌아옵니다.
4: 갑니다.
5: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역함?
6: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아?
7: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6: 그럼 몽젤 바디 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7: 헐, 몽젤 바디 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8: 잘 만들었다, 몽젤.
9: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와우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10: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9: 요즘 닥치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11: 인쇄는 와우프레스.
12: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11: 뉴바옴,
12: 운동할 때도
11: 뉴바옴,
12: 장 건강에도
11: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2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개그맨 김원효입니다. 수산물 구매할 때 원산지 확인 안 한다고요? 안 돼! 판매자는 정확하게 표시하고 소비자는 꼼꼼하게 확인하고 알고 고르면 더 믿을 수 있는 수산물,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로, 걱정 제로! 이 캠페인은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합니다.
2: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3: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차가 시원한 잠, 누잠.
4: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탁구 국가대표 신유빈입니다. 경기에서 졌다고 생각한 순간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이 된 국민들의 응원처럼 과중한 부채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세출배기금이 응원합니다.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 연장과 추심 중단 등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고 취업,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겐 추가 원금 감면까지 끝이 아닌 시작 세출발기금 1660-1378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0: Call me baby, call me baby.
1: 지금 라디오 청취율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기간입니다.
2: 그렇습니다.
1: 2026년 3분기 세 번째 청취율 조사인데 1, 2분기 여러분 덕분에 압도적 1위를 차지했습니다.
2: 넘버원.
1: 자, 그 세 번째 청취율 3분기 조사 역시 컬투를 사랑하는 시오다논이라면 조사 전화가 오면 무조건 받아서 컬투를 향한 여러분의 애정과 열정을 한없이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2: 그렇습니다. 022056으로 시작되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전화를 제발 좀 받아주세요.
1: 무조건 와 청취율 조사 난리도 왔어. 아 신나.
2: 02
1: 여보세요.
2: 2056
0: 야하.
2: 그리고 라디오 뭐 들으세요? 라고 물어볼 때 우리를 늘 배꼽 잡게 만드는 그 라디오, 하루라도 안 들으면 배꼽이 막 간지러운 그 라디오, 2시 탈출 컬투쇼예요! 이렇게 외쳐주시는 겁니다. 청취율 조사에 참여했다 인증샷을 보내주신 쇼단원 분들에게 선물을 쏩니다.
1: 좋습니다. 네. 방송놈들이 도대체 얼마인지 금액을 알려주진 않지만 이거를 들고 백화점을 가면 심심하지 않을 정도의 금액이다.
2: 그렇죠. 씁쓸지 않니?
1: 총 20분께 백화점 상품권을 드리고요.
2: 그렇습니다.
1: 그 외에도 커피 쿠폰, 아이스크림 쿠폰, 떡튀순 세트 쿠폰, 햄버거 세트 쿠폰까지! 야, 빵빠레가 있는 거 아니니 여기서? 나이스.
0: 제가 야하!
1: 자, 인증샷을 제대로 보낸 분들은 거의 90% 이상 그렇죠. 모든 상품을 다 종이별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2: 그렇습니다.
1: 자, 부정하겠습니다. 일단 전화를 받고 전화 통화를 했다는 인증샷을 통화 중에 탁! 예, 스크린샷을 남겨서 저한테 보내면 되는데 샵1088로 보내는데 사진 전송이니까 100원이 됩니다. 그렇죠. 100원 정도는 쓰셔야죠. 예. 예. 예. 아, 그리고 7월 17일까지 컬투쇼 썸머 선물 페스타 기간이죠. 그래서 저희가 다양한 선물 쏘는데 에어컨 그냥 에어컨은 벽걸이 아니에요. 스탠드 에어컨.
2: 스탠드. 와우. 서 있는 거.
1: 거실에 딱 서 있어요.
2: 딱 서 있는 거.
1: 찬 바람을
2: 이렇게
1: 찬 바람을 내면서 양쪽으로 까 이렇게.
2: 이거 틀면 춥다.
1: 예. 그리고 180만 상당의 리클라이너 소파.
2: 와 이거 뒤로. 아, 예.
1: 확 누워. 잠이 절로 와 그냥.
2: 그렇죠.
1: 자 그리고 음식물 분쇄 처리기. 다 가라 다 가라. 그리고
2: 다 가라 버릴까요?
1: 움직이면서 먹는 갈비 뭐예요? 와. 이동 갈비 세트.
2: 와우. 예. 와, 나 가야 되는데 갈비 너무 맛있다.
1: 총 4천만 원 상당의 선물을 쏘니까 계속해서 많이 들어주시면 여러분들 선물이 쏟아집니다.
2: 그렇습니다.
1: 자, 문자가 왔죠?
2: 네, 0733님 서울에서 전화 올 게 없다 생각하고 번호를 다시 보니 2056이더라고요.
1: 아하.
2: 이렇게 전화 오는 거 캡처하면 되는 거죠? 받자마자 컬투쇼라고 모든 코너가 다 재미지다고 했습니다.
1: 잘했어요.
2: 예, 또 다른 라디오 물어보길래 없다고 했어요. 혹시 또 재밌는 라디오 있어요?
0: 없다고 안 들어요.
2: 없어요. 예. 1등 라디오 컬투쇼 가자 이렇게 인증샷을
1: 보냈습니다.
2: 보내주셨습니다.
1: 자 인증샷 보내주세요. 자 이렇게.
2: 야 이렇게.
1: 자 2056이죠? 2056. 뒤에 3340인데 저거는 뒤에는 살짝 바뀌어요. 그러니까 2056은 안 바뀌니까 딱 오면 아 컬투쇼
2: 뒷자리만 계속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예. 2056
1: 자, 이분께는 백화점 상품권을 쏩니다.
2: 야하!
1: 아 지금 옆 방송을 2시부터 4시까지 들으시던 분이 네네. 이사 오신 분이 계시네요. 아하. 김영옥 씨.
0: 옆 동네 햄버거 2시 만세 듣다가 폐지돼서 왔어요. 안녕하세요 컬투쇼.
1: 아, 자 이렇게 이사 오시는 분 대환영입니다.
2: 예예 환영입니다.
1: 어서 오세요. 이사 맛집이죠. 예예 예, 어서 오십시오. 네네. 아주 대환영합니다. 아, 김영옥 씨 감사드리면서 네, 방청 와보시면 더 재밌습니다.
2: 그렇죠. 한번 놀러오세요.
1: 방청 올라오면 김영옥 씨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청해야 됩니다.
2: 자 방청 신청 문자 번호죠. 샵 1088번 50원의 정보 이용료 긴 문자 100원 들고요. 또는 컬투쇼 홈페이지 방청 신청 게시판으로 방청 가능한 날짜 인원수 간단한 자기소개를 적어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자 샵 1088번이고요. 내일 예고를 잠깐만 해드릴게요. 스페셜

0: DJ가 내일 개그맨 양세찬 씨 나옵니다.
1: 아, 우리 세찬 씨.
0: 그리고 1, 2부는 특별 초대석 라이브의 황제 저의 영원한 형. 아이, 정말.
1: 이분이
0: 네가 오는 날에 넌 항상 나 그리워해. 항상 그리운 우리의 형 이승철 형님.
1: 야하!
0: 그리고 저도 심사위원으로 참가했던 저 오디션 음악 예능 더 스카웃의 우승자.
1: 어허.
0: 아, 이산 씨가 함께 형님과 출연합니다.
1: 야하!
0: 멋진 라이브를 들려줄 예정이고요. 그리고 3, 4분의 사랑의 고스톱 김수찬, 예원 씨 조합으로 만나도록 할게요.
1: 아, 좋습니다.
0: 자, 상품 소개하고 우리 하지원 강재준 씨를 만납니다. 이쯤 되면은 여러분들 박자에 맞춰서 여러분 똥꼬의 근력을 강화하는 똥꼬 근력 강화 운동 급똥이 찾아왔을 때 처절하게 급동 앞에 여러분의 똥꼬가 무너지지 않길 바라면서 평소에 이 운동을 해놔야 됩니다.
1: 건강이 최고입니다.
0: 똥꼬의 힘을 줬다 뺐다 줬다 뺐다 아 줬다 뺐다 줬다 뺐다 줬다
1: 아 이거로
0: 줘줘
1: 없는 거
0: 빼 똥꼬의 힘을 줬다 뺐다 빨리 하세요. 줬다 뺐다
1: 몸이 움직이죠.
0: 줬다 뺐다 줬다 뺐다 줘
1: 요거 어려워요.
0: 나가 줘줘빼빼 자, 요거 하면서 상품 소개 계속 하면서 상품 소개하겠습니다.
1: 하고 계세요.
0: 들썩들썩 다 해야 돼요, 네. 여러분들. 평소에 해놔야 된다니까.
1: 네.
0: 여러분의 똥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1: 그럼요.
0: 급동 앞에서 무너져봐요. 네. 얼마나 사람이 그냥 민망하고 이상한지.
1: 근육을 키우세요.
0: 자, 자동주문 태정자동문에서 백화점 상품권,
1: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드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0: 라미섬에서 스카이라인 칩 와이어 이용권,
1: 에몬스에서 리클라이너 소파,
0: 자연치아를 지키는 닥터미니쉬에서 프리미엄 구강용품 세트,
1: 베베스 안에서 허리 편한 조끼 아기띠,
0: 발효의 대가 딱 좋아 정인에서 정인 아로니아 발효 진행,
1: 옷이 원하는 세탁 월드클리닝에서 백화점 상품권.
0: 아, 얘네 잘한다. 어, 얘 잘해. 얘네 잘하네.
1: 어, 보면 알아.
0: 그렇지, 그렇게 하는 거야.
1: 아저씨는 보면 안다.
0: 어, 그렇지. 옷이 원하는 세탁 월드클리닝에서 백화점 상품권.
1: 아, 그거 했어요.
0: 했어요?
1: 아,
0: 예, 예.
1: 눈 건조.
0: 눈 건조 눈 건강엔 에즈유에서 아이리프 눈 건강 기능식품.
1: 디자인을 담은 바람 일레드에서 프리미엄 조솜 상품.
0: 공항 케어 파트너 케어원에서 백화점 상품권.
1: 한국 블루베리 의무자 조금에서 프리미엄 블루베리 생과.
0: 치과 의사가 만든 구강 탄탄에서 미백 전동 칫솔.
1: 40년 전통의 맛 진포랑에서 포천 이동 갈비 세트.
0: 아, 엉덩이 빵빵해지는 느낌이죠.
1: 예,
0: 기분 좋은 배부름 배꼽 한상에서 공주 알밤 양념육 밀키트.
1: 편안한 휴식 휴술 침대에서 쿨 냉감 매트릭스.
0: 꽃배달 전문업체 컬투 꽃배달에서 꽃바구니를 드립니다.
1: 드립니다.
0: 줬다 뺐다 줬다 뺐다 줬다가 뺐다가 줬다 아 건강해진 내 똥꼬.
2: 건강해졌어.
0: 광고요?
1: 광고요.
0: Here we go.
1: Here we go.
3: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4: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5: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6: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7: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8: 불안하신가요? 불안은 안정액.
9: 두근거림에도 안정액.
8: 초조할 때도 안정액. 불안하고 두근거릴 땐 안정액. 삼진제약 안정액. 약국에 있어요.
10: 전세 보증금 지키는 법. 저 최수빈이 알려드릴게요. 수도권 7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전세라면 안심하세요. HF 보증으로 전세 대출 받고 전세 지킴 보증을 신청하면 되니까요.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HF 전세 지킴 보증.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스톱!

0: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머리둘레 61cm.
1: 와우!
0: 아 깜짝이야. 아 내 거야 이거. 핵대도.
1: 와 너무 커.
2: 체지방 12%. 자기 관리 잘한 스타 1위.
1: 좋겠다.
0: 핫바디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전 국민의 뜨거운 관심을 받는 몸매 인플루언서. 오늘은 더 기분이 좋은 일이 근육 따지 맛 따지 강재준. 지원씨 하시면 돼요 이거.
3: 고등학교 2학년 때 잠실세내 역의 한 고깃집에서 명이나물을 서빙하다가 와우. 치어리더 스카우트 제의를 받고
0: 아, 진짜?
3: 뜨거운 고기 불판 앞에서도 환하게 웃던 와우. 긍정 에너지로 야구, 농구, 축구, 배구 등 다양한 스포츠 종목에서 활약.
0: 와우.
3: 남성 잡지 맥땡 표지 장식.
0: 맥땡 표지지? 맥땡을요?
2: 우와. 다양한... 아무나 찍는 거 아니지 않아요?
0: 아니 광고를 맥땡을요? 우와.
3: 다양한 광고까지 섭렵하며 자구장에서 홈런만큼 전광판에 얼굴이 잡히기만을 기다리게 만드는 제일 건강하고 예쁘고 귀엽고 매력있는 대한민국 대표 인기 치어리더 1위.
0: 야, 야 아주 그냥 야,
4: 인정
0: 잘
4: 있네.
0: 아니, 자화자찬을 뻔뻔하게 잘 읽네.
2: 맞아요. 자 평균 이상의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중간을 찾는다.
0: 대한민국 BTS 중간만 가자.
2: 재준이가 오늘 정말 행복해 보여요. 네. 야 재준이 정말 행복해 보입니다.
0: 저는 이미 가을 야구 갔습니다 지금.
2: 예.
0: 아, 좀 이따 나와주시고요. 예, 예. 자 사랑받는 평생보험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중간만 가자. 이번 주도 특별한 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2: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 컬트쇼 패밀리죠. 우리 천선미 씨께서 예. 강재준님 컬트쇼에서 저렇게 신난 거 처음 봐요라고.
0: 예.
2: 저희도 너무 놀랐어요. 네 오늘 특별히 행복해 보이는 달리는 멧돼지 러너 개그맨 강재준.
5: 너무 반갑습니다. 예 멧돼지 러너 강재준입니다. 오늘 예, 드디어 지원님을 이렇게 함께 하게 돼서 전 직관을 많이 가는데 먼발치에서 항상 응원하거든요. 어 근데 이렇게 옆에 같이 하니까 너무 떨립니다 지금.
0: 아니 아 예. 이글스를 응원하러 가는 게 아니고 지원님을 응원하러 가는 거예요?
5: 그게 또 그렇게 되나요? 지원님도 응원하고 예, 예. 직관도 가는데 어 정말 너무 팬이라서 이게 어떻게 딱 맞았어요 시간이?
0: 아니 지금 너 소개시켜 안녕하세요 강재준입니다 하고 그냥 끝나면 돼요. 뭘 이렇게 얘기를 길게 해요. 이분 소개해야 되잖아요.
2: 원래 또 스페셜 게스트가 있어서 예, 예. 소개를 하려고 그러는데 끊기지가 않아요.
5: 아니 그래도 저도 예, 오랜만에 나왔는데 아, 예.
2: 이따 소개하고
0: 지난주에 알겠습니다. 나왔었잖아요 지난주에.
5: 지난주에 제가 나왔었어요?
0: 예.
5: 아 그랬구나. 예.
2: 자
5: 넘어가겠습니다.
2: 야구는 몰라도 하지원 치어리더는 알아요. 에 그 하지원.
0: 아~
2: 춤이면 춤, 노래면 노래, 환한 미소까지 모두 장착한 인간 육각형입니다. 하지원 치어리더.
0: 야하!
2: 부부부부.
0: 야.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 안녕하세요 치어리더 하지원입니다. 반갑습니다.
0: 와. 와. 여신강님. 어, 야구장에서 그 중계화면에 비치는 모습도 너무 아름다우신데 실물도 아주 예. 저는 두 번째 뵙는데
3: 네.
0: 더 예뻐지신 것 같아요.
3: 아예 감사합니다.
0: 야.
5: 형이 어떻게 두 번째 했어요?
0: 아 진실의 눈이랑 KBS 프로그램을 같이 했었어요.
5: 예. 아이 정말
3: 네?
5: 부러워서 그래요.
0: 아, 부러워서. 네, 네.
2: 예. 우용식씨께서 문자를 보내셨는데
0: 네, 네.
2: 야구 어느 팀 치어리더님이시라고요? 저 바로 그 팀 응원할게요 라고.
0: 치어리더를 따라가는 거죠.
2: 그렇죠. 치어리더를 따라가는 거.
0: 이글스 팀입니다. 이글스. 자 임현준 씨, 이은영 씨 듣고 있을 건데 오늘만 살고 그만 사실 건가 봐요. 강재준 씨.
5: 이은영 씨가 누구죠? 아 그 눈 크고 예.
0: 예, 네 와이프.
5: 아 이글스 저기 화이트 선수 닮은 예. 화이트 선수랑
0: 어 닮았어. 어 닮았어.
5: 똑같이 생겼어요.
0: 어 눈빛이 닮았어.
5: 예, 그분인가 보다. 예. 팬입니다. 이은영 씨. 예.
0: 아니 우리 하지원 씨가 컬투쇼에는 첫 출연이십니다.
3: 네.
0: 어떠십니까? 들어는 보셨을 텐데.
3: 아 많이 들어봤죠. 너무 유명하고 그 레전드 썰도 많고.
2: 아,
3: 근데 제 라이브 이거 라디오 좀 긴장을 많이 해가지고 오늘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아 예, 뭘 긴장해요.
5: 아유 뭐
2: 재밌게
0: 놀다 가시면 돼요.
5: 그러니까요.
2: 재밌게 예. 놀다 가시면 될 것.
5: 출연 자체로 끝난 거예요.
3: 예.

0: 와, 하지원 치어리더를 이제 우리가 모르시는 분들, 야구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모를 수 있습니다.
1: 네, 네.
0: 근데 야구뿐만이 아니라 다른 프로 리그 그 종목도 하시지 않나요?
2: 네, 그 저 지금 축구도 같이 하고 있고요.
3: 축구 어디 팀이요?
2: 축구는 이제 2부인데 김포 FC에서.
3: 아, 거길로 직관도 가야겠구나.
2: 네.
3: 직관 가야 될 일이 또 생겼네.
2: 김포까지.
0: 김포 또 왔다가.
3: 예, 김포 가깝습니다. 저희 또, 농구 타면 돼요.
0: 있나요, 농구 팀도?
2: 농구팀은 이제 하나은행 여자농구 하고.
1: 하나은행.
0: 정말 대단합니다.
1: 네. 세준 씨 또 가시겠네요.
3: 아, 겨울에 무조건 거기 가야죠. 네. 가면은 난방이 잘 돼 있잖아요, 겨울에. 그죠?
2: 네, 그렇긴 한데 바쁘시지 않아요?
3: 아니, 안 바쁩니다.
2: 아.
3: 네.
2: 이제부터.
3: 네, 이제부터. 네. 네.
0: 이제 올스타 브레이크가 끝나고 후반기 리그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4연전이 기다리고 있죠, 내일부터. 예, 이글스 파크에서.
3: 맞아요.
0: 와, 어떻게 보세요, 올해? 지금 6인데.
2: 아, 올라갈 일만 남았죠, 이제. 그래요? 왜 근데 숙연해지지?
1: 아니, 원하면 남았죠, 6이니까. 네, 그죠. 82경기.
0: 예. 지금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것 같아요?
2: 아유, 뭐 올라갈 수 있는 만큼. 근데 다들 약간 분위기가 제일 지금 왜 이렇게 텐션이 낮아져 있는지.
3: 그냥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집중.
1: 전혀 그냥
3: 집중하고 있어요. 집중하고 있어요.
1: 재원 씨 말이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2: 네. 저는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항상.
3: 맞아요.
1: 뭐
2: 응원의 힘도 있고.
0: 응원의 힘도 있고.
2: 더 후반기에 더 많은 응원을 해가지고.
0: 네. 그리고 저 강백호 선수가 홈런 더비 1등했더라고요.
2: 아.
0: 오.
3: 강백호 선수는 진짜 최강이에요. 정말.
0: 야.
3: 같은 강 씨잖아요.
0: 예. 아 예.
3: 네. 예. 우리 집안 사람인데. 예. 예. 우리 집안 사람인데.
0: 적어도 몇 위까지는 올라갈 것 같다.
2: 이거 말 잘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
0: 왜냐 화제됩니다. 나중에 이 얘기 했던
3: 그렇죠.
0: 거. 맞아 떨어지면 맞아 맞아요. 떨어지면 화제가 돼요.
3: 예.
2: 네. 아. 1위 2위.
1: 1위
3: 아,
1: 1위
0: 야 1위 얘기하기는 좀 그런 것 같고
3: 1위 1.5위 1.5위
2: 3위 2위 뭐 이 정도 네.
1: 뭐. 1위 네. 1위
0: 그래도 하나만 집어요. 하나만
1: 둘 중에 하나
2: 2위 하겠습니다.
0: 2위
1: 2위, 2위. 자, 하나 됐어.
0: 2위.
3: 2위
0: 작년에 이어서 2위
3: 그렇죠. 2위
0: 예. 2위 예 하지원 씨가 네. 2위를 하겠다.
3: 네네네
0: 예언을 하셨습니다.
3: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1: 기대가 되고요.
3: 네.
1: 자, 요즘 야구에 대한 인기가 아주 뜨겁습니다. 또 올해까지 올스타전이 5년 연속 매진이고요.
0: 근데 폭염 경보가 있었거든.
1: 그렇죠, 그렇죠. 폭염 경보에도 야구장을 찾는 분들이 2만 3천 750석을 꽉 채웠습니다. 야,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0: 근데 이제 이글스 파크는 매번 매진이 되잖아요, 그죠?
2: 거의 대부분 많이 이제
0: 예예예. 아, 예. 그리고 그 치어리더 앞자리는 진짜 되게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2: 응원. 석을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3: 맞아, 맞아.
2: 많긴 하죠 거의.
0: 와, 네. 진짜로 팬들이 진짜 많으실 것 같아요.
3: 아, 진짜 많으시죠.
0: 개인 팬클럽.
1: 네. 개인 팬클럽 맞아.
2: 에이 없습니다. 그 정도 아니에요.
3: 네. 오늘도 좀 오신 것 같은데, 그죠? 아시는 분들 얼굴 좀 아시는 분들 있겠죠.
2: 얼굴 아는 분들 조금.
0: 오 진짜. 오,
2: 아니,
0: 오,
2: 밖에도
1: 지금 하게, 사진 지금 밖에도, 영상 찍고 예. 계시고
0: 와.
1: 지금 인기가 어마어마하세요.
3: 그 옆에도 있잖아요. 바로 옆에도.
2: 네. 아 네. 네.
3: 바로 옆에도 있잖아요. 네, 찐팬이에요.
1: 예. 네.
2: 감사합니다.
3: 진짜 찐팬이에요.
0: 근데 아까 그 소개 멘트 읽으실 때 직접 그 진짜 고깃집에서 고기 굽다가
3: 그거 맞아.
0: 캐스팅이 된 거야?
1: 맞아. 네. 명인함 제일 좋아하거든요.
2: 아 맞아요.
1: 네, 진짜 제일 좋아해요.
0: 그때 상황 좀 얘기해 줘보세요.
2: 아 그때 저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 그 친구가 알바하는 고깃집이 있었어요. 네. 이제 자기가 이제 약속이 있어가지고 일이 있어서 저
1: 대신
0: 대타로 네. 한번 간 그 날에
2: 그래서 한 두 번 갔는데 두 번째 때 이제 캐스팅이
1: 됐어요. 이야 이게 그때부터 보통 이제 이 미모에서 빛이 난 거죠 이렇게.
3: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1: 명의를 이렇게 득 줄 때
0: 웃으면서
1: 줬다. 이 막 번쩍번쩍 했던 거예요.
0: 이 정도의 그 호된 알바를 하면서도 네. 웃음을 잃지 않는 저런 모습은
1: 맞아, 맞아. 여기가 그 시커멓거든요.
0: 치어리더의 네. 미소다.
1: 명의를 득 줄 때 그냥 비식.
0: 너는 명의만 계속 얘기하지.
1: 여길 좋아해.
3: 야 치어라 명의 명의가 아니라
1: 내 한 가지예요. 예, 예. 되게 좋아요. 짭조름해서.
0: 그러니까 알바하실 때도 그냥 허투루 알바를 하면 안 된다.
1: 맞아.
0: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
1: 그럼요.
0: 예. 자, 하지원 리더 체어 리더 직캠 영상에 이런 댓글이 있다고 합니다. 제 댓글 어디 갔어?
1: 이거.
0: 이거예요. 황호정 씨.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햇살 같이 웃을 수 있나요? 하나 팬들 경기 저도 웃는 이유가 있었네.
3: 공감되죠. 예.
1: 이 웃으면서 환하게 웃으면서 하는 지원 씨가 웃으면서 하는 플라이 아웃송이 큰 인기래요. 이게 뭐죠?
0: 예. 야, 이거 한번 볼까요? 예.

0: 한번 볼까요? 예, 예.
1: 아.
2: 아니 아니요. 이거 영상으로 볼 거예요.
1: 아, 영상으로.
0: 아, 아 아웃되면 아, 상대편이 아웃되면은 네,
2: 상대방이 이렇게 아웃될 때 이거잖아. 그죠?
1: 예, 맞아요. 얄미울 수 있는.
2: 예, 살짝 아. 얄미울 수 있어요.
3: 약간 약올리는
2: 약간 조롱이
3: 있어요. 예, 예. 아, 예. 기대가 됩니다.
2: 볼까요? 자, 영상을 먼저 보고 나서 한번 예, 예. 보겠습니다. 예. 어디로 나오는 거야?
3: 그러니까 아 병이란다.
2: 아 채월이는 한번 보여달라는데.
1: 아, 아, 어디서 나오는 거야?
3: 아 이렇게 하는 거?
1: 예, 쉽습니다, 되게. 날아오는 공 이렇게 보다가 잡고. 아, 같은데.
3: 아 이렇게. 어디 있노? 어디? 어 있네.
2: 잡고.
3: 아 야구네.
1: 아.
3: 아, 되게 해맑으시고
2: 웃으면서 완전 어. 완전 이렇게 웃으면서
3: 찌 어, 막 빛이 납니다 진짜로
4: 잡고 어. 에이, 잡혔다 잡혔어
3: 아, 야골라
2: 야골라
3: 아, 야골라
2: 아이고 아. 네. 아 근데 이제 팀마다 이제 그런 그 좀 약올리는 송
5: 맞아 맞아요
1: 많죠
2: 네 어 이게 요, 이게 어디 거죠
5: 삐끼 삐끼
1: 기아
2: 네 기아 아웃송이죠 이거
5: 네, 타이거즈인 건데
2: 삐끼
5: 예. 우리가 지고 있을 때 그걸 치는 영상이 나오면 좀 야, 많이 약올라요.
2: 어... 예. 그러니까 그렇겠다. 이제 예. 자 이제 우리 하지원 씨랑 함께 중간만 가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 예, 가도록 하겠습니다.
2: 예, 예. 네, 좋습니다. 네. 자 어떤 코너인지 우리 요일디가 소개해 주세요.
3: 네, 특정 주제를 놓고 과연 한국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설문 조사를 해보는 시간 중간만 가자입니다.
2: 가자.
3: 단체대도 최소도 아닌 딱 중간의 생각을 찾아보는 그런 시간이고요. 그 기준은 바로 저. 황철과 강세준 씨 그리고 하지원 씨 이렇게 세 분입니다. 정확한 네, 직기를 위해서 우리 태균 형님은 진행을 부탁드려요.
2: 나는 진행자니까.
3: 그렇죠. 당연한 얘기예요. 이렇게 셋의 생각과 각각 일치하신 분들 중 제일 많거나 제일 적은 분은 탈락입니다.
2: 탈락.
3: 딱 중간인 분들께 선물을 드립니다.
2: 네, 방청객 몇 분은 무슨 코너인지 아직 이해 못한
3: 그렇죠.
2: 눈빛으로.
3: 그렇죠. 한번 해보면 이해가 될
2: 계시겠습니다.
3: 거예요.
2: 하지원 씨 이해하셨죠?
1: 네.
2: 나 좋습니다.
3: 어, 굉장히 빠른데요.
2: 예, 중간만 가자 오늘의 도전 분야를 발표합니다.
3: 갑니다.
2: 자, 이기고 있을 때나 지고 있을 때나 홈런을 칠 때나 공이 빠질 때나 할 수 있다. 지치지마자 힘을 불어넣어주며 관중석의 분위기를 좌지우지하는 야구장에 숨어있는 핵심 치어리더 중에서 요즘 가장 대세인 하지원 치어리더를 모신 김에 이 주제를 안 할 수가 없어서 방송놈들이 가져와 봤다고 합니다. 치어리딩 하면 떠오르는 노래는 아, 정확한 직계를 위해서 아. 한국 가요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3: 아, 예. 뭐 이거는 예.
6: 한 번 더 나에게 질풍 같은 용기를
2: 질풍가도
3: 저는
2: 이거 예. 너무 유명한 노래죠.
5: 아, 그렇죠.
2: 예.
3: 그리고 저 콘서트 때도 쓰는데 그대에게
2: 빠라바바라바바빰빠라바바바이
3: 원조죠 사실.
2: 그렇지. 응원 치어리딩의 원조격이죠.
3: 그렇죠. 네. 그대에게.
2: 뭐는 그 대학 팀이라든가 뭐 이런 그 대회에서 치어리딩 대회에서도 이 노래는 꼭 하는 거 같아요.
5: 무조건이죠. 그래서 네. 챔피언도 많이 나오잖아요.
2: 아우 챔피언.
5: 네, 챔피언.
2: 빰빰빰빰빰빰. 그리고 김수철 우리 형님의 젊은 그대.
6: 젊은 그대 잠 깨어라. 아,
2: 이것도 많이 하죠.
5: 네.
2: 하지원 씨도 뭐 얘기해 보세요. 생각나는 네. 거 있으면.
1: 아 저는 그 아파트가 제일.
2: 아파트. 아,
6: 별빛이 흐르는 다리를.
2: 으쌰라으쌰. 으쌰라으쌰.
3: 너무 신나요.
2: 와 너무 예. 좋지.
5: 예. 자, 쇼도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김원준 씨.
3: 아 예. 예. 맞아.
2: 쇼 끝은 없는 거야. 지금 순간만있는 거야. 그래도 이제 아까 얘기했던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이글스 팬들이 너무 좋아하는.
4: 이글스라 행복.
3: 아 맞아. 어, 저 들어보니까.
5: 네, 19 좋죠. 19 좋아요. 네,
2: 나는 행복합니다입니다. 네. 그게 윤한기 선생님의 노래. 네.
3: 그리고 이제 트와이스의 철업배 입에 철업배.
2: 치얼업
3: 나도
5: 치얼업
3: 치얼업
5: 철업이 아니라 어
2: 아 그 치얼아 치얼업 베이비 치얼업 베이비 그리고 캐치 요즘에
3: 요새 많이 하죠
2: 어그
3: 뭐지 아빠 따라 따따 맞아
2: 따라 한번 해봐 너
3: 따라 따따 뚱뚱뚱 삼두
1: 오
5: 삼두요
1: 우와
2: 아, 뭐? 브레인의 승리를 향해도 있고
0: 아, 맞아요.
2: 사이의 예술이죠.
0: 네. 아, 예술이야.

0: 예술이요.
1: 예. 클라인 넛의 말 달리자 있죠. 아. 예.
2: 말 달리자.
0: 예, 그리고 파이팅 해야지.
3: 파이팅 해야지.
0: 파이팅 해야지. 파이팅 해야지.
1: 요새 또 이제 그 블랙핑크의 뛰어.
2: 뛰어.
1: 어. 그래 있죠. 뛰어. 뛰어.
0: 데이식스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고.
4: 아, 이거 아. 네, 난리죠, 난리. 어.
0: 네. 어, 우리 날다 체리 필터 노래. 네. 소녀시대 힘내. 네. 아하. 어, 이런 노래도 많고.
4: 예술이야.
3: 와.
1: 그렇죠. 예술이야. 싸이 형님의 예술.
0: 하시면서 그 현장에서 가장 하실 때 신나는 노래는 뭐예요?
3: 아무래도 아파트가 저희가 신나는 상황에서 자주 틀다 보니까 맞아요. 그게 어, 노래가 네. 나오는 순간이 이제 사람들 직관.
1: 그리고 이제 막 함께 해주잖아요. 막
3: 네, 아, 완전.
1: 샤라샤 맞아 맞아.
0: 샤라샤. 오, 좋네요. 오, 역시. 자, 이 노래 중에 과연 여러분들은 우리 응원송 하면 떠오르는 거. 빡. 그리고 자이언트 가면 또 그 갈매기, 부산 갈매기.
4: 네. 어, 부산 그것도 갈매기.
0: 그렇죠, 시그니처죠.
4: 엄청 부산 부자라,
0: 갈매기. 갈매기. 어, 부산 갈매기도 있죠. 네. 어.
4: 갈매기 살 먹고 싶다 갑자기.
0: 그래.
1: 또 먹는 게 나. 또 먹는 게 나왔어요.
4: 다이어트 중이라서.
1: 예. 예. 아. 많이 생각할 때가 됐죠.
0: 여러분, 자. 예.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강재준 씨는 다이어트 중이라고 합니다.
4: 예. 예. 다이어트 지금 언제,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3: 언제부터?
1: 예? 빠졌어요.
4: 언제부터냐고요? 어, 한 한 달 됐어요. 예. 아.
1: 지금 많이 빠졌어요.
4: 많이 빠진 거예요.
1: 그때보다 또 빠졌지.
4: 그 전에 그때보다 더 빠졌어요. 6kg 빠졌습니다.
1: 와. 와, 그럼 한 10kg 지금 빠진 거죠?
4: 14kg를 더 빼고 끝낼 거예요. 여기서.
1: 와.
0: 놀라운 사실은 완전 말랐을 때 배우 이재훈 씨를 닮았다는 거.
1: 앞에 분들이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런 표정으로. 어, 놀라는 표정을 봤습니다.
0: 내 안에 이재훈이 있다.
1: 아, 내 안에 이재훈.
0: 내 안에 이재훈이 있잖아.
4: 아니, 하진 씨가 제일 크게 웃으시죠.
1: 진짜로. 아,
3: 직업병, 직업병입니다.
1: 지훈 씨 아, 지금 걷어내면 네. 이재훈 씨 나오는 아. 거예요.
3: 네. 제가 아는
0: 예, 예, 예 맞아
1: 모범 택시
3: 아 모범 택시
1: 예, 예. 이재훈 씨
0: 전 상상할 수 없겠죠 예 아 한번 쳐다보세요 있을 것 같아
3: 간신히
1: 간신히
4: 간신히 간신히라는 단어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예.
1: 자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치어리딩 하면 떠오르는 노래는 어떤 곡인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중간에 되신 분들께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드리고요 한 문제당 기회는 한 번뿐 여러 개의 답을 보내주시면 안 되고요 문자로만 받습니다
0: 자 샵에 주로 오시면 김은자는 100원입니다 예. 지금부터 보내세요 가요
1: 보내세요
0: 4부로 넘어갑니다
1: 갑니다

0: DJ도 노래하고
1: 여기 모여라
0: 청취자도 노래하고
1: 붐샤칼라
0: DJ도 웃고 청취자도 웃고 이것이 진짜 라디오다. 본격 오감만족 라디오 쇼 오후 4시 황제 파워.
2: 안녕하세요. 영국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키팅 역을 맡은 연정훈입니다. 아카데미 각본상 수상 명작이 한국 초연 무대로 찾아옵니다. 시대를 초월한 감동을 만나보세요. 7월 18일 개막 놀시어터 대학로 우리카드홀. 8세 이상 관람가.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4: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3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2: 생활정보.
3: 오늘 7월 15일은 영국에서 성 스위딘의 날로 날씨와 관련된 오랜 풍습이 있습니다. 이날 비가 내리면은 앞으로 40일 동안 계속 비가 오고 반대로 맑으면 40일간 화창한 날씨가 이어진다는 흥미로운 징크스인데요. 9세기에 윈체스터 주교였던 스위딘은 빗물과 사람들의 발길이 닿는 소박한 마당에 묻어달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훗날 10세기에 사람들은 마당에 있던 그의 유해를 대성

0: 공장 내부로 옮기려고 했는데요. 그때부터 40일 동안 엄청난 폭풍우가 몰아쳤다고 합니다. 그 후로 지금까지 매년 7월 15일마다 영국인들은 비가 내릴지 화창한 날씨일지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곤 하는데요. 오늘의 영국 하늘은 어떨지 궁금하네요.
1: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사랑받는 생명보험, 아니, 평생보험.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중간방가자 스페셜 DJ 우리 열디와 재준이 그리고 스페셜 게스트 우리 하지원 치어리더와 함께 4부의 문을 엽니다.
1: 오픈 더 4부.
0: 자, 우리 하지원 씨에 대한 궁금한 것들이 좀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 질문들 실시간으로 많이 보내주시고요. 목격담도 좋습니다. 많이 좀 돌아다니시는 편이세요?
2: 집 근처 많이 돌아다니긴 하는데 좀 멀리 안 나갑니다.
0: 멀리 안 나가. 아, 약간 집순이 느낌이구나.
2: 집순이는 아니에요. 밖에 나가는 거 좋아하는데.
0: 집 근처에 돌아다니는구나.
2: 네, 근처만.
0: 집 근처 순이.
2: 집 근처 순이.
0: 누가 좀 알아봐요?
3: 근처 순이.
2: 아, 예, 알아봐 주시더라고요. 아,
0: 그럼요.
2: 아니나 아닙니다.
0: 그래도 거의 뭐 팬들은 너무 알아보지.
1: 그럼요.
0: 그 근처에 사는 팬들은. 네. 왜냐면 야구 경기 매일 얼굴이 나오니까.
1: 그럴까. 빛이 이렇게 막 빛이 나.
0: 맞죠.
1: 명이나무를 이렇게.
0: 예.
3: 명이나물 많이 팔리겠다.
0: 치어리더라는 직업에 대해서 궁금한 점도 좋고요. 질문들도 올려주셔도 좋고요. 네. 예, 저희가 읽어드리고 한번 직접 질문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샵에 07 오시면 김은자는 100원, 고릴라는 무료가 되겠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자, 우리 하지원 치어리더의 인기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한국을 넘어 대만까지 진출했다는 소식이에요. 게다가 대만 광고계까지 진출했답니다. 와.
1: 아니 여기 와. 대표 와. 전자상 거래 플랫폼 광고를 찍으셨대.
0: 와. 옆에 계신 분은 누구예요?
2: 아, 이제 조현주 치어리더
0: 같이 함께.
2: 네, 같이 하겠다. 와.
1: 와. 뭔가 지금 막 45% 막 세일하는 느낌이에요, 그죠?
2: 잘 아시네요. 네.
0: 대만에서는 어느 정도의 인기예요?
2: 아, 저는 근데 그렇게 인기가 많은 편은 아니고.
0: 근데 광고를 찍어?
2: 감사하게도 이제 와.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0: 와, 재준이 광고.
3: 저거 광고가 뭐예요?
1: 그 광고를... 우리 저 너튜브 보기 전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3: 아, 그거요? 네. 한 5년 됐나? 5년 전에 한번 해봤던 것 같아요.
1: 아, 진짜 대단하시네요.
0: 예. 대만에서는 제가 듣기로는 치어리더가 거의 연예인급 인기라고 들었어요.
3: 네, 맞아요. 맞아.
2: 유명하신 분들은 좀 그런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0: 당신도 그렇게 될 거잖아요. 그죠?
2: 아, 제 꿈은 그렇습니다. 꿈은.
0: 아, 꿈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1: 그럼요. 이루어지라고 있는 거죠, 꿈은.
3: 더 잘 되실 거예요.
2: 감사합니다.
0: 한국의 야구장 문화하고 대만 이라고는 어때요? 뭔가 응원 문화가 좀 다른가?
2: 좀 다른 부분은 이제 한국 야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루가 이제 홈팀 대부분이
0: 홈팀이죠.
2: 홈팀 대부분. 그리고 3루가 이제 원정팀이 대부분인데 대만 같은 경우에는 1, 3루를 둘 다 이제 홈팀이 쓰고
0: 아, 그래요? 외야를
2: 외야가
0: 보는 거야?
2: 네, 이제
0: 야
1: 그럼 이쪽으로 와.
0: 네. 외야만
1: 포수가 보는 정면 쪽이 다
0: 멀리 보내는 거야. 네.
3: 아, 그러니까. 완전히 편파네 그거는.
1: 13루에 내 편들이 있는 거잖아요.
0: 네. 날개에 있는 거죠.
1: 네.
3: 네. 네, 맞아요. 와. 야.
0: 아, 그러면 지금 이제 일정도 궁금한 것들이 있는데 네. 야구 경기가 일주일에 6일을 하잖아요.
2: 네.
0: 치어리더도 6일을 출근하는 거고?
2: 아, 저희가 다 출근은 아니고.
0: 아, 번갈아 가면서 교대로 하나?
2: 네, 로테이션으로 들어가는데 아. 저희가 인원이 조금 있는 편이어서 네. 로테 주기가 조금 좀 멀어졌어요.
3: 아, 그랬구나. 네. 아, 그래서 접대는 경기에서 안 보이시더라고 직관 갔는데 굉장히 실망을 하고 돌아온 적 있어요.
0: 아, 네. 아, 경기를 보러 간 게 아니고.
1: 경기 네? 지원 씨 보러 가신 거예요?
3: 겸사겸사. 예. 겸사겸사 보러 갔습니다. 예.
1: 아니,
3: 근데 안 계시더라고요.
1: 없으면 재준 씨가 계속 찾겠네요. 이렇게 야구는 안 보고.
3: 예, 계속 이제 가자마자 이제 두리번 거리죠. 예. 이글스처럼.
0: 너무 두리번 거리진 못할 거예요. 왜냐면 이은혁 씨랑 같이 가거든요.

0: 아, 그죠.
1: 잘 같이 안 갑니다. 네. 따로 갑니다. 따로. 예.
2: 와. 아니, 경기가 있는 날 하루 일과는 어떻게 돼요?
3: 경기가 있는 날은 저희가 홈 같은 경우에는 경기 시작 3시간 전 출근이어가지고
2: 아, 3시간 전에 출근을 해야
3: 네,
2: 하고?
3: 그래서 그 전엔 이제 저희가 홈이 대전이다 보니까 숙소 생활을 하는데 아~ 저는 최대한 늦게 일어나서 아~ 일어나자마자 씻고 이제 출근을 해서 이제 화장하고 이제 연습하고 밥 먹고 맞춰보고 이러고 경기 시작합니다.
0: 아 그렇죠.
2: 그래도 이제 숙소지만 그래도 조금 비교적 일어나는 시간이 좀 그래도 여유 있겠네요, 그죠?
3: 네, 엄청 여유 있죠 이제. 근처다 보니까.
2: 아 충분히 준비하고 여유가 있기 때문에 표정이 그렇게 밝군요.
3: 네, 지금 좀.
0: 아니. 그래서 밝은 게 아니라 명희 할 때부터 막 그렇죠. 화냈다.
2: 네.
4: 명희 홍보대사냐?
3: 엄청
0: 명희를 좋아해요.
2: 자 오늘의 주제 치어리딩 하면 떠오르는 노래인데요. 우리 하지원 치어리들 모시고 이렇게 말로만 떠들다 보니 조금 아쉬운 우리 네. 자리에 한화열성팬 강재준 씨와 댄스팀 출신 발라더 황철 씨가 있으니까 요즘 핫한 곡으로 짧게 배워볼 수 있는지 어떤 곡으로 우리가 핫한지 한번 아 우리 하지원 씨가 좀 리더를 해주시죠 리딩을.
0: 네.
3: 아 그 요즘 너무 잘난 그 좋은 노래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이제 뭔가 좀 간단하게 네. 알려드리고 싶은 게 이제 코르티스의 레드 레드.
2: 아~ 코르티스 핫하죠.
3: 유명한
0: 팔랑기 팔랑기 그린 그린. 네. 네.
2: 팔랑기 쉬워요? 그린 그린. 안무가?
0: 도가니 사르기 그린 그린.
2: 우리 요리디가 콘서트에서 이 안무를
0: 네, 했었어요. 콘서트.
3: 아 진짜요?
2: 아, 진짜? 네.
0: 어 그럼 좀 할 줄 알아 그래서.
3: 어 저보다 잘하실 것 같아요 그럼.
0: 아니 좀 까문쓸 것 같은데 네. 해봐야 될 것 같아요.
5: 아니 치현이는 은문석 씨랑 보니까 엄청 춤을 잘 추던데.
2: 아 여기는 댄서 출신이잖아요 워낙에.
0: 저는 어릴 적 춤을 많이 췄어요.
2: 구미의 왕자.
0: 네. 구미의,
2: 네, 구미의 왕자.
0: 이보이 출신이었어요.
3: 아~
0: 네. 네.
2: 좀 난이도가 있나요? 이게? 난이도가
0: 어렵죠.
2: 어 그래요?
0: 네 어려워요. 손발이 어려워요? 약간 따로 놀아야 되는. 네. 네.
5: 어 난 완전 몸친데. 네.
0: 근데 재준 씨가 하면 재밌을 것 같아 뭔가.
2: 어 좋습니다. 어? 그럼 한번 무대로 나가서 네, 우리 스무리 네. 직접 같이 한번 해보는 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저. 어 마이크를 하나 드릴 테니까 지원 씨한테 예. 라이브로 이렇게 지원 씨한테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저 방청객 중에 너무 춤을 치어리딩 춤을 잘 추고 그리고 꿈이 치어리더인 친구도 와 있어요 여자 친구인데 그 친구도 이렇게 나와서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아 그건 싫어? 아 그건 싫대요. 예예 예. 본인 스스로 좀 부끄러운 모양이에요. 네 자 보는 라디오로 쳐다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이크 빨리 꽂아주시고요. 네 앞으로 나오셔서면 되겠습니다.
6: 저는 더 알아. 재준 좀 보자. 네.
2: 자 구분 동작을 조금 이렇게 알려주시면서 마이크로 여러분들도 좀 앉아서라도 할 수 있는 동작을 한번 해보십시오.
3: 이거 너무 기대된다.
2: X를 먼저
3: 두 번 만들고 네. 귀 옆에서 이렇게 팔랑기
2: 하시고? 팔랑기
3: 한 번 더 X를 두 번 만들고 네.
6: 팔랑기.
3: 또 팔랑기 두 번 하고 이게 애기처럼
6: 아, 왼쪽
3: 아, 오른쪽 돌리고 왼쪽 보고 오른쪽 보고 숙였다가 하고 총 만들어주시고 박수 치고 앞으로 두 번 가시고 또 아이고 팔랑기 두 번 하시고
2: 팔랑기 불렁기
3: 애기 다루고
2: 돌리고
3: 또 왼쪽 오른쪽 받으면 됩니다.
2: 아 어렵지 않네 어렵지 않아.
3: 어? X만
6: X만
3: X랑 팔랑기.
6: 네, 알겠습니다.
3: 애기 다루기.
6: 애기는 자신 있죠.
3: 네. 네.
2: 그렇지. 지금도 키우고 있으니까. 예. 자 노래 갑니다. 레드 레드.

0: 사랑이 애기 애기 애기 자. 나이스.
1: 애기는 애기. 네, 애기를 이렇게 하면은 애기가 어지러울 텐데. 예.
2: 아니, 애기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한번 돌리면 네,
3: 돌리니까 오, 어지러울 것 같아요.
1: 예, 새끼 토를 할 수도 있어요. 예. 분유 먹었던 거를. 예.
3: 잘 쳐. 와, 역시 오 꾸미의 댄스와
4: 했었어요.
3: 예.
4: 아우, 예. 진짜 잘하시네요. 앞에 있으니까 발랑기 발랑기.
3: 좋습니다. 자, 이제 결과를 좀 발표할까요? 이재철 씨는 율디는 댄서 출신에 역시 춤을 잘 추시네요. 7327님 현주 아버지는 춤에 관심은 없고 옆에서 하지원 씨 옆에서 계속 웃으니까 적당히 웃으시라고.
4: 안 해도 돼.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나는 오늘 너무 행복합니다의 표정으로 서 계셨어요. 예. 예. 예.
3: 강재준 씨는 오늘

0: 페이를 못 드릴 것 같습니다.
1: 아, 저 왜요 오늘은? 예.
2: 재준 씨가 낸다는 얘기가 있던데.
1: 그래요? 내겠습니다.
0: 자, 노래 한 곡 듣고 중간만 가자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는데. 네. 네, 코르티스의 레드레드. 예. 네. 듣겠습니다.
1: 빨갛고 빨갛고 레드레드. 시뻘건 거죠.

0: 아니, 가사에 도가니탕이 나왔구나 깜짝 놀랐네.
1: 도가니 사리기 그린 그린. 아.
2: 오. 도가니 탕이나 감자탕 이렇게 내라고.
3: 탕.
1: 맛있겠네요 둘 다.
0: 예, 예. 문자 마감했습니다. 3시 43분 40초까지 보내주신 분들만 인정.
4: 어, 인정.
0: 치어리딩하면 떠오르는 노래. 자 그러면 뭐라고들 썼는지 답을 공개하겠습니다.
1: 아 정말 이 노래만 들으면 없든 힘도 밑에서 막 끌어오릅니다.
2: 없든이요, 없든 없든이요.
1: 뭐 매한가지죠. 없든 질풍가도. 아.
3: 저는 윤수일님의 아파트.
0: 야,
1: 아~ 우리
0: 야 이거 모르겠는데.
1: 아 우리 아~ 우리 지원 씨도 되게 어. 많이 나올 것 같은 걸 써주셨어요.
0: 아~ 네. 네. 왜냐하면 많은 분께 또
1: 드리고 싶어요.
0: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네. 드려야 되니까.
5: 네. 저는 여름 하면은 떠오르는 그분이죠. 예, 흠뻑 쇼를 하시는 아. 예술이야.
0: 예술이야.
1: 예술이야.
0: 자, 예술이야.
1: 아, 예술이야도 많이 나올 것 같아요.
0: 예술이야를 적었습니다. 자, 그러면. 몇 명이 도대체 7시간을 투표를 했는지 네.
1: 자, 치열할 것
0: 같습니다. 요리니까부터 공개합니다. 요리니까부터.
1: 자, 저와 같은 질풍가도를 적어주신 분은 바로
0: 바로
5: 많다.
1: 116명.
0: 오,
1: 많은데요.
0: 116명 질풍가도.
1: 많이 날 것 같았어요.
0: 자, 이제 지원 씨.
1: 자, 우리 지원 씨 아파트
0: 직접 공개해 주시죠.
3: 바로
2: 윤수일의 아파트를 적었습니다.
3: 아, 282입니다.
0: 아,
3: 282.
0: 아,

0: 많이 할 것 같았어요.
1: 우와. 그러면 282명과 116명 사이에 제가 들어가면 중간에 있는데 확률이 너무 높잖아요.
0: 그렇죠. 아니 지원 씨 나와서 중간 보내드려야 되는데.
1: 그러니까요. 야,
0: 아 지원 씨 이름으로 커피를 드리고 싶었는데.
1: 그러니까 아 282명보다 높으면 되겠네요.
2: 그럼 돼요.
1: 예.
2: 그 황의 예술이야가 300명 이상 나온다고요.
1: 뭐 오늘 기적을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282명과 116명 사이에 나올 확률 과연 바로. 23명 마이클 조던.
0: 자, 아, 중간만 가자.
1: 23명
0: 황철이 이름으로 질풍가도를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100명의 정답자분께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드립니다. 그 기프트콘에 제 얼굴이 딱 박혀서 가죠. 아
2: 116명이니까 오늘 두 번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한 번 하는 거잖아요, 오늘.
1: 네,
2: 맞아요. 가자. 그러니까 116명 다 드리는 건 어때요? 예. 네, 그냥 그러면
0: 더 피디님 어깨.
2: 기분 좋고 그럴 것 같은데.
0: 아, 좋네요. 네. 아하.
2: 자,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아, 역시 방송을 넘도 아주 그냥 시원시원해. 아,
0: 시원시원합니다. 아니, 우리 저는 사실 우리 또 지원 씨 오셔 가지고 지원 씨 이름으로 커피를 이렇게 그래. 오면 네. 얼마나 뜻깊고 즐겁고 행복할까.
2: 그래서 그러니까 답정으로 봐서 옆에서 감 있게 이렇게 했었어야지. 예. 재준이는 잘했는데 네가 그랬어.
1: 난
0: 이게 저한테 온다고요?
1: 나 지금까지 중간만 가자면서 200몇 명 처음 봤어요 지금.
0: 참, 나 때문이야?
1: 정말 진짜.
2: 근데 300명 넘게 나온 응원곡도 있나? 지금 보니까 오늘 온 것 중에
1: 없을 것 같아.
2: 제일 많이 나온 게
1: 네, 아파트가 워낙 네. 예, 요즘 인기가 많으니까.
0: 맞아.
1: 예,
2: 쿼쿼 중에 최고라는 아이디로. 요즘은 어떤 운동하세요? 최근에 인별그램 피드 보니까 복싱도 너무 잘 어울리고 아름다우십니다.
0: 복싱을?
2: 복싱 배우세요?
3: 아니 그게 복싱이 네. 아니라 제가 응원하는 팀 중에 이제 블랙컴뱃이라는 이제 격투기 팀이 있는데
2: 아,
3: 거기에서 이제 포토카드 촬영을 하면서 이제 의상을 입고선 찍은 걸 제가 올렸는데
2: 복싱을 하는 줄 알았구나.
3: 네. 저 좀 센 척하면서 올렸거든요.
2: 하지는 않는다.
3: 네 복싱을 배우고는 싶습니다.
2: 배우고는 싶습니다.
0: 자 인서울 목표님께서 보내주셨는데 네. 내 사랑 하저씨.
1: 하저씨?
0: 왜 하저씨라고 하죠?
3: 제가 하는 행동이 좀 아저씨 같아서.
2: 약간 털털한 아저씨잖아요.
0: 아 네. 털털하다고 하저씨. 가끔 언니 데뷔 무대를 찾아보는데 네. 이 귀여운 아가가 어떻게 이렇게 멋있어졌나
1: 데뷔
0: 너무
1: 무대?
0: 신기해요. 언니도 무대에서 실수할 때 있어요? 기억에 남는 실수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3: 실수는 좀 자주 하는 것 같고요.
2: 그래요?
3: 이렇게 아무래도 상황이 계속 바뀌다 보니까 네. 예기치 못한 상황도 생길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기억나는 거는 이제 대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손을 주로 왼손을 많이 써요. 이렇게 찌르거나 뭐 이렇게 하거나 할 때. 근데 또 한국은 또 저희 팀이 이제 오른손을 많이 써가지고
2: 아, 헷갈릴 때가
3: 이게 방향이 헷갈리더라고요.
0: 헷갈리지. 네. 왼쪽 오른쪽 네. 헷갈려. 맞아.
3: 대만에서 계속 경기를 하다가 이제 한국 넘어와서 이제 경기를 하는데 이제 손이 습관적으로 반대손이 나온다던가 이렇게 반대로.
1: 아 그런 게 또
2: 그 정도의 실수야.
1: 뭐. 그게 뭐 실수네.
0: 예, 그렇죠. 예,
1: 지현 씨는 다 뭐 이해 되죠 뭐.
0: 너
1: 네? 왜? 혼잣말이었는데 들어갔나? 아 혼잣말이었는데
0: 아, 너무 놀랐어요.
1: 속으로만 생각한다는 게 밖으로 튀어나왔어요. 네, 죄송합니다.
2: 목격담도 왔고 네. 궁금한 것도 이제 많이 오는데 직접 읽고 좀 답을 좀 해주시죠.
3: 네. 우승한 게 얼마나 오렌지님이 출근할 때 캐리어를 들 끌고 다니시던데 어떤 짐을 챙겨 다니시는지 몹시 궁금합니다.
2: 안에, 캐리어 안에 뭐가 있는지 의상이 있다
0: 들어있겠죠. 여행 갈 때 그 캐리어 말씀하시는 거죠?
3: 좀 작은 캐리어 18인치 20인치 정도
2: 비행기 안에 들어가는
3: 네.
2: 걸로?
3: 네네네 맞아요. 거기 딱히 뭐 없고 일단 화장품이 반 이상 차지하고 있고요. 아~ 되게 무거워요. 5kg 정도 됩니다.
0: 오, 어깨 운동하기 좋겠는데요.
3: 네. 네. 하고 이제 저희가 입는 정복, 옷, 유니폼 이런 거 들어있고 또 고데기나 아니면 이제 저희는 머리도 많이 꾸미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들어있고 다 그쪽 그런 거밖에 없어서 딱히 뭐가 없어요.
0: 아무래도 이제 일할 때 거기서 이제 고데기도 그렇고 뭐 이렇게 막 많은 것도 있잖아요.
1: 맞아 맞아.
0: 으르르 말리는 거.
2: 근데 진짜 궁금한 건 이 더운 폭염이 있는 날 경기할 때 네. 치어리딩을 하고 땀이 막 날 거잖아요. 네. 근데 화면에 비치는 모습은 그분들은 땀도 안 나는
0: 거 맞아. 뽀송뽀송해. 되게 건조한 거 건조한가?
2: 어떻게 되는 거예요?
3: 살짝 팁이 건들면 안 돼요. 땀이 흐르면은 이게 문제는 순간 이게 화장이 다 번져거든요.
2: 아,
3: 그러니까
2: 아.
3: 흐르게

0: 보여야 돼요 그냥.
1: 아,
2: 맞죠 맞죠 맞죠.
1: 어, 그 놔두면 안 흘러요 그냥?
0: 아니요 그냥 떨어져요.
3: 계속 떨어져.
0: 그냥 땀만 땀만.
1: 아, 어, 방법이.
3: 근데 화면에서 볼 때는 전혀 땀도 안 나오고 막 뽀송뽀송한 느낌이야.
1: 아, 난 되게 건성인가 했어.
0: 근데 그게 실물로 찍히는 거 보면은 되게 좋은 카메라 들고 오셔서 이렇게 찍어주시는데 그런 거 보면 땀이 다 나오는데 중계 카메라 같은 데에서는 조금 뽀송하게 나오더라고.
3: 그러니까.
0: 생각보다.
1: 아무래도 이제 그 와서 찍으신 분들은 대폭 카메라라 그래가지고.
3: 그렇지.
1: 자,
3: 이것도 읽어주세요. 2723님 것도.
0: 네, 2723님. 네, 하지원 치어리더님 목격담. 지난 5월 5일 챔필 원정에서 봤어요. 따가운 태양볕에서 열심히 응원하시는데 피부가 하얀 비결이 뭔가요? 저는 하루만 직관 다녀와도 강재준 씨처럼 까매지는데 비결이 뭔가요?
3: 누구야? 누구야? 2723님이야.
1: 2723님이야. 아 이거 궁금하다. 저도 이거 좀
3: 그래.
1: 궁금해요.
0: 아 근데 제가 조금 하얀 편이긴 한데 저는 일단 여름 시즌에 많이 타고선 겨울 시즌에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다시 그래서 타고 하얘지고 타고 하얘지고.
1: 오, 네. 이 회복이 빠르시구나. 네.
0: 그리고 이제 다른 멤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선크림 필수로 이제
3: 맞아.
0: 다 스프레이라든지 아니면
3: 몸에도 다 바르고
0: 나가고 제가 원래 잘 안 바르는 편인데 제가 이제 대만 활동 같이 하는데 대만 햇빛이 되게 세더라고.
3: 아, 세요 세요. 네.
0: 그래서
1: 여름에
0: 올해부터 제가 선크림을 좀 바르기 시작했습니다.
3: 여태까지는 그럼 별로 안 발랐어요?
0: 네 얼굴만.
1: 어 그럼 진짜
3: 원래
1: 진짜
3: 하얀 스타일이구나.
1: 진짜 하얗구나. 진짜 하얗게 사고나신 거.
3: 너도 하얗게 바르는데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1: 저는 100%를 바르고 다니는데도 새까맣습니다. 잘 타요.
3: 예. 예, 일단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 네, 광고요.
3: Here we go.
1: Here we go. 쇼리 실라!

0: 땐 뭐 먹지? 배고플 땐 열정 국밥!
1: 열정 국밥!
2: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3: 1533-1566 세라하임
4: 케어 원해요?
5: 케어원 헤어
4: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5: 케어원 헤어
4: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5: 케어원 헤어
4: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6: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프리셋 업!
1: 잠시 후 4시부터 황지성의 황제 파워가 진행됩니다. 바빠? 안 바쁘면 황제 파워로 진행시켜!
2: 자, 하지원 씨와 함께 했습니다.
3: 네.
2: 올 시즌 이글스가 2위를 할 것 같다고 예언을 네. 하셨죠?
3: 그렇습니다.
2: 예, 꼭 네. 그대로 되시길 바라고. 예, 2위 한다면 이제 뭐 알치 예. 올라가면
4: 그럼
2: 시리즈죠.
4: 그럼
5: 작년에도 2위였으니까.
2: 네, 네. 네. 네. 좋습니다. 네. 자, 4일 5일 현주 아버지, 현주 엄마가 그러는데 도장을 꺼내 놓으래요. 오늘 너무 표정이 행복해 보인다고.
4: 아, 무슨 뭐 불도장 얘기하나 봐요.
5: 예. 도장을 꺼내.
4: 네. 맛있겠네, 불도장.
2: 도장을
4: 네.
2: 꺼내 놓으라고 하죠.
4: 네네네네네. 아유, 네.
6: 아이고 안녕하세요.
5: 뭐야? 아, 어머,
6: 어머. 안녕하십니까?
5: 아, 현주 엄마다.
6: 안녕하세요.
5: 아, 현주 엄마.
6: 안녕하십니까? 나.
5: 네, 현주 엄마. 현주 엄마가 왔어요. 현주 엄마 도장꺼내.
6: 어, 안녕하세요. 어, 잠깐만요. 진짜 너무 팬이에요, 진짜. 저 웬일이야. 저 진짜 너무
2: 표정 이상한.

0: 감사합니다.
1: 네.
2: 재준 씨가
1: 네.
2: 갑자기 시리에 빠진 표정으로.
1: 아니 앞에 일정이 있어가지고 앉으세요. 괜찮아요. 안 때려요.
0: 아니 근데 은정 씨. 근데 네. 재준이하고 부부가 무슨 단독 공연을 한다면서요?
1: 네, 공연을 하게 돼가지고 저희가 앞에 이게 회의가 있어가지고 제가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네, 제 이혼 도장 찍으려고 들어왔어요.
0: 그래 이혼하고 공연하면 재밌겠네요.
1: 그러니까 너무 재밌겠죠.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제가 하지원 치어리더를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얼마 전에 그 역전 3런 페라자 선수가 했을 때 북치셨잖아요.
3: 어 맞아요 맞아요.
1: 저 그때부터 너무 귀여워가지고 진짜 너무 팬이 됐거든요. 이렇게 세 분이서 방송하니까 너무 재밌었어요.
0: 네, 재밌었어요.
1: 그쵸?
0: 너무 재밌었어요.
1: 이 자리가 비어있네요.
2: 그러네! 그러네, 어서!
0: 우리 이제 가요, 이제. 예, 가야 돼.
1: 아니, 근데 너무 하준 치어리더 너무 불쌍한 게 여기가 많이 더웠을 것 같아요.
0: 두 분이 부부로서 단독 공연하는 거 대박나시길 바라고.
1: 네, 너무 감사드리고.
0: 하준 씨, 파이팅입니다.
3: 네. 아, 감사합니다.
2: 파이팅!
0: 이글스 파이팅!
1: 너무 좋아요. 자, 진짜. 네.
0: 방송은 여기까지 접고요. 예. 요리도 수고하셨고.
2: 아우, 고생하셨습니다.
0: 예, 우리 현조 잘 키워 주시고요.
1: 네, 네. 당신들도 한 팀이지?
0: 네, 네. 아우, 예쁘다.
4: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5: 하이 올리디아.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지극히 나답게 지극히 자연스럽게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의료기기 광고 심의 필
6: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세상에서 가장 평범한 남자가 딸을 찾기 위해
2: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남자가 되는
3: 아빠 유니버스 액션 드라마
1: SBS 금토 드라마 김부장은 매주 금토 밤 9시 50분 SBS에서 만나요.
4: 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세라하임.
5: 니 12시에 말해. 점심 때리고 잠 솔솔 와. 그땐 12시엔 주현영 들러야 돼. 지금 당장 창문 대신 귀때기 열어.
6: 행복한 오후의 시작 12시엔 주현용입니다.
7: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8: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7: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8: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7: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8: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7: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9: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10: 샤브샤브 봄담아, 샤브샤브 봄담아,
9: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담아 건강한 한 끼 샤브샤브 봄담아에서 정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초복, 그야말로 여름의 한가운데 들어와 있습니다. 초복, 중복, 말복까지 3연타로 이어지는 복날의 시작. 다들 잘 보내고 계신가요?

우리 조상님들은 복날을 벼가 한 살 더 먹는 날이라고 여겼다고 합니다. 원래 곡식은 더위를 이겨내면서 야물어지는 거죠. 무더위를 견디면서 벼가 알차게 익어가는 그런 날이라고 생각을 하신 거죠. 자, 복날 맛있는 거 드시고 적절히 휴식도 하면서 한 살 더 먹는 벼처럼 우리도 야무지고 단단하게 복날을 이 여름을 건강하게 잘 보내보자고요. 자, 오늘도 내시는 황제 파워 납시오!

0: 인사드립니다. Hello! 첫 곡은 FX Hot Summer 듣고 오셨습니다. 가사가 참 Hot Summer 너무 더워. 요즘 너무 덥죠. 저희 습도가 진짜 아 더운 거는 그래 여름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습도가 이게 매년 갈수록 이게 너무 사우나처럼 꿉꿉해가지고 그게 이제 좀 곤혹스럽다. 하지만 이 더위를 네 벼가 더위를 맞아서 아주 연그러지듯이 우리도 이런 고통을 이겨내면 좀 연그러지지 않겠습니까? 인생도 그렇고 날씨도 그렇고 여러분 어제 제가 우리는 하루 빨리 먹어버리자 하고 삼계탕을 미리 추천을 했고요. 네 저는 복다림 음식을 사실 초복이 오기 전까지 굉장히 많이 먹었습니다. 삼계탕도 먹었고요. 추어탕도 먹었고 뭐 가물치 가물치탕도 먹었고 네 먹을 수 있는 거는 뭐 아무튼 뭐 삶아서 먹을 수 있는 거 다 먹었다고 보시면 돼요. 네. 지금 이제 한 바퀴 돌고 지금 두 바퀴째 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함께 먹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어제 삼계탕을 제가 이제 추천한 이유는 오늘 조금 다른 복다림 음식을 좀 먹어보자. 우리가 좀 다른 건강식도 또 있잖아요. 삼계탕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음식들 중에서 이제 뭐 추어탕이라든지 우리 하나 가지고 이제 버틸 수 있는 날씨가 아니에요. 네. 난리가 나면 송원씨님 빵디 오늘도 대구 특파원 출첵해버리죠. 초복이어도 크게 덥지 않은 대구 현재 기온 36도입니다. 특전사죠. 36도가 크게 덥지 않다. 대구 대박 대박이죠. 크게 덥지 않은 36도. 네 대구 분들은 특히나 보양식 잘 챙겨 드셔야겠고요. 아 박성은님 오늘 분홍이방 숨은 동물 찾기인가요? 크크크크. 1476님 오재성이도 보이고 50견이도 보이고 릴라도 보이고 오랜만에 동물 파티네 크크크. 그렇습니다. 현재 생방 보라로 함께하고 있는 황제파워 보라로 와보시면 이제 동물농장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황제파워에 50견이도 있고 릴라 아 섹시 릴라도 있고 그다음 오재성 오재성 인형이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저 친구는 얼굴 면적이 되게 넓은데 이목구비는 제대로 바뀌었는데 얼굴 면적이 너무 넓어서 되게 저랑 비슷합니다. 네, 속상하지만 비슷해요. 자 여러분 힘내시라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보양식 황제 선물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자 녹색 검색창에 황제파워 검색하시면 황제파워 여름 썸네일이 보입니다. 나무 그루터기에 앉아있는 빵디도 보이는데 손에 부채 들고 있죠. 어떤 부채를 들고 있나요? 1번 접는 부채, 2번 평부채. 접는 부채는 그 말 그대로 이렇게 쫙 펴고 쫙 접히는 바로 그 부채를 말하는 거고요. 평부채는 접을 수 없는 그 부채. 너부대대한 부채 있죠? 이렇게 붙이는 거. 손으로 잡고.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 샵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고릴라 게시판으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다섯 분을 추첨해서 선물 드리겠습니다. 그럼 광고 듣고 와서 출첵하겠습니다. 광고 It's 까꿍.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탕탕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국 델리미트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4: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5: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6: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5: 비다샵
6: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5: 비다이렉트샵
6: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0: 공식 온라인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 샵.
1: 얼음 정수기 더 M. 세 가지 얼음 사이즈를 쾌속 재빙으로 시원시원하게. 얼음 정수기 부피 기준.

0: 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4: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5: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야만나님도 반갑습니다. 오늘은 얼굴이 삼계탕처럼 뽀얗네요. 아, 하나님 보라로 함께 하시나 보네요. 저는 뭐 도통 고릴라 보라로 몇 분이 함께 하고 계시는지 사실 알 수가 없어가지고. 네, 아마 형광등을 세게 틀어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민아님, 철연 테이프 꼬아서 만든 안경인가요? 네, 옛날에는 참 안경 부서지면 저런.

정민님 어서 오십시오. 정상영님도 반갑고요. 박승민님도 와버렸네요. 8개월 만에 들어왔어요.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빵디 목소리 너무 그리워.

0: 항상 더위 조심하시고 시원한 물 많이 드시고 에어컨도 시원한 곳에 많이 계십시오. 사랑합니다. 마음은 청춘형님 사랑합니다.
1: 사랑해요.
0: 이 노래가 발매되던 그의 여름을 기억하십니까? 우린 모두 힙합병에 걸려서 팀버땡땡 부츠와 통넓은 면바지를 입고 머리에 쓰지도 않는 등산할 때 쓰는 수건을 둘러매고 댕겼죠? 드렁큰 타이.

님께니 저도 안 탈 수가 없네요. 8808님 저는 매일 듣는 빵댕이에요. 오늘 아기 어린이집에서 홍닭구이를 나눠준다고 하네요. 큰 놈으로 지었으면 좋겠네요. 저는

있습니다. 신기한 지역이에요. 유연주님, 얼그레이님, 김봉수님, 황희영님, 김효민님도 어서오세요. 자, 이렇게 깨알곰소하게 김효민님이 마지막으로 이름이 불리셨기 때문에 김효민님께는 부침요리면과 사홍원에서 김치전과 언영식 불고기를 선물로 렛츠 겟잇! 축하드립니다. 효투도민 여기까지. 자, 검색 퀴즈 정답도 발표해드리겠습니다. 그루터기에 앉아있는 빵디 어떤 부채 들고 있나. 1번 접는 부채, 2번 평부채. 정답은 2번 평부채. 옛날에 그 할머니 집에 가면은 꼭 그 부채 하나씩 있었는데 여러분들 집에도 있었습니까? 그 뭐라고 해야 될까, 평부채인데 이게 손잡이로 딱 잡아가지고 붙이는 부채인데 그 파란색 빨간색 태극 무늬가 이렇게 계속 돌아가는, 그거 만든 사람 진짜 대박 아니야. 그 집집마다 하나씩 있었는데 떼돈 벌었을 것 같은데. 네, 그 부채가 참 생각이 많이 나네요. 네, 할머니가 맨날 저 그 허벅지에 이렇게 무릎에 누워가지고 베고 나 평상에서 잠들면 이걸로 팔이 이렇게 오지 말라고 막 쫓으면서 이렇게 부채 붙여주셨는데. 아, 태극선 부채군요 그게. 네, 손잡이는 갈색으로 돼 있고. 자, 아, 당첨자 발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히 부채 얘기하니까 옛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는 오늘입니다. 전두경님, 박승민님, 2546님, 3380님, 8102님 축하드립니다. 음악도 아주 보양식으로다가 1부 끝곡 준비했습니다. 애프터스쿨 정준하 영계 백숙 듣고 2부에서 봐요.

0: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극한 호우가 반복되면서 이젠 물 관리 방식도 선제적 관리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디지털 가람플러스 플랫폼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재해를 예측하고 댐 방류를 최적화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난해 집중호우 당시 유입량을 모두 댐에 가둬서 홍수를 막아내기도 했지요. 데이터를 기반으로 안전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물관리 기술. 우리 일상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1: 두피부터 복부까지 스트레스 리셋.
2: 자비니 스파, 국민 스파 자비니, 모두의 스파. 두피 탈모 복부 관리 자비니 스파, 부담 없는 헤드 스파.
1: 싹 관리했더니 자비니. 혈색이 싹 도네.
2: 스파 자비니 스파.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5: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전국 사장님들의 축제 현장. 속담 이어 말하기 오답이 속출하는데요. 가재는
3: 고릴라 편이다.
2: 고삐 풀린
3: 고릴라.
2: 왜 다 고릴라죠?
3: 1등 인터넷 라디오니까.
2: 적은 비용으로 광고 효과는 크니까.
3: 광고기 가성비 갑.
2: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0: chicken.
1: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1: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3: 안녕하세요, 악뮤 이찬혁입니다. 유난해 그 말 전 참 좋더라고요. 적당히 해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생명을 구하는 일엔 더 유난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유난하다. 유엔 난민기구. 지금 유엔 난민기구를 검색하세요.

0: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1: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0: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2: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즈카.
3: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4: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5: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Walk it, walk it.
6: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주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7: 단백질 맛집 셀렉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8: 단백질의 혈당 밸런스까지 챙긴 셀렉스 프로틴?
7: 그래. 아침 공복을 깨는 단백질. 셀렉스 프로틴 지금 검색해봐.

0: 황제 파워 2부가 시작됐습니다.
1: 차례.
0: 아 여러분 진짜 너무 맛있네요. 자 지금 제가 여러분 뭘 먹고 있냐면요. 저희 또 황제 파워 앞으로 소포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자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단팥이 들어있는 단팥빵을. 어우 밖에 갑자기 에너지가 샘솟네요. 조주민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문자도 왔네요. 조주민님 빵디 내가 빵 보냈는데 받았다요. 지금 먹고 있습니다. 아껴 먹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눈이 약간 뒤집혀가지고 아까 밖에서 세 개를 그냥 그 자리에서 까버리려다가 잠깐 참고 어제 야식으로 섭취한 나트륨 때문에 지금 최대한 누르면서 먹고 있는데 너무 맛있네요. 주민님 감사합니다. 저희 그 제작진들이랑 같이 나눠 먹고 있습니다. 이수연님 빵디 이제 몸보신 그만해도 될 것 같아요. 펑신님 펑신 건강해 보입니다. 근데 사실 그 우리 조상님들이 보니까 약간 먹방에 좀 특화되어 있는 분들 같아요. 약간 이 음식이 이 한국 음식 헤이푸드가 약간 아트 예술의 경지 이 몸보신의 날을 정해서 또 그 영양분을 과학적으로 분석도 못할 거 아닙니까. 근데 기력을 보충한다고 그 음식도 만들어 놓지 또 기념일날 제사 음식 뭐 음식들을 그냥 비빔밥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에 태어난 게 정말 너무 자랑스럽고 몸보신은 따로 하지 않겠지만 네 그냥 보시는 하겠습니다. 그냥은 먹어야죠. 팥이 너무 좋네요. 박영호님 언제 출첵해야 김치 좀 받는 거죠? 분석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신을 제외한 아무도 맞출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전략들이 있어요. 마지막에 아주 후 코멘트

후토크를 달고 싶은 문자를 보내서 시간을 끌어가지고 이름이 불려가지고 김치전을 받아가신 분도 계시고 주르륵 불리시는데 그날 뭐 처음 들어온 새싹분이 받아가시는 분도 계시고 겨우겨우 당첨된 분도 계시고 적당히 있다가 당첨되신 분도 계시고 이건 진짜 랜덤입니다. 랜덤. 이병우님 또 나왔네. 자급자족. 여러분 이거 제가 안 보낸 걸 이거 대체 이런 지저분한 소문은 누가 내고 다닌 겁니까? 그럼 제가 조줌이라는 가명을 사용해서 그냥 팟빵을 여기 목동으로 시켜가지고 먹고 싶으니까 감사하다고 하고 먹는 걸 진짜 이게 진짜면은 진짜면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 진짜? 아니 이런 흉흉한 소문이 돌 바에는 전 진짜 제작진 이런 생각도 있어요. 진짜로 그냥 할까? 뭐 그냥 아무거나 이름 지어가지고 들깨 삼계탕 이런 거 그냥 배달 음식 시켜가지고 먹어버릴까? 네, 2742님 조주미 이제 또 새로운 이름이네. 민트의 초코빼님 이제는 이름까지 잘도 지어내네. 0202님 조주미 씨? 하하 이름이 진짜 청취자 이름 같다. 대단해. 이야 이거 돌려서 이렇게 살살 사과 깎듯이 그냥 우리 빵댕이들 그냥 살살 아주 얇게 이렇게 깎아 들어가면서 아주 그냥 조롱하시는 게 대단하네요. 돌려깎기 인형들 정말 대단합니다. 네. 진실은 과연 언제 밝혀질지 제가 결정적인 증거를 들고 나타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황제팡어 2부 저랑 다른 시간 다른 공간에 머물고 있는 어떤 분의 전화를 받아서 연결해보는 시그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할게요. 신별님의 신청곡입니다. 박지윤 아무것도 몰라요.

0: 아, 역시나 오늘도 벨이 울리네요. 자, 무슨 일인지 또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1: 여보세요? 거기 방송국이죠?
0: 네.
1: 궁금한 거 있어 전화했어요.
0: 아이, 또 이분이시네. 그래, 뭐든지 물어보세요.
1: 여름인데 바다 안 가요? 해수욕 해야지.
0: 아니, 지금 응? 뭐 저 바다 가는 거 궁금해서 전화하신 겁니까?
1: 그럴 리가 있겠어요. 아니, SBS 텔레비전 보는데 네. 그 웬 남자분이 바다에서 수영을 하더라고요. 물개야 물개 완전히. 네? 생긴 건 얼굴에 물이 없는데 아주 타고난 물개더라고요.
0: 아니, 또 뭘 보시고 이러시나?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거 보신 거예요? 아니면 뭐 생활의 달인?
1: 아니야. 그런 거 아니고 특집 프로그램이라 그러는데 이름이 아주 거창해. SBS 뷰티풀 라이프 대한헤어 횡단 프로젝트. 그 바다가 대한헤어인가 봐요. 근데 그거 배 타고 가는 거 거리 아니야? 그걸 어떻게 수영을 하지? 진짜 신기해.
0: 아, 그거 저 뭔지 알고 있습니다. 그거 한일 월드컵 앞두고 한국과 일본을 이어주는 이 초대형 프로젝트로 기획이 된 거예요.
1: 맞아. 그건가 봐. 간만에 맞췄네.
0: 네.
1: 하여튼 그 옆집 아저씨처럼 생긴 아저씨가 연예인들을 막 조련해갖고 수영 훈련을 시켜요. 근데
0: 네.
1: 그 아저씨는 예전에도 대한해협을 한번 건넜대요.
0: 아니, 진짜 뭐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세요? 그분 진짜 유명한 분이세요. 아시아의 물개라니까요. 오죽하면은 영화 친구에서 아시아의 물개하고 바다 거북이하고 둘이 헤엄치기 시합하면 누가 이길 것 같노? 이런 대사가 또 나옵니다.
1: 아, 몰라. 나는 아이돌만 알아. 하여튼 옆집 아저씨 같은 사람 내가 어떻게 다 알아.
0: 거짓말하지 마세요.
1: 아니야. 나는 아이돌만 좋아해.
0: 그 헤엄 횡단할 때 옆에서 보고 계셨죠?
1: 아니야. 그 아저씨가 49살인데 대한해협을 또 건넌다니까 내가 걱정도 좀 되고 성공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내가 SBS에 뭐라도 좀 보낼까 전화 좀 해봤어요.
0: 뭐 보내시게요?
1: 마음. 내 따뜻한 마음을 보낼게요. SBS 사랑해요.
0: 네, 뭘 기대한... 저희 잘못이죠. 뭐 괜히 허물켰네요. 일단 진짜로 마음만 받겠고요. 도대체 네? 몇 년도에서 전화하시는 건지 연도만 좀 알려주실래요?
1: 마음만 받는다면서 연도는 또 왜 받아요?
0: 알아야 돼요.
1: 오빠야 하여튼. 자, 잠깐만
0: 오빠라고
1: 봐요.
0: 하지 마세요. 마지막 경고는 저한테 오빠라고 하지 마세요. 어르신.
1: 2000년이에요 오빠. 2000년 8월이에요. 8월. 바다를 헤엄쳐서 일본까지 가니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진짜. 대단해. 거기 호주섭이라고 엄청 수영 잘하는 배우로 나는 그 사람.
0: 아니, 그 사람은 지금 김부장으로 그분 아니죠? 다른 분이죠? 여보세요? 아유. 네. 자, 2부에 훅 치고 들어온 코너 시그널. 오늘은 2000년에 살고 계신 분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SBS 예능 뷰티풀 라이프에서 대한해협 횡단 프로젝트를 했는데 아시아의 물개인 이분이 주인공으로 등장하셨죠. 이분이 소지섭, 이훈, 최종원, 베이비복스 멤버들을 훈련시켜서 릴레이로 대한해협을 횡단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는데 와, 그때 이거 진짜 화제였습니다. 네, 연예인들을 조련한다고 했었잖아요. 조련을 아주 느리게 발음을 하면은 이분 성함과 비슷해집니다. 과연 60, 70년대에 활약했던 한국을 대표하는 수영선수인 이분은 누구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고릴라 게시판으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레드벨벳, 음파.

자,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2부 코너 시그널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0년에 살고 계신 분이 저에게 전화를 해주셨고요. SBS에서 대한해협횡단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고 알려주셨는데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옆에 막 그 연예인들 릴레이로 막 이렇게 헤엄치고 옆에서 막 이제 조마조마하면서 지켜보고 중계하고 계속, 아니 그 진짜 망망대잖아요. 진짜 어떻게 보면 사람이, 인간이 그 물속에, 그 지역 물속에 들어갈 일이 없는데 저도 보면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밑에서 막 상어 있는 거 아니야? 막 발끝이 또 그 바닥에 닿겠습니까? 닿지도 않는 그 망망대에서 진짜 그때 참여하신 모든 분들 진짜 고생하셨고요. 자,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대한해협을 횡단한 선수이자 아시아의 물개라는 별명으로 사랑받았던 수영 선수 누구일까요? 정답은 바로 조련이었습니다. 네, 조련 선생님이셨죠. 오답은 4407님, 정답 조혜련, 대한태보협회 회장 조혜련. 릴레이가 아니더라도 이분은 진짜 건널 수 있으셨을 것 같아요. 건너고 있지 않나, 헤엄치고 있지 않나 하면서 누님 체력이면 건널 수 있습니다. 정경수님, 아까 빵 보내주신 그분 조주미 씨 오빠 조오련 이라고 정답 보내주셨고요. 9527님, 그때 소지섭님도 대한해협에 참가했어요. 서지섭 씨도 뭐 수영으로 일가견이 있죠. 서지섭 씨가 수구 선수 출신이죠. 예, 수구 물속에서 공을 다루려면 수영은 일단 디폴트 기본값이다. 굉장히 잘해버리시는 분이다. 어깨 넓이 보십시오. 우리 김 부장님 굉장하죠. 김선진님, 해남엔 조오련 수영장도 있다죠. 아, 조오련 씨가 해남 출신이셨군요. 네,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셨고요. 저도 조오련 그 선수의 영상을 진짜 예전에 자주 챙겨보고 있는데 그 대한해협 프로젝트 때문에 봤는데 와, 정말 이 베테랑은 진짜 다릅니다. 2000년 한일 월드컵을 앞두고 SBS 예능에서 했던 아주 야심찬 프로젝트였습니다. 이미 조오련 씨는 1980년 대한해협을 횡단하시고 1982년에는 영국 도버 해협 횡단도 성공한 상황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2000년 대한해협 횡단 20주년을 기념하면서 기존의 수영선

선수들과 여러 연예인들과 함께 대한해협을 건너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1차는 실패. 2차 도전 끝에 18시간 만에 대마도에 도착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전에 성공했대요. 아, 대단하죠. 18시간 동안 바다 위에 떠 있으면 체온 다 뺏기고 진짜 너무 힘들 텐데. 어? 자, 강현애님. 상어 위험해서 가두리 치고 건넜죠. 조련 아저씨 보고 싶네요. 그 말투도 되게 특유의 그 구수함이 있으셨어요. 에이, 저도 좀 그립습니다. 네. 자, 당첨자 뽑았습니다. 5255님, 1680님, 남상훈님, 안정아님, Congratulations! 자,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BTS, Permission to Dance 듣고 올게요.

0: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여름을 한 글자로 말한다면 바로 열이죠. 열사병 같은 온열질환도 뜨거운 열 때문에 생기는데요. 건강하다고 가볍게 여겨선 안 됩니다. 누구나 조심해야 하죠. 볕이 뜨거운 날 어지럽거나 두통, 메스꺼움이 느껴진다면 하던 일을 멈추고 시원한 곳에서 쉬어주고요. 폭염특보가 있는 날엔 정오부터 오후 5시 사이 야외 활동을 피해주세요. 또 갈증이 나지 않아도 물을 자주 마시는 습관, 여름 건강엔 필수라는 것도 잊지 마세요.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사랑받는 평생보험 NH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1: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2: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1: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2: 그럼 몽젤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탄력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1: 헐, 몽젤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3: 잘 만들었다, 몽젤.
4: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프레스 와우.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5: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프레스가 정답.
4: 요즘 덕질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6: 인쇄는 와우 프레스.
7: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6: 뉴바옴,
7: 운동할 때도
6: 뉴바옴,
7: 장 건강에도
6: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안내하고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개그맨 김원효입니다. 수산물 구매할 때 원산지 확인 안 한다고요? 안 돼! 판매자는 정확하게 표시하고 소비자는 꼼꼼하게 확인하고 알고 고르면 더 믿을 수 있는 수산물.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로, 걱정 제로! 이 캠페인은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합니다.
2: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3: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4: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탁구 국가대표 신유빈입니다. 경기에서 졌다고 생각한 순간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이 된 국민들의 응원처럼 과중한 부채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이 응원합니다.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 연장과 추심 중단 등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고 취업,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겐 추가 원금 감면까지 끝이 아닌 시작 새출발기금 1660-1378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0: 악보 치면 파워 FM 황제 파워.
1: 자, 황제 파워 3부가 시작됐습니다.
2: 차례.
1: 황제 파워 3부, 여러분 3부는 세 가지 사연 중에 진실 사연을 찾는 코너 진실 게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승률 0%를 자랑하는 진실.

0: 진실 게임 두둥. 하나 지난번에 맞췄나요? 얼마나 아 맞네 지난번에 하나 맞췄죠? 이렇게 오래됐는데 하나 맞췄네요. 아 여러분 진실 게임 재밌는데 쉽지 않은 코너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가짜 AI 사연이 등장할지 기대해보면서 자 노래 한 곡 노래가 아니지 광고를 듣고 와서 네 진실 게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It's 까꿍.
1: 저 23년생 아이오닉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2: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3: 272개의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0: 땐 뭐 먹지? 배고플 땐 열정 국밥!
1: 열정 국밥!
2: 케어 원해요?
3: 케어 원해요.
2: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3: 케어 원해요.
2: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3: 케어 원해요.
2: 1577-1199 검색창에 케어 원.
4: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5: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4: 노라이벌 랜드마크
5: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1 3555 롯데건설.
6: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7: 1533-1566 세라하임.
8: 캡슐레이션 기술로 완성한 그레이논 효소.

0: 신선하고 맛있는 까마치.
1: 맛있는 치킨은 마치 마치 까마치. 까마치 통닭. 복날에도 까마치 통닭.
2: 숙면 연구 35년. 흑표의 기술은 한판의 기술. 구들장과 황토판에 한약재까지 한판으로 착. 흑침대에 흑표가 붙으면 잠의 기술이 달라집니다.
3: 이러니 잠이 안 올 수 있나.
4: 황재성의 황제파워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충남 아산시에서 밥맛부터 다른 아산 맑은 쌀 10kg. 서울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진짜 치맥 전문점 전설의 치킨에서 치킨 교환권.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주식회사 상과 드레에서 한줌 견과 선물 세트. 각질의 고수 한방 아라한 수에서 묵은 각질 벗기는 필링 젤 세트를 드립니다.
5: 언제 변합시오. Let's go! 오후 4시 파워FM 107.7MHz 황재성의 황제파워. 널 좋아해!

0: 수많은 거짓 중에 진실된 문자를 찾는 외로운 여정.
1: 사실일까? 아닐까?
0: 정답을 아는 건 오직 당신. 진실 게임. 진실 게임 시작합니다.
2: 하루에도 수천 개씩 쏟아지는 문자들, 그 중에 사실일까 아닐까 의심되는 문자들이 정말 많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세 개의 문자를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은 세 개

0: 개의 문자 내용을 잘 들으시고 과연 어떤 게 실제로 황제파왕에 도착한 진짜 문자인지 진실한 문자 하나를 골라내시면 됩니다. 진짜 문자를 사람한테 온 문자를 찾아내면 되시는 거예요. 세 개 중에 한 개는 샵 1077로 도착한 진짜 문자. 나머지 두 개는 그럼 뭐냐? AI가 창작해낸 문자라고 합니다. 근데 이 AI가 보통 녀석이 아닙니다. 진짜 들으면 그럴싸합니다. 최은지님, 앗! 이 코너 재밌는데 어려워요. 크크크크. 진짜 AI가 보통이 아닙니다. 0202님, 사연 맨 처음 빵디 이렇게 시작 안 하는 걸로 찍어야지. 사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저한테 사연 보낼 때 항상 저를 부르면서 시작을 하긴 해요. 맞아요. 와, 이게 날카롭다. 빵디라고 시작을 하거든요. 6580님, 오늘은 진실의 날인가요? 네, 진실의 사연을 고르는 날이고 시그널도 진실은 저 벽 넘어요. 진짜 진실의 날이네요. 일단 사연 3개 중에 하나만 진짜입니다. 그 진짜만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문자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 아이디 필라테스는 어렵다님. 허리가 안 좋아서 필라테스 수업을 신청했어요. 열이가 넘치는 선생님은 저에게 말 안장 같은 곳에 빨래처럼 늘어져 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시키는 대로 했는데 어? 하는 순간 하체가 힘이 안 들어갔어요. 디스크가 터졌더라고요. 당황한 선생님은 빨래처럼 늘어진 저를 내리시다가 선생님이 그만 저한테 깔려 쓰러지셨어요. 저랑 선생님은 2층으로 포개진 거죠. 그야말로 대참사. 차마 병원비를 청구하지 못하고 바로 학원을 그만뒀습니다. 여기까지고요. 필라테스를 하러 갔다가 허리 디스크가 터져버린 이야기. 진실 혹은 거짓.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 허리에 디스크가 있었던 저로서는 지금도 있는데 이제 지금은 괜찮아졌죠. 아, 이 필라테스도 저는 해봤고 아, 뭐 아직 판단은 하진 않겠지만 이 말 안장 같은 곳 여러분 뭔지 다 아시죠? 기구. 예, 저도 알고 있는데 빨래처럼 늘어져 보라. 이게 이제 힘을 주지 않고 쭉 늘어져 보란 말인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디스크가 이완을 하고 어느 하나 근육에 힘이 들어간 적이 없는데 터졌다는 게 이게 사실 조금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이 빨래처럼 늘어지면은 뼈들이 이렇게 살짝 공간이 생기면서 디스크에도 좋고 약간 연골들이 압력을 덜 받는데 이게 디스크가 터졌다. 아니 엎드려 뻗쳐를 하고 허리에 힘이 들어가가지고 터진 거, 뭐 스쿼트를 하다가 허리에 들어가서 힘이 뭐 디스크가 터진 거, 이거 다 압력이 가해져서 터진 건데 이거는 압력이 안 가해져서 터졌다. 아, 요거 살짝 냄새가 일단 납니다. 저는 그렇다고요. 원래 안 좋아도 압력이 가해지지 않으면은 디스크는 글쎄요. 일단 기구 이름은 바렐이라고 하네요. 뭐 일단 우린 또 소거법이라는 게 있으니까 이게 아리송하면은 다른 걸 보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자 나갑니다. 아이디 수영은 어렵다. 수영 수업을 들었습니다. 저는 물 공포증이지만 이번 기회에 수영을 꼭 배워버리라 눈을 딱 감고 수영장에 들어갔죠. 그러나 물에 들어간 순간 발이 땅에 안 닿아서 공포감이 확 밀려왔습니다. 꽥 하고 소리를 지르니까 수영 강사님이 저보다 더 놀라서 다가오셨어요. 저는 살려고 수영 강사님 목을 냅다 부여잡았습니다. 엉엉 울며 강사님한테 질질 끌려서 수영장 밖에 나왔습니다.
1: 너무 깊어요. 발이 땅에 안 닿아요.
0: 아, 정신 차려요. 저기 1m20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다들 수영장 안에 서 있는데 물이 허리춤에 있더라고요. 잔뜩 몸을 웅크리고 있어서 발이 땅에 안 닿은 거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수영장을 못 갔습니다. 자, 1m20에서 발이 안 닿는다고 난리쳐서 구조된 이야기. 진실 혹은 거짓. 이거 뭐 거의 그 옛날 전래동화 이야기죠. 네, 그 심영래 선생님이 이런 꽁트를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일단 무조건 의심을 다 할 겁니다. 다 해서 뭐가 좀 비현실적인지를 지금 잡아내는 거니까 이게 지금 예전 꽁트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소재였다. 어? 지금 뭐 하는 게 거기서? 하면 일어나 보면은 발목까지밖에 물이 안 오고. 박예예님, 뭐 찾는 거죠? 진실?

거짓? 진실을 찾으라고 제가 몇 번만 예님 진짜 문자 찾는 겁니다. 진짜 7118님 이것도 진실 같아. 다 진실 같긴 하죠. 사실 있을 법한 이야기들이에요. 사실 다 있을 법한 이야기들이에요.

공포증 있으신 분들은 이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확률적으로 너무 낮다. 1973님 첫 번째는 거짓. 빨래처럼 늘어지질 못해요. 감전된 것처럼 뻣뻣해지지. 경험상 그래요. 늘어지지 않아요. 아, 그래서 다른 각도로 거짓이라고. 7750님 예전 꽃보다 남자 드라마에서 금잔디가 무릎 높이 물에서 살려달라 했죠. 이거 보십시오.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이기는 한데, 야 이거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문자를 1476님 은근 허리 높이도 안 되는데 허우적거리는 분 제법 봤음. 아 있군요. 제가 수영장을 안 다녀봐가지고. 아니 이럴 때 기술 감독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수영에 또 우리 감독님이 조예가 있으셔서 이거 말이 됩니까? 감독님 그냥 개인적인 의견 어때요? 아 말은 될 수 있다. 아 있을 법하다. 수영을 굉장히 수영을 잘하고. 그럼 대체 이 답을 누가 알고 있어요? 임팔라도 모르면. 아 작가님 퍼스트 세컨 이 두 작가님만 알고 계신 거. 왜 근데 팀원들한테 다 안 알려주는 거야? 나 빼고는 알려줘도 되잖아요. 아 보안 여러분 마지막 문자 읽어보면 알죠. 자 마지막 문자 갑니다. 아이는 아이디 요가는 어렵다. 플라잉 요가를 시작했어요. 친구가 생각보다 쉽고 살도 쭉쭉 빠진다고 해서 겁없이 신청했습니다. 어떻게 매달리는지 감이 1도 안 왔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저렇게 제 다리를 천 사이에 넣어주셔서 무슨 거미처럼 천장에 거꾸로 매달리게 됐어요. 선생님이 코어에 힘을 딱 주고 똑바로 일어서라는데 아니 발에 뭐가 닿아야 일어서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해도 버둥버둥 그럴수록 천은 더 꼬이고 선생님이 다급하게 다가오셔서 힘 빼세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바로 힘을 쫙 빼버렸다가 천에 미끄러져서 그대로 땅바닥에 수직 낙하했습니다. 회원분들이 박수를 쳐주셨어요. 맞아요. 그날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자 플라잉 요가 첫날 거꾸로 매달린 상황에서 땅으로 떨어진 이야기 진실 혹은 거짓. 와 공교롭게도 저는 이 세 가지 종목을 다 해봤습니다. 제 사비로 끄는 건 아니고 컨텐츠로 모조리 다 해봤어요. 플라잉 요가도 해봤었어요. 근데 이거 진짜 디테일한데 이게 맞거든요 사실. 힘을 너무 많이 주면은 이게 이제 잘 못 써요 똑바로. 이 서는 게 힘들어요. 1000님 아니 빵디 아니 어차피 못 맞출 거면서 왜 분석하는 척 날카로운 척해요. 그래야지 손가락질을 덜 받습니다. 아 이거 문제를 못 맞췄을 때 이미지라도 좀 가져가야 돼서 일단 그리고 이제 그 힘 빼고 균형 못 잡았을 때 수직 낙하 아 앞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네. 균형 못 잡으면 그것까지 좀 디테일하기는 한데 와 이게 너무 또 수영이랑 요가 저는 둘 중에 하나 같긴 한데. 0098님 야 AI 진짜 잘 맹글어. 지금 이거 제가 읽어드린 세 가지 사연 중에 하나만 진짜입니다. 서혜정님 아 다 어려운데 3번이 진실 같아요. 확실해요. 자 일단 전 제 분석은 여기까지고요. 총 3개의 사연을 읽었습니다. 필라테스 하러 갔다가 허리 디스크가 터져버린 이야기 1번. 수영하러 갔다가 1m 20cm에서 구조된 이야기 2번. 플라잉 요가 갔다가 거꾸로 매달려서 수직 낙하한 이야기 3번. 자, 이 중에 두 개는 거짓, 단 하나의 사연만 진실입니다. 과연 어떤 게 진실일지 여러분들이 냉철하게 판단해 주십시오. 제가 정답을 맞추면 정답 보내주신 분 중에 6분을 추첨, 틀리면 딱 한 분을 추첨해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아, 저는 지금 뭐 2번, 3번 중에 지금 결정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와 3번이 너무 리얼해가지고 지금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 인터넷에 있는 정보만 모아도 이거 나오거든요 이 정도로. 그럼 AI가 분명히 모았을 것 같은데. 일단 제 의견을 참고하실 분들만 참고하셔서 샵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또는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진실 게임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키키의 404 듣고 올게요.

홍영덕님, 1번 진실. 전 칫솔 지랄 때 혀 닦다가 웩 하면서 이때 허리에 살짝 힘 들어갔는데 디스크 터진 적 있습니다. 아 근데 영덕님, 이것도 허리에 힘이 들어가잖아요. 하긴 근데 저기 필라테스 기구에서 힘주다가 또 그랬을 수도 있고, 늘어지라고 했는데 균형 못 잡아가지고 힘주다 그랬을 수도 있기는 한데 아직 모르죠. 김병준님, 2번 진실. 이거 우리 아내 사연인가요? 수영장에서 똑같은 상황이 있었다네요. 야 그럼 이걸 봤으면 경준님은 2번 무조건 진실이겠네요. 1030님, 진실은 세 번째. 이 사연이 가장 자연스럽다. 크크크. 저희 언니도 그래서 그만뒀어요. 크크크크. 와 진짜 어렵네요. 이게 다 일어났던 거 아닙니까? 다 일어난 일 아니에요. 아 정말. 자 저도 조금만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악 마저 감상하시고 이 음악 끝나면 정답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0: 자,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진실 게임. 오늘 세 개의 문자를 소개해드렸고요. 첫 번째, 필라테스 하러 갔다가 허리 디스크가 터져버린 이야기. 두 번째, 수영 갔다가 1m 20cm에서 구조된 이야기. 자, 세 번째, 플라잉 요가 갔다가 거꾸로 매달려서 수직 낙하한 이야기. 음악이 나가는 동안 제가 가만히 자세히 잘 살펴봤는데 수영 이 사연이 이상한 게, 물 공포증이 있으신 거는 알겠는데 수영장에 가면은 선생님이 먼저 안에 들어가 계시거든요. 들어오세요. 그러면 그 선생님 키와 높이로 이 발이 땅에 안 닿았다고 그렇게까지. 그리고 처음에 들어갈 때 이 벽 잡고 조심조심 내려가실 텐데, 물 공포증 있으면 그거부터 확인하고 가실 텐데. 자, 일단 1, 2, 3번의 투표 수를 좀 일단 말씀해 드릴게요. 와, 오늘은 박빙의 결과라고 합니다. 뭐가 진실이냐 라고 물었을 때 1번 234명, 2번 207명, 3번 241명입니다. 아, 진실의 문자를 찾는 진실 게임. 과연 이 세 가지 문자 중에 무엇이 진실일까요? 제가 진실이라고 생각한 문자. 필라테스 허리디스크 1번이냐, 수영장 1m 20cm 2번이냐, 플라잉 요가 갔다가 바로 그만둔 3번 이야기냐. 아, 이번에도 맞춰봅시다. 이거 어쩔 수 없다. 제가 진실이라고 생각한 문자는 바로 3번 플라잉 요가입니다. 잠깐만,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 광주에 사는 필트남입니다.
0: 필라테스예요?
1: 네, 디스크가 터졌습니다.
0: 필라테스 하다 디스크 그거 터지셨어요?
1: 네, 그렇게 널브러져 있다가 저도 그렇게 될 줄 몰랐는데 바로 마비가 되더라고요.
0: 앞으로 누우셨어요? 뒤로 누우셨어요?
1: 앞으로 허리 숙이듯이 널브러졌었습니다.
0: 그래도 터지는군. 그 당시 상황을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1: 네, 그 저도 원래 허리가 안 좋아서 네. 이제 필라테스를 좀 배워보려고

0: 새로 생긴 데를 등록을 했는데 그 선생님도 처음이신가 봐요. 너무 네. 열정이 넘치셔가지고 이제 그 새로운 자세 같은 걸 가르쳐주시겠다면서 이제 거기에 널브러져 보라고 와. 하셨는데
1: 네.
0: 힘을 빼자마자 그냥 갑자기 억 하면서 하체가 안 움직였습니다.
1: 지금은 좀 괜찮으십니까?
0: 네, 그러고 나서 바로 시술 받아가지고 지금은 네. 괜찮아졌습니다.
1: 아, 이 허리는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허리는 생명이잖아요, 남자한테.
0: 네, 맞습니다.
1: 그때 선생님은 여자분이셨나요?
0: 네, 선생님은 젊은 여자분이셨고요.
1: 두 분이서 포개지셨다면서요?
0: 네, 민망하게도 제가 그분 위에 엎어져 버렸습니다.
1: 아, 뭐 드라마처럼 지금은 그 선생님이 제 아내가 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 일은 아닌 거죠?
0: 아니요, 그 뒤로는 한 번도 얼굴을 뵙지
1: 못했어요. 아, 마냥 웃으면 안 되는데, 네, 그냥 창피해가지고 그 병원도 다녀야 되고 안 가신 네. 거예요? 아, 와, 근데 저는 사실 그 앞으로 숙였는데 허리 디스크가 터진 경우를 지금 처음 들어봐가지고.
0: 저도 이렇게 터지는 경우를 저도 처음 보시고.
1: 힘을 뺐는데 이렇게 터지시네. 덩치가 좀 있으신가요?
0: 네, 90kg 정도 됩니다.
1: 키도 여쭤봐도 됩니까?
0: 키는 175입니다.
1: 아, 그러면 등치가 좀 상당하신데 완전 그 골목에서 만나면 좀 무서운 정도? 그 선생님은 체형이 어떠셨어요?
0: 선생님은 굉장히 여리여리하셔서
1: 네.
0: 깔려서 한동안 못 나오셨습니다.
1: 그 선생님도 몸이 많이 괜찮으셨겠군요.
0: 네, 그래서 제가 병원비 청구를 못했습니다.
1: 아, 그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던가요?
0: 당황하셔서 뭐 말씀도 제대로 못하시고
1: 네.
0: 이제 본인이 아시는 뭐 치료 방법 같이 이제 허리를 좀 이렇게 만져주셔서 그나마 조금 걸을 수는 있어가지고 집에 걸어가긴 했었는데
1: 네.
0: 뭐 그 뒤로는 한마디도 대화를 하지 못했습니다.
1: 아, 이거 뭐 사실 그해 여름이었다 추억처럼 이 디스크와 필라테스를 사실 필라테스가 그런 디스크 환자분들한테는 군인들 원래 재활치료 목적으로 개발된 운동인 건 아시죠?
0: 네, 그래서 갔었던 거였는데.
1: 아, 예, 참 아까 안타깝네요. 지금은 그래도 괜찮으셔서 진짜 다행입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제가 틀려가지고 너무 민망하고요. 네,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0: 저도 이런 일이 살면서 일어날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가지고.
1: 아, 정말. 아니, 그 후로는 뭐 다른 운동은 좀 하세요?
0: 트라우마가 생겨서 숨쉬기 말고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1: 아, 저랑 비슷하네요. 저도 막 나가면은 막 벌레들이 이렇게 벌레 공포증이 있어가지고
0: 네.
1: 한강 뛰면 그것 때문에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숨만 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진짜 건강 잘 챙겨주시고 팡댕이의 길도 잘 걸어주십시오. 아셨죠?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좀 그래도 가벼운 운동은 우리 합시다. 같은 디스크 환자들끼리. 아셨죠?
0: 네, 알겠습니다. 네,
1: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안녕.
0: 안녕.
1: 네, 저는 틀렸습니다. 6287님, 9680님, 3070님, 박종철님, 박유진님, 이회원님 맞춰주셨네요. 네. 콩그레츄레이션. 네, 우리 제작진이 어쩌죠 한 명만 드려야 되는데 라고 글이 올라왔는데 사실 저 알고 있었습니다. 네, 알고 있었고 이거 제가 실수했지만 그냥 드리고 싶어서 여섯 분 다 그냥 불렀어요.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초복이라서 우리 제작진 실수니까 여러분 제가 다섯 개 더 얻어냈습니다. 네, 못 맞췄지만 다섯 개 더 얻어냈어요. 알죠? 네, 우리 빵댕이 편인 거. 자, 구구사원님의 신청곡입니다. 인피니트 그의 여름 준비했고요. 듣고 우리 4부에서 봐요.

0: 여러분 왔어요. 퇴근 시간이 왔어요. 얼른 얼른 짐 싸고 집에 갈 준비하세요.
1: 남은 일은 내일 하면 돼요.
0: 퇴근길에 그냥 가면 안 돼요. 매일 저녁 6시 박소현의 러브게임 꼭 들어야 돼요.
2: 박소현의 러브게임 잠깐만요.
1: 나도 무설래요.
3: 안녕하세요. 영국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키팅 역을 맡은 연정훈입니다. 아카데미 각본상 수상 명작이 한국 초연 무대로 찾아옵니다. 시대를 초월한 감동을 만나보세요. 7월 18일 개막 놀시어터 대학로 우리카드홀 8세 이상 관람가.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 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의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8월 오픈 예정. 1533-0589 주식회사 동일토건.
2: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5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생활정보.
3: 오늘이 절기상 초복이죠. 한여름 삼복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요. 그렇다면 복날의 복은 어떤 뜻을 품고 있을까요? 한자로는 엎드릴 복자를 쓰는데요. 사람과 개가 나란히 엎드린 모습을 본떠 만든 글자라고 해요. 더위가 너무 심해 꼼짝 못하고 엎드릴 정도라는 뜻도 있고, 여름의 뜨거운 기운이 가을의 서늘한 기운마저 굴복시킨다는 의미로 풀이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삼복은 단순히 더운 날이 아니라 보양식을 챙겨 먹으며 긴 여름을 이겨낼 힘을 기르자는 옛사람들의 지혜가 담겨있는 셈이죠. 지금까지 아나운서 유혜영이었습니다.
2: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4: 바빠? 너네 잘하고 싶은 라디오 있으면 얼마든지. 난 괜찮아. 왜냐면 나는 황재성의 황제파워가 있어서 한게 부럽지가 않아. 파워 FM 오후 4시 할 거야. 황재성의 황제파워. 너네 잘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난 괜찮아. 황재성의 황제파워가 있어서 전혀 부럽지가 않아. 난 6시에 갈 때 진행시켜.

0: 불안은 안정액.
1: 두근거림에도 안정액.
0: 초조할 때도 안정액. 불안하고 두근거릴 땐 안정액. 삼진제약 안정액. 약국에 있어요.
2: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내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6: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7: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8: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9: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8: 워킷 워킷 안전화.
10: 화사도 찾는 유산균은 CJ 바이오컴. 유산균이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니까 장 건강, 피부 건강, 다이어트까지. 이제 원하는 기능성 유산균을 선택해 바이오. CJ 바이오코어. 건강기능식품 적절한 운동 식이조절과 함께 섭취하세요.
11: 황재성의 황제파워. 일주일치 이 코너 노래를 다 미리 선곡해놨어요. 노래를 사연에 갖다 붙일 거예요. 2026년 7월 15일 주간 황재성.

오늘도 사연 주신 분이 입장하고 계십니다. 삼계탕 닭다리에 붙은 껍질을 아주 신중하게 떼내고 계시는데요. 아, 이거 제일 맛있는 부위를 버리시네요. 그거 버리실 거면 저 주세요. 네, 제가 먹겠습니다. 7134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팡디, 오늘 초복이라 퇴근하자마자 치킨부터 시켰는데요. 요청사항에 치킨무 빼주세요 라고 적는다는 게, 아니 정신줄을 잠깐 놨는지 치킨 빼주세요 라고 적어버렸어요. 결제까지 다 하고 나서 발견했습니다. 설마 봉투를 열었는데 치킨 무만 딸랑 들어있는 건 아니겠죠? 빵디, 오늘 초복인데 몸보신을 치킨 무로 할 순 없잖아요. 제 치킨 무사히 도착할 수 있게 치킨 수호빔 좀 부탁드려요. 네, 오늘 치킨 무 대신 치킨을 빼달라고 하신 7134님의 사연 소개해드렸습니다. 아, 이거 다 버리고 껍질만 먹는 거랑 약간 비슷한 상황인데요.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치킨집을 기본적으로 운영하시는 분들 센스가, 치킨집 사장님들 굉장합니다. 아마 찰떡같이 알아들으시고 치킨 무를 무만 살짝 이렇게 빼드렸을 수도 있습니다. 먼저 또 사장님은 미리 축하드립니다. 아, 이 센스 있게 치킨을 또 보내주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아, 이 집 사장 센스 있다, 이 집에서만 먹어야지, 단골 한 명 확보입니다. 네,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치킨 수호 빔은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킨 수호 빔. 네, 오늘 치킨 맛있게 드시고요. 제가 선곡한 노래는, 아, 박명호의 사진이란 노래 선곡해놨네요. 이 가사 첫 줄이 우리 지금 7134님과 비슷한 상황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저 멍하니 하늘만 바라봐. 그저 멍하니 하늘만 바라봤을 것 같은 7134님을 위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박명호 사진.

남지 않았습니다. 퇴근 시간까지 우리 모두 달려보자고요. Ladies and gentlemen, brother and sister, grandpa and grandma, dog and cat, coffee and donut, welcome to world.

오늘은 초복 기념입니다. 다른 날은 전부 다 남겨도 우리는 먹는 날은 절대로 안 남긴다고요. 먹는 거에 진심인 우리 제작진 여러분께 치킨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초복빔을 잡아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황제파워 고인분들을 다 아시죠? 자, 문자 메시지와 제가 쏜 이 레이저빔이 동시에 맞아떨어지면은 여러분 치킨 상품권 가져가는 겁니다. 거국적으로 초복빔 한번 쏘도록 하겠습니다. 6431님, 아우 치킨 땡기네. 그럴 줄 알고 준비했습니다. 자, 321 갑니다. 전송 버튼에 아무거나 적고 손 올려놓으세요. 문자창에 아무거나 적으십시오. 갑니다.

이렇게 빔 발사됐죠. 이 빔과 동시에 문자를 보내주신 분은 치킨 상품권을 선물로 드려버립니다. 자, 첫 번째 주인공

0: 우리는 행복해야 한다.
1: 오늘만 많이 먹고 다음에는 많이 먹지 마.
2: 김혜선님, 초복 치킨은 내 거다.
3: 좋아요, 좋아요. 김혜선님만을 위해서 김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과연 김혜선님이 받을 수 있을지 갑니다. 혜선님, 3, 2, 1 하고 바로 쏠게요. 잠깐만, 박자 맞춰야 되니까. 셋, 넷, 둘, 둘, 셋, 넷. 3, 2, 1. 됐죠?

강도 좀 싸줘봐요. 안 되겠다. 유리님 때문에 강동 9니까 9 세고 쏘도록 하겠습니다. 9 셀게요. 9, 8, 7, 6, 5, 4, 3, 2, 1. 우와쏘! 아, 죄송해요. 이거 헛나갔어요. 다시 갑니다. 3, 2, 3, 2, 1. 아, 여러분. 소리를 너무 지르더니 머리가 터질

0: 1님 치킨은 모르겠고 음악이 신나네 찌르고 찌르고 아 박진영 어머님이 누구니 어머님이 누구시니 자 이 노래 나올 때 바로 쏘겠습니다
1: 넌 허리가 몇이니
0: 3
2: 24요
0: 2 1
1: 힙은
0: 5 4 3 2

0: 김경수님, 아차산에도 한번 쏴주세요. 오케이, 아차산 준비. 3, 2, 1.
1: 좋았어!
0: 아차차! 7955님, 치킨 렛츠고!

0: 4, 3, 2, 1.
1: 오예! 잘 부탁합니다.
0: 5, 4, 3, 2, 1. 예! 사랑해요!
2: 사랑한다고요?
0: 김기원님, 원주는요? 원주도 좀 보내주세요. 자, 원주는 원만 세도록.

0: 아, 우리 안민태님 다음 분도 발표했나요? 아, 했죠? 아직 안 했어요. 그럼 이번에 송곡까지 합쳐서 같이 발표하겠습니다. 자, 3807님, 백은정님, Congratulations! 너무 빠르죠, 속도가? 10초 갑니다, 10초. 아, 10초면 되겠죠. 그냥 저한테 쓰고 싶은 거, 하고 싶은 말, 뭐 그냥 감상평 아무거나 좋습니다. 10, 9, 8, 7, 6, 5, 4, 3, 2, 1. 이게 박자를 잘 타야 돼요, 여러분.
1: 느낌 아니까
2: 할 땐 너 말했다 할 땐 너 말했다 나를 낮추면 날 낮추면
0: 날 낮추면 좋니 네가 왜 이렇게 좋니
3: 여보 망자리 앉아 있어
0: 시키라 니 어쩌면 그렇게 좋니 좋니 치킨 먹어서 도착했습니다. 자 마지막 초복빔의 주인공 홍혜선님 콩글레츄레이션 자 다시 한번 발표해드리겠습니다. 4023님 지성현님 이세현님 0648님 박금현님 5992님 안민태님 3807님 백은정님 홍혜선님 축하드립니다.
4: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최고의 이벤트 여러분들이 그냥 하루 기분 좋게 마무리를 할 수 있게 하는 이벤트 이런 겁니다 바로

네. 8342님, 빵댕이들 보양식 먹고 더위 시원하게 날리시봉. 크, 축하해주는 듯, 남들을 축하해주는 센스. 0431님, 어머님은 삼계탕이 싫다고 하셨어. 찹쌀 넣기가 귀찮다 하셨어. 어머님은 치킨이 좋다고 하셨어. 0431님, 이거 적다가 타이밍 놓쳤을 수도 있어. 아니면 적어놓고 전송버튼, 했을 수도 있고. 네. 아니, 진짜 0431님도 그렇고, 8342님도 그렇고, 감사드립니다. 4023님. 여보, 나 치킨 받았어. 지금 퇴근하면서 라디오 듣고 있지? 오늘 저녁은 그냥 치킨이야! 아, 첫 번째로 받으신 분. 아, 이 라디오에서 이렇게 상품을 받으면 집에 가서 호기를 부릴 수 있다. 네, 일석이조죠. 자, 이번 주는 사실 뭐 청취율 조사도 있지만, 우리 황제파워 4주년 또 축하 기간이라서 뭔가 좀 스페셜한데 더 스페셜, 빅 스페셜 데이 같습니다. 더 신나고 좀 재밌는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내일도 재밌을 거니까 우리 무조건 같이 하자고요. 소리를 너무 질렀더니. 자, 남은 하루 신나게 맛있게 행복하게 쉬버튼. 오늘 끝곡 4254님의 신청곡 B612 나만의 그대 모습 준비했습니다. 잘못 읽어서 B1A4로 읽을 뻔했어요. B612 나만의 그대 모습 준비했으니까 저기 요거 들으면서 운전하시는 분들은 안전운전하시고 오늘 하루 마무리 잘하십시오. 저도 여기서 퇴근할게요. 여기까지.

0: 인쇄 가능한
1: 서머네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서머네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0: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3: 하이 올리디아.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지극히 나답게, 지극히 자연스럽게,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4: 의료기기 광고 심의 필.
5: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세상에서 가장 평범한 남자가 딸을 찾기 위해
2: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남자가 되는
3: 아빠 유니버스 액션 드라마
1: SBS 금토 드라마 김부장은 매주 금토 밤 9시 50분 SBS에서 만나요.
4: 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세라하임.
5: 니 12시에 말해. 점심 때리고 잠 솔솔 와. 그땐 12시엔 주현영 들러야 돼. 지금 당장 창문 대신 귀때기 열어.
6: 행복한 오후의 시작 12시엔 주현용입니다.
7: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8: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7: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8: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복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7: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8: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7: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9: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10: 샤브샤브 봄담아, 샤브샤브 봄담아,
9: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담아
11: 건강한 한 끼 샤브샤브 봄담아에서 정식을 알려드립니다.

슬슬 월드컵 우승 윤곽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새벽 스페인과 프랑스와의 4강전에서 스페인이 승리, 16년 만에 우승 도전을 하고요. 노르웨이를 꺾고 올라온 잉글랜드는 내일 새벽 아르헨티나와 4강전을 펼칩니다. 프랑스는 침울 그 자체, 8강에서 멈춘 노르웨이가 10만 인파 속에서 금연양하던 모습과는 사뭇 다르더라고요. 물론 각자의 이유는 있겠지만요. 이러나 저러나 우리는 치킨이나 먹으며 구경이나 하죠. 뭐 책 업쾌, 책임 없는 쾌락, 얼마나 재밌게요.

서연, 여름 안에서 박소현의 러브게임 수요일 첫 곡이었습니다. 저는 라디오계 소나무 올라송 DJ 박소현이고요. 보는 라디오 진행하고 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축구 봤어요. 졸려요. 4081님 내일도 기상 예정이라고 우리 축구 팬들은 뭐 너무나 즐기고 있겠죠. 새벽 4시 경기. 2786님 초복에 오늘 초복입니다 여러분. 월드컵에. 부모님이 운영하는 치킨집이 불이 납니다. 그래서 저도 퇴근하고 치킨집으로 다시 출근합니다. 덥지만 장사가 잘 되니 부모님 싱글벙글 저도 좋네요. 읽어드린 모든 분께는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선물로 갑니다. 라송이 쏜다. 예, 아아 백인의 커피 아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복인데 삼계탕 드셨나요? 김경민님 점심도 굶고 일했는데 당이 떨어지네요. 저녁에는 아이들과 함께 치킨 먹으려고 합니다. 오늘 삼계탕까지는 못 드셨어도 점심은 드셨어야 되는데 예, 왜 점심을 또 굶으셨어요? 너무 바빠서. 삼계탕 여러분 많이 챙겨 드시고 오늘 우리 제작진들한테는 제가 삼계탕 대신 치킨을 쐈습니다. 예, 그냥 커피도 쏘고 음료도 쏘고 예, 치킨도 쏘고 예. 자, 오늘 여러분께도 치킨을 쏠 거예요. 치킨 좋아하시는 분들 준비해봤습니다. 오늘의 스페셜 선물 치킨. 지금부터 여러분 좀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 치킨 브랜드 매장이 한정적이에요. 예, 매장을 대충 읊어드릴 테니까 이 근처 계시는 분들 아니면은 아 나는 뭐 상관없다. 난 기차 타고 가서라도 먹겠다. 뭐 산 넘고 물 건너 와서라도 나는 먹겠다. 이런 의지가 있는 분들은 참여하셔도 됩니다. 자, 이 매장.

0: 당이 서울에는 종로, 신월동, 중화동, 수유사거리, 구로시장 이 정도 있고요. 고양시에 하나, 성남에 하나, 안산, 용인, 김포, 인천, 간석동 이외에 수도권에 좀 띄엄띄엄 있고요. 강원도는 원주, 충청도는 아산, 제천, 경북, 문경, 경남, 창녕 이 끝이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 치킨을 먹겠다 의지가 있는 분들은 오늘 신청해 주시면 복날이니까 치킨을 쏠게요.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예. 오늘 문자 주제가 있나요? 문자 주제는 예. 치킨 받고 싶다입니다. 예. 내가 왜 치킨을 받아야 하는지 치킨을 받아야만 하는 이유를 지금부터 보내주세요. 3, 4부에는 러브119 함께합니다. 허영지, 이진혁과 함께하는 러브119 기대해주세요. 잠깐만요.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배고플 땐 뭐 먹지? 배고플 땐 열정 국밥!
1: 열정 국밥!
2: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3: 1533-1566 세라하임
4: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에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얼음 정수기 더 M. 세 가지 얼음 사이즈를 쾌속 재빙으로 시원시원하게. 얼음 정수기 부피 기준 국내 최소 사이즈로 공간도 시원시원하게. 많이 쓰는 기능도 한눈에 시원시원하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6: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한.

이승환 물어본다. 이어드렸습니다. 1052님 귀에 피나도록 들었던 청취율 조사 전화가 왔지 뭐예요. 저녁 6시에 뭐 듣는다고 했을까요? 그것은 탑시크릿 고급 정보. 근데 이거 아침부터 밤까지 듣는 라디오 프로그램에다가 라디오 광고에 대한 질문에 답하다 보니 무려 7분 넘게 소요됩니다. 러브게임이라고 해주신 거죠? 감사드립니다. 예, 1052님. 근데 7분 정도 넘게 소요돼도 여러분 박소현의 러브게임. 예, 이렇게 좀 정확하게 러브게임입니다. 오징어게임처럼 게임으로 박소현이고요. 제가. 예, 이렇게 이야기해주시면 좋죠. 02에 2056으로 예, 시작되는 그 번호. 요즘 청취율 조사 기간이라서 예, 전화가 많이 옵니다. 특별히 뭐 기억에 남는 코너 이런 것도 물어본다고 하니까 러브게임의 법칙. 예, 뭐 뮤직큐 이런 거 얘기해 주시고 러브119도 생각나면 예, 수요일날 코너니까 이야기해 주세요. 나만 쓰레기야 이런 거 월요일 코너도 꼭 한번 기억했다가 이야기해 주시면 저에게 큰 선물이 됩니다. 이분께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아 선물로 갑니다.

특별한 사연 필요 없습니다. 치킨에 대한 열망 오늘은 그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아무리 매장이 멀리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킨 받고 싶다. 치킨이 튀겨지고 있어요. 지금부터 사연 소개된 모든 분께는 치킨 세트 갑니다. 단 매장이 한정적입니다. 없는 동네도 많습니다. 저는 분명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책엄선 책임 없는 선물이에요. 여러분 어떻게든 알아서 드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읽어드리는 모든 분들 치킨 세트 받을 수 있습니다. 방혜정님 인천 간석동 갈 수 있어요. 간석동 매장 있소 있소. 9737님 중화동 삽니다. 치킨 주세요. 중화동도 있습니다. 황지선님 종로 레츠고.

공로 있습니다. 9032님 수유 제 권역인데요. 권역 내 치킨집 사장님께 무난 인사드리러 갑니다. 저는 꼭 받아야 해요. 선물 갑니다. 9646님 아산에서 에어컨 설치하는 설치기사인데요. 점심도 못 먹고 일합니다. 저녁 늦게라도 치킨 먹고 싶어요. 전국의 에어컨 기사님들 보름만 힘내보아요. 파이팅! 아산에도 매장 있습니다. 허진영님 대구 사람인데요. 매일 내일 서울 출장 갑니다. 서울 가서 먹을게요. 오늘 점심도 굶었는데 치킨 꼭 받고 싶어요. 아니 점심을 굶고 일하시는 직장인들이 꽤 많습니다. 예, 내일 서울 출장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래요. 3482님 진짜 지하철 타고 가서 먹겠습니다. 제가 먹어야 하는 이유는 닭띠니까요. 예, 귀엽죠. 3210님 오늘 어린이집 아가들 초복이라고 치킨 가방 매서 하원시키고 뽑기에서 부모님들 선물 드리고 저는 누가 초복이라고 챙겨주나요? 저 좀 챙겨주세요. 어디든 가서 꼭 먹을게요. 어린이집에 그 아기 출근 아 정말 너무 귀여운 가방을 메고 지금 예, 뒷모습이 찍혀 있습니다. 닭다리 가방이에요. 닭다리 가방 귀엽네요. 요양근무 중입니다. 7557님 식사 보조하느라 오늘 백숙 뼈발골만 10마리 했습니다. 저는 백숙 말고 치킨 먹을게요. 오늘 SBS 점심에 식당 메뉴가 삼계탕이었답니다. 여기도 한 뭐 200마리 잡았을 거예요. 아마도 여러분 치킨 더 쏠 거예요.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애프터스쿨과 정준하가 함께합니다. 양계백

Yeah. Faceless.

계백 속 애프터스쿨 정준하와 함께 했습니다. 치킨 쏘고 있습니다. 세트 세트 나가요. 단 매장이 제한적이라서 산 넘고 물 건너 기차 타고 드셔야 될 수도 있다는 점 미리 공지해드립니다. 지금부터 읽어드리는 모든 분 치킨 세트 갑니다. 9510님 오목공원에서 목동 SBS 11층을 향해 소리칩니다. 치킨 먹고 싶어요 누나. 손 한번 흔들어 봐주세요. 여기서 잘 보이거든요. 요 앞에 계시나요? 예, 목동공원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네, 0913님 복날이라 가족들을 위해서 뜨끈하게 오리탕 준비했는데요. 정작 저는 오리를 싫어합니다. 저는 치킨이 먹고 싶어요. 아, 오리도 참 좋은 음식인데 오리 대 치킨 하면 치킨이죠. 8039님 배달 라이더인데 초복은 초복입니다. 치킨만 계속 배달 중. 저도 치킨 먹고 싶어요. 종로 갈 수 있어요. 아, 이거 배달 라이더 뭐 어디든 가죠. 아, 너무 좋다. 예, 치킨 갑니다. 김주희님 차에서 아기들 자느라 오디오 볼륨 1로 하고 있는데요. 언니의 치킨 한마디에 소리 이만큼 켜고 먹고 싶다 소리쳤어요. 수유점 갈 수 있어. 수유점의 매장 예 아까 있다고 한 것 같은데 성희숙님 인천 연수군데요. 1인 빵집 운영하고 있는데 손님이 너무 없어요. 저도 오늘만큼은 밀가루 말고 고기 먹고 힘내고 싶어요. 치킨 먹을 수 있을까요? 그럼요. 예. 오늘은 빵집이 좀 없는 게 오늘은 치킨집이 또 날이니까 내일은 있을 겁니다. 0996님 아파트 관리실 근무합니다. 비바람에 쓰러진 나무 치우느라 탈진 닭 먹고 힘내고 싶어요. 헉, 여러분 정말 어저께 너무 무섭도록 비바람이라 그러죠. 예, 정말 폭풍처럼 비가 내려서 너무 무서웠죠. 그래서 아마 비바람에 쓰러진 나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오늘 고생하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힘내시고요. 3662님 젊은 패기로 숯불구이 치킨집 2년 운영하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지난 4월에 폐업을 했습니다. 그 후 닭은 쳐다도 안 봤고요. 저 때문에 우리 가족 모두 석 달 동안 닭을 못 먹었어요. 복날이 되니까 가족들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우리 식구들 먹이고 싶고요. 자영업자분들 파이팅입니다. 모두 몸 챙기면서 일하셔야 해요. 이 집은 치킨 세트 두 마리를 드립니다. 이 가족끼리 먹으면 이 정도 돼야 또 먹잖아요. 갈 거예요. 파이팅. 옥상달빛 세레머니.

0: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여름에 캠핑 가는 분들 많으시죠? 장마철에 캠핑을 떠날 땐 안전을 위한 철저한 대비가 중요합니다. 특히 댐 하류에 있는 캠핑장을 이용할 땐 댐 방류 경보 방송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데요. 댐 수문 개방처럼 방류로 인한 갑작스러운 침수 위험을 알리는 중요한 신호이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방송이 나오면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이렇게 철저한 대비와 실천이 있을 때 모두가 행복한 안전한 휴식이 되지 않을까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1: 두피부터 복부까지 스트레스 리셋.
2: 자비니 스타, 국민 스타 자비니, 모두의 스타. 두피 탈모 복부 관리 자비니 스타, 부담 없는 헤드 스타.
1: 싹 관리했더니 자비니. 혈색이 싹 도네.
2: 스타 자비니 스타.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5: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친환경
1: 농산물. 전국의 사장님들을 위한 세 글자 스피드 퀴즈. 1위 라디오 채널은
2: SBS.
1: 1등 인터넷 라디오는
2: 고릴라.
1: 부담없는 비용으로 고릴라에 광고하면 무허가 쑥
2: 매출.
1: 광고기 가성비 갑.
0: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3: 고릴라 SBS 생활정보.
4: 우리 몸을 튼튼하게 움직여주는 중요한 엔진 중 하나가 바로 심장과 혈관이죠. 건강을 위해선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쌀은 심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는데요. 쌀눈과 쌀겨에 포함된 항산화 성분은 동맥경화를 막아주고 쌀 속의 양질의 단백질은 콜레스테롤 농도를 낮추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 쌀에 함유되어 있는 천연화합물 페룰산의 경우 심장마비와 협심증의 원인이 되는 동맥경련을 예방해준다고 하죠.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서양식보다 한식을 섭취했을 때 콜레스테롤 수치가 줄어들어 심혈관 질환 개선에 도움을 주었다고 하니까요. 쌀 중심의 한식으로 심혈관 건강까지 챙겨보는 것도 좋겠죠. 이 캠페인은 농업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5년 전 대학만 졸업하면 바로 사회생활 시작인 줄 알았던 그 시절. 하지만 취업의 문턱은 생각보다 높았습니다. 이력서를 써낼 때마다 아쉽게도 이번 채용에서는 함께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문자. 가족에게도 친구들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도망치듯 단절하며 지냈죠. 낮에는 고시원과 공공도서관을 오가며 공부하고 새벽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 그날도 그렇게 잠과 사투를 벌이며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다가 너무 졸려서 커피를 사러 자판기 앞에 섰는데 때마침 동전이 남네. 뭐 마실래요?

0: 불쑥 누가 말을 걸어오더라고요. 같은 과 졸업한 한 학번 선배였습니다. 어? 선배, 여기서 공부하세요? 어, 한 달쯤 됐나? 혼자 공부하기 지루했는데 동지 생긴 것 같네? 무슨 공부해? 좀 부끄러웠습니다. 왠지 자신이 없어서 가족들에게도 알리지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배 앞에선 주저리주저리 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교정직, 그는 경찰 공무원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1: 잘 됐다. 나도 요즘 매일 오는데. 아, 뭐 방해는 안 할게. 대신 우리 꼭 붙자.
0: 다음 날부터 우리는 매일 도서관 맞은편에 앉아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딱히 연락처를 주고받거나 따로 시간을 내거나 하는 일은 없었고요. 그저 가끔 졸릴 때면 묵묵히 선배가 건네주던 캔커피. 그 하나로 잠이 깨고 외로움을 달래고 어쩌면 사랑에 눈을 떴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마냥 괴롭던 그 시절이 돌아보면 아름답게 기억되는 걸 보면요. 시간이 흘러 선배는 먼저 경찰 공무원 시험에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합격자 발표 그 다음 날 늘 만나던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선배가 먼저 와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1: 나 합격했다.
0: 그거 아니야? 내 합격의 1등 공신은 너야. 이제

이제 도서관 동지 말고 내 여자친구 해라. 그 앞에서 저는 이렇게 얘기했죠. 지금 말고 나중에요. 대신 선배도 제 합격의 1등 공신이 되어주세요. 그땐 제가 먼저 고백할게요. 이듬해 4월 저도 시험에 응시했고 합격을 했습니다. 약속한 대로 제가 먼저 고백도 했죠. 경찰관과 교도관, 제복이 참 잘 어울렸던 우리는 2년간 연애를 하고 결혼도 했습니다. 10년간의 결혼 생활은 참 행복했지요. 남편을 쏙 닮은 아들도 둘이나 낳고 매일 아침 내 가족이 꼭 껴안고는 우리 가족 사랑해 라는 말로 하루를 시작하고 연애부터 결혼까지 크게 싸움 한번 한 적이 없는 우리였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오면 아이 둘 목욕시키는 소리에 까르르 웃음이 가득했던 늘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커다란 구멍이 생기고야 말았네요. 그렇게나 좋아하던 사랑했던 남편이 이젠 우리 곁에 없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남편은 아이들보다 저를 먼저 걱정했지요. 남편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철부지였으니까요. 그래도 그동안 남편이 만들어준 보이지 않는 단단함 덕분에 저도 또 아이들도 힘을 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하니까요. 그래야 그곳에서 마음이 편할 테니까요. 나만의 러브게임의 법칙 하나 마음에 걸리는 것. 남편이 곁에 있을 때 거짓말을 한 게 있습니다. 둘 중에 누가 더 좋아하냐 장난처럼 내기를 할 때마다 나는 아니다. 자기가 날 더 좋아한다 했었는데요. 아니에요.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내가 더 많이 좋아하고 사랑해요.

이승철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익명을 요청해 주신 여자분의 러브스토리였는데 이분의 신청곡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강희경님 눈물이 펑펑 퇴근길에 이다혜님 야근하고 있는 절 울리네요. 정민아님 장보러 마트 왔는데 눈물 나서 못 내리고 있어요. 아니 전 처음에는 참 예쁜 청춘 드라마 한 편인가 보통 그렇게 공부하다가 예 서로 이제 잘 돼가지고 결혼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청춘 드라마처럼 읽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뒤에 너무 이제 슬픈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예 근데 또 추억이 아름다울수록 상심이 더 크잖아요. 사연자가 문자를 주셨습니다. 제 사연이 라디오에 읽히다니 신기하고 또 예전 생각나서 찡했네요. 항상 그 자리에서 늘 멋진 모습으로 기다려주는 남편 생각하며 더 힘내고 아이들과 잘 살아볼게요.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제가 좀 더 잘 읽을 수 있었는데 너무 많이 아쉽습니다. 더 잘 표현해드리고 싶었는데 예.

항상 예, 남편은 기다려주고 있을 거예요. 이 아이들과 이 부인의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늘 함께 있을 겁니다. 예,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잘 들으셨죠? 손민지님, 그래도 그런 사랑을 했다는 게 참 아름답네요. 그 사랑이 앞으로를 지켜줄 거예요. 맞아요. 그 좋은 추억을 가지고 또 힘내서 아이들과 좋은 시간을 많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은 또 다 이해를 하나요? 예, 우리 엄마 아빠 스토리, 러브스토리 잘 듣고 있나요? 궁금합니다. 2409님, 백화점 상품권 선물로 가고요. 200만 원 상당의 리클라이너 소파를 받을 수 있는 주간베스트 후보에 오르셨습니다. 여러분의 리얼 러브스토리 많이 보내주세요. 성시경 희재 이어집니다.

0: 장 회장님, 이 노래가 이렇게 와닿을 줄 유독도 아련하네요. 문자 주셨는데 권지나 위로를 이어드렸습니다. 박소현의 럽게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2: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3: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4: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5: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4: 비다샵!
5: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4: 비다이렉트샵!
5: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4: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0: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1: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0: 노라이벌 랜드마크
1: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1 3555 롯데건설
2: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내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명령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7: 단백질 맛집 셀렉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8: 단백질의 혈당 밸런스까지 챙긴 셀렉스 프로틴?
7: 그래! 아침 공복을 깨는 단백질! 셀렉스 프로틴 지금 검색해봐!
8: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9: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10: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11: 연준의 아이스크림입니다. 일본에서도 반응 너무 좋고 한 10일 이후부터 계속 1위 차지하고 있는 곡이에요. 8615-0896-0091님 외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연인 관계에서 달콤한 아이스크림 같은 달콤함도 좋지만은 일정 관계를 좀 유지하는 게 어떠냐. 아이스크림 그 특징에 빗대서 가사를 썼습니다. 연준의 챌린지 많이 봐주시고요. 아이스크림 듣고 잠시 후 3, 4부에는 허영지, 이진혁 함께합니다. 러브119 기대해주세요.

0: 서울의 한 지하철역. 승강장에 들어서던 열차가 그대로 역을 통과하고 역 안에 있던 사람들이 대피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시민들은 평화롭던 일상이 흔들리는 경험을 했죠. 최근 있었던 이 사고는 지하철역 변전소에서 누출된 이산화탄소가 역사로 유입되면서 발생했는데요. 이산화탄소는 농도가 높아지면 질식사고로 이어질 만큼 위험하지만 무색무취로 사람이 감지하기 어려워 작업 전 반드시 가스 농도를 측정해야 합니다. 밀폐공간은 물론 지하시설에도 꼭 필요한 가스감지기. 이산화탄소까지 잡아낼 때 안전이 완전해지지 않을까요? SBS 가스안전 캠페인은 안전을 완전하게 만드는 사람들. 가스감지기 제조기업 가스트론과 함께합니다.
1: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역함?
2: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1: 이응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2: 그럼 몽잘 바리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1: 헐, 몽잘 바리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3: 잘 만들었다, 몽잘.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치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3: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3: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가구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개그맨 김원효입니다. 수산물 구매할 때 원산지 확인 안 한다고요? 안 돼! 판매자는 정확하게 표시하고 소비자는 꼼꼼하게 확인하고 알고 고르면 더 믿을 수 있는 수산물.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로, 걱정 제로! 이 캠페인은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합니다.
2: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3: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4: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탁구 국가대표 신유빈입니다. 경기에서 졌다고 생각한 순간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이 된 국민들의 응원처럼 과중한 부채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이 응원합니다.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 연장과 추심 중단 등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고 취업,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겐 추가 원금 감면까지 끝이 아닌 시작, 새출발기금 1660-1378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행운의 7시 초성 퀴즈. 제가 초성만 알려드립니다. 예상 단어를 보내주세요. 오늘의 초성 기억 리을. 찜통더위에 장마철 습도까지 더해지다 보니까 이것이 바닥난 느낌입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이것 보충을 위해 복날이 3번 있어요. 복날에는 수박, 삼계탕, 장어처럼 보양식을 챙겨 먹으면서 바닥난 이것을 재충전합니다. 우리 몸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에너지, 이것은 무엇일까요?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오늘 정답자 세 분, 오답자 세 분께는 앞서서 1부에 말씀드렸던 그 치킨 세트로 선물이 가니까요. 기억 리을로 재미있는 오답도 많이 보내주세요.

0: 레드벨벳 파워업 이어드렸습니다. 오늘 정답은 기력이었는데요. 삼계탕 먹고 밥 마실러 갑니다. 기력 좋아요. 4742님 치킨 너무너무 좋아하는 두돌된 아가랑 같이 치킨 먹고 싶어요. 0131님 좌승무님 세 분께 치킨 세트 선물로 갑니다. 기억 리얼로 계란 다이어트 하느라 요즘 계란 두 알씩 드신다는 4014님 다이어트 끝나도 계란은 두 알씩 드셔주세요. 요 정도 드셔야 됩니다. 5301님 기름 차 배고플 때 힘나게 기름 또 그림이 되죠. 치킨은 그림의 떡 8648님 그렇지 않아요. 선물 갑니다. 강희경님 기린 기린 너무너무 더워서 목이 기린 만큼 길어졌거든요. 강릉 김형광님 올 여름휴가는 강릉으로 고고씽 주셨는데요. 먼저 8648님 치킨 받으시고요. 그리고 4014님 강희경님 선물 치킨으로 갑니다. 잠시 후에는 허영지 이진혁 두 분과 함께합니다. 러브 119 보는 라디오 꼭 들어와 주세요. 잠깐만요.
1: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2: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3: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0: 장길 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국 델리미트
1: 케어 원해요?
2: 케어원 헤어
1: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원 헤어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원 헤어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3: 최유라의 메디솔라 시대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식사 하셨나요? 나를 위한 한 끼 챙기기 정말 어려우시죠? 전문가들이 만든 영양 밸런스 식단 메디솔라와 함께해 보세요. 저 최유라도 케어받는 똑똑한 맞춤 영양 식단은
2: 메디솔라.
4: 지긋지긋 무조맨
5: 티 어실 원스야
4: 딱 한 번만
5: 티 어실 원스야
4: 싹 한 번에
5: 티 어실 원스야
4: 무조맨
5: 티 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액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6: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신선하고 맛있는 가마치.
1: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가마치. 가마치 통닭. 복날에도 가마치 통닭.
2: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3: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2: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4: 서울에서 왔습니다.
5: 경남서 왔어요.
4: 아따 반갑소이. 전라도에서 왔어라. 타 지역에서 대구 모빌리티 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최대 1,200만 원 지원.
6: 취업하고 지원받고 성장하고 오오. 대구 잡고 쓰리고.
4: 9월 30일 마감.

0: 사랑이 깨지고 다치고 아픈가요?
1: 이리 와요. 우리가 호해줄게요. 세상 모든 사랑의 응급진료실 러브 119. 박사 여러분께 공식 연애 주치 허영지 이진혁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2: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1: 많은 분들이 오늘 또 진혁 씨의 풀매를 기대했는데 이정현님이 영지 씨 자리 비웠다고 진혁 씨 신경 쓴 것 같더라고요.
2: 네, 제가 2주 동안 또 자리 비웠잖아요.
1: 그렇죠.
2: 그랬더니 진혁
1: 씨 설아 씨가 왔어요.
2: 네
1: 설아
2: 맞아요.
1: 씨가.
2: 봤어요. 저도 봤거든요.
1: 아, 봤어요.
2: 네 그리고 진혁 씨가 한껏 꾸미고 온 것도 제가 봤어요.
1: 아니 근데 정말
3: 한껏 꾸며요.
1: 아니야 그 정도면 아니, 한껏 꾸민 거지. 왜냐면 죄송한데, 타이도 하고
3: 저 죄송한데 오늘도 하고 왔어요. 오늘도 하고 왔어요.
2: 다행이죠 뭐.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삐질까봐 오늘도
3: 아닙니다.
2: 하고 온 것 같아요.
3: 오늘도 네. 챌린지를 하고 왔고
1: 아 그래서
2: 이 정도면 네. 챌린지 로그 아니에요? 챌린지 로그
1: 아니 그리고 네. 또 이발도 하셨네.
2: 그니까
3: 와 맞아요.
2: 아 머리가 진짜 짧아졌네.
3: 아니 안 그래도 PD 작가님도 아무도 모르시더라고요.
2: 아 무슨 소리세요 지금. PD 작가님이 다 알려주신 건데 다들 들어갔을 때 칭찬해주려고 한 거예요.
3: 정희서 미안하다 그래요 지금.
1: 그래 미안하다. 아니 근데 나는 알지. 아이돌 박사만 알면 되지 뭐.
3: 그럼요 그래요.
2: 그럼요. 예.
1: 아니 영지 씨는 근데 오늘 네. 웬만하면 좀 입술이라도 좀 바르고 오시지.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영지 씨. 남을 탓할 게 아니야.
2: 제가
1: 우리 영지 씨는 입술도 안 바르고 지금 세수는 했어요 영지 씨 세수?
2: 입술도 바르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아, 지금 이제 보는... 생방 중에 보이는 라디오니까 지금 생각
3: 그 정도면 튼 줄 알아요. 모자는 무슨 투탕카멘이세요.
2: 이게 너무 편한 모자예요 여러분. 여름에 딱 쓰기 좋은 모자. 아, 말도 잘 안 나와요. 죄송해요.
1: 아니 풀티걸이 요즘에 리셋는 풀티걸이요. 축하드립니다.
2: 축하드려요. 아니 저 말고
1: 리셋는 리셋는.
3: 아 그래도
1: 리셋는 러브어택이 지금도 멜론 땡땡 차트에 네. 1등이고요. 네. 그래서 그 무대에 니콜 씨가 섰더라고요.
2: 맞아요. 너무 잘했죠. 너무 예쁘고.
1: 허영지 씨는 왜 안 섰어? 나 영지 씨 기대했는데.
2: 제가 너무 바빴어요.
1: 그래. 근데 영지 씨가 한국에 없었어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너무 또.

0: 뭐 일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니콜 씨를 봐서 너무 반가웠고
1: 그래서 너무 그렇죠. 반가웠고 무대도 너무 예뻤고 저는 이 리센는 친구들하고 사실 만난 적은 없어요. 아. 근데 너무 이쁘지 않아요?
0: 너무 이쁘고 너무 열심히 하고 네.
1: 그 이쁘다는 게 당연히 외적인 것도 있지만

0: 잘해가지고 근데 워낙
1: 아, 아니 그 원곡을 거의 훼손하지 않고 잘 살렸죠. 많이 너무, 바꾸는 네. 경우도 있는데
0: 맞아요. 근데 이제 또 리셋는 친구들의 색으로 또 잘 또 나왔더라고요. 네. 또.
2: 그러니까요.
1: 네. 사실 그 사이에 우리 영지 씨가 싹 들어가서 해도 아, 정말 너무 아, 잘 어울리지. 너무 잘하죠.
0: 아, 영광이죠. 너무 너무 너무 귀여운 친구들입니다.
1: 리셋는 다시 한번 전 뭐 다섯 명을 다 만났지만 진짜, 네. 예,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예. 그리고 우리 최 데뷔 그 드라마가 요즘에 영상이 아, 네. 계속 뜨는데 여러분
2: 네, 맞습니다.
1: 이진혁 최애 데뷔를 치시면 볼 수 있는데 상 그지로 나와. 네, 너무 가슴이 아파. 우리 근데, 진혁 씨 잘생긴 얼굴을 왜 그 그지 중에 상 그지가?
0: 네, 진혁 씨는 왜 이렇게 드라마에서 머리를 길러서 안 보이던지 어. 그지로 네. 나오던지
1: 왜 그런 거예요? 아,
2: 머리를 길러서 안 나온 거는 어. 그 저기 스피리핀 것을
1: 맞아요,
2: 말씀하신
1: 맞아요.
2: 거고
1: 맞아요. 네, 모자 때문에 모자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얼굴이 맞아요. 안 나오고 네. 이번에는 그지로 나와가지고 네. 이진혁인 줄 몰라.
0: 아니 근데 그만큼 소화를 너무 잘하니까 네. 그러니까 왜냐면 어떻게 보면 잘생긴 어떻게 보면 부자 재벌 2세 뭐 이런 느낌도 있잖아요.
1: 아니, 근데 그런 느낌 해주면 좋겠어.
0: 근데 너무 잘해서 이것 네. 이것도 근데 병이에요 언니. 어. 왜냐면 너무 잘해서 그래. 네. 잘하는 병 걸려서 그래.
1: 아유, 정말 이거 그지를 또 그렇게 소화를 잘하니까 다음 역할도 맞아. 또 그지가 어떡하냐. 좋을 것 같아.
2: 이게
0: 그냥 조금 적당해봐.
1: 이게 또 대충 해야 돼요.
2: 대충 해야 되는데 네. 제가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1: 성격이 또
2: 아유. 거기서도 배고프다고 그 삼각김밥 먹는 신이 있거든요. 네.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진짜 거의 맨손으로 뜯어서 먹었어요.
1: 아, 저 동물처럼 늑대 소년처럼.
2: 아니 왜냐면 그 친구가 외국인이에요.
0: 네. 맛있겠다.
2: 외국인이라서 삼각김밥을 뜯는 방법을 몰라요.
3: 아, 그러면 이렇게 뜯지 그냥.
2: 그냥 이렇게 뜯어서 맞아, 맞아. 생밥을 먹었어요.
1: 그렇지.
2: 제가.
1: 그렇지. 그냥 원숭이처럼.
0: 아, 네. 맞아, 맞아.
2: 그런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네.
1: 이게 다 이제 설정된 연기니까 여러분 이제 외국인이라는 설정이 들어가고 네, 해서 네.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최애 데뷔입니다. 제목이 너무 설레잖아.
0: 맞아. 네.
1: 많이 봐주시고요. 러브 119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연애에 대한 고민, 걱정, 의문, 상상, 오해, 한풀이 연애에 관한 것 보내주시면 저희가 읽어드리고 진단도 해드립니다. 첫 번째 사연은 익명을 요청하신 남자분이에요. 공살균 청정기가 선물로 가고요. 어떤 고민인지 함께 읽어드립니다.
2: 제 여자친구는 아이돌을 정말 좋아합니다.
1: 어머어머 어머.
3: 예.
0: 아,
2: 단순히 노래를 듣는 수준이 아니라 팬사인회도 가고 콘서트도 자주 다닙니다. 물론 저도 종종 같이 가고요. 그리고
3: 있잖아, 우리 라이즈가 오늘 일본에서 오리콘이랑 빌보드 재팬 차트 전부 1등 했다? 대박이지. 근데 이러다가 일본 활동만 더 많이 하면 어떡하지? 가까이서 엄청 맨날 보고 싶은데. 아 근데 있잖아, 우리 라이즈가
2: 정말 아이돌 얘기를 몇 시간 동안이나 들어준 적도 있어요. 질투가 안 난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만큼 행복해하니까 좋아하는 사람의 취미를 존중하는 것도 사랑일 테니 이해하려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 여자친구랑 야구장을 갔는데요. 저희 자리 바로 앞이 치어리더 분들 자리였어요. 무대에서 열심히 응원을 하고 자리에 앉아 잠시 쉬는데 정말 날이 더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뒤에서 갖고 있던 부채로 잠깐 부채질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끝난 뒤 팬서비스 차원에서 사진 촬영이 가능하길래 저도 기념사진을 찍었죠. 그런데!
3: 뭐야? 사진은 왜 찍어?
2: 어? 아, 다 찍길래.
3: 어이없다. 사진 찍은 건 진짜 선 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아까도 그래. 부채질? 아니 여자친구는 옆에서 쪄죽어가고 있는데 딴 여자한테 부채질을 해?
2: 아니 그게 아니라 너는 손선풍기 들고 있었잖아.
3: 됐어! 그렇게 좋으면 치어리더가 좋으면 치어리더랑 야구대에 살면 되겠네!
2: 이러면서 씩씩대며 걸어가는 겁니다. 아니 자기는 아이돌 좋다고 자기를 막 가지라 그러고 맨날 아이돌 얘기만 달고 살면서 아 저는 이 정도도 안 되나요? 아 정말 제가 잘못한 건가요? 네?
3: 네
1: 잘못했지.
3: 잘못했지.
1: 이걸 말이라고.
3: 맞아.
2: 아니 진정. 아니 근데 이게 딱 기억에 남는 움짤이 하나
1: 뭐예요?
2: 기억이 나요. 어떤 아저씨분이 이제 치어리더분이 이렇게 종이로 이렇게 부채질 네. 해주시는데 네. 뒤에서 아내분이 이렇게 때려서 가져가는.
1: 그럼 당연하지. 그 아내가 그럼 그게 맞아요. 이건 선 넘었지. 이거는
0: 그럼 혼자 가던가.
1: 그래. 아니 아이돌하고는 우리가 저도 아이돌 좋아하지만 우리가 사적인 관계를 맺으려는 그런 관계가

0: 아니잖아요.
1: 맞아요.
0: 일방적으로 그냥 좋아하는 건데 여기서는 직접적인 약간의 그 이런 사인이 있었잖아. 그분이 일할 때 치어리딩을 할 때 즐겼어야 돼 그냥.
2: 그렇지. 그랬으면 우리도 막
0: 괜찮아.
2: 그냥 한다.
0: 근데 네. 앉아서 쉬는데 부채질을 해준다?
2: 그치?
0: 이거는 저는 이게, 아니라고 봐. 상호작용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어요. 그.
3: 이게
0: 어,
3: 충분히 어. 남녀를 바꿔도 문제거든요.
0: 당연하죠. 네.
3: 남녀를 아니, 바꿔도
2: 봐봐요.
3: 문제고.
2: 우리 라이드 친구 쉬고 있을 때 우리가 부채질을 해줍니까? 그러지 않죠.
3: 매니저가 아니니까.
0: 그럼 아니, 그리고 우리는 안 1분 반 2분 있으면 바로바로 자리 이동을 해야 되잖아.
2: 맞아요.
0: 2분 지나면 자리 이동할게요. 1분 반에 자리 이동할게요. 우리는 이러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상호작용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3: 그렇죠.
0: 한정은님 주셨습니다.
3: 연예인은 2D랑 다르지 않아요. 그들은 내 존재도 모른다고요.
0: 그러니까 맞아. 내가 예를 들면 TV에서 예, 뭐 누구를 막 좋아해. 그래도 이제 그들은 날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좀 다른 거지.
2: 아 TV 속으로 보니까.
0: 그렇지, 그렇지.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팬사를 간다고 해도 예, 우리는 그렇게 상호작용이 일어날 일이 없잖아 아이돌은.
2: 이건 진짜 나 잘못한 건가요? 네.
0: 네, 잘못하셨습니다. 네. 오늘 문자 주제는요. 나는 되고 너는 안 돼 받아보겠습니다. 나는 되고 너는 안 돼. 옛날에 태양 씨 가사 중에.
3: 내가 바람펴도
2: 너는 절대
0: 비지 마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거예요,
3: 웨딩
0: 여러분.
3: 드레스.
0: 그렇죠. 나는 되고 너는 안 돼. 되는 걸 보내주세요. 예를 들면, 야 나는 남사친 되고 너는 여사친 어머! 안 돼. 이런
2: 그런 거.
0: 거. 그다음에 나는 술 먹어도 되는데 너는 안 될지 이거 어. 보내주시면 됩니다.
2: 난 술 마셔도 되는데 넌 12시쯤 들어가.
0: 그렇지.
2: 술 마시대.
0: 그런 거. 네. 이런 거 보내주시면 돼요.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너는 되고 나는 안 되는 이런 상황들 겪으신 거 경험담을 보내주세요. 안신해. 왜 그래.

0: 안신의 왜 그래 이어드렸습니다. 나는 되고 너는 안 돼. 여러분의 경험담을 지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김혜정님.
1: 전 남친이 자기는 해외여행 친구들이랑 가면서 저는 국내 여행조차도 친구들이랑 가면 위험하다고 안 된다고 열을 내면서 아이고. 자기랑 헤어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헤어지고 갔어요.
0: 헤어지고 갔어요. 그래.
1: 야, 이거는 완전 내로남불이네요.
2: 이건 심하네요.
1: 맞아. 왜 안 돼?
2: 이건 왜 안 되지?
0: 추은주님.
2: 나는 타투해도 되는데 너는 안 돼 하던 전 남친. 도대체 왜?
0: 그래. 왜 너는 되고 나는 왜 안 되는 거야? 예.
1: 둘 다 하지 말던 거.
0: 그러니까. 진짜. 맞아.
2: 타투는 좀. 네.
0: 이현진님.
1: 나는 여사친이랑 밤늦게 통화해도 되는데 너는 안 돼. 를 들어봤어요. 오.
0: 그러니까 이게 맞네. 내로남불 많아요.
1: 예. 저거는 뭐야. 저건 제정신에 말한 게 아닌 것 같은데.
0: 술을 한 잔 거하게 하셨나? 예. 7355님.
2: 제 와이프는 술을 안 마셔서 낮에 친구들 만나고 놀고 오는데 저는 술을 마셔서 저녁에 나가거든요. 네. 근데 저녁에 친구들 만나지 말래요. 자기처럼 점심에 나가 놀다 오래요. 남자끼리 낮에 뭐 할까요?
1: 커피숍 가세요. 커피숍 가세요.
0: 아니 그러면 낮부터 맥주하고 소주 드시는 분들 많던데.
2: 낮술.
0: 예, 낮술 많던데. 예.
1: 그쵸. 근데 사실은 낮부터. 술은 좀 저녁에 먹긴 하니까 네. 이거는 네네. 아니면 뭐 정말 뭐 낮에 집안일을 하신다든지 그리고 내가 저녁에 나갈게 뭐 이렇게 하셔도 될 것 같은데.
0: 집안일을 좀 하는 걸로. 네. 예. 1960님.
1: 우리 남편은 자기는 매년 연말에 여자 동창도 섞여있는 시골 초등학교 동창회 1박 2일 모임을 가면서 예. 저는 절대 안 된대요. 자기가 다녀보니까 더 안 된다는데 이거 궤변 아닌가요?
0: 궤변이네.
2: 아, 네. 뭘 걱정하시는지는 알겠네요.
0: 알겠지만 상대가 입장이 바뀌어도 똑같지. 이게 뭐 남녀라고 뭐 다를 수가 있나.
1: 다들 네. 왜 그러세요?
0: 초등학교 동창회 뭐 고등학교 동창회 이거를 유독 좀 예민하게 싫어하는 커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싫어하면 못 가는 건데 못 가면 똑같이 못 가는 거지.
1: 맞아요.
0: 이런 거죠 뭐.
1: 맞아요.
0: 9909님.
2: 아내는 금요일 밤이 되면 성시경 오빠 나왔다고 TV 앞으로 갑니다. 저는 채널 돌리다가 TV에 여자 아이돌 나오면 1초를 넘길 못 봅니다. 눈치 보여요. 나도 에스파 좋아하고 뉴진스 좋아하고 리센느 좋아하는데 왜 못 봐?
1: 춤을 같이 춤춘다고 본다 하세요.
0: 그래.
1: 춤을 요즘 배운다고.
0: 아니면 운동을 하면서 보세요. 같이 뛰어.
1: 맞아. 같이 좀 뛰면서.
2: 맞아요. 블랙핑크 뛰어트러는 거죠.
0: 그렇지.
1: 아. 맞아요. 맞아요.
0: 6381님.
1: 남편이 자주 가는 술집이 있는데 네. 거기 사장님이랑 누나 동생 하면서 지내는 거예요.
0: 술집 사장님이랑
1: 가게 문 닫고 술도 마시고 늦게 오고 그래서 가지 말라고 싸우다가 결국엔 나도 나가서 단골 술집 만들어서 네. 거기 사장님이랑 오빠 동생 지내야겠다고 하니까 펄쩍 뛰더라고요. 네. 아 지는 되고 난 안 되고
0: 그치.
1: 결국엔 둘 다 안 하기로 했습니다.
0: 그래
1: 이게 맞죠.
0: 맞아. 그래서 내가 싫으면 남도 싫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같이 하든지
1: 맞아요.
0: 아니면 같이 안 하든지.
1: 아니면 같이 거기 술집을 가든지. 같이
0: 그치, 그치, 같이 가든지. 김옥란님.
2: 여보, 난 애들 혼낼 수 있어. 근데 자기는 애들 혼내지 마. 애들 자존감 떨어져.
0: 야 이게 최고다. 야 이분께 선물 갑니다. 야 이분은 당당히 얘기했을 것 같아. 당당히 나만 혼낼 수 있어. 우리 애들은
1: 애들 자존감 떨어지잖아. 이렇게
2: 이건 그렇구나. 그러니까
1: 남편분 자존감
0: 확 떨어지네. 확 떨어져. 이순복님.
2: 앞에 여자분께서 뭘 떨어뜨려서 주워드렸는데 웃으시며 감사하다길래 저도 웃으면 괜찮다 했거든요. 네. 근데 그거 가지고 아내가 하루 종일 흉내를 내더군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자기는 카페 가서도 커피 받을 때 웃으면서 왜 그런 걸까요?
1: 아, 그러니까 카페 가면서도 이제 커피 받을 때 이렇게
0: 네.
1: 웃으시면서 네, 웃으시면서 받아놓고 그치. 왜 내가 이렇게 한 거는 그러냐.
0: 그러니까 그러냐.
1: 이거는 뭐 약간 사랑싸움이네. 귀여운
2: 네,
1: 약간 질투?
2: 귀엽네요.
1: 귀여운 네, 질투시네요.
0: 질투. 그러니까. 1254님
1: 연애할 때 다이어트 강요.
0: 어머.
1: 같이 살이 조금 쪘는데 자기는 남자라 괜찮고 나는 여자니까 다이어트 하라고.
0: 말도 안 돼.
1: 나쁜 놈.
2: 야 이거는 말도 안 이거는 돼. 심하다.
1: 와. 이거는 예, 우리 이거는 다 같이 나서서 어떻게
0: 1254님께 선물 가고요. 잠시 후 4부 이어집니다.

0: 니 12시에 뭐래? 점심 때리고 잠 솔솔 와. 그땐 12시엔 주현영 들어야 돼. 지금 당장 창문 대신 귀때기 열어.
1: 행복한 오후의 시작, 12시엔 주현영입니다.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CL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2: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1: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2: CL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0: 국내 최초 동물복지닭고기 참크래.
1: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2: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모르는 사람에게 고마웠던 순간 있나요?
1: 저는 앞에 먼저 간 사람이 문을 잡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지만 배려해서 문을 잡아주는 모습이 되게 보기 좋고 고마운 것 같아요.
2: 배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가려고 택시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줄이 좀 길어서 힘들더라고요. 그때 제 앞에 계시던 분이 힘들어 보인다고 먼저 타시겠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 너무 아파서 기다리기 힘들었는데 정말 감사했어요.
0: 나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겐 오래도록 고마운 순간으로 기억되기도 합니다. 더운 날씨에 쉽게 지치기 쉬운 요즘, 조금만 여유를 갖고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 나눠보면 어떨까요?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은 SBS와 함께합니다. 리포터 이재한이었습니다. 박소연의

0: 박소연의 Love Game. 박소현의 러브게임 러브119 허영지 이진혁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Yeah. 박지원님 주셨어요.
1: 너는 내 핸드폰 문자나 깨톡 사진첩 다 보면서 너는 왜, 나는 왜 안 되니? 아우와 이건
0: 와 그런 또 이런 게 있구나.
2: 아 이거 근데 귀찮아서 어떻게 봐요 서로.
0: 그러니까 근데 이제 뭐 본인은 궁금하니까 다 보고 상대한테는 너 못 봐 이렇게 하는 거죠. 5928님
3: 와이프가 자긴 친구 집에서 외박해도 되는데 전 외박이 안 된대요. 왜? 아니 나도 친구랑 술 먹고 싶다니까.
1: 근데 이거는 이해해 줄 수 있지 않나요?
3: 야, 그쵸. 이거는 친구 집인데.
1: 친구 집인데. 네,
3: 맞아요.
0: 그러면 나도 외박하게 해줘야지.
3: 그쵸. 두 분이 같이 나가면 되네요.
0: 그럼.
3: 네.
0: 같은 날.
3: 그러니까요.
0: 이미정님.
4: 신랑은 에어컨 함부로 틀면 안 되지만 나는 마음대로 틀 거야.
3: 귀여워. 귀엽다. 이건 귀여워요.
4: 귀엽다. 귀엽다.
3: 이런 건 귀여워. 이런 거는 많이 보내주셔도 돼요.
4: 그럼요.
3: 네, 맞아요. 안 되나요?
4: 아, 좋죠.
0: 1244님.
5: 에구구 행복한 관심들. 20년 산 나는 남사친이랑 술 먹고 12시가 넘어가도 남편이 아무 관심 없슈.
0: 그래, 20년씩 살았으면 의리로 그럼.
3: 이건 그리고 믿음이죠. 그냥.
1: 그래. 믿음이죠. 네,
0: 믿음과 의리를 우리가 어떻게 따라갑니까?
3: 맞아요.
0: 이제 믿음과 의리가 생기기 전에 이렇게 이제 투닥투닥 하는 거지.
3: 맞아요. 다 그 전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0: 그렇죠. 네. 자, 러블리고 이번에는 짧은 고민들, 예, 사랑 고민 재빨리 참견해 드리겠습니다. 로켓 상담 OX 참견.

0: 빠밤. 여자분이에요. 회사 구내식당에서 점심 먹고 커피 마시고 있는데 회사 선배가 이어폰을 귀에 꽂아주면서 노래 좋다며 들어보라고 하는 겁니다. 순간 심쿵했어요. 근데 이거 플러팅인가요? 플러팅이다 하면 오 아니면 X를 외쳐주세요. 하나 둘 셋
1: X.
0: 자, 남자분입니다. 사내 비밀 연애 중인데요. 여자친구가 저를 위해 커피나 간식을 줄 때마다 저만 주면 티나니까 다른 동료들 것도 같이 사다 주거든요. 근데 그 동료가 글쎄 아무래도 저 친구 날 좋아하는 것 같아. 아하,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떡할까요? 사내 연애 밝힐까요? 말까요? 밝혀라 하면 오, 그냥 넘어가라 하면 X를 외쳐주세요. 하나 둘 셋
2: X.
0: 남자분입니다. 전 여친이 자꾸만 한 번만 만나자는데 어떡하죠? 전 여친이 시간 없다니까 10분이면 된답니다. 그러니 또 더 궁금하네요. 한번 만나봐라 하면 오, 말하라 하면 X를 외쳐주세요. 하나 둘 셋
1: X. 아, 왜 마지막 거부터 얘기를 할까요?
0: 네네.
1: 이거는 돈 빌려달라고 할 가능성이 큽니다.
0: 아니면 보험 들어달라고?
2: 뭔가
0: 아무래도
1: 둘 사이에 대한 게 절대 아니에요.
3: 뭔가 둘 사이에 대한 이야기 아닌 것 같아요.
0: 아니 왜 그렇냐면 10분이면 된다. 맞아, 그러면 10분이면... 전화로 얘기할 수 있거든요.
1: 맞아.
0: 10분이면 되니까. 근데 이걸 굳이 나오라는 건 사인을 받아야 되는
1: 거예요. 맞아. 그리고 용건이 그러니까 정확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3: 담보 같은.
1: 응. 예를 들면 시간이 10분이면 돼 이게 말이 돼요. 사실은 새로 시작하고 싶은데 만약에 너랑 꼭 만나서 얘기했는데 근데 10분이면 돼 이렇게 말하면 사실은
0: 다시 시작하는
1: 그게 아니라 만나서 목적. 봐봐 내가 진짜 딱 내가 10분밖에 안 줬으니까 딱 말. 나 지금 사실 돈이 필요한데 돈 꿀 사람이 너밖에 없어. 한 번만 빌려줘. 한 번만 더 줘. 제발 이렇게 하려고 하는
3: 그렇구나.
1: 거.
0: 아니 진혁 씨는 어떤 부분에서
1: 아름다운 걸 생각하셨죠?
3: 네. 아니 아름다운 거보다 뭔가 큰일이 난 것 같아서 뭔가.
0: 아, 그러면 전화로 얘기를 하지.
1: 아 그러니까 큰일을 근데 왜 전 남친한테 왜?
3: 아 근데 돈 빌리는 것도 사실 전화로 해도 되지 않나요?
0: 그러면,
1: 아 근데 그쵸. 이제
0: 아, 보험이라니까.
1: 네. 근데 이제 이것도 제가 너튜브에서 이런 사연이 있었어가지고 봤었어요.
0: 네네.
1: 계속 아니 전 남친이 이렇게까지 만나자고 합니다. 이게 왜 이러는 걸까? 정말 네. 근데 계속 전화로 하자니까 모르겠다 그래서 대신 좀 해주세요 이러고 대신 이렇게 막 연락을 해봤더니 결국에는 아 너가 너무 보고 싶어서 막 이러다가 마지막에는 돈. 그래 딱 말할게 나 돈이 필요한 돈 좀 빌려주라 이렇게
0: 그래. 근데 그게 제일 큰일일 수도 있어 돈 빌리는 게 뭐 이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진영 씨 약간 이해됐죠.
3: 네.
0: 근데 요거는 뭐 예, OX 의견이 갈렸고
1: 맞아요.
0: 이 구내식당에서 아까 이어폰 끼워주는 거 그거는 예를 들면 뭐 이게 이제 두 분이 OX가 갈려가지고 아니 라붐이야 뭐야 옛날에 나
3: 저도 그 생각했어요.
0: 라붐인 줄 알고 아, 그 영화 알아요?
1: 네네.
0: 근데 이게 만약에 뭐 회사에서 이게 필요한 업무에 관련된 거면은 이게 플러팅이 아니지만 이 음악을 들려주면 플러팅 아니에요?
1: 그러니까 저는 근데 그냥 이 행동 자체가 엥? 이렇게 느낄 것 같은 거예요. 네. 뭔가 내가 당했다고 생각했을 때 그래서 플러팅을 안 받아들일 것 같아가지고 그냥 아 이거는 플러팅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나는 누가 이렇게 하면 근데 뭐야 이렇게 할 것 같아.
3: 그건 진짜
1: 그래.
3: 누나다.
1: 네.
3: 아니 근데 저는
0: 근데 이제 이분이 심쿵했다 그러는 게 포인트예요.
3: 네, 심쿵했다고 해서 그런 거니까. 근데
1: 네, 너무 사실 저만 생각했네요. 죄송해요.
3: 아니 아니요. 근데 이게 저도 사실 웃기긴 하거든요.
1: 네. 너무 웃기잖아.
3: 웃기잖아요.
1: 왜냐 봐봐 귀에 꼈는데 근데 심지어 귀가 막 귀 구멍이 조금 조그마신 분이어가지고 튕겨 나가. 아, 근데 너무
0: 아니면
3: 디테일하다 디테일하다.
0: 네, 네. 이런 헤드폰 이런 헤드폰으로 껴줬겠죠.
3: 아, 라붐이에요?
0: 귓구녕까지 들어가지 않게 이렇게
1: 그냥 딱. 그것도 너무 오글거려요.
0: 딱 틀었는데. 아, 근데 그런 음악 안 나올 것 같아. 팔랑기 팔랑기 레드 이거 나올 것 같아.
3: 이 노래 좋다. 팔랑기
0: 레드 이거 눈치나 살피기 레드 이거 나올 수도 있어.
1: 봐봐 이성원님이 이어폰 찝찝할 것 같은데 남의 거.
3: 아, 이것도 이렇게 사람마다 또 다르니까.
0: 그래서 여러분. 귀에다 꽂는 거 꽂아주시면 안 되고 이 넓은 거를
1: 그러니까 헤드폰은
0: 돼.
1: 오케이.
0: 왜냐면 네. 그래야 씌우기도 편하고 나중에 빼기도 편하고.
1: 아 그냥 자기 거 알아서 끼세요.
0: 그러니까.
3: 근데 여기에 OX는 플러팅이다 아니다를 따진 거라서
0: 맞아요.
3: 저는 이 남자가 플러팅을 한 건 맞아요.
0: 아, 한 건 맞아요?
3: 네, 한 건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웃기고 이게 솔직히 상황상 누가 이걸 이렇게 껴서 줘요. 말이
0: 그치.
3: 너무 웃기잖아요.
0: 그래,
3: 하지만
0: 그래.
3: 심쿵을 하셨고 심쿵을 했지만
0: 네. 플러팅이다.
3: 플러팅은 맞다.
1: 자,
3: 시도를
1: 그러면,
3: 했다.
1: 네, 그럼 플러팅입니다.
0: 이러, 플러팅으로 네. 합시다. 네.
1: 한번 잘 좀 해 나가서 네. 이제 러브 네. 스토리로 좀
0: 올려주세요.
1: 네,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0: 맞아. 그래서 러브 스토리 노래가 나갈 거예요. 수란과 크러쉬가 함께합니다. 러브 스토리.

0: 러브 스토리 피처링 크러쉬였고요. 수란의 러브 스토리였습니다. 다음 사연 역시 익명을 요청한 여자분의 사랑 고민인데요. 함께 읽어드립니다.
1: 지난 주말 소개팅을 했습니다. 차를 마시고 저녁을 먹고 내내 분위기 좋았어요. 성격도 잘 맞았고 외모도 제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렇게 밥을 다 먹고 나왔는데 비가 오고 있더라고요. 아, 우산 있으세요? 전 있긴 한데.
2: 아, 전 안 챙기고 나왔네요.
1: 그럼 같이 써요. 그렇게 제 우산을 같이 쓰고 걸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렇게 되면 남자가 대신 우산을 들어주지 않나요? 그게 무거워서가 아니라요. 키 차이가 있으니까. 근데 이 남자는 그럴 생각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제가 낑낑대며 팔을 높게 치켜세우고는 씌워줬죠. 여기서 다가 아닙니다. 갑자기 저기서 자동차가 달려오는데
2: 괜찮아요?
1: 세상에, 이 남자 제 옆으로 숨더니 그 물벼락 저만 다 맞은 거 있죠?
0: 오호.
1: 그리고는 밤에 연락이 왔습니다.
2: 오늘 정말 즐거웠습니다. 다음엔 언제 만날까요?
1: 너는 즐거웠겠지. 비도 안 맞고. 저 어떡해요? 이 애프터 나가요 말아요? 아니, 이런 남자 만나도 괜찮을까요?
0: No.

0: 1077 50원 유료 문자로 여러분 나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유와 함께 좀 보내주세요. 이제 이런 분들이 계시죠. 이게 네. 약간 센스의 문제인데 왜냐하면 우산은 누가 들어도 상관이 없는데 이왕이면 큰 사람이 보통은 들죠.
1: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진짜 무거워서가 아니라 키 그치, 차이 그치. 때문에. 네.
2: 저는 분명 닿거든요. 그 이제 우산 살이라고 하잖아요. 네. 거기 무조건 닿거든요.
0: 그래서 남자들이 보통 이제 키가 더 크니까 드는데 이제 요럴 게 이제 센스인데 이제 근데 또 생각해 보면 봐봐. 앞서서 성격도 잘 맞았대죠. 그리고 외모도 자기 스타일이잖아. 그럼 우리가 남자나 여성을 볼 때 제일 최고 조건이 뭡니까? 성격 봐야 되고 외모 보는 분들이 많은데
1: 맞아요.
0: 이거 두 개가 지금 오케이가 낫단 말이에요. 근데
1: 그러면 한 번 더 만나는 거 어때요?
0: 한 번
1: 애프터까지는 애프터까지는 한 번
0: 만나봐요.
1: 네, 왜냐면 한 번 만났잖아요. 그리고 사실 오히려 저는 애프터에서 이 사건을 재밌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저는 그날 물벼락 다 맞은 거 아세요? 막 그치. 이러면서 약간 이렇게 조금 맞아. 재밌게. 그래서 그날 왜 그러셨어요? 막 그치, 이러면서 약간 그치. 이렇게 하면 그 남자분이 분명히
0: 리액션이
1: 어떤
0: 있겠죠.
1: 네, 리액션이 있을 거예요. 막 뭐 자기가 뭐 너무 사실은 반해서 뚝딱해서 그랬다는 등.
0: 그럴 수도 있지.
1: 아니면 거기서 만약에 그게 뭐가 잘못된 거죠? 이러면 이제 도망치시면 돼요. 도망쳐.
0: 그때는 네. 0752님
2: 막내네 집에서 막내야.
0: 김지윤님
1: 비서로 착각했나?
0: 이은주님
2: 남자분이 모쏠이신가요?
0: 아하, 문미영님
1: 꼭 우리 남편 같네요. 나가지 마요.
0: 아이고야. 원성님
2: 이거 보세요. 외모가 다가 아니라니까. 아니 뭘 고민해요. 당연히 안 나가야지.
0: 0027님
1: 가르쳐서 될 일이 아니에요. 나가지 마세요.
0: 아 그렇구나. 야. 나는 사실 가르치면 된다 생각하는데 왜냐면 요 정도 센스는 매번 일러주면
1: 근데
0: 사람 하나 키운다 생각하고
1: 언니는 그게
0: 아니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 많은 분들이 가르쳐서 될 일은 아니다. 센스는 타고난다 막 이런 거를 많이 주셔서
1: 이게 두 개가 지금 나뉘었잖아요. 그럴 네. 거면 진짜 제 방법이 맞지 않아요? 일단은
2: 그쵸, 나가시고, 일단 나가시고
1: 애프터까지 같이 함께 하시고
0: 얘기를 해요.
1: 오히려 그걸 얘기를 하셔 대신 무조건 얘기를 하셔야 돼요. 저 사실은 그날 이렇게 물벼락도 맞고 약간 이래서가 조금 당황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 이제 리액션을 보고 그쵸. 판단하셔도 늦지 않다.
0: 리액션을 보고 다시 또 저희한테 글을 주세요. 0321님
2: 넙! 절대 나가지 마세요. 사람 절대 안 바뀝니다. 저희 신랑 첫 만남에 식사하러 가서 자기 물컵, 자기 수저, 젓가락만 챙기길래 그럴 수 있지 했지만 연애 3년, 결혼 12년 차이지만 여전히 지 것만 챙깁니다.
1: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 이렇게 서운해하시는 분은 만나면 안 되는 거고
0: 그래, 이거를 그냥 해준다.
1: 저런 사람이면 저런 사람이지 하면 만날 수 있는 거예요.
0: 그래, 그래.
1: 그냥 거기서 이제 나뉩니다.
0: 맞아. 근데 이제 그거는 본인밖에 판단을 못하니까.
1: 맞아요. 0321님도 참고 잘 그래 저런 사람이지 하고 만나고는 계신 거예요.
0: 아니 그쵸. 그래서 결혼 12년 차까지 맞아요. 본인이 근데 이거 나쁘지 않아. 숟가락을 자기 거 놓고 자기 거 놓고 이거 뭐가 나빠요. 아유, 괜찮지.
1: 맞아요, 맞아요.
0: 그 정도는.
1: 그럼요. 그쵸, 맞아요.
0: 이성민님
1: 나가요. 한 번만 더 나가봐요. 이 사람 일부러 그랬을 것 같아요.
0: 일부러 그런 건 그건 정말 사이코패스 아니에요?
2: 너무 잠시만요.
1: 네, 맞아요. 제가 맞아요. 제가
2: 네. 잠시만.
1: 진짜 제가 요즘에 사이코패스 이제 프로그램을 그쵸, 하고 그쵸. 있는데
0: 그래, 무서워.
1: 성민님도 한번 테스트를 한번.
0: 아니 왜냐면 일부러 그랬다는 게 왜 일부러
1: 그러니까 왜 그랬는지
2: 사연 한 번만 보내주십시오.
1: 그러니까
0: 왜 일부러 그랬는지 예 그 디테일한 그 심리 한번 보내주세요. 이성민님, 박재훈님.
2: 아마도 그분 연애를 안 해본 듯.
1: 그래 이럴 수 있어요.
2: 순수한 것 같아요.
0: 뚝딱이.
2: 그러니까 한 번 더 기회를.
0: 그래 약간 너무 당황 아니면 이분이 너무 예뻐서 그럴 수 있어. 사람이 그러니까. 너무 상대가 이쁘면은 우산을 내가 들었는지 네가 들었는지 기억도 못할 수 있어요.
1: 맞아요.
0: 그러니까 그렇게 좀 생각 한번 해보시고. 예, 노래 듣고 옵니다. 유승우 예뻐서.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2: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네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숙면연구 35년. 흡표의 기술은 한판의 기술. 구들장과 황토판에 한약재까지. 한판으로 착. 흑침대에 흑표가 붙으면 잠의 기술이 달라집니다.
5: 이러니 잠이 안 올 수 있나.
6: 화사도 찾는 유산균은 CJ 유산균이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니까 장 건강, 피부 건강, 다이어트까지. 이제 원하는 기능성 유산균을 선택해 바이오. CJ 바이오코어. 건강기능식품 적절한 운동, 식이조절과 함께 섭취하세요.
7: 박서현의 러브게임에서 드리는 상품입니다.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맛있게 매운 실비김치, 맛과 건강을 한 번에 식사 후 한 병 혈당차 히핏, 한방비건 AWE에서 5초속잠 주름개선 선물세트, 미국 프리미엄 레스토닉 침대에서 아르망디 매트리스, 진짜 치맥 전문점 전설의 치킨에서 치킨 교환권, 주방 안심솔루션 자연그램에서 과일채소 세정제, 유럽산 명품 템포티슈에서 한 칸만 딱 5겹 롤 휴지, 똑똑한 제로웰 에어닥터에서 세균 잡는 공기청정기, 발냄새의 근본 토키퍼에서 구리이온 향균 패드, 데일리 웰리스 루틴 홀베리에서 유기농 레몬즙 세트, 한국 블루베리 의무자 조금에서 프리미엄 블루베리 생과, 서울우유에서 고품격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0: 푸딩, 나를 위한 웰리스 카키자에서 로즈원이 리추얼 세트, 해남군 직영 쇼핑몰 해남미소에서 땅끝 햇살 수쌀, 글로벌 뷰티 브랜드 실크넷에서 고주파 홈 디바이스, 에몬스에서 리클라이너 소파를 드립니다.
1: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8시부터는 웬디의 영스트리트가 방송됩니다.
0: 박서현의 러브게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성민님.
2: 아까 그 해명을 주셨네요.
0: 해명 주셨어요.
3: 이래도 날 좋아해주나? 뭐 이런? 아, 미안합니다. 그냥 제가 더위를 먹었나 봅니다.
2: 네, 좀 많이 더위를 많이 드셨나 보다. 폭식하셨나 보네. 그렇죠?
0: 여러분도 냉방병 조심하셔야 됩니다.
2: 그러니까요.
0: 야, 오늘 초복이었는데 혹시 삼계탕 드셨어요?
2: 저는 닭가슴살 볶음밥을 먹었어요.
3: 저는 이제 닭가슴살이랑 단호박 먹었어요.
0: 단호박.
2: 축하드려요.
0: 그래, 이런 보양식 여러분 좀 챙겨서 드셔야 돼요.
3: 보양식 맞나요?
2: 맞아요. 맞죠.
0: 그럼요. 건강하죠. 건강하게. 왜냐면 네. 이거를 또 챙겨 드신 분하고 안 드신 분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3: 맞아요.
0: 예.
3: 맞아요.
0: 오늘 못 드시면 내일이라도 여러분 꼭 좀 챙겨서 드세요. 드시고요. 네. 허영지
2: 너무 덕분에 네, 오랜만에 또 듣습니다. 감사합니다. 러브게임.
0: 허영지씨 솔로곡입니다. 여러분 L-O-V-E. 네, 보는 라디오 진행되기 때문에 영지씨가 춤이 기억이 나면 아마 쳐드릴텐데 지금 딱 보니까 기억이 안나네. 기억이 안나. 미안합니다. 여러분 하여튼 또 보는 라디오 봐주세요. 예, 다음주에 풀메하고 만나요. 안녕,
3: 안녕!

0: 모든 인쇄 가능한
1: 성원 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성원 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1: 성원 에드피아.
3: 하이 올리디아.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지극히 나답게, 지극히 자연스럽게,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4: 의료기기 광고 심의 필.
5: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세상에서 가장 평범한 남자가 딸을 찾기 위해
1: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남자가 되는
2: 아빠 유니버스 액션 드라마
0: SBS 금토 드라마 김부장은 매주 금토 밤 9시 50분 SBS에서 만나요.
3: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세라하임.
4: 니 12시에 말해. 점심 때리고 잠 솔솔 와. 그땐 12시엔 주현영 들러야 돼. 지금 당장 창문 대신 귀때기 열어.
5: 행복한 오후의 시작 12시엔 주현영입니다.
6: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7: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6: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7: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6: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7: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6: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8: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9: 샤브샤브 봄담아, 샤브샤브 봄담아,
8: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담아 건강한 한 끼 샤브샤브 봄담아에서 정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초복입니다. 더운 여름을 잘 보내기 위해 기력을 보충하는 날인데요. 영스 가족들은 다들 맛있는 거 드셨나요?

0: 이렇게 영양을 보충할 때 지금 나에게 부족한 것을 우선으로 해주면 좋은데요. 마음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부족한 것부터 채워 넣어주면 좋잖아요. 영스 가족들의 마음은 어떤가요? 혹시 여유, 느슨함 등이 모자란 것 같다면 영스가 충전시켜 드릴게요. 완소들의 마음 보양식. 여기는 영스트리트, 저는 웬디입니다.
1: 와, 여름이다! 막 이래.

2016년 7월 15일 수요일 웬디의 영스트리트 첫 곡은 이재훈 피처링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오아시스였습니다. 오늘이 초복입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가 초복 파업도 했고 초복 관련 랩스도 했는데 저는 계란 먹었는데 닭이랑 좀 관련이 있으니까 먹었다고 할 수 있지 않나요? 아, 뭐 반 정도는 챙겨 먹었다? 반의 반? 근데 아직 제대로 뭐 지금 챙겨 먹은 게 없어서 저는 항상 라디오 끝나고 먹거든요. 그래서 오늘 일정들이 계속 있었어가지고 끝나고 먹을 수 있다면 초복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470님께서 저희는 닭강정과 초계국수 해먹었어요. 요즘에 밀키트가 너무 잘 나와서 초계국수 뚝딱 완성. 너무 맛있네요. 웬디의 보양식은 무엇인가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저도 약간 어제 말한 뭐 삼계탕이나 장어구이 뭐 이런 거 있으면 너무 좋겠죠. 좋겠다. 맛있겠다. 근데 닭강정 맛있겠네요. 치킨 이런 거. 오늘도 치킨이랑 닭강정 시켜드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5587님 고문입니다. 퇴근길 치킨 사가요. 그러니까 치킨도 뭐 초복에 뭐 드시고 와우 치킨 사가요 하고서 치킨을 구매하신 거. 어머 다 닭다리인가? 뭐야 콤보 시킨 거 뭐 닭다리만 나오신 걸 시키셨나 봐. 맛있겠다. 어머 그 심지어 아끼는 것 같아. 조수석에 놓고 가셔가지고. 예. 아 맛있겠다. 8973님 초복이라 삼계탕 파는데 오늘 닭이 된 것 같네요. 오늘 하루 진짜 정신없이 계속 삼계탕만 파셨을 것 같아. 판매하고 포장하고 그쵸? 6673님 주방에서 일하는 저는 더위를 먹고 초복에 몸보신을 링겔로 했어요. 야외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저처럼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 더위 조심하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요새 날씨 막 미친 듯이 더웠다가도 비도 오고 그쳤다가 막 덥고 막 이러니까 너무너무 고생하셨고요. 제가 또 생각하는 마음에 선물로 커피와 디저트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신혜영님 오늘 초복이라서 삼계탕도 먹고 무엇보다 처음으로 청취율 조사도 했어요. 회사로 전화가 왔는데 청취율 조사 전화인 거 있죠? 완전 럭키비키 완소 인증했어요. 022056 신기반기 기분 최고였어요. 기분 최고였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인증 문자 또 이렇게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웬디의 영스트리트라고 외쳐주시고 또 말씀해주셔서 다시 한번 또 감사드립니다. 네.

0: 우리 박진형님께서 완디 빙고 세 줄 축하해요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 맞습니다 여러분. 네, 운명의 빙고판 저희가 세 줄을 완성했습니다. 보이시나요? 하나, 둘, 셋. 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이렇게 빙고 세 줄이 완성됐기 때문에 아 나 너무 기분 좋잖아. 이렇게 또 청취율 조사 기간 동안 우리 참여해주신 완수 여러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 제가 준비한 선물 그리고 우리 또 멋진 고정 게스트분들이 준비한 선물 등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호! 그리고 이렇게 또 청취율 조사 방금처럼 인증해주신 분들 중에서도 우리 또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릴 거니까요. 근데 아직 조사가 끝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까지 여러분들 힘써주시고 응원해주시고 애써주시고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아우 기분이 좋네요. 네, 아우 세 줄 몰랐잖아. 그럼 공지부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29일에 개봉 예정인 액션 블록버스터 영화 스파이더맨 브랜뉴 데이 예매권을 드립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방송에 참여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드릴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이제 오늘의 영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부와 3부에서는요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시간 메이드 바이 영수 메바 영이 열립니다. 오늘은 왕해결 킹키씨와 둘이 열심히 고민을 해결해보도록 할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1부에서는 영스 가족들과 일상을 나누는 시간 Talk to me. 오늘은 소개된 모든 분들에게 달달한 푸딩 세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맛있는 저녁을 먹고 후식이 필요한 분들, 오늘 너무 힘들어서 달달한 간식이 간절한 분들 얼른 사연 보내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에 무료고요.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스팡팡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벨리미트.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2: 안녕하세요. 코엘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엘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엘메디, 튼튼하게 코엘메디, 오래오래 코엘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엘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엘메디. 코엘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3: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4: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3: 비다샵
4: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3: 비다이렉트샵
4: 믿을 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3: SK 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 샵.
5: 소시지 베이커리 오딸 탱글탱글 소시지 오팜. 우리 가족 밥도둑은 오팜. 탄력적인 맛과 향 오팜. 캠핑에도
6: 든든하게
5: 집에서도
7: 간편하게
5: 소시지 베이커리 오딸.
7: 감탄사를 부르는 스테디셀러 햄 오팜. 오늘 오딸
5: 오딸.

0: 신선하고 맛있는 가마치.
1: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가마치. 가마치 통닭. 복날에도 가마치 통닭.
2: 얼음 정수기 더 M. 세 가지 얼음 사이즈를 쾌속 재빙으로 시원시원하게. 얼음 정수기 부피 기준 국내 최소 사이즈로 공간도 시원시원하게. 많이 쓰는 기능도 한눈에 시원시원하게. 더 M. 얼음 정수기.

0: 장 건강, 피부 건강, 다이어트까지 이제 원하는 기능성 유산균을 선택해 바이오 CJ 바이오코어 건강기능식품 적절한 운동, 식이조절과 함께 섭취하세요.
1: 여러분은 지금 화로보이스 박지연이 애정하는 웬디의 영스트리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일 밤 8시 파워 FM 놀러오세요.
2: 01로 시작되는 청취율 조사 전화엔 웬디의 영스트리트
1: 사랑해요. 많이 들으실 거죠?

알고 싶고 더 듣고 싶은 완소들의 이야기 Talk to me. 5250님, 아이 두 명 학원 데려다 주고 끝나면 이 시간쯤에 데리고 오고 집에 와선 간식도 먹어야 해요. 몸이 여러 개였으면 좋겠네요.

아이들도 바쁘지만 아이들을 항상 이렇게 케어해 주시는 우리 부모님들이 제일 바쁘신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몸이 여러 개였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건강 챙기셨으면 좋겠고요. 화이팅입니다. 네. 오늘은 소개된 모든 분들에게 달달한 푸딩 세트를 보내드릴 건데요. 간식에 먹고 싶은 분들, 당 충전이 필요한 분들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사무실 간식 창고가 비었어요. 운동하고 왔더니 당 충전이 시급합니다. 이런 식으로 오늘 하루 있었던 일과 달달한 간식이 필요한 이유를 함께 남겨주시면 되고요. 사연 보내주실 곳을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역시 오늘 초복이라 닭으로 만든 요리를 많이 드셨습니다. 정지은님, 저는 오늘 닭구이, 닭국수, 닭볶음탕 다 먹었어요. 와, 대박. 맛있었겠다. 닭구이, 닭국수, 닭볶음탕. 우와. 우리 홍예진님, 오늘 삼계탕 먹었어요. 가족이랑 모여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근데 학교 점심에도 삼계탕이 나온 게 있죠? 오늘 삼계탕 두 번 먹었으니까 저는 더 건강해질 거예요. 모두들 건강한 초복 되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 근데 오늘 급식에 삼계탕 나온 삼계탕 나온 학교들 많았을 것 같아요. 예. 그 회사에서도 뭐 그런 뭐 나오지 않았을까요? 삼계탕 이런 관련돼서. 그렇죠? 우리 3113님, 오늘 하루 종일 사무실에서 바쁘게 일만 하다가 퇴근하려고 출발하면서 처음 본 하늘에 노을이 너무 예쁘네요. 영스 들으면서 완디랑 기분 좋게 퇴근해요. 안전주행할게요. 라고. 어머! 사진 보내 주셨는데 너무 예쁘다. 아, 사진 잘 찍으셨다. 예. 하늘도 너무 예쁘고, 아, 저 저런 사진 되게 좋아하거든요. 예. 그 주황색 노을부터 시작해서 핑크, 보라색, 뭔지 아시죠? 네. 또 부연재님, 전에 에어컨이 고장나서 공원으로 나왔어요. 어두운 공원 벤치에서 후레시켜고 영스 들으니까 낭만 그 자체네요. 에어컨 고장의 순기능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 그쵸. 이 에어컨 바람의 시원함과 밖에서 부는 바람의 시원함은 완전 다르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바람의 시원함을 정말 좋아합니다. 마음껏 즐기시고 또 집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당 충전이 필요한 완소들, 피곤한 완소들을 위해 저희가 푸딩 세트 보내드리니까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그동안 저희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김민승의 쿵쿵쿵.

김민생의 쿵쿵쿵 듣고 왔습니다. 이어서 남겨주신 사연 만나볼게요. 7868님, 어제 저녁부터 아기가 열이 나서 밤새고 오늘 휴가 내고 간호했어요. 지금 밀린 일하러 출근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아이고 잠도 못 주무시고 아기 좀 괜찮아졌나요? 네, 이렇게 또 열심히 또 간호를 해주신 만큼 아이가 또 빨리 괜찮아졌어야 할 텐데 지금은 괜찮아졌길 바라봅니다. 네, 또 7748님, 내일 가게 오픈해서 지금 마지막 체크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장사 잘 되겠죠? 야채 곱창집인데 맛있게 드시러 많이 오세요. 야채 곱창 맛있죠? 네, 너무 맛있잖아요. 한 잔 또 곁들이면 더더욱 맛있고, 그쵸? 내일 가게 오픈하신다고 하셨는데 대박나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또 박상안님, 공장에 에어컨 고장이라 선풍기 3대 돌려도 더워요. AS 신청했는데 월요일날 온대요. 어떻게 버티죠?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월요일이면 그래도 조금 빠른 것 같네요. 왜냐면 요새는 이제 여름에는 뭐 에어컨 고장이나 뭐 에어컨 수리를 맡긴다거나 뭐 하면은 에어컨을 보러 오시기까지 한 몇 줄 걸릴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빨리 오신 것 같은데, 뭐 요새는 그런 천원샵 이런 데 가면은 쿨티슈 그리고 미니 선풍기, 목에다가 걸고 하는 선풍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조금 저렴한 걸로라도 구매를 하셔가지고 월요일까지 좀 버텨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면, 뭐 쿨 스프레이 뭐 이런 거 힘드시겠지만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9447님, 컴퓨터로 작업했는데 저장을 안 하고 닫아버려서 오마이갓 야근 중이에요. 당 충전이 필요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헐, 오마이갓, 상상해버렸어. 내가 그렇게 하는 상상. 아,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드실 것 같습니다.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와, 당 충전 보내드리죠. 네. 또 5779님, 1월 1일 첫날부터 급한 일로 출근한 뒤로 10시 이전에 퇴근한 날이 없습니다. 달달한 푸딩으로 당 충전하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1월 1일부터요? 아, 지금 너무 길지 않습니까? 뭐 7월 1일도 아니고. 와, 너무 스트레스 받을 것 같은데. 네, 당이 1월 1일부터 필요하셨을 것 같아요.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4213님께서 오늘 저희 부모님 결혼기념일인데 삼계탕 집을 하니 초복이라 새벽부터 나와 일 시작하시고 쉴틈 없이 다시 저녁 장사 시작하셨어요. 오늘 같은 날은 어디 여행이라도 가시면 좋으실 텐데 현실은 그러질 못해 마음이 아프네요. 이정석 아버지, 최미숙 어머니의 결혼기념일 축하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이고, 우리 부모님 결혼기념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몇 주년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결혼기념일이 어떻게 초복이랑 같은 날이어서 오늘 하루 종일도 장사하시고 정신없게 보내실 것 같은데요. 쉬는 날이 이번 주나 뭐 다음 주나 이번 달에 있으시다면 그때 어디로 놀러 가셔서 못 즐긴 이 결혼기념일 행복하게 보내시고 축하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도 사연 보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2, 3부는 메이드 바이 영스. 오늘은 왕해결 킹키 씨와 함께합니다. 저희가 시원하게 고민 해결해 드릴 테니까요. 사연 지금 보내셔도 좋습니다. 그럼 저희는 노래 한곡 듣고 2부로 돌아올게요. 리센의 러브 어택.

요즘 산업현장 화재 사고 소식이 종종 들려오는데요. 안타까운 일 중 하나는 이전에도 화재 경보가 오작동한 경험 때문에 진짜 경보가 울렸을 때 신속하게 대피하는 대신 또 오작동일 거라고 의심한 작업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산업 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폭발 등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때문에 어느 정도 불이 번진 후에 연기나 열을 감지해 경보를 울리는 화재 감지기보다 화재의 시작을 감지하고 화재 신호와 비화재 신호까지 구분하는 불꽃 감지기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못된 경보 없이 빠르게 작동할 때 진짜 안전이 보장되는 거니까요. SBS 가스안전 캠페인은 안전을 완전하게 만드는 사람들. 가스감지기 제조기업 가스트론과 함께합니다. 두피부터 복부까지 스트레스 리셋! 자비니 스파, 국민 스파 자비니 모두의 스파 두피 탈모 복부 관리 자비니 스파, 부담 없는 헤드 스파 싹 관리했더니 혈색

0: 세계 싹 도네.
1: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2: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1: 디자인도 예쁜데?
2: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3: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2: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전국 사장님들의 축제 현장. 속담 이어 말하기 오답이 속출하는데요. 가재는
3: 고릴라 편이다.
2: 고삐 풀린
3: 고릴라.
2: 왜 다 고릴라죠?
3: 1등 인터넷 라디오니까.
2: 적은 비용으로 광고 효과는 크니까.
3: 광고기 가성비 갑.
2: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4: 고릴라 SBS 생활정보.
5: 복날인데 삼계탕 드셨나요? 실제로 초복 무렵엔 평소보다 닭 소비가 30% 정도 늘어난다는데요. 토종닭으로 끓인 삼계탕은 뭐가 다를까요? 보통 치킨 백숙 등으로 먹는 닭을 육계, 7세대 이상 순수혈통을 유지한 닭을 토종닭이라고 부릅니다. 육계는 한 달 남짓, 토종닭은 두세 달 가까이 키우는데요. 그래서 육질이 더 쫄깃하고 콜라겐과 감칠맛 성분도 많아 씹을수록 깊은 맛이 난다고 합니다. 또 오래 키워야 하는 단점을 보완하려고 농촌진흥청이 맛은 살리고 성장 속도는 높여 개발한 게 우리맛 닭이라는데요. 시간이 쌓여 만든 깊은 맛, 토종닭 삼계탕이 더 특별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네요.
6: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해결 방법이 생각 안 나신다면,
1: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시겠다면
0: 영스로 오세요. 저희가 해결 방법 다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메이드 바이 영스.
2: 메바영.

0: 웬디의 영시티 2부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영스 가족들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와주신 왕해결 우리 킹키씨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1: 오늘은 조금 더 힘차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 다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왕해결 킹키입니다.
0: 아, 아주 힘찬 인사였는데요.
1: 그렇습니다.
0: 그 이유가 오늘 예. 처음으로 킹키씨가 혼자서 고민을 해결해야 되셔 그런 건가요?
1: 맞습니다. 아주 아.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있습니다.
0: 약간 긴장하신 것 같은데 괜찮으신가요?
1: 괜찮습니다.
0: 자신 있으신가요?
1: 예, 자신 있습니다.
0: 좋습니다. 아니 우리 김대영님께서 킹키님 그동안 영스 보이는 라디오에서 뵌 것 중에 가장 크게 뵈니까 더 반갑네요.
1: 아 그렇겠군요. 아,
0: 그렇네. 주민이 돼서 단독샷 어때요?
1: 아 저 지금 이렇게 꿈에 그리던 순간이 저에게 찾아왔다니 믿기지가 않고요. 네 김대영님 네 저 더 크게 많이 봐주세요.
0: 약간 메인 직캔 느낌이다. 그 민윤기님께서 단독으로 매방영하니까 뭔가 1대1 초대석 같은 느낌.
1: 그러네요.
0: 우리 킹키씨 모시고 네. 또 우리 민윤기님께서 킹키님 최근에 연극하신다고 하던데 배우가 되신 걸 축하드립니다. 아. 배우 킹키 초대석.
1: 예, 또 약간 뭐 그런 느낌이 살짝 들도록 좋습니다.
0: 너무 좋아요. 준비는 어떻게 잘 배우고 계세요?
1: 열심히 지금 하고 있고요.
0: 너무 멋있어.
1: 폐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해보고 있습니다.

0: 있습니다.
1: 너무 멋있습니다. 네. 킹키 씨. 그럼 우리 왕해결 킹키 씨 단독 활약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4884님께서 킹키님 브이로그 재밌게 봤어요. 저도 브이로그 예전에 도전한 적 있는데 카메라 앞에서 혼자 말하는 것도 어렵고 또 자꾸 찍는 걸 까먹어서 포기했답니다. 브이로그 하는 분들 존경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0: 아, 맞아요. 이게 진짜 너무 공감이 돼요. 진짜 너무 힘들고 브이로그 하시는 분들 진짜 너무 박수 받아야 돼요. 그렇죠.
1: 매번 이렇게 다 찍으시고 어딜 가든 다 들고 다니고 찍어야 그러니까요. 되잖아요. 대단한
0: 아니 완디도 제가 기억하기로 약간의 이제 브이로그 살짝쿵 있었는데
1: 했었어요. 네. 근데 카메라와 친하지 않는 아는 것 같아요.
0: 그게 맞아. 이게 뭔가 카메라에 찍히는 행위는 이제 좀 익숙해지더라도 맞아요. 카메라를 드는 행위가 맞아요. 어색한 것 같아요. 그죠?
1: 그래서 촬영 현장에 찍으려고 가져갔거든요. 가져가는데 다 까먹고 다 끝나고 찍어야 된다는 걸 생각난 거 있지.
0: 맞아요, 맞아요.
1: 그럴 때가 많아.
0: 뭔가 괜히 뭔가 조금 그냥 뭐 촬영하러 가면은 그 촬영에 또 좀 몰입도 해야 맞아요.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것까지 신경을 못 쓰겠더라고요.
1: 맞아요.
0: 아, 너무 어려워요.
1: 이게 어려워요. 아니 우리 8915님께서 토크쇼 예능에 나온 거 봤어요. 부모님이 그거 보고 좋아하셨나요? 라고 물으셨어요.
0: 네, 너무 좋아하셨고요. 재방송을 제가 알기로 지금 한 8번은 보셨을걸요?
1: 우와.
0: 제가 전화를 할 때마다 나 지금 재방송 보고 있어.
1: 어머.
0: 그게 도대체 언제까지 해? 이러니까 와. 계속 찾아서 보신다고 하더라고요.
1: 역시 부모님은 항상. 또 우리 7009님께서 킹키 씨는 보기만 해도 기분이가 너무 좋아져요. 꼭 전해주세요. 오. 라고 전해드렸습니다.
0: 네, 너무 잘 왔습니다. 7009님 너무 감사해요.
1: 네. 또 이번에 짧은 고민 사연도 만나볼게요. 2309님께서 기말고사 끝난 학생인데 죄송해요. 킹키 씨 하나 읽어주세요.
0: 기말고사 끝난 학생인데 방학에 할 만한 알찬 취미가 있을까요? 즐겁게 보내고는 싶은데 또 허투루 보내고 싶진 않아서 고민이에요.
1: 대학생 분이신 것 같습니다.
0: 그런 것 같네요.
1: 근데 왠지 킹키 씨는 대학생 때 방학 때도 뭔가 바쁘게 보내셨을 것 같아요.
0: 방학 때 많이 놀았던 것 같은데요.
1: 아 그래요?
0: 네, 뭔가 막 바쁘게 했다기보다 많이 놀았어요. 계속 학교를 많이 나갔던 것 같아요. 저는 방학 때도. 계속 그 학교에 사는 친구들이랑 놀러도 갔고.
1: 친구들 보러.
0: 그랬던 것 같아요.
1: 그러면 우리 사연자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짧고 뭔가 굵게 할 만한 취미 뭐가 있을까요?
0: 저는 뭔가 확실히 방학 때만 할 수 있는 거 좀 여행 같은 것도 추천을 드리고
1: 여행 너무 좋다.
0: 어떤 취미는 아닐 수도 있지만 확실히 기억에도 남고 좀 나에게 좀 남는 것들이 많잖아요.
1: 그쵸?
0: 추억도 그렇고. 맞아요. 전 여행도 추천드리고요. 너무 좀 짧은 시간이다 보니까 독서나 이런 건 어떨까?
1: 독서.
0: 요즘에 또 책 읽는 것들이 또 이런 북클럽이나 이런 것도 좀 많더라고요.
1: 맞아요, 맞아요.
0: 그런 거 좀 짧게 참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1: 네. 저는 그리고 개인적으로 원데이 클래스들이 요새 되게 많잖아요. 다양한
0: 맞아요.
1: 취미들로. 그래서 내가 뭘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고 하루는 또 흘러가고 할 때 원데이 클래스 딱 들으면 되게 보람찰 것 같아서
0: 너무 좋다.
1: 그런 것도 좀 추천해드리겠습니다.
0: 네. 네.
1: 또 1623님께서 요즘 여름철에 제 얼굴에 모기 물려서 너무 가렵고 찝찝해요. 모기 안 물리는 법 없나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0: 얼굴은 너무 가려워. 진짜.
1: 진짜 얼굴 발가락.
0: 발가락.
1: 너무 가려워요. 두 부위.
0: 진짜 이거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 제가 잘 알고 있고요. 근데 제가 또 이제 그런 인터넷 쇼핑몰에서 보니까 좀 몸에 뿌리면
1: 맞아요.
0: 깊이 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1: 네.
0: 이거 조금 추천드립니다.
1: 그런 거 추천드리고 만약에 그 뿌리는 게 좀 끈적이고 싫다 뭐 그런 게 있으면은 얼굴이니까 얼굴 어렵네.
0: 아니면은 그 제가 또 그거 봤는데 어디서 민간요법일 수도 있는데요. 뜨겁게 데운 숟가락을 빠르게 대면은
1: 안 간지러워요.
0: 그 간지러운 게 싹 없어진다고
1: 소독이
0: 하더라고요.
1: 돼가지고.
0: 그러니까요.
1: 맞아요. 그거 좀 효과 있어요. 저 해봤어요.
0: 그래요?
1: 네.
0: 이거 1623님 다음에 또 물리면요 바로 숟가락부터 데우시죠. 네.
1: 그리고 하나는 제 주변에서 알려주신 건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고 봤던 거는 그 계피향을 그렇게 싫어한대요. 고기가.
0: 일리 있는 것 같은데요.
1: 그래서 약간 계피를 좀 지고 다니시.
0: 인간 시나몬이 되어라.
1: 네. 좀 들고 다니면은 어떨까.
0: 전 좋은 것 같아요. 계피향도 좋거든요.
1: 네. 그리고 집에 조금 이렇게 두시면
0: 좋은 것 같습니다.
1: 약간 디퓨저 역할도 하고.
0: 계피와 함께.
1: 그럼 본격적으로 사연 이제 만나봐야 할 텐데요. 그 전에 지금 저희가 또 청취율 조사 특집으로 운명의 빙고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킹키 씨도 선물을 기증해 주셨어요.
0: 네.
1: 어떤 선물인지 직접 소개해 주시겠어요?
0: 네, 짜자잔.
1: 우와, 뭡니까?
0: 딴딴딴딴딴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본 여행에 작년에 일본에서 사왔던 건데요. 꿈 몽자예요. 그래서 뭔가 이것을 받으시는 분에게 언제나 꿈이 함께하고 좀 거창하지 않더라도 거창한 꿈이 아니더라도 그냥 고단한 하루의 끝에 좀 단잠과 함께 달콤한 꿈이라도 꾸셔라 약간 이런 느낌으로 좀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1: 아 너무 좋다. 네. 이렇게 완소들을 생각해서 이렇게 중요한 선물을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잠시 후 3부에서는 마지막 남은 요기 매바형 미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아 중요해 보이는데요.
1: 네네네네. 네. 웬금악도 성공을 했어요 저희가.
0: 웬금악 팀이 해야죠.
1: 네, 그래서 매바형도 성공을 해야 합니다.
0: 매바형 무조건 성공해야
1: 네,
0: 됩니다.
1: 기대해 네. 주시고요. 이제 여러분의 고민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보내주셔도 좋아요.
0: 양자택일 사연, 회사 고민, 연애 고민 다 좋으니까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사연 보내주실 곳은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1: 그럼 첫 번째 사연 만나볼게요. 요즘 제 오른쪽에 앉은 동료 때문에 조금 괴롭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키보드는 안 쓰고 오른손으로 마우스만 쓸 때가 있잖아요. 그럼 그 왼손으로 뭔가를 계속해요.
2: 지금 뭐해?
1: 아 이거 괄사요.
2: 지금 뭐해?
1: 아 이거요? 전완근 운동이요. 갑자기 괄사를 한다면 두피를 퍽퍽 긁거나 전완근 운동한다고 무슨 회전하는 거 하나 돌리고 아니면 또 뭘 먹거나 그것도 안 하면 머리카락을 손으로 빙빙 꼬던가 왼손을 가만히 두면 큰일이 나나 봐요. 근데 제 옆에서 계속 그러니 너무 신경이 쓰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주마가 쓰는 안경이라도 써서 시야라도 가리고 싶은데 저 어떡하죠?

0: 네, 익명으로 보내주신 사연 소개해드렸습니다. 우선 선물로 치킨 쿠폰 보내드릴게요. 우리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도 하고 싶은 이야기나 해결책 있으면 보내주시고요. 왼손을 가만두지 못하는 동력 때문에 괴로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손을 가만두지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1: 저는 완전히 이해합니다.
0: 아 진짜.
1: 저도 말을 할 때 상당히 이제
0: 손을 많이 쓰시는
1: 손짓이
0: 편.
1: 손짓이 엄청 많은 편이어가지고 네. 네, 저도 모르게 저도 좀 손을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약간은 이해를 합니다.
0: 근데 가만히 있거나 할 때는 안 그러지 않으세요?
1: 그렇죠. 그쵸, 뭔가 그쵸. 이분처럼 이렇게 어떤 행동을 막 엄청 하는 건 아니긴 아니에요. 네.
0: 근데 그런 분들 있으세요. 손 말고도 가만히 서 있지 못해서 계속 뭔가 발을 움직인다던가 계속 이렇게 움직이시는 분들
1: 있어요. 뭔가 옆으로 좌우로 계속 이제 흔든다든지
0: 이렇게 이렇게 네, 맞아요, 가만히 있어요. 있는 게 되게 불편한 거죠. 어색하고.
1: 근데 진짜 어려워요.
0: 그런 게 어렵다 하더라고요.
1: 부동 자세라는 게 진짜 어렵더라고요.
0: 이렇게 한 자세로 그냥 있는 게.
1: 너무 네. 지금 벌써 불편한 거.
0: 아 그래요?
1: 네.
0: 네 같이 일하고 있는데 일하는 내내 옆에서 다양한 걸 하시고 하시면 좀 부전스러울 것 같기는 합니다.
1: 아 이게 참 어려운 게 네. 뭔가 막 직접적으로 어떤 딱딱거리는 소리가 나는 것도 아니고
0: 맞아, 맞아.
1: 사실 나한테 피해를 안 준다고 생각하면 안 주는 거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아 이게 좀 어려운 것 같기도 해요.
0: 이건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킹키시면 얘기를 할 것 같아요?
1: 아 저는. 어떻게든 무시하는 쪽을 선택할 것 같긴 해요.
0: 네, 네.
1: 말하기가 조금 애매하지 않나요? 네,
0: 뭔가 나한테 피해를 준 건 아니라서
1: 네.
0: 피해를 주면 얘기할 수 있는데 네. 소리가 너무 크거나 하면 얘기할
1: 아니면 뭔가 있는데. 계속 이제 왼손으로만 하시니까 그러다가 좌우 불균형이 오겠어. 비대칭이 너무 심해지겠어. 아니 왼쪽만 붓기가 빠졌어요. 왼쪽 왼손 전완근 좀 봐. 오른손도 좀 해줘야 되겠어요.
0: 맞아,
1: 이러면서
0: 맞아.
1: 조금 오른쪽으로
0: 맞아, 맞아.
1: 보내보면 어떨까.
0: 맞아. 저도 그거는 괜찮을 것 같은데 아 근데 이게 한 번 보이면 또 계속 보이잖아요.
1: 맞아요.
0: 더 크게 보이고
1: 뭔가 그리고 보이지 않더라도 한 번 의식하면 느껴지는 것
0: 맞아.
1: 같아요. 계속 무언가
0: 맞아.
1: 무언가 끔찍끔찍 그죠?
0: 맞아요 맞아요. 아 아니면 이제 뭐 자리를 바꿔달라고 해야 되나? 근데 그것도 조금
1: 이거 웃기잖아요.
0: 그러니까
1: 뭐 상사분한테 가서 저 자리 좀 바꿔주십시오.
0: 그러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아니면 쪽지로 살짝 남기는 건 어떤지.
1: 아
0: 약간 말로 하기엔
1: 그렇죠.
0: 너무 어색하잖아요. 약간 아 제가 조금 이게 불편해서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러니까 뭐 아니면 아까 뭐 그 킹키 씨가 말했던 것처럼 왼손만 불균형이 올 것 같아요. 오른손도 좀 잘 활용해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쪽지를 조금 남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말로 하는 것보다는
1: 약간의 불편함은 조금 표현을 해도.
0: 아니, 문자 하나 와 있는데요. 킹키 씨 하나 읽어주세요.
1: 권준희님이요. 아, 나 너무 동감해요. 우리 직원 중 내 옆자리 말랑이 때문에 대환장. 그걸 놓치는 못하고 조물조물.
0: 아, 근데 요새 말랑이 핫해가지고.
1: 그러니까요. 막 이게 막 와다 와그작.

0: 불이 나는 것도 있고.
1: 아, 너무 보는 거 재밌어요. 보는 거 재밌고 저도 하는 거 좋았는데 좀 자제하고 있습니다.
0: 어, 맞아요.
1: 네. 또 이제. 아, 근데 이거 저는 쪽지 아니면 아까 킹키 씨가 말했던 그 방향성이 네, 좀 것 같아요.
0: 웃으면서 아우 왼쪽만 어떻게 되겠다 이런 느낌으로.
1: 저희 의견이 사연자분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긴급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0: 긴급 사연이요?
1: 우리 하나 읽어주세요, 킹키 씨.
0: 네, 박성훈님께서요. 실시간으로 고민 중이에요. 김포 날씨가 지금 하늘이 개면서 너무 좋은데 러닝을 해야 할지 아니면 자유수영을 가야 할지 무엇을 할까요? 빨리 결정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둘 다 할 수 없나요? 아, 자유수영이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1: 둘 다 약간 유산소 운동을 해야 되는 거니까 힘드니까 하나만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0: 제가 또 이제 라디오 이제 SBS로 출근하면서 봤던 하늘이 정말 좋았습니다. 지금 날이 확실하게 갰거든요. 네. 저는 러닝을 추천합니다.
1: 진짜?
0: 왜냐면 이제부터 이제 러닝을 뛸 수 있는 날씨가 많지 않을 거예요. 아, 비도 그렇고
1: 맞아요.
0: 너무 덥거나 이래서 뛰기 힘들 거거든요. 성우님 러닝도 만약에 뛰시는 분이라면 오늘은 러닝이다.
1: 러닝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러닝 추천해드리고 자유수영은 다음번에
0: 맞아요 다음에
1: 네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0: 먹죠.
1: 안녕하세요, 악뮤 이찬혁입니다. 유난해 그 말 전 참 좋더라고요. 적당히 해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생명을 구하는 일엔 더 유난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유난하다. 유엔 난민기구. 지금 유엔 난민기구를 검색하세요.
2: 소시지 베이커리 오딸 탱글탱글 소시지 오팜. 우리 가족 밥도둑은 오팜. 탄력적인 맛과 향 오팜. 캠핑에도
3: 든든하게
2: 집에서도
4: 간편하게
2: 소시지 베이커리 오딸.
4: 감탄사를 부르는 스테디셀러 햄 오팜. 오늘 오딸
2: 오딸.
5: 전세 보증금 지키는 법, 저 최수빈이 알려드릴게요. 수도권 7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전세라면 안심하세요. HF 보증으로 전세 대출 받고 전세 지킴 보증을 신청하면 되니까요.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HF 전세 지킴 보증.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Walk it, walk it. 언제
6: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7: 단백질 맛집 셀렉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8: 단백질의 혈당 밸런스까지 챙긴 셀렉스 프로틴?
7: 그래, 아침 공복을 깨는 단백질 셀렉스 프로틴 지금 검색해봐.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9: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10: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11: 화사도 찾는 유산균은?
12: CJ 유산균이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니까 장 건강, 피부 건강, 다이어트까지. 이제 원하는 기능성 유산균을 선택해.

0: 웬예영 씨 광고 듣고 왔습니다. 왕해결 킹키 씨와 함께하는 이 시간은 메이드 바이 영스
1: 메바영.
0: 긴급 고민 사연에 다른 영스 가족들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하나 부탁드릴게요.
2: 송지연 님이 수영하고 나서 별 보며 러닝.
0: 아, 이렇게 또 둘 다 하라는 분도 계셨지만 아무래도 러닝이 많았어요.
2: 아, 네네네네네. 김대영 님이 수영은 영스 못 들으니까 러닝 추천.
0: 아, 이거다.
2: 아, 좋네요.
0: 또 김성형님, 저도 방금 저녁에 러닝 뛰고 와서 영스 듣고 있어요. 맑은 하늘과 낮보다 선선해진 날씨 속에 러닝 뛰니 하루의 스트레스가 다 날아갔어요 진짜. 라고
2: 이혜림님도요, 러닝 추천 괜찮다. 지금 노을이 너무 예뻐서 저도 나갈까 싶거든요 라고 그러니까, 왔습니다.
0: 하늘이 너무 예쁘다고 계속.
2: 네, 네. 뭐 지금은 밤이 됐겠지만요.
0: 그쵸, 그쵸.
2: 네, 그래도 날씨가 너무 좋다.
0: 아니 혹시 우리 킹키씨 오늘 퇴근하고 러닝 하실 건 아니에요?
2: 저 정말 생각 없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렇게 많은 분들의 어떤 러닝 이게 오니까 조금 진짜? 뛰고 싶어졌어요.
0: 예. 진짜요?
2: 예.
0: 네. 와, 저 러닝을 안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열심히 그냥 여러분들 뛰셨으면 좋겠다.
2: 응원하는 마음. 그래도 예쁜 마음이네요.
0: 응원하네요. 저 응원해요. 예. 그냥 항상 응원합니다. 러닝 하시는 분들. 근데 우리 킹기 씨는 밤 러닝 그리고 아침 러닝 중에 좀 더 선호하는 게 있으세요?
2: 확실히 이런 여름이 되면은 아침 러닝도 힘듭니다.
0: 아, 더워서.
2: 네, 해가 막 중천에 뜨지 않아도 일단 해가 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뭔가 턱 숨이 막히거든요. 그래서 밤밖에 뛸 수가 없는 것 같고요. 평소에는 해가 있을 때 뛰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0: 네. 그러면 우중 러닝도 해본 적 있으세요?
2: 이거는 제가 의도한 건 아니고 비 안 올 것 같은데 이러고 나갔다가 네, 비 와가지고 그냥 뭐 그래 이것도 낭만이지 이러고 한번 뛰어본 적이 있었는데요.
0: 진짜?
2: 뭐 나쁘진 않았어요.
0: 아, 그래요?
2: 근데 일부러 막 우중런을 즐기려고 나갈 것 같진 않아요 저는. 네.
0: 아, 대단하다. 근데 러닝 진짜 자주 하시나 봐요.
2: 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0: 멋있다. 네. 아니 우리 이구공원님 문자 하나 부탁드릴게요.
2: 곧 여행 가는데 제가 꿈이 해외에서 러닝하는 거거든요. 와. 사실 한국에서는 해본 적이 없는데 과연 제가 하게 될까요?
0: 와. 네.
2: 하게 될 것 같아요.
0: 네.
2: 왜냐하면 지금 해외로 어디 쪽으로 가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국적인 풍경에서 낯선 환경에서 달릴 때 내 자신이 진짜 멋있어 보이거든요. 그거를 좀 느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0: 그리고 해외 가면은 보통 우리 많은 분들께서는 서울에서는 뭐 한강에서만 딱 네. 뛰는 지역들이 있잖아요.
2: 그렇죠.
0: 근데 외국은 그런 거 상관없이 동네에서 뛰거나 맞아. 어디든지 다 뛰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2: 맞아요. 시선을 돌리면 어디든지 뛰고
0: 맞아요.
2: 있어요.
0: 맞아요. 그래서 거기서 나도 아무데나 뛰어도 그게
2: 이상하지가 않아요.
0: 이상하지 않고 잘 스며들 수 있어서.
2: 어디였지? 파리였었나? 거기는 막 백화점 거리 이런 데도 그냥 그러니까, 막 다 뛰고 있고요.
0: 다 뛰어요.
2: 그리고 심지어는 아침, 점심, 저녁, 밤
0: 맞아,
2: 상관이 없어요.
0: 시간 상관없이 다 뛰더라고요.
2: 누구든지 뛰고 있으니까 이구구님 한번 꼭 뛰어보세요.
0: 네. 근데 또 사연 보내주셨던 분이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2: 오, 박성훈 님이 감사합니다. 러닝 렛츠고. 아, 러닝 선택해 주셨네요.
0: 러닝 렛츠고. 네. 영스 들으면서 러닝 즐겨주시고요. 이렇게 여러분의 고민 저희가 해결해 드립니다. 고민 사연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3부에서 메바영 미션도 진행합니다. 오. 기대해 주세요. 저희는 그럼 이클립스의 런런 듣고 잠시 후에 만나요.

0: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일사병과 열사병, 둘 다 온열질환이지만 다르죠. 어지럼증을 보이는 일사병은 쉬면 회복되지만 쉬지 못하면 의식이 흐려지는 열사병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만일 누가 온열질환 증세를 보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요한 건 체온을 낮추는 거니까요. 시원한 곳으로 옮겨 옷을 느슨하게 풀어주고 찬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주세요. 또 의식이 흐리다면 바로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무더운 날 핑 도는 어지러움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사랑받는 평생보험 NH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1: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2: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1: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2: 그럼 몽젤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1: 헐, 몽젤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3: 잘 만들었다, 몽젤.
4: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와우 스티커 선반지 명함 다 있어.
5: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4: 요즘 덕질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6: 인쇄는 와우프레스.
7: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6: 뉴바옴,
7: 운동할 때도
6: 뉴바옴,
7: 장 건강에도
6: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안내하고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199자 필리폼.
1: 안녕하세요, 개그맨 김원효입니다. 수산물 구매할 때 원산지 확인 안 한다고요? 안 돼! 판매자는 정확하게 표시하고 소비자는 꼼꼼하게 확인하고 알고 고르면 더 믿을 수 있는 수산물.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로, 걱정 제로! 이 캠페인은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합니다.
2: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3: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차가 시원한 잠, 누잠.
4: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탁구 국가대표 신유빈입니다. 경기에서 졌다고 생각한 순간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이 된 국민들의 응원처럼 과중한 부채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이 응원합니다.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 연장과 추심 중단 등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고 취업,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겐 추가 원금 감면까지 끝이 아닌 시작 새출발기금 1660-1378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0: 웬디의 영스트리트.
1: 웬디의 영스트리트 3부 시작했습니다. 영스 가족들의 고민에 딱 맞는 해결 방법을 만들어드리는 시간 메이드 바이 영스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번 코너는 왕해결 우리 킹키 씨가 여러분의 속을 시원하게 만들어드리는 코너입니다. 바로 킹키의 한마디. 완소분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킹키씨가 시원하게 한마디 해드리겠습니다.
2: 지금 보내주셔도 좋아요. 한마디 해주고 싶지만 마음이 약해서 참아 못한 말이 있다면 그 상대와 이유를 보내주세요. 사연은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1: 그럼 킹키 한마디 시작해볼게요. 익명으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주식에 따라 기분 바뀌는 대표님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킹키씨 하나 둘 셋.
3: 대표님 개미 죽습니다.
1: 1023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먹고 싶은 메뉴 물어보길래 파스타 얘기했더니 남자가 무슨 파스타냐고 만두 전골 먹으러 갈 거래요. 아니 덥잖아요. 왜 더운데 더운 음식 먹냐고요. 킹키씨 하나 둘 셋.
2: 만두 먹고 트름하면 똥냄새 나거든요.
1: 마지막으로 익명으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서프라이즈로 도시락을 한번 써줬는데 은근히 계속 기대하는 남편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제가 서프라이즈라고 얘기했잖아요. 내일 하면 그게 서프라이즈겠어? 킹키씨 하나 둘 셋.
2: 여보 자주 놀라면 죽어.
1: 네 이렇게 왕해결 킹키씨 한마디 듣고 왔습니다. 왜 그 한마디를 해주셨는지 사연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첫 번째 주식에 따라 기분이 왔다 갔다 하는 대표님께 킹키씨가 어떤 한마디를 했죠?
3: 대표님 개미 죽어요.
2: 아, 라고 했습니다.
1: 근데 알 것 같아. 아, 요즘 주식이 좀 난리죠.
3: 너무 그렇더라고요.
1: 네. 아, 네. 안 하시는.
3: 네.
1: 아예 안 하시는군요.
3: 저는 이제 정말로 재능도 없고 관심도 없고 그렇습니다.
1: 저도 재능 없어요.
3: 근데 이제 막 이제 신문 기사 같은 거로 보면은
1: 그렇죠. 계속 올라오잖아요.
3: 매일매일 주식 얘기인 거예요.
1: 그렇죠. 안 들어갔다가도 네. 기사 때문에 다시 들어가게 돼요.
3: 올라갔다. 올라갔다고 기사 난리 나고 맞아. 내려갔다고 기사 또 난리 나고 막 그렇다 보니까 저는 더더욱이 이제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대표님이 만약에 조금 이렇게 좀 계시다 네. 높은 층에 계시다 이렇게 하면은 이해는 간다.
1: 그렇죠. 이해는 네. 가고 그리고 그런 것 같아요. 주식은 내가 여윳돈으로 해야 되는데
2: 네.
1: 그게 아니라 조금
2: 무리를 하시는
1: 무리를,
2: 분들이
1: 예. 무리를 해서 넣었으면 이게 왔다 갔다 했을 때 불안함이 좀 클 것 같아요.
2: 그럼요.
1: 마이너스 찍히고 하면.
2: 그럼요. 조금이라도 네. 솔직히 큰 금액이면 막 월급이 왔다 갔다
1: 그쵸,
2: 하고 막 이렇게
1: 그쵸.
2: 하는 건데.
1: 그렇죠. 오를 땐 기분이 좋지만 아 그때 팔 걸. 그때 매도할 걸.
2: 그러니까요.
1: 이런 생각이 드니까.
2: 일이 손에 안 잡혀.
1: 네. 근데 또 기분에 따라 태도가 좀 달라지는 분들이 또 계십니다. 킹키 씨는
2: 맞아요.
1: 어떤 편인가요?
2: 저는 정말 이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타고나기를 약간 그런 것 같아요.
1: 저도

0: 또 근데 좀 원래 네. 안 그랬는데
1: 늘 반성을 합니다.
0: 아, 저도 반성합니다.
1: 기분이 태도가 되지 말아야지 맞아. 하지만 가끔 네. 네.
0: 저도 그렇고 근데 같이 일하는 사람이 저렇게 기분에 따라 왔다 갔다 하면 어떨 것 같나요? 아, 싫죠.
1: 싫죠. 알죠.
0: 그래서 나도 조심한다.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보려 네. 한다.
1: 엄청나게 조심하고 있습니다.
0: 아, 노력을 네. 한다. 예. 네. 근데 상사분이 저라면 또 다들 기분 맞춰주려고 좀 힘드실 것 같은데.
1: 이게 근데 진짜 늘 만약에 조금 기분이 안 좋아 계신다고 하면 막 어떻게든 복도 다드리고 이렇게 할 텐데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0: 맞아.
1: 이거는 진짜 비위 맞추기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0: 맞아요. 그리고 그 주식에 대해서 항상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주식은 넣고 보지 말아야 한다.
1: 그래요.
0: 보지 말아야 하고 내가 진짜 필요할 때 그 올랐을 때 그냥 팔아야 하고
1: 네.
0: 계속
1: 그리고
0: 보면
1: 뒤도 안 돌아봐야지.
0: 맞아요. 그래서 여윳돈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 4742님 문자 하나 부탁드릴게요.
1: 저희 상사도 완전 기분 팔아. 기분 좋은 것 같으면 다들 줄줄이 가서 물어볼 거 결제할 거 얘기해요.
0: 아 이거 좋다.
1: 아,
0: 기분
1: 그러네요.
0: 좋을 때.
1: 네.
0: 아 기분 좋을 땐 뭐든지 다 좋잖아. 오케이 하실 네. 것 같은데. 네. 또 다음은 메뉴 물어봐놓고 이미 본인이 정해놓은 상사분께 킹키 씨가 어떤 한마디를 했죠?
1: 만두 먹고 트름하면 똥 냄새 나요. 라고 했습니다.
0: 맞아요.
1: 만두는 위험합니다.
0: 아 근데 만두 정말 맛있긴 합니다. 근데
1: 너무 좋죠.
0: 남자도 파스타를 좋아할 수 있죠.
1: 그럼요. 파스타 네. 얼마나 좋은 음식입니까.
0: 네. 네. 아니 우리 파스타라고 얘기를 했는데 싫다고 하실 건 메뉴를 왜 물어보신 걸까요?
1: 그러니까요. 꼭 그 메뉴를 물어보는 분들이 그러잖아요. 아무거나 뭐 먹고 싶은 걸로 해 이래놓고 딱 그 사실 속마음에 있는 거거든요.
0: 있어.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안 그래도 오늘이 초복입니다. 혹시 보양식 드셨어요?
1: 먹었습니다.
0: 뭐 드셨어요?
1: 저 삼계탕 먹었고요.
0: 아
1: 오는 길에 이제 급하게 먹고 왔습니다. 어떻게든 먹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0: 맞아. 네. 챙겨 먹어야 돼요. 닭 관련된 건데 좀.
1: 먹었어야 돼요.
0: 아, 잘하셨어요. 아니 우리 성현미님께서 저도 전에 일할 때 일주일에 4일을 중국 음식 먹은 적 있어요. 어차피 먹고 싶은 거 먹게 하실 거면서 늘 뭐 먹고 싶냐고 왜 물어보시는지.
1: 어쩌면 이분들은 다른 음식을 먹고 싶은 걸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자기도 싫은 걸 수도 있어. 중국 음식이 너무 좋지만 이 중국 음식을 이길 만한 어떤 선택지가 내게 없을까? 내 머릿속에서
0: 그치.
1: 도저히 안 나오는데 그치. 좀 줘보겠나 했는데 성에 안 찼던 거지.
0: 맞아,
1: 그래서
0: 맞아.
1: 어쩔 수 없이 중국 음식을 갔을 수도
0: 맞아.
1: 있다.
0: 맞아. 그랬을 것 같아요. 또 마지막으로 계속 도시락을 기대한 우리 남편분께 킹키 씨가 어떤 한마디를 했죠?
1: 여보 너무 자주 놀라면 죽어. 라고 약간의 공포 이제 남양 특집으로 네, 가봤는데요.
0: 네.
1: 오 실제로 너무 많이 서프라이즈를 하면
0: 맞아요.
1: 이제 감흥도 떨어지고
0: 맞아요. 네. 나중에 서프라이즈 할 것도 없다.
1: 그러니까요. 놀래키다가 막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0: 맞아요. 네. 근데 이 도시락 같은 게 어떤 걸 싸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아침에 엄청 일어나서 준비를 해야 되고
1: 그럼요.
0: 준비 과정도 그렇고 또 그냥 싸겠어요? 예쁘게 싸겠지 또?
1: 그럼요. 보여줘야
0: 에,
1: 되는데
0: 에, 너무 힘듭니다. 킹키 씨는 최근에 도시락을 직접 싸거나 한 적 있으실까요?
1: 뭐 삶은 계란 정도 가져다니는 거 도시락으로 쳐주시나요?
0: 네. 칩니다.
1: 아 그러면
0: 한 10분 정도?
1: 왜냐면 제가 직접 찐 거니까.
0: 아, 뭐 거기다 뭐 하나요? 요새 뭐 뭐야?
1: 아 그... 올리브유, 소금, 후추,
0: 네네,
1: 천연 그거, 천연
0: 네네,
1: 그거.
0: 네네네.
1: 아 한번 해봤습니다. 맛있더라고요.
0: 아 진짜요?
1: 그거 맛있어요.
0: 그걸 다양하게 또 바꿔가지고도 드시는 분은 많이 계시더라고. 치즈 올려가서도 드시고.
1: 아 점점 이제 좀 많이 추가가 되네요.
0: 추가가 돼가지고 치즈에 뭐 다른 소스 올려가지고.
1: 저는 요즘에 도시락은 뭐 그냥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0: 정도. 네. 이렇게 또 킹키의 한마디 함께. 했는데요. 사연에 소개된 분들께는 위로의 선물로 저희가 필터 샤워기 보내드릴게요. 문자 하나 부탁드릴게요. 킹키씨.
1: 8416님이 저희 서진이가 10시에 자야 키가 클 텐데 잠을 안 자요.
0: 아이고.
1: 이제부터 늦어도 10시 반에는 자야 한다고 말해주세요. 초이 서진아 10시 반에는 자야 멋진 형아가 되는 거야. 지금 웬디 누나 라디오 들어야 한다고 차에서 내리지도 않네요.
0: 아이고
1: 이제 집에 다 도착했는데.
0: 아이고
1: 웬디 씨 한마디 해주세요.
0: 아니 라디오 들어주는 거 너무 고마워. 서진아 근데 누나라고 할 수 있나? 이모인가?
1: 아 누나 하시죠.
0: 네, 누나라고 할게. 누나 키가 작은 이유가 뭐 부모님도 있지만 그것보다 잠을 안 잤어. 잠을 부모님이 자라고 해도 맨날 막 어렸을 때 12시 넘어서 잔 거야. 누나 키를 아니 서진아? 누나가 키가 많이 작아. 난 그게 한이다. 그게 지금 거 아니야. 난 너무 크고 싶어. 서진아, 누나처럼 키가 작은 것보다 크는 게 좋겠지. 그래서 나중에 뭐 농구도 하고 뭐 그렇잖아. 운동도 하고 재밌게 멋있는 옷도 입고.
1: 그렇죠.
0: 서진아, 얼른 올라가서 잠 자.
1: 어서 자라, 서진아.
0: 10시 반. 지금 딱 1시간 30분 정도 남았어. 얼른 씻고 자고 해. 그러면은 멋있는 또 형아가 될 거야.
1: 그래.
0: 화이팅이야.
1: 서진아, 화이팅이다.
0: 이렇게도 서진이 고민까지 해결했고요. 그럼 여기서 잠깐 운명의 빙고판. 오.

0: 빙고판 마지막 대미를 장식할 매바형 미션을 할 시간입니다. 이번 미션은 제가 예전에 팝업에서 했던 만보기 미션인데요. 노래 나가는 동안 저와 킹키씨가 몸을 움직여서 만보기 합이 1000개가 넘으면 성공입니다. 그때 제가 700개를 넘게 했었습니다.
1: 와,
0: 대단하죠?
1: 네.
0: 네, 그때 이렇게 다시 못할 것 같아요. 킹키씨 자신 있으신가요?
1: 아, 저는 몸을 쓰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0: 아, 근데 그렇죠. 러닝도 하시잖아요.
1: 예, 그럼요. 아. 저는 이제 뭐 달리기라면 뭐 이골이 난 사람입니다.
0: 와.
1: 믿고 맡겨주십시오.
0: 전 러닝을 안 하는데 700개가 넘었어요, 킹키씨.
1: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아, 좋습니다.
1: 하겠습니다.
0: 혹시 몇 개 이상 하시는지.
1: 아, 일단 완디가 700개 했으니까요. 저는 701개 이상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아이, 더 이상을 하셔야죠.
1: 해보겠습니다.
0: 저는 오늘 한 400개 가보겠습니다.
1: 아, 어쨌든 저희가 합쳐서 1000개가 넘으면 되는
0: 네네네.
1: 거니까.
0: 네. 그럼 저희는 노래 나가는 동안 운명의 빙고판 마지막 미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킹키씨 움직일 준비하시고요. 그럼 저희는 노래 듣고 올게요. Britney Spears의 Toxic.

0: 브린니 턱식, 브린니 스피어스 턱식 듣고 왔습니다.
1: 네.
0: 그 운명의 빙고판 매발 미션 해봤는데요.
1: 네, 해봤습니다. 도민구님이 성공이 보인다고 해주셨습니다.
0: 1004님께서 보라 보는데 두 분 너무 열심히시네요. 꼭 성공하시기를 아자아자 파이팅이라고 보내주셨어요. 저 지금 다리 쥐나요.
1: 저는 오늘 약간 운동화가 아닌 거를 신고 와가지고 신발도 벗고 해봤는데요.

0: 하겠습니다. 우선 킹키 씨가 읽어주시죠.
1: 714개를 했습니다.
0: 그리고 제가
1: 과연
0: 746개를 했어. 와!
2: 대박!
0: 성공입니다.
2: 오!
0: 와!
2: 헤이, 헤이, 헤이.
0: 와! 와 대박! 헤이, 헤이. 와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와 헤이, 헤이. 잘했는데? 와! 와 감사드립니다. 아 우리 킹키 씨 점점 땀 흘리고.
1: 이게 땀이 이제 터진 거거든요.
0: 아 우리 홍수아님께서 킹키님이 하시니까 안무가 내가 안무를 아, 추면서 했어요.
1: 감사합니다.
0: 아 또 김성훈님 영상으로 보는데 두 분 세상 사랑스럽고 잔망스러워요 라고. 또 마지막
1: 7498님이 킹키 씨 러닝 안 해도 되겠는데요.
0: 와.
1: 네 저 지금 충분히 뛴 것 같습니다.
0: 어제 땀이 점점 올라. 아 이제 그럼 저희가 숨을 좀 고르고 해야 되는데 괜찮으세요 킹키 씨?
1: 아 그럼요.
0: 휴지가 필요할 것 같아요. 킹키 씨 땀을 너무 많이 흘렸어.
1: 이제 성공했기 때문에 이 기분 좋은 거 그대로 다음 사연 가면 될 것 같습니다.
0: 네, 메이바이영스 다음 사연 만나볼게요. 요즘 친구와 대화를 할 때마다 살짝 좀 그래서 사연을 보내봅니다. 친구는 사람을? 아니, 저를 못 믿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야, 그 우리가 그 잘 가던 김치찌개집 옮겼더라? 건물주가 나가라고 했나 봐.
3: 그래? 아닌데? 나 본 거 같은데.
0: 아, 아니야. 나 어제 지나가면서 옮긴 가게 봤어.
3: 아닐 거 같은데.
0: 이렇게 하다가 결국 이 지도에 옮긴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3: 아, 진짜네. 옮겼나 보다.
0: 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이런 일이 너무 자주 있어요. 본인이 확인하기 전까지는 제 말을 절대 안 믿는데 제가 틀린 정보를 말한 적도 없고 거짓말한 적도 없는데 왜 그러는 걸까요?

0: 보내주신 사연 소개해드렸습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나 공감되는 점이 있으면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도 보내주시고요. 근데 이렇게 사람 말을 못 믿는 분들 계십니다. 말하면 자기가 직접 검색해봐야 하고 아니면 AI한테 물어보는
1: 거예요. 그렇죠. 일단은 부정하는 분들이 맞아요, 있습니다.
0: 맞아요. 예. 어떠신 편이세요, 킹키 씨는?
1: 저는 잘 안 믿습니다.
0: 아, 저는 예전에 다 믿었고 네. 아니었던 적들도 있어가지고 반반인 것 같아요.
1: 아.
0: 그리고 예를 들면 이런 가게 이 사연처럼 가게 옮겼더라 하는데 네. 난 며칠 전에 안 옮긴 걸 봤어.
1: 그러니까 나한테도 최근이니까.
0: 나한테도 최근인데 아니야 그대로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뭐 예를 들면은 어떤 사건이 있는데 그 네.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거는 믿는 편이고.
1: 아 그렇죠. 내가 진짜 모르는 일에
0: 모르는 일에 대해서 얘기할 때 믿는데 뭔가 내가 목격을 하거나 내가 아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한 번 더 확인을 거치는 것 같아요. 저는.
1: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뭔가 막 그냥 막 그래? 하고 하면은 약간 제 입장에서 어떤 느낌이냐면은 조금 더 오히려 무성의해 보이는 느낌도 있어요.
0: 맞아.
1: 그래가지고 그래? 이러면서 약간 맞아. 나의 생각을 조금 이제 덧붙이는 편인 것 같습니다.
0: 그리고 나중에 얘기해요. 한번 진짜네? 하고서 미안.
1: 그래. 미안 하면 되는데.
0: 맞아. 맞아. 근데 약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친구가 진짜 옮겼다니까 한데 아니야 이렇게 또 하면 좀 섭섭할 수도 있을 것 같긴
1: 그리고
0: 해요.
1: 특히나 지금 보니까 매번 나한테만 약간 그러는 느낌이 드니까
0: 더
1: 서운하신 것 같아요.
0: 맞아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친구분께 말을 하는 게 나을까요?
1: 아 이것도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요? 진짜 솔직하게 말을 해야 될까요? 야 너는 뭐 내 말은 내 말은 믿질 않냐?
0: 맞아.
1: 약간 이렇게 좀 서운한 티를 좀 내볼까요?
0: 아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친구는 야 너 말을 안 믿는 게 아니라 그냥 나는 원래 내가 직접 보고 내가 직접 경험을 해야지만 이렇게 하는 타입이라서 그래. 너 말 안 믿는 거 아니야? 너 말 믿어 이렇게.
1: 야 그러면은 알겠으니까 너 성향 알겠으니까 이제는 아니라고 하지 말고 그런가? 확인해봐야겠다 라고 해주면 안 돼?
0: 이렇게 너무 좋다.
1: 무조건 아니라고 하지 말고 아니면 뭐 그럴 때마다 내기라도 하든지.
0: 맞아.
1: 너가 너무 아니라고만 하니까
0: 나 좀 서운해.
1: 너무 서운해.
0: 맞아.
1: 확인해 볼까? 라고 해주면 좋잖아.
0: 저 근데 저런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나 너무 서운해 하면서 확인해 볼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 좋다고. 네. 아니면 내기.
1: 진짜로 내기를 하면 어떨지. 예. 근데 또 너무 막 그렇게 금전적인 내기가 되면은 기분 상할 수도 있으니까.
0: 간식 같은 거 예를 들면 편의점 간식 뭐 이런 거
1: 그날 커피 사기
0: 맞아 그렇게 얘기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 의견이 사연자분께 도움이 됐습니다.

주셨으면 좋겠고요. 선물로 배달의 상품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동방신기의 믿어요 듣고 올게요. Girl, let me prove that my love is real. I'll give all my love to you. So trust me.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머리가 좀 비어 보이네.
2: 아, 탈모인가?
1: 에이, 설마. 할 때가 캐라시딜 할 때.

0: 남자도
1: 여자도
0: 캐라시딜 캡슐. 설마할 땐 캐라시딜로 오늘부터 지키세요.
1: 탈모 보조 치료제
0: 캐라시딜.
2: 엄마 손은 약손, 나도 수제야.
1: 약국에서 만나요.
3: 케어 원해요.
2: 케어원 헤어.
3: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원 헤어.
3: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원 헤어.
3: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4: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5: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4: 비다샵
5: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4: 비다이렉트샵
5: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4: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6: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명령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8: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9: 스톱!

0: 충청 캠퍼스와 고향 캠퍼스로 어디서나 가까운 중부대학교.
1: 캠퍼스가 두 개, 꿈도 두 배.
0: 모든 학생이 성장하고
1: 학생과 함께 성장하는
2: 중부대학교.
0: 중부대학교와 함께
1: 여러분의 꿈을 키우세요.

0: Young Street.
1: 웬디의 Young Street 광고 듣고 왔습니다. 킹키 씨 오늘 또 혼자서 또 이렇게 고생 많으셨어요.
2: 색다른 맛이었습니다.
1: 그래요? 네. 고민 해결하고 선물도 가져다 주시고 또 땀까지 아까 깜짝 놀랐어요. 인중 얼굴 목까지 땀이 나셔가지고.
2: 네, 제가 춤도 많이 췄었는데 여기 와서 뛰고. 제일 많이 땀을 낸 것 같아요. 그렇죠.
1: 아니 문자가 와 있는데요. 성혜미님께서 킹키님이 보여주신 미션 성공을 위한 열정과 노력에 감명받았어요. 저는 킹키님을 무한히 믿어요. 오늘도 즐거웠어요. 어머 감동이다.
2: 현미님 저에게 우와. 마지막에 너무 따뜻한 선물을 주신 것 같아요.
1: 감동이다. 네. 아니 저도 오늘 킹키씨와 또 둘이서 너무 또 즐거운 시간 보냈고요. 그럼 우리는 킹키씨 보내드리면서 4부 영스랩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주에 만나요.
2: 안녕, 안녕.

0: SBS ANT에서 신입사원을 공개 채용합니다. 모집 부문은 방송 조명, 영상 기자, 방송 엔지니어입니다. 지원서 접수는 7월 19일 일요일 오후 6시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SBS ANT 채용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력 있는 인재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수입차 브레이크 패드 걱정되시죠? 수입차 브레이크 이젠 하겐.
2: 벤츠 폭스바겐 포드 랜드로버.
1: Don't worry, be 하겐.
2: BMW 아우디 토요타 볼보도.
1: Don't worry, be 하겐. 대한민국 1등 브레이크 수입차 전용 상신 브레이크 하겐. Don't worry, be 하겐.
3: 목동의 윤슬이 반짝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 앤 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

0: 마지막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틀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1: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의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8월 오픈 예정. 1533-0589 주식회사 동일토건.
2: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3: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9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4: 생활정보.
5: 여름이면 시원하고 간편하게 신기 좋은 샌들이나 슬리퍼를 자주 찾게 됩니다. 이런 신발은 운동화보다 밑창이 얇고 구조가 단순해 밑창의 홈이 비교적 빠르게 닳아 없어지는데요. 특히 빗길에선 신발 바닥의 마찰력이 평소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밑창의 홈이 다른 신발은 마모된 타이어와 마찬가지로 빗길에서 물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해 쉽게 미끄러지기 때문인데요. 미끄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선 외출 전 신발 밑창이 반질반질하게 닳진 않았는지 확인하는 게 좋고요. 신발 바닥에 마모가 심하다면 미끄럼 방지 패드를 붙이거나 마찰력이 강한 신발로 갈아 신는 것이 안전합니다.
6: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오늘도 완소들의 취향을 알아보는 이곳 영스랩스의 연구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은 3948님께서 새로운 연구 주제를 의뢰해 주셨는데요. 과연 어떤 내용인지 주제부터 만나볼까요? 여러분은 모으는 뭔가가 있으신가요? 저는 영화나 연극, 뮤지컬 보는 걸 너무 좋아해서 티켓을 꼭 모으거든요. 요즘은 영화가 모바일 티켓으로 바뀌어서 다 휴대폰에 보여주고 들어가던데 저는 그래도 종이 티켓을 뽑거나 포토 티켓을 만들어서 간직합니다. 티켓과 함께 짧게라도 감상평이나 그날의 기분 등등을 적어놓기도 하는데 나중에 보면 그 기억들이 떠오르고 좋더라고요. 예전에는 영수증도 모았는데 요즘엔 진짜 하나하나 다 모으기가 힘들어져서 포기했지만 영수증을 모아놓은 파일도 아직 가지고 있고요. 저처럼 이렇게 모으는 것들이 사소한 거라도 있는 분들이 많은지 아닌지 궁금해서 영스랩스에 의뢰해봐요.

영수랩스 첫 번째 리서치 연구는 모으는 게 있다 없다입니다. 사연자님처럼 티켓이나 영수증 혹은 피규어, 신발 상자 등등 사소한 거라도 모으는 것들이 있다면 1번을 골라주시면 돼요. 1번 있다, 2번 없다. 두 개 보기 중 하나를 골라 어떤 것을 모으시는지 보내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고요. 그럼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의견 만나보겠습니다. 트와이스의 More and More.

0: more.
1: 트와이스의 More and More 듣고 왔습니다. 완소분들이 보내주신 의견을 만나볼 순서인데요. 그 전에 저 같은 경우는 1번 있다. 저는 영화 티켓은 안 모으고 콘서트 다녀온 티켓들 있죠. 그거는 이제까지 데뷔하고 나서부터 계속 모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어떤 분들은 사진첩 그 보관하는 데 있죠. 그런 데다가 해놓으신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 티켓 같은 거 받으면은 처음에 집으로 발송되면은 그 이게 종이에다가 그 비닐봉투 같은 데다 담아서 오잖아요. 그런 거에다가 모든 티켓을 갖다 넣어놨는데 며칠 전에도 저번에도 티켓 그 뮤지컬을 보러 갔다가 와서 콘서트였나 뮤지컬인가 보러 갔다 온 다음에 그 티켓을 넣어놨는데 쭉 한번 추억을 돌이켜보려고 보다가 제일 오래된 티켓은 거의 안 보이더라고요. 내가 어딜 갔다고 몇 년도였는지도 아예 안 보여서 아 이거 잘 보관을 해야겠다. 사진첩 같은 데다 넣어서 빗바래지 않게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까지 찍은 폴라로이드나 사진들 뭐 그런 네컷 사진들 있죠. 그리고 그것도 한 6, 7년? 8년? 이때 전부터 찍었던 것들은 다 모아놨고요. 그리고 편지들 같은 것도 지인분들이 써준 편지들도 그거는 엄마가 저 데뷔 전부터 써줬던 편지인가? 그거부터 지금 계속 쭉 모아놨어요. 편지들은 못 버리겠더라고요. 1623님께서 1번 있어요. 저는 예쁜 도자기 모으는 걸 좋아해요. 다만 자주 사진 못해요. 우와! 너무 좋은데요? 도자기?

근데 좀 큰 것보단 작은 거 위주로 좀 그 구매를 하시겠다. 이혜림님 2번 없다. 지금은 모으는 것은 없어요. 정리하려 노력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맞아요. 좀 비워내는 게 좋긴 한데 이게 한 번 시작을 하니까 이게 어렵더라고요. 곽규미님 1번 있다. 저는 영화 포스터를 모으고 있어요. 요즘에는 영화 포스터들이 선착순 한정수량이라서 모으기도 쉽지 않아요. 아 이거 선착순이군요. 아 어렵구나. 근데 이런 거 모으는 재미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황영숙님 2번 없다. 모으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저도 원래 모으는 걸 막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게 아, 좀 아까우니까 모아둘까 했는데 어느 순간 이사를 갈 때 하나씩 보게 되잖아요. 앉은 자리에서 몇 시간 동안 그걸 다시 보고 추억을 돌이키니까 재밌더라고요. 또 2430님 전 색연필을 모으고 있네요. 돈은 안 되지만 마음의 안정이 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우와 색연필도 색깔별로 다 다르고 이 쓸 때 색칠할 때 그 느낌도 다 다르잖아요. 촉감이나 이런 게. 또 2447님 1번 전 다 쓴 화장품 통을 모아놔요. 우와 다 썼어도 패키지가 예쁜 거나 좋았던 거는 쉽게 못 버리겠더라고요. 우와 다 쓴 화장품 통 모아두시는 건 처음 본 것 같아요. 우와 신기하네요. 뭔가 리미티드 에디션 이런 건 특별하게 나오잖아요. 그런 건가? 네. 완소분들이 보내주신 의견 만나봤고요. 이제 리서치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완소분들은 모으는 게 있다. 74% 없다. 26% 모으는 게 있는 분들이 더 많았습니다. 근데 뭐 없는 것도 짐이 되니까 없는 것도 좋지만 가끔씩 하나씩들은 있으면 아 내가 이때 뭐 했었지? 아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이걸 좋아했었지. 이런 추억들을 돌이켜볼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다양한 의견들 감사드리고요. 그럼 다음 리서치 연구 주제 만나볼게요.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요즘 말랑이나 키캡 이런 것들이 유행이잖아요. 지하철이나 버스에서도 그렇고 회사에서도 실제로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데 이게 정말 심신안정에 도움이 되나요? 저도 궁금해서 몇 번 해봤는데 저는 오히려 계속 손을 움직이니까 더 불안한 느낌이고 키캡 소리가 정신사납기도 하고 잘 모르겠더라고요. 주변에 물어봐도 심신안정이 된다 아니다 사람마다 느끼는 게 너무 다르던데 완디 그리고 완소분들은 어떤 의견일지 영스랩스 결과가 궁금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알려주세요.

0: 영스랩스 두 번째 리서치 연구 주제는 말랑이, 키캡 등이 심신안정에 도움이 된다, 아니다입니다. 1번 도움이 된다, 2번 아니다. 두 개 보기 중 하나를 골라 의견과 함께 보내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골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의견 만나볼게요. 에픽하이의 평화의 날.
1: 오빠, 좀 웃어봐.

Peace. 에픽하의 평화의 날 듣고 왔습니다. 완성분들이 보내주신 의견을 만나볼 순서인데요. 그 전에 저 같은 경우는 2번 안 된다? 네, 좋아요. 말랑이라 키캡 좋아합니다. 좋아하고 집에도 구매한 것들도 몇 개 있고 팬분들이 주신 것도 있는데 이게 심신안정은 모르겠어요. 그냥 느낌이 좋아서 하는 거지 심신안정? 모르겠어요. 그리고 말랑이 같은 경우도 이게 꺼내서 하면은 끈적이는 것도 있고 계속 손을 씻어야 되는 것도 있고 거기에 뭐 먼지 같은 것도 묻어가지고 계속 씻어줘야 되고 어떤 것들은 로션을 발라서 또 해야 되는 것들도 있고 해가지고서 아 요새는 좀 말랑이를 조금 안 만집니다. 그리고 지금 키캡 이런 소리들 이게 좀 듣기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재밌어요. 재밌는데 거슬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빛이 나오잖아요. 이게 지금 보는 라디오에서 안 보실 수도 있는데 이게 빛이 약간 다른 분들한테는 되게 눈이 아프실 수도 있는 그런 형광빛이어가지고서 계속 누르면 또 빛도 바뀌어요. 그리고 이게 이런 소리 나는 ASMR 이런 소리가 있고 얘보다 좀 부드러운 킥킥 소리도 있는데 이게 좋으신 분들이 있고 아니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1623님 1번 심신안정이 됩니다. 키캡이 특유의 소리가 마음을 진정시켜주고 요즘에 크런치 말랑이들도 나오잖아요. 그런 말랑이들의 소리도 진짜 힐링이 되기 때문에 저는 심신안정이 된다고 봅니다. 추가로 손 운동도 되고요. 이게 제가 말랑이를 구매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크런치 말랑이들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SNS에 영상들로 크런치 말랑이 이거 보세요 하면서 막 만지는 영상들을 보고서 소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 알고리즘이 다 요 말랑이들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구매를 막 몇 개를 했는데 그게 마이크 소리이다 보니까 그런 그 크런치 소리들이 너무 잘 들린 거예요. 제가 직접 만지니까 그렇게까지는 소리가 안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만지다가 말았습니다. 또 우리 김지인님 2번 도움 안 된다. 유행이라서 동대문 가서 몇 개 샀거든요. 근데 말랑이 만지고 나면 괜히 손만 계속 씻게 되고 오히려 더 신경 쓰여요. 맞아요. 요게 있어요. 에. 2447님 1번 도움이 진짜 잘 돼요. 키캡이 타다닥 그 소리 너무 힐링딩이 되고 말랑이는 만지면 모든 생각이 사라지는 것 같거든요. 근데 학교에서 만지다 혼난 적이 많긴 해요. 그래도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없어져서 그런 것 같아요. 뭐 이런 거 만질 때도 그냥 계속 뭔가를 하게 되니까 생각이 좀 비워지는. 또 강다은님 2번 안 된다. 학생들 가르치는 강사인데요. 학생이 말랑이가 심신안정이 도움되고 집중력이 좋아진다고 한 손에 말랑이

힘을 주고 수업을 듣는데요. 글쎄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까 그 사연 같다. 예, 오른쪽에는 오른손으로 그 마우스 하시고 왼손으로는 계속 말랑이랑 키캡 하시는 약간 그런 분의 사연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선생님들이 힘드시겠다. 어, 모든 학생들이 반에서 다 말랑이 아니면 키캡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선생님들이 고생하시겠네. 네, 완소분들이 보내주신 의견 만나봤고요. 이제 리서치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완소분들은 말랑이, 키캡 등이 심신안정에 도움이 된다. 54% 안 된다. 46%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더 많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말랑이를 영상으로 접하고 구매를 했던 사람으로서 영상 보는 게 더 심신안정이 되는 것 같아요. 만지는 거는 호기심 때문에 만져봤지만 영상 보는 게 그 소리도 되게 자극적이고 보면서 우와 이렇게 되는 느낌이랄까? 네. 이렇게 리서치 연구를 함께 해봤는데요. 영스 전속 리서치 연구소 영스 랩스 일상 속 궁금했던 다양한 주제들을 연구해드립니다. 의견이 나뉘는 문제들이나 평소 궁금했던 주제가 있다면 언제든 영스 랩스로 의뢰해주세요.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쇼리 실라! 고려 깊어져!

0: 서울에서 왔습니다.
1: 경남서 왔어요.
0: 아따 반갑소이. 전라도에서 왔어라. 타 지역에서 대구 모빌리티 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최대 1200만 원 지원.
2: 취업하고 지원받고 성장하고 오오. 대구 잡고 쓰리고.
3: 대구 잡고 쓰리고. 9월 30일 마감.
4: 완소들

지금부터 완소들을 위한 7월의 선물 소개해 드릴게요. 하루 10분 독서 습관 지학사에서 독서 평설 정기 구독권, 명품 덴탈 케어 프레민트에서 프리미엄 치약 칫솔 세트, 서울 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의사가 만든 베개 시가드에서 3중 구조 베개, 청소 이사 전문 영국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를 드립니다. 선물 받으실 분들께는 02-2113-5099 번호로 문자 발송되니까 문자 받으시면 기프트몰에 개인정보 입력하시면 됩니다.

0: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10시에는 배성재의 텐이 방송됩니다.
1: 웬디의 영스 티즈 마칠 시간입니다. 박성훈님, 영스 오늘 러닝메이트가 되어줘서

고마워요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까 또 수영이랑 러닝 중에 저희가 러닝 추천해드려가지고 또 하셨는데 잘 마치셨나요? 네, 너무 다행입니다. 또 윤태상님, 와이프가 우리 둘째를 출산 예정이에요. 병원에서 즐겁게 대기하며 좋은 소식 기다리고 있어요. 설레이고 기뻐요. 긴장되기도 하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이고, 일단 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아, 또 이게 언제가 출산 예정이니 지금 병원에 있으니까 내일이나 내일 모레쯤 이제 곧 출산이실 것 같은데, 예쁘고 건강한 아이 출산하시길 바라고요. 우리 산모분도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축하드려요. 네. 오늘도 영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끝곡으로 투어스의 마음 따라 뛰는 건 멋지지 않아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웬디 기분 좋은 밤, 원나잇!

0: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0: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2: 하이 올리디아.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지극히 나답게, 지극히 자연스럽게,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의료기기 광고 심의 필.
3: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세상에서 가장 평범한 남자가 딸을 찾기 위해
2: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남자가 되는
3: 아빠 유니버스 액션 드라마
1: SBS 금토 드라마 김부장은 매주 금토 밤 9시 50분 SBS에서 만나요.
4: 중역시의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5: 세라하임. 니 12시에 말해. 점심 때리고 잠 솔솔 와. 그땐 12시엔 주현영 들러야 돼. 지금 당장 창문 대신 귀때기 열어.
6: 행복한 오후의 시작 12시엔 주현용입니다.
7: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8: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7: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8: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7: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8: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7: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9: 봄다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10: 샤브샤브 봄담아, 샤브샤브 봄담아,
9: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담아
11: 건강한 한 끼 샤브샤브 봄담아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남심저격 리얼토크라디오 배성재 10 밤 10시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시작합니다. 사운드 오브 10 9 8 7 6 5
1: 4 3 2 1 속보. 식지 않는 밤. 한강 야간 수영장에 몰린 시민들. 여기가 서울에서 가장 핫한 풀파티 현장.

안녕하세요. 2026년 7월 15일 수요일 배성재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레드벨벳 음파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식지 않는 밤, 한강 야간 수영장에 몰린 시민들. 여기가 서울에서 가장 핫한 풀파티 현장이었습니다. 엄청 덥죠? 예, 후텁지근한 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렇게 더운 날 핫플로 뜨는 곳이 바로 한강 수영장입니다. 올해부터는 야간 개장에 DJ 공연이 더해지면서 하나의 경험 공간으로 바뀌었는데요. 원래 한강 수영장은 가족 단위로 가던 곳인데 요즘은 젊은 직장인들이 퇴근길에 들르거나 러닝을 하고 가볍게 들러서 더위를 식히는 새로운 핫플로 뜨고 있습니다. 야간에 DJ 공연도 하면서 SNS에는 이제 5,000원짜리 흠뻑쇼로 불립니다. 워터파크보다 진입장벽도 낮고 단돈 5,000원에 풀파티도 즐기고 수영한 다음 라면도 먹고 또 코스가 워낙 좋기 때문에 가보고 싶은 분들이 많을 텐데 SNS 해시태그로 한강

0: 수영장만 쳐도 영상이 많이 뜹니다. 아싸들은 미리 좀 보신 다음에 워터밤처럼 즐길 준비를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고민상담 코너 오존의 오존내 상담소 하는 날인데요. 오존 씨가 무려 한 달간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베테러들이 더 신났는데요. 오존 대신 새로운 여성 게스트가 왔습니다. 베텐 최적화 게스트 윤마치 씨와 함께 마치 다 해결된 상담소 코너를 할 거니까 윤마치 씨에게 고민 상담을 받고 싶은 분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또는 수요일 게시판에 고민 사연 남겨주시고요. 생방송 윤마치 씨의 얼굴을 보면서 듣고 싶은 분들은 고릴라 보는 라디오 땡튜브 에라우 채널 초록창 치지지지직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코너 전에는 일상문자 소개 코너 NPC 타임도 있습니다.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간판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국 델리미트.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4: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5: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4: 비다샵!
5: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4: 비다이렉트샵!
5: 믿을 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4: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6: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7: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6: 국민인쇄

0: 신선하고 맛있는 가마치.
1: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가마치. 가마치 통닭. 복날에도 가마치 통닭.
2: 얼음 정수기 더 M. 세 가지 얼음 사이즈를 쾌속 재빙으로 시원시원하게. 얼음 정수기 부피 기준 국내 최소 사이즈로 공간도 시원시원하게. 많이 쓰는 기능도 한눈에 시원시원하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3: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요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본 제품은 특수 의료 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5: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함께하는 여러분의 NPC 배성재가 여러분의 심심한 일상도 특별하게 들어드립니다. 문자 소개 코너 NPC 타임.

0: 9224님 02-2056-3326 전화로 라디오 청취율 조사하길래 배성재 씨 말해줬어요. 그랬다고요. 생색 좀 내봐요. 아 감사합니다. 머리를 조아립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1052님도 청취율 조사 전화가 왔어요. 프로그램 및 라디오 광고에 대한 질문에 답하다 보니까 무려 7분 넘게 소요되네요. 밤 10시에 뭐 듣는다고 했을까요? 아 이렇게 오래 걸리는군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꺼드럭거리셔도 됩니다. 감사드리고요. 8247님 중학교 신규 음악교사인데요. 벌써 1학기가 끝나가서 여름방학을 합니다. 나의 첫 제자들 안산중학교 3학년들아 정말 너무 사랑한다. 미치도록 전해주세요. 야, 첫 선생님이 되셔가지고 첫 학기를 보내셨으니까 얼마나 아이들이 예뻐 보이겠습니까. 선생님이 왜 배텐을 듣나요? 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잘못된 선생님이라고. 4234님 배디 저 주식 안 하려고요. 저같이 일희일비 하는 사람에게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근 두 달간 스트레스 엄청 받았어요. 그러겠죠. 요즘 뭐 난리더라고요. 주식은 근데 주변에 보니까 일희일비를 안 하는 거는 그 타고나게 안 하는 건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거는 보통 진짜 돈이 막 썩어나서 아 이 정도는 그냥 재미로 하는 거야 뭐 이런 사람들 빼고는 심지어 그런 사람들마저도 열받고요. 일희일비가 아니라 강제로 물려서 한 1, 2년 정도 그냥 잊어버리게 되면 그때쯤에는 그냥 일희일비 안 하게 되는 거지 강제로. 왜 군대도 가면 군대가 이제 체질에 맞는 사람이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대부분 어쩔 수 없이 거기 그냥 적응하고 탈출 안 되는구나. 이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한 1년 정도, 2년 정도 지나면 익숙해지는 것처럼 그런 것더라고요. 강제로 묻어놓으시기 바랍니다. NPC 타임이었습니다. 쓸데없는 고민도 오존보다 더 독하게 요리조리 씹고 때리고 돌리다가 어쨌든 우당탕탕 투닥투닥 막무가내로 상담해 드립니다.
1: 윷마치에 마치 다 해결된 상담소 까르.
0: 오존이 신혼여행 가면서 꽂아주고 간 은혜로운 게스트. 딴 데서는 페스티벌 여신으로 불리지만 베텐에서는 윤악취, 윤마취두부로 불리는 분 윤마치 씨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거의 제자리인데.
0: 아이고 이 자리를 많이 또 그리워하시네요.
1: 아니 예. 여기 앉는 게 굉장히 낯서네요.
0: 어색해요?
1: 네.
0: 아 그렇군요.
1: 제가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닌데.
0: 여기서는 동네 바보 누나라고 하신 분 있고 우리도 마취되어 버렸다라고 하신 분 있고. 예.
1: 훌륭합니다.
0: 그래요. 자꾸 질문에 머리를 오늘 감았냐고 오고 있는데 뭐 하시는 거죠? 전문적인 손 움직임이었는데
1: 감았습니다.
0: 예, 앞머리만 감은 거 아니냐라고 하신 분도 있고 예.
1: 뒷머리도 감았습니다.
0: 저 없는 동안 스페셜 DJ 마텐 마디로 활약을 해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1: 아유 예. 영광이었습니다.
0: 청취자들이랑 엄청 친해지신 것 같아요.
1: 아니 뭐 이제는 뭐 이제 완전히 뭐 동네 친구처럼.
0: 그 베텐 게스트들 지영 씨, 예인 씨, 일주어터 씨, 뭐 이종범 작가랑도 또 친해지셨죠?
1: 그럼요. 다 마팔도 하고. 이종범 작가님만 마팔을 안 해주셨어요.
0: 이런 건방진. 그 학교 선배 아니에요?
1: 그렇게 선배라고.
0: 선배라고 지금 막 좀 뭐 이렇게 해야 팔로를 해주나? 방송에서 완전... 후배라고 엄청 팔아먹어 놓고는.
1: 근데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는 막 또 그렇게 또 속 좁은 사람은 아니라 저는 일방적으로 팔로우 하고 있는 그 그림을 이제 유지하고 있고
0: 그런 얘기를 다 들어놓고 방송에다가
1: 네.
0: 아 텃세를 부리네. 연대 선배 꺼드럭거리네요, 그죠?
1: 여기서 말했으면 이제 공중파에서 말했으니까 이제 해주시겠죠.
0: 그렇죠, 그렇죠. 네. 건방진 미국인이라고 하신 분 있고요. 여신인데. 저희 베텐에서만 이런 그 머리 안 감는 별명 붙는 거 좀 소속사에서 싫어하지 않으시나요?
1: 뭐 다들 알기 때문에 아니 뭐 팬분들 만날 때만 감으면 되는 거 아닌가. 오늘 감았고 뭐 이제 일요일에 있을 공연 때 감을 거고
0: 그 사이에 안 감으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1: 아니 왜 감아야 하는 거죠?
0: 그래요? 뭐 존중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아무튼 네. 새 앨범이 지난주에 나오셔서 요즘 뭐 정신없이 바쁜데 나오신 거라고
1: 새 앨범이 나와서 머리를 감고

0: 같고요.
1: 그런가요?
0: 네, 이제 약간 머리 안 감은 사람의 음악은 뭔가 듣기 싫을 수도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좀 이렇게 향기 나는 음악 이렇게 어필하고자.
1: 저희도 바로 튼 거 아시죠?
0: 모르는데
1: 아직 모르시나요?
0: 틀으셨어요?
1: 다음 달쯤에 아마 좀 찍힐 겁니다.

0: 뭐 불안하기도 하고 이 직업상 그러지 않으세요?
1: 그렇죠. 모두가 그렇죠.
0: 누구나 뭔가 자꾸 그 저 같은 사람이 자꾸 배디의 자리를 노리고.
1: 아 원하시면 저는 언제든지. 아 그러면 그 네. 뭐랄까 인턴 차원에서 네. 한 1, 2년 정도 네. 고정적으로 나오시는 거 어때요?
0: 그게 저는 정규직
1: 정규직을 원하시나요?
0: 네 확실해요. 아무튼 네 그런 저의 약간의 고민과 그런 거를 처음으로 담아봤어요. 원래는 되게 밝은 음악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저 이런 면도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아하. 네. 수록곡이 다섯 곡이나 들어있다고요?
0: 그렇죠. 훌륭하죠.
1: 다큐멘터리 시소인간. 저희는 시소인간을 들었었는데.
0: 아 다큐멘터리를 밀까 하고 있는데.
1: 아 그런가요? 네. 더블 타이틀 곡이더라고요.
0: 둘 다 들어주시면 너무 좋죠.
1: 알겠습니다.
0: 네.
1: 신곡 내고 일주일 됐는데 반응은 다큐멘터리 쪽이 더 좋나요?
0: 아 이게 좀 갈립니다. 제 동네 친구들은 시소인간이 더 좋다 이러는데 뭐 다큐멘터리에 댓글이 더 많은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습니다.
1: 시소인간을 혹시 네. 제목을 바꿔서 시소인간이라고 한 거냐고 하신 분 있고요.
0: 시소인간을요? 네네. 진짜 누굽니까?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이 참 쉽지 않네.
1: 네. 디지는 소시지인간. 뭐 다큐멘터리와 시소인간 어떤 감성을 담은 곡인지도 좀 소개해 주신다면.
0: 약간 다큐멘터리는 제가 데뷔곡이 데뷔 앨범에 영화처럼이란 곡이 있어요.
1: 영화처럼.
0: 내 인생 영화처럼 네. 풀리겠지? 하면서 쓴 곡이에요. 20대 중반 때. 아 지금도 별.
1: 지금도 중반 아니에요?
0: 감사.
1: 뭐 얼마 차이 난다고? 얼마 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0: 그럼요. 얼마 전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얼마 후에 지금 살아보니 다큐네?
1: 살아보니까.
0: 네, 살아보니까 생각보다 예. 인생은 다큐인데 그 다큐라도 누군가가 봐주겠지. 약간 이런 메시지입니다.
1: 아 그렇군요. 시소인간은 네. 어떤?
0: 그냥 오르락 내리락 하는 뭔가 그런 사회가 좀 그렇잖아요. 뭔가 남의 행복이 나의 행복. 이고 싶은데 사실 마음이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막 뭔가 사촌이 땅 샀다 그러면 배 아프고.
1: 아 배 찢어지죠 진짜 열받죠.
0: 네. 아, 전 그 정도까지.
1: 아, 그 정도 아닌가요?
0: 네. 아무튼 근데 저도 그 정도예요. 찢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배 찢어지는 감정을 좀 이제 감성적으로 담은 곡입니다.
1: 시소라는 게 또 타다 보면은 좀 하드하게 타는 어린 시절에는. 상대방은 날리고 막 그랬거든요. 그거 안 해보셨어요? 플라잉 체어처럼?
0: 아유 격하게 놓으셨네요.
1: 그렇죠.
0: 네.
1: 그런 걸 또 할 수 있으니까 언젠가 확 또 공중으로 날아올 수 있는 날이 오시기 바랄까요?
0: 아유 감사합니다.
1: 자 감성적인 토크를 여기까지 하고 윤마치 씨 앞으로 온 문자 네. 김영미님 마치님 배텐 식구들한테 플러팅하고 마팔하셨잖아요. 팔로우한 사람만 무려 1472명이나 되던데 주기적으로 연락하는 분들이 누구 있나요?
0: 없는 것 같고요.
1: 앞으로도 꼭 마팔하고 싶다.
0: 앞으로 꼭 마팔하고 싶다. 아 마파 이건 약간 이제 오기가 생기는 이제 종범 작가님이 계시는 것 같고 뭐
1: 거만하네.
0: 종범 작가님이 계시는 것 같고 또 이제 종범 작가님. 그다음에 종범 작가님.
1: 이종범 작가가 대체 뭐가 문제였길래? 최근에 인별그램이 근데 사라졌더라고요.
0: 그냥 네. 진짜 해주시기 싫으셨나
1: 봐요. 윤마치 마팔이 싫어서 인별그램을 지워버렸습니다.
0: 아 그냥 말로 하셔도 되는데. 그래서 제가 헬리콥터를 보고 너무 웃었나.
1: 아 웃어.
0: 너무 비웃었나.
1: 네. 웃기긴 이런. 하죠 사실.
0: 네.
1: 네. 이종범 네. 나오면 제가 한번 내일 오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0: 꼭 좀 네. 여쭤봐주세요.
1: 대체 뭐냐 너.
0: 네. 네.
1: 그 형은 미국 사람만 좋아해라고 하신 분이 있고. 4040님. 올여름에 윤마치님 나오는 페스티벌을 네 군데나 가요. 가서 만취단 말고 베텐러라고 하면 사진 혹시 찍어주시나요?
0: 마텐러라고 해야 찍어줄 겁니다.
1: 마텐러.
0: 네. 확실히 하셔야 돼요.
1: 마텐러. 그러면 그 이후에는 베텐을 안 듣는 사람이어야 된다?
0: 아니, 들어도 되는데. 저에게 알릴 필요는 없다. 마텐만 들었다라고 말해도 된다.
1: 그래요.
0: 네.
1: 알겠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윤마치와와 팬님. 베텐하고 잘 맞던데 고정합시다.
0: 이거

0: 진짜 솔직히 너무 재밌거든요.
1: 어 그래요?
0: 근데 아까 그 마이크 안 켜져 있을 때 제가 사는 곳 얘기를 했어요.
1: 예.
0: 근데 뭐 배디님이 아 쉽지 않겠네요.
1: 너무 멀어.
0: 네. 아 근데 저는 항상 행복합니다 오늘.
1: 그런가요?
0: 네.
1: 아 알겠습니다. 하긴 과천에 사는 어 오전도 오는데.
0: 그러니까요.
1: 예. 좋습니다. 오전아 멀리 못 나간다라고 하신 분 있고요. 자, 어 페스티벌은 어디 갔어요? 근데
0: 페스티벌은 뭐 이제 이번 주 일요일에도 이제 뭐 킨텍스 일산에서 어, 하나 있고요.
1: 예.
0: 또 이번 달 말에 이제 인천에서 또 하나 있고요.
1: 인천
0: 펜타포트라는 큰 페스티벌도 있고 다음 달에도 이제 있습니다.
1: 해외?
0: 해외도 갔다 왔어요. 얼마 전에 오스트리아 갔다 왔습니다.
1: 아 오스트리아 멀리 가다 오셨네요.
0: 진짜 멀더라고요.
1: 오스트리아만 찍고 오셨어요?
0: 진짜 오스트리아만 딱 찍고 빡 왔습니다.
1: 오, 구경도 좀 하시고요?
0: 하나도 못했어요 진짜로.
1: 아 공연만 하고 딱 오셨어요?
0: 네.
1: 오,
0: 공연하고 이제 앨범이 나오니까 막 앨범에 관련된 뭘 찍어야 되잖아요. 릴스도 찍어야 되고.
1: 아 일정이 바빠서.
0: 네.
1: 오스트리아 어디이셨어요? 비엔나?
0: 네 비엔나.
1: 아. 좋은데 가셔가지고 일만 하고 오셨네.
0: 네, 한 번 더 가려고요.
1: 월클 마치. 예. 자, 여러분 캥거루남이 아니라 오스트리아입니다. 호주 말고 오스트레일리아 말고. 베텐러들 왜 부끄럽게 왜 그러지? 소세지. 예. 자, 오 존네 상담소 윤마치 씨에게 고민 상담을 받고 싶은 분들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또는 수요일 게시판에 고민 사연 남겨주세요. 소개되는 분들께 선물로 저지밀크 푸딩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고민을 좀 소개해 주실까요?
0: 좋습니다. 네. 어 아무거나 하면 되는 거죠?
1: 네.
0: 네 그럼 저는 익명 이님 남자분이시고요. 제가 사람 얼굴을 정말 못 외웁니다. 누가 회사 엘리베이터에서 아는 척을 하시길래 저도 반갑게 인사했는데 누군지 전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알고 보니 옛날에 본 적 있는 거래처 직원이었대요.
1: 아.
0: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 누구 만나는 게 약간 긴장이 돼요. 얼굴을 잘 기억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1: 아 혹시 겪으세요?
0: 저는
1: 까먹고 막 이런 거?
0: 얼굴을 기가 막히게 기억하고요.
1: 네.
0: 이름을 기가 막히게 못 기억해요.
1: 얼굴만 기억하는구나.
0: 활자를 기억을 못해요 제가.
1: 아 이게 근데 이거를 위해서 뭐를 보안책을 마련한 적은 없으시죠?
0: 아니
1: 이름을 일부러 거기다 써놓는다거나.
0: 아 막 진짜 막 연상을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제 자주 와주시는 이제 만치 제 팬
1: 예, 만치단
0: 만치단이거든요. 막 자주 오는 만치는 제가 기억을 해주고 싶잖아요. 서로서로 서로 기억을 하는 게 상도덕이기도 하고 근데 진짜 아 쉽지 않은 이름들이 있어요. 뭔진 모르겠어요.
1: 평범한 이름들이 오히려 기억이 잘 안 나죠.
0: 그쵸.
1: 예.
0: 그래서 미스마치라고요?
1: 미스마치. 얼굴이랑 이름이랑 미스마치.
0: 저는 근데 이제 얼굴은 진짜 기가 막히게 기억합니다.
1: 근데 얼굴만 기억하고 이름 기억 못하면 아 어디서 봤던 사람인지 뭐 하는 분인지 그건 다 아는데
0: 네.
1: 이름 석자만 안 떠오를 때가 있다.
0: 맞습니다.
1: 그건 나쁘지 않는데.
0: 어?
1: 근데 그 지위 고하는 아는 거죠? 나보다 오빠인지 뭐 선배인지 그건 알고. 근데 이름이
0: 네.
1: 새는구나.
0: 그래서 비빌선이 있어요. 약간 어? 오랜만이다.
1: 그런 식으로.
0: 네.
1: 그게 어느 순간부터 시작됐어요? 아니면 예전부터 학생 때부터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고 얼굴과 관계만 기억나고.
0: 저는 그냥 암기를 굉장히 못하는 학생이었습니다.
1: 어 그런 사람이 공부를 그렇게 잘해요?
0: 아이 다 잔머리로 비빈 겁니다. 이게 비빌 수 있어요. 여러분 수능은 살짝 비비기가 가능해요. 네, 약간 이제 암기 과목들은 안 되긴 하지만 수능은 살짝 비비기가 가능한 과목들이 있거든요.
1: 아하.
0: 네, 비벼보세요.
1: 윤비빔. 예. 자, 어 수능 비벼볼 만하다.
0: 잠깐만.
1: 터령 얘기하는 거랑 비슷하다. 아, 저는 사실 얼굴이랑 이름을 기억 못한다는 개념도 몰랐는데
0: 어...
1: 요즘에 조금 느껴집니다. 요즘에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진짜.
0: 어이구.
1: 그리고 얼굴도 분명히 봤는데 네. 어, 어디서 봤지 이게 기억이 안 나는 때가 있고 심지어 이제 중증으로 그 연예인분이 지나가시는데 아는 분인 줄 알고 인사한 적 있어요. 전혀 관련이 없었는데.
0: 아 근데 그게. 워낙 많은 분을 만나시니까.
1: 근데 그건 이제 확실히

0: 노화 이슈인 것 같아요. 예.
1: 제가 일부러 그 단어를 말하지 않고 있었는데.
0: 에이징 커브. 예.
1: 우주소녀 설아님이었다고요?
0: 아, 이분은 또 좀 다른 케이스인데 저희 그 예인 씨인 줄 알고 모자를 쓰고 체형도 비슷하고 젊은 여자 연예인 아... 예, 아이돌 느낌인 분이 반갑게 인사를 하시니까 저도 어 그래 왔니 이렇게 했는데
1: 오...
0: 가까이 지나가는데 보니까 예인 씨가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잠깐 누구시지? 그래가지고 모자를 푹 눌러 쓰고 계셔서 아... 저는 예인 씨인 줄 알았는데
1: 아찔하네요.
0: 네, 아찔한데 인사를 그 다음에 해명을 못했어요. 누군지를 모르니까 누구였지? 따라가서 인사를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뒷조사해서 알아봤더니 우주소녀 설아 씨. 아~ 다행히 베테랑 한번 오셨던 분입니다.
1: 아 다행입니다. 예,
0: 나중에 모셔서 해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여튼 그렇고요.
1: 네.
0: 근데 이게 비즈니스 쪽에 있는 분들은 진짜 사람을 너무 많이 만나니까.
1: 그럼요.
0: 업계에 있는 분들은 명함을 주고받아도
1: 네.
0: 이름을 기억을 못해가지고 거기다가 메모해시는 분도 있대요.
1: 그쵸, 그거 필수인 것 같아요.
0: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진짜 하는 게 맞는 건지 요즘은 생각이 듭니다.
1: 아, 그니까 혹시 막 이제 그 메신저에 친구 몇 명 정도 있으세요?
0: 친구요?
1: 네.
0: 친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열 손가락 안에 정도.
1: 네. 그냥 이제 네. 그 메신저 친구 명수.
0: 그렇죠, 그렇죠. 엄청 많죠. 그래도 한 몇백 명 되죠.
1: 어, 몇백 명 넘으실 것 같은데. 너무 세상이.
0: 그래서 요즘은 많이 써놓는 게 뭐냐면 친구들의 아기들 이름 이런 건 써놓습니다. 그런 건 진짜 까먹게 되더라고요.
1: 그렇죠. 그런 거 까먹으면 안 되죠.
0: 예전에는 친구들이 진짜 아기 낳고 막 이러면은 그 이름들을 금방금방 당연히 알아왔었는데 요즘 하도 많아지니까 이름이 다 기억이 안 나서 첫째 이름, 둘째 이름 이런 거를 거기다가 써놓습니다.
1: 어우, 그래도 멋진. 멋진 방법입니다.
0: 이제 근데 까먹어도 사람들이 섭섭해하지도 않고요.
1: 네. 포비. 포비 엄마.
0: 포비 엄마.
1: 네.
0: 아 지영 씨.
1: 네, 그렇죠. 네,
0: 포비죠. 왜 포비인지는 모르시죠?
1: 알죠.
0: 알아요?
1: 네.
0: 그 얘기도 했구나. 포토베이비.
1: 첫날 예. 뵙자마자
0: 첫날 했습니다. 얘기했어요?
1: 네, 그렇습니다.
0: 우리한테는 나중에 얘기해줬는데.
1: 첫날에 바로.
0: 그렇군요. 네. 다음 또 한번 소개하실까요?
1: 좋습니다. 아 이거 읽기 싫은데. 아.
0: 왜요?
1: 최영주님 남자분이시고요. 조카가 초등학생인데 씻는 걸 정말 싫어해요.
0: 아.
1: 마치님처럼 일주일씩 머리를 안 감기도 하고요.
0: 아우.
1: 샤워 리액션 좋으시네요. 샤워하자고 하면 집안 어디에 숨어서 나오질 않으니 찾는 것도 일입니다.
0: 아우.
1: 씻는 걸 너무 싫어하는 조카를 좀 청결하게 만들 방법 없을까요? 씻기에 재미를 붙일 방법은요? 마치님은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0: 극복을 안 했어요. 극복 안 했잖아요.
1: 아 베텐 나오면 씻게 돼요? 베텐 한번 나오세요.
0: 아 아니 근데 그 아 시간이 다 됐네. 아쉽지만 2부에 돌아와서 최영주님 사연을 그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0: 두피부터 복부까지 스트레스 리셋. 자비니 스파, 국민 스파 자비니, 모두의 스파. 두피 탈모 복부 관리 자비니 스파, 부담 없는 헤드 스파. 싹 관리했더니 혈색이 싹 도네. 스파 자비니
1: 스파.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2: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1: 디자인도 예쁜데?
2: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3: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2: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친환경
1: 농산물. 전국의 사장님들을 위한 세 글자 스피드 퀴즈 1위 라디오.

0: 또 채널은
1: SBS
0: 1등 인터넷 라디오는
1: 고릴라
0: 부담없는 비용으로 고릴라에 광고하면 무허가 쑥
1: 매출
0: 광고기 가성비 갑
2: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3: 고릴라 SBS
4: 생활정보
5: 초복 더위 잘 피하셨나요? 삼복 더위에는 차가운 얼음이 더 반가운데요. 냉장고가 없던 조선시대에도 여름을 위해 겨울 얼음을 미리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1월 소환과 대한 사이 한강의 얼음을 깨 두께가 12cm쯤 되는 것만 골라 석빙고에 옮겼는데요. 얼음이 녹지 않게 볏짚과 쌀겨를 덮어 한 해에 최대 13만 개를 보관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관한 얼음은 3월 춘분 무렵부터 10월 상강이 될 때까지 꺼냈었고 왕실뿐 아니라 병자와 제수들에게도 나눠졌다고 하는데요. 겨울부터 여름을 준비했던 선조들의 지혜가 새삼 놀랍습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SBS 고릴라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6: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7: 행복이나 사랑 위해 일을 하고 돈 벌지만 시험치듯 결론 나는 인생살이 아니잖아 우린 절대 주파 수 절대로 헷갈리지 말자 파워 FM 배송제의 텐 중에서 배텐이다 여자들이 오히려 더 알고 싶은 남자의

0: 해성재 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중동공주 윤마치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예, 신혼여행 떠난 오존 씨 대신에 고민 상담하러 윤마치 씨가 놀러 왔는데 네. 채팅창에 계속 기름 부자라고 올라오고 있고 네. 오늘 마치 다 해결된 상담소. 최영준님이 아까 사연 보내셨는데 씻는 걸 싫어하는 조카 때문에 네. 예 사연을 보내셨거든요. 지금 스케치북에 떡 찐 거 아니고 반곱슬이라고 앞머리가 근데 좀 약간 떡기가 좀 있어요. 예 이게 화면은 거짓말하지 않거든요. 예 곱슬도 맞는데 곱슬도 있고 약간 떡기가 있다라고
1: 쉽지 않네요. 그 여기 그 안방마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0: 마님은 제가
1: 안방 예. 뭐라고 하죠?
0: 그러네
1: 그렇죠 안방마님 하시세요 안방마님께서 이렇게 도장을 뻥뻥 찍어버리시면은 예.
0: 뒷머리만 가면 내가 물어보신 분 있고요
1: 아이 감았다니까요 그래요. 정말 네. 아이
0: 지금 이렇게 보면 화면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뽀송뽀송하고
1: 감사합니다.
0: 감으신 건 확실해요 여러분 제가 인증해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0: 근데 뭔가 안쪽에 있는 몇 가닥 애들이 예. 좀 잘못 관리가 된 느낌.
1: 향기로워요.
0: 안방 머슴이라고 하신 분 있고. 자 일단 그 조카 초등학생 안 씻는 친구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씻는 재미를 좀 알려준다면. 너무 광고 나가는 한 4분 동안 안 씻는 사람으로 그냥 엔딩이 돼버려가지고.
1: 저한테 여쭈시는 거예요?
0: 예.
1: 아니 그 안 씻는 게 그리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0: 그런가요? 너 그러다 윤마치 된다 라고 하신 분 있고 영마치 사연이네요 그죠?
1: 아 여기서 조카. 이렇게 안 씻는 걸로 이렇게 취두부니 뭐니 중동 공주니 뭐니 막 이렇게 놀림 당하는 거를 보여주시면 좀 충격요법으로 애들이 애가 씻지 않을까요?
0: 그렇죠 근데 이제 어렸을 때 씻기 싫어하는 거는 뭐 당연히 많이들 그러지 않나요?
1: 저는 잘 씻는다니까요
0: 어렸을 때
1: 지금도 잘 지금도 씻습니다 잘 씻고? 네. 빈도는 제가 정할 뿐 잘 씻습니다 저는
0: 내가 원할 때 씻는다?
1: 네 잘 씻으면 되는 거죠
0: 애기들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보통 충분히 씻었는데 왜 또 씻어 이런 느낌으로
1: 예. 에이 너무 씻으면 건조해져요
0: 윤마치 씨가 일을 매일매일 하게 되면은 좋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1: 자 그래서 그래서 라디오를
0: 원하시나요?
1: 또 코멘트 하겠습니다
0: 그렇군요 예. 자, 아무튼 애기들은 씻을 때 되면 씻는다.
1: 네, 그럼요. 네.
0: 자, 그러면 다음 또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1: 자, 그러면

0: 익명 채님 여성분이세요. 좋아하는 남자분이 생겼습니다. 회사 동료입니다. 저한테 잘해주긴 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계속 철벽을 치네요. 다가가면 자꾸 멀어지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인기도 많아서 주변에 예쁜 솔로 여자분들도 꽤 있습니다. 남이 채가기 전에 먼저 고백해버려야 할까요?
1: 사내 연애 사연이네요. 사내 짝사랑.
0: 아, 사내 짝사랑.
1: 예.
0: 저는 이제 회사를 다녀본 경험이 없으니까 여쭈면 안 될 것 같긴 한데.
1: 왜요? 왜요?
0: 그 네. 혹시 사내 네. 그것이죠?
1: 아, 좀 다르죠. 왜냐면
0: 좀 달라요?
1: 예. 제가 퇴사를 하고 아내는 그 다음에 입사를 했고.
0: 아, 그래요. 네.
1: 하지만 회사에서 뭐가 좀 있긴 했죠. 왜냐면 같이 뭐 아시안 게임 중계하거나 올림픽 중계하거나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0: 네네네. 네.
1: 하지만 사내에서는 아니지만 사실상 연결은 돼 있다.
0: 예. 그럼 이제 누가 먼저?
1: 누가 먼저?
0: 네, 호감을.
1: 제가 당연히 먼저. 원래 그러면 안 되지만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연차 차이도 많이 나니까.
0: 예. 아이, 사람 대 사람인데요. 근데 그럼 여기랑 또 케이스가 조금 다르네요. 여기 또 여성분이 네. 약간 근데 꽃이세요?
1: 어떤 식으로?
0: 약간
1: 여쭤봐도 되나요?
0: 어번자카파 조현아님이 네. 여기 방송에서 말하신 것 같은데 막 이제 전화를 오게 한다. 다른 남성인 친구인 남성을 시켜서 이제 이렇게 전화가 오게 만들어서 약간의 질투 유발. 저 사람이 인기가 많은 사람이구나 하면서 약간 이런 식의 전략을 한번
1: 그 남자 앞에서.
0: 네, 어떻게 왜냐면 회사니까. 이게 좁은 공간이잖아요. 뭔가 충분히 이제 정보가 전달될 수 있을 것 같아서.
1: 아, 약간 보이스피싱 느낌으로 분위기를 좀 핑겨가지고.
0: 어떻게 보면 맞긴 한데요.
1: 그렇죠. 여러 번 전화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셀프 보이스피싱.
0: 그렇죠.
1: 네, 그래가지고 나한테 너 한 20분 단위로 전화해. 네. 가지고 전화해서 하지 마. 아니, 어제 그건 아니잖아.
0: 아, 내가 싫다고 했잖아.
1: 그런 거 하지 마. 이러시고 네. 옆자리에서 쓱 들리게.
0: 그렇죠. 소문이.
1: 뭐지? 궁금하게.
0: 그렇죠.
1: 파티션 너머로 약간 냄새만 풍기는 거죠.
0: 그렇죠.
1: 나 되게 인기 많은 여자야.
0: 그렇죠.
1: 나 치명적인 게 있어.
0: 그럼요. 잘 받아주시는데요.
1: 그런 식으로 해서 그 남자가 근데 나한테는 왜 눈길도 안 주지 저 여자가? 이런 식으로 빌드업을 해라.
0: Yes. 회사 안 간 티
1: 난다는데. 또 냄새만 풍기네라고 하십니다. 예. 그러네.
0: 회사 안 다니는 티. 아니, 회사는 어떤 곳인가요 도대체?
1: 회사 안 다니는 티 너무 난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0: 네. 예.
1: 근데 약간 작전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0: 네.
1: 근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0: 쟁취하려면 이거는 진짜 공을 들여야 합니다.
1: 일단 회사에 나갈 때 좀 신경 쓰고 가야겠죠.
0: 기본이죠.
1: 머리를 감고. 머리 확실히 감고.
0: 당신은 감으세요.
1: 확실히 감고. 그 남자분이 좋아하는 취향에 좀 맞추는 것도 필요한데.
0: 아, 그렇죠. 하지만 맞추는 티를 내면 안 되고 은근하게 이제 난 맞추지 않는데 내가 너의 취향이네?
1: 그래요. 몸을 비비고 그러세요.
0: 그러면
1: 그쪽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 모르니까 되게 다양하게 하고 다녀야겠네요. 월요일엔 이런 느낌, 화요일엔 이런 느낌 이런 식으로.
0: 그렇죠. 이제 약간 다양한 모습, 팔색조 모습을. 이제 은근하게. 아, 근데 너무 이렇게 고백해버려야 할까요 하면서 이렇게 용기 있는 여성분이시잖아요. 이 진가를 좀 알아봐 주시면 좋겠네요.
1: 근데 지금 인기가 너무 많이 있는 사람들한 있는데 둘러싸여 있는데 거기다가 네. 바로 고백으로 들어가 버리면 약간 너무 불리한 싸움이니까.
0: 맞아요.
1: 네.
0: 이게 기선을 제압해야 됩니다.
1: 어떻게요?
0: 냄새로요.
1: 그 남자가 만약에 점심 메뉴 먹는 거 향수를 좀
0: 향수
1: 써라.
0: 좀 쓰고.
1: 향수 좋죠.
0: 네. 예. 향수로.
1: 향수로 그 남성의 아까 약간 그 취향 이런 것들 끌리게 만들고.
0: 이게 제가 게스트에 앉아 있으니까 약간 정신을 좀 반쯤 놓고 하게 되는 것 같아요.
1: 괜찮아요.
0: 예, 그냥 할게요.
1: 네, 예, 그럼요. 예. 그 남자 폰에 냄새 인간이라고 저장하겠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0: 아, 이게 다 받아주니까 얘기를 막 하게 돼.
1: 약간 그 남자의 먹는 취향 같은 것도 좀 파악할 필요 있을까요?
0: 약간

0: 취향이 비슷하면 같이 점심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좀 많지 않을까요?
1: 그렇죠, 그렇죠.
0: 아무래도 이제 뭐 구내식당이 없다 이런 경우에는 사 먹으러 나가는데 뭐 제육 좋아한다 하면 아 제육 좋아하는데
1: 아 오늘 같이 오늘은 괜히 제육이 땡기네 뭐 이러면서
0: 그렇죠.
1: 그럼 같이 드실래요? 뭐 이런 식으로
0: 아주 네.
1: 그건 어떻습니까? 그분이 너무 사람들한테 둘러싸여 있는 인기인이에요. 네. 거기에 끼는 게 나요? 아니면 딱 떨어져 있는 게 나요?
0: 아, 무조건 떨어져 있어야죠.
1: 아, 무조건 네. 멀리 있어야 된다?
0: 나를 좋아하지 않는 여자는 네가 처음이야.
1: 아, 그런 식으로?
0: 이게 먹히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진짜요. 그렇습니다.
1: 약간 시선을 근처에 두지 말고 오히려 멀리 혼자 떨어져 있는 느낌으로. 그러면 이건 어떻습니까? 내가 어떻게든 인기인처럼 사람들한테 둘러싸이게 만들어요. 아, 저쪽 무리가 있고 내 쪽 무리가 있게 만들어요.
0: 그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1: 그건 괜찮아요. 네. 채팅창에 예쁜 오존의 해결법 같다고. 혹시 마치님 모쏠인가요? 물어보신 분이 있거든요.
0: 모쏠 저는 뭐 태어나는 순간부터 만치들밖에 없었고요. 죽는 순간까지도 만치밖에 없을 겁니다.
1: 약간 아이돌식 관리로 가는 거예요.
2: 헛소리하지 마 임마.
1: 이건 오존 씨의 아내분이
0: 그럼요.
1: 하는 말입니다. 아이돌식 변명 잘 들었고요.
0: 아 진짜 이게 헛소리야. 아 저 여기는 모두가 참 한마음 한뜻이에요. 네.
1: 자 재수 씨의 목소리 잘 들으셨고 그러면 다음 사연 또 볼까요?
0: 아 이게 항상 해결을 안 하더라고요. 오전 뭐, 오빠도 예. 그렇고.
1: 저희는 그냥 그 해결을 한다기보다 네. 얘기를 들어주고.
0: 그렇죠.
1: 네. 예. 심리치료 같은 느낌이에요.
0: 네, 해결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을게요.
1: 네네.
0: 네, 그러면 이제 성별 미상님 7842님이고요. 저랑 같이 다니는 동료는 식탐이 많습니다. 출장도 자주 있는 편이라 둘이서 밥도 늘 같이 먹는데요. 동료는 자꾸 메뉴 3개 시킬까 하고 본인이 2인분을 먹고요. 음식 먹다가 하나가 남으면 무조건 자기가 먹습니다. 햄버거 세트를 각자 시켜 먹어도 감자튀김을 한 곳에 다 부어서 푸드파이터처럼 와구와구 먹더라고요. 식탐 많은 동료에게서 어떻게 제 몫을 지키죠? 진짜 큰 고민입니다. 제가 웃은 게 이제 그 채팅에 자꾸 배성재랑
1: 출장 간 박지성 사연 언니라고 하신 분인데 사실 비슷합니다. 예. 근데 저는 둘이서 3인분을 시켜서 네. 막 이렇게 먹는 그런 느낌이 네. 넉넉하게
0: 넉넉하게.
1: 먹다가 항상 남아야 돼요.
0: 아, 근데 저도 사실 그래요.
1: 그런 거 좋아하시죠?
0: 네.
1: 네. 모두가 행복하지 않습니까?
0: 그럼요. 네.
1: 조금 돈을 조금만 더 써가지고 사람들이 있는 그 숫자보다 한 플러스 원, 플러스 이 정도 시키고 다양하게 시키면 모두가 행복합니다.
0: 저도 약간 예. 음식, 식탐이라고 하죠. 뭔가
1: 식탐이 심하시죠?
0: 그렇게 단정을 지으시는 거예요.
1: 심하실 것 같습니다.
0: 아니, 저는 예. 다양한 메뉴를 먹는 걸 좋아해서. 네.
1: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인성은 내가 에이. 너무 다 먹으려고 하면
0: 네.
1: 그쪽에서는 맛도 제대로 못 보고
0: 그럼요.
1: 나는 여전히 꽉 안 찼는데
0: 이거는 그 한번 그냥 말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왜냐면은 진짜 되는 게 없을 수도 있어요. 너무 행복해서 저는 좀 그래요.
1: 그럴 수 있죠.
0: 음식이 이렇게 막 나오면 막 진짜 막 팡팡 터지잖아요.
1: 그렇죠.
0: 막 그러면 이제 진짜
1: 윤성재라고 하신 분 있고
0: 그 다른 타인을 신경 쓰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1: 배성재랑 오존을 합치면 마치가 나오는구나라고 하신 분 있고요.
0: 이거
1: 근데 이런 상태에서 그 메뉴가 남았을 때 내가 처리하고 그런 거는 사실 나쁜 건 아닌데.
0: 그럼요. 잔반 없는 건 좋은 거죠.
1: 그렇죠.
0: 근데 이제 제가 항상 배를 골게 된다면 쉽지 않죠. 이건 그냥 한번 말씀드리세요.
1: 이건 제대로 얘기해라.
0: 네. 야, 너 왜 이렇게 다 먹냐?
1: 많이 해보신 것 같은데? 살면서?
0: 아니, 야, 너무한다 너. 이렇게.
1: 많이 해보셨네.
0: 배고픈데 어떡해요. 그럼요.
1: 그렇죠. 이런 거는 확실하게 똑부러지게 얘기를 해야
0: 네.
1: 그쪽에서도 먹다가 이건 약간 지능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배고픈 만큼 남들이 배고프지 않겠지라고 생각하는 것부터가
0: 맞아요.
1: 공감 능력의 문제일 수 있으니까
0: 그렇죠. 아기는 없으실 거예요.
1: 아기는 없어요.
0: 네.
1: 아기는 없지만 그것은 네, 교정을 해드려야 됩니다.
0: 그렇죠. 맞아요. 한번 말씀

0: 둘이세요. 네.
1: 형 지능 되게 낮구나라고 하신 분 있고. 아 저는 주변을 둘러보면서 먹어요.
0: 아 예. 진짜 잘 친다.
1: 주변이 다 끝났을 때 제가 나머지 짬 처리를 하는 거지. 예. 자 그렇고요.
0: 햄버거 몇 개 드세요?
1: 햄버거요? 네. 그냥 한 개에서 한 개 반. 저 그렇게 많이 먹지 않아요. 자주 먹는 거지.
0: 그럼 여기 아 자주 먹는.
1: 전 자주 먹지 그거를 한꺼번에 푸드파이터처럼 먹진 못해요.
0: 아. 예.
1: 또 나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예전만큼 안 들어갑니다.
0: 아... 네.
1: 자주 자주.
0: 오케이.
1: 자주 불량식품을 좀 먹는다.
0: 아, got it. Got it.
1: 마치 씨는 햄버거 몇 개 드세요?
0: 저는 솔직히 뭐 진짜 배고프면 세 개까지 가능한 것 같아요.
1: 세 개를 드신다고요?
0: 햄버거.
1: 잘 드시네.
0: 전 양이 좀 많습니다.
1: 어, 그래요?
0: 줄이느라 정말 애를 먹고 있어요.
1: 어, 그러면 둘이서 밥 먹는데 3인분 시키면 모자라겠네요.
0: 나 뭐. 그럴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는 거죠. 그것도 이렇게 단정 지어버리시면은 제가
1: 살면서 늘 배가 고프셨죠?
0: 눈물이 날라 그러네. 배가 사람인데 배가 고프죠.
1: 어 그렇구나. 노래하는 배성재네요 라고 하신 분 있고요. 반갑네요.
0: 와 쉽지 않네.
1: 배텐 회식 한번 좀 오세요.
0: 아 여기 잘 사주나요?
1: 여기 많이 먹어요.
0: 네. 보통 메뉴가 어떻게 되죠?
1: 메뉴는 항상 좋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0: 진짜요?
1: 네, 메뉴 가리세요?
0: 아예 안 가리죠.
1: 뭘 제일 좋아하세요?
0: 아무래도 뭐 제 돈으로 사 먹기 아까운 것들.
1: 고기 종류?
0: 그럼요.
1: 저희는 좋은 거 있습니다. 곱창 좋아하세요?
0: 아 제가 또 그런 특수 부위는 그렇게 선호하지 않습니다.
1: 아 까다로우시구나. 알겠습니다. 잘 알았으니까 다음에 한번 회식할 때.
0: 네네 이제.
1: 예. 이종범도 회식 좋아하는데. 내력이네요 좀.
0: 참. 말해주시면 좋겠는데. 네.
1: 자. 그러면 7842님 거는 어느 정도 해결됐다 치고 저희는 경청만 해드리지 막 또 막 공감을 많이 해드리지도 않고 해결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0: 그렇네요. 그냥 읽고 저희끼리 얘기하고
1: 예.
0: 약간 던져버리고.
1: 맞습니다.
0: 네.
1: 예. 그리고 저희 회식 오면은 이종훈 작가 그 선배님 있죠?
0: 네.
1: 이종훈 작가가 그 바텐더 역할이에요.
0: 아...
1: 술을 계속 말아줍니다.
0: 진짜요?
1: 예. 소맥 자격증 있는 거 아시죠? 몰라요?
0: 그런 게 있어요?
1: 네. 예. 소맥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술도 잘 타고 계속 하이볼 말아오라 그러면 계속 말아요. 일 시켜요 저희.
0: 진짜 재주가 많으시다.
1: 와 대단해요.
0: 저는 헬리콥터 잊히지가 않아가지고.
1: 맞아요.
0: 네.
1: 자 그러면 다음도 소개해 주실까요?
0: 자 이렇게 웃음소리가 가득하죠 저기.
1: 술 많은 것 같고 다재다능하다고 얘기하니까.
0: 자 그러면은 익명 김님 여성분이시고요. 전 엄청난 합이라 늘 고민이 많습니다. 얼굴은 작은 편이라 사람들이 뚱뚱한지 잘 모르는데 다이어트를 조금만 해도 얼굴부터 살이 빠져서 광대뼈가 드러나요. 사람들이 무슨 고민 있냐 밥부터 먹으러 가자 이럽니다. 살 빼야될 하체는 여전히 튼실 뚱뚱 육중한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하체 밸런스를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1: 아 하체 비만 합이 라고 줄여서 많이 쓰죠.
0: 저도 사실 살이 찌면 하체로 가는 편인데요.
1: 하체 쪽이세요?
0: 네. 이거는 저는 제 아버지를 보고 아빠랑 나랑 다리 모양이 똑같네?
1: 다리 모양이?
0: 네.
1: 어.
0: 그래서 저는 이게
1: 그게 이제 그 합이 분들도
0: 네.
1: 이게 그 허벅지
0: 네.
1: 이쪽으로 가시는 분들이 있고
0: 그렇죠.
1: 종아리 쪽으로 가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0: 아니 뭐 그냥 이제 살이 어느 정도로 쪘냐에 따라까지 다르긴 한데요. 아무튼 뭐 이게 진짜 많이 찌면 뭐 그냥 다 찌고요. 적당히 찌면 이제 약간
1: 주로 하체 쪽으로
0: 허벅지 쪽으로 이제 윤만기 나왔습니다. 미치겠다
1: 윤만기.
0: 진짜.
1: 예.
0: 아니 근데 그 사연자 선생님 이제 이건 같은 고민을 저도 약간 얼굴에 살이 안 찐 사람이에요.
1: 아 얼굴엔 티가 안 나고.
0: 저는 10kg 차이가 나도. 얼굴은 그렇게 차이가 안 나요.
1: 아, 그게 연예인 스타일이잖아요.
0: 그런 겁니까?
1: 그럼요.
0: 전 연예인을 많이 못 봐서 많이 보시는 분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그런 걸로 하겠습니다.
1: 어허.
0: 근데 이거는 이게 나중에 저희가 승리자입니다.
1: 죄송한데 저랑 얘기하고 계신데 자꾸 카메라를 보면서 방백을 하시니까
0: 저는 익명 김씨와 얘기하고 있어요.
1: 저랑만 얘기하셔도 돼요.
0: 아니 나중에 예. 저희가 건강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종아리는 제 2의 심장.
1: 예예.
0: 그쵸?
1: 맞아요.
0: 이렇게 이제 잘 잡아줘야 펌프질도 잘 돼서 심장에 이제 피도 잘 돌고 저는 이거를 이제 약간 장점으로 이렇게 승화시키기로.

0: 아이 컨택 부담스럽다고 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자꾸 보지 말라고.
1: 진짜.
0: 그래서 하체가 튼실한 거를 컴플렉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네. 오히려 건강 쪽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1: 진짜 이거는 정말 복받은 걸 수도 있어요.
0: 맞아요.
1: 맞아요.
0: 저도 종아리가 장난 아니거든요.
1: 진짜요?
0: 예. 근데 이게 뭐 남자니까 뭐 그렇게 전 바지만 입으면 되니까
1: 네.
0: 신경 안 쓰긴 하는데 여자분들은 확실히 종아리가 너무 굵으면
1: 네.
0: 스트레스를 받으시더라고요.
1: 그렇죠. 그러실 수 있죠. 왜냐면 아무래도 짧은 거 여름 이럴 때 오면은 아무래도 반바지 예쁜 치마 입고 싶은데 저도 그렇긴 한데요. 그냥 뭐 다닙니다.
0: 운동 잘하시냐고 물어보신 분 있습니다. 윤마치 씨. 하체를 그렇게 타고났는데.
1: 저는 또 이게 그런 거랑 운동신경이랑 연결이 또 안 되더라고요.
0: 지탱은 잘 되지만.
1: 지탱은 훌륭하죠.
0: 그렇군요.
1: 제 별걸 다. 광고 듣고 올까요?
0: 왜? 갑자기?
1: 광고, 광고라고 지금 쓰셨는데요.
0: 알겠습니다. 제가 진행할게요. 뭐 하는 거예요? 예. 아무튼 상하체 밸런스를 맞추려면 이분은 그러면 컴플렉스 느끼지 말고 굳이 밸런스 맞추지 마라.
1: 느끼지 말고 일단 해외에 나가봐라.
0: 해외에 나가면
1: 건강미 있는
0: 그런 또 문화권들이 있기 때문에
1: 네. 이제 미의 기준은 다 다르고 너무 그렇게 슬퍼하실 필요 없다.
0: 아 알겠습니다.
1: 네.
0: 광고 듣겠습니다. 소리 질러! 고려 깊어져!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지긋지긋 무조맨
3: 티 어실 원스야.

0: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 안녕하세요, 악뮤 이찬혁입니다. 유난해 그 말 전 참 좋더라고요. 적당히 해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생명을 구하는 일엔 더 유난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유난하다. 유엔 난민기구. 지금 유엔 난민기구를 검색하세요.
2: 캡슐레이션 기술로 완성한 그레이논 효소.

0: 그레인온을 검색하세요. 일반 식품 광고.
1: 전세 보증금 지키는 법. 저 최수빈이 알려드릴게요. 수도권 7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전세라면 안심하세요. HF 보증으로 전세 대출 받고 전세 지킴 보증을 신청하면 되니까요.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HF 전세 지킴 보증.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0: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워킷.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0: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1: 배텐의 영원한 막내 소혜가 배성재의 텐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서울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참여하시고 선물 가져가세요.
2: 안녕하세요. 딘딘입니다.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라디오 파워 FM. 잠시 후 11시에는 뮤직하이가 방송됩니다.
3: 배성재 텐, 오늘 고민 상담 코너에 소개된 모든 사연자분들께 저지밀크 푸딩을 보내드립니다. 자, 채팅창에 계속 오늘 예쁜 오존이라고, 예쁜 사람 중에 제일 못쓸 같다라고 오고요. 네, 곱상한 오존이라고도 왔습니다. 네. 지금 곱존 금지라고 스케치북에 쓰셨는데.
4: 많이 드네요, 스케치북. 그냥 예. 한번 가져온 건데.
3: 어허. 자, 윤마치 씨 배텐 게스트 어떠셨는지 그쪽에 앉아 보니까
4: 이게 또 여기 자리는 또 처음이잖아요. 네. 생방송에서 이 자리는 또 처음이란 말이에요. 그 자리는 제가 또 많이 했거든요.
3: 예, 예. 그 자리가 괜찮으시면 한번 또 놀러 오시고요.
4: 아, 너무 좋습니다.
3: 예.
4: 여기 아늑해요.
3: 그렇죠. 네. 예, 냉방도 잘 되고 네. 여름에 너무 괜찮아요. 꼭 추천드리고 다음에 언제든지 편하게 놀러 오시기 바랍니다.
4: 너무 좋습니다.
3: 예, 오늘 드립왕은 장카설대혜정님께 드리고요. sbs10@daum.net 메일로 받으실 분 아이디 캡처본, 성함, 연락처, 주소를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 끝 인사를 윤마치 씨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4: 끝곡은 어머 윤마치의 다큐멘터리입니다. 그럼 소등하겠습니다. 꿈에서 연애하세요. 까르.

0: 컬투쇼 썸머 선물 패스타. 7월 17일 금요일까지 컬투쇼 선물 창고를 탈탈 털어갔고요. 무려 4천만 원 상당의 선물을 쏩니다. 에어컨, 리클라이너, 소파, 음식물 군세 처리기, 백화점 상품권, 치킨, 피자 등등. 선물하면 폭하는 사람들 들어와 들어와.
1: 심장을 멈추고 선택한 운명적인 사랑. 뮤지컬 드라큘라. 올여름 그 거부할 수 없는 매혹의 대서사시가 시작된다. 신성로, 김준수, 전동석, 고은성 출연. 지금 공연 중. LG아트센터 서울, LG시그니처홀. 14세 이상 관람가.
2: SBS 아나운서 정성문입니다. 여름은 폭염으로 인한 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계절인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폭염주의보나 경보가 내려지면 야외 활동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해야 할 때는 통풍이 잘 되는 옷을 입고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현기증이나 메스꺼움 등 열사병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그늘로 이동해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여름철 폭염에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3: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

0: SQ.
1: 안녕하세요. 코리안 특급 박찬호입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과 함께 특급 편안함을 누려보세요.
2: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어떤 카페에서 에어컨 파워 냉방으로 틀었음. 이 현수막 하나만 달았을 뿐인데 매출이 몇 배나 뛰었다고 합니다. 덥고 습한 날씨 때문에 하루 종일 시원한 곳만 찾게 되는데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더위를 이겨내셨을지 궁금합니다. 마음만큼은 시원해지는 밤, 딘딘의 뮤지컬입니다.

자, 샤이니의 뷰로 7월 15일 수요일 딘딘의 뮤지컬이 시작했고 저는 DJ 딘딘입니다. 어떤 카페에서 에어컨 파운 행방으로 틀었음이라는 현수막을 붙였는데 매출이 몇 배나 올랐다라고 합니다. 한 다섯 군데가 있는데 한 군데에 저렇게 써 있으면은 저도 여기 갈까 약간 할 것 같기는 한데 이거를 만약에 유럽에서 했으면 여기 매출 터지지 않을까요? 예. 자, 오늘이 7월 15일 초복이었습니다. 예. 저는 사실 오늘 초복인 거를 몰랐다가

배달 어플에서 초복인데 이거 드시면 어떨까요? 이걸 뜬 걸 보고 엥? 초복이야? 왜 이렇게 안 덥지? 약간 이랬었던. 예. 근데 이번 그 태풍이 열기가 빠져나가면은 엄청 더울 거라는 또 예보가 있어서 걱정이 좀 되죠. 예. 저 오늘 저는 오늘 김치찜을 먹었습니다. 김치찜. 예. 뭐 초복에 뭐 초복이라 먹은 건 아니지만 예, 굉장히 맛있게 먹었고. 이 정준님이 제가 더위를 이겨내는 방법은 집 밖은 위험하니까 집안에서 에어컨 틀고 아이스크림 퍼먹기예요. 흐흐. 예, 좋죠. 예, 좋습니다. 예. 엄청 좋죠. 예, 엄청 좋죠. 근데 그거에 따른 대가가 따르니까. 경옥님이 오늘 초복이라서 가족들과 삼계탕 먹고 후식으로 과일 주스랑 빵 시켜 먹고 마지막으로 아이스크림도 먹었네요. 너무 많이 먹어서 내일까지 굶어도 될 것 같습니다. 해주셨는데, 근데 그게 있잖아요. 그 오늘 내가 엄청 많이 먹으면 근데 제가 들었는데 일주일 동안의 총량이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오늘 내일 엄청 먹었어. 그러면 나머지 요일들을 좀 덜 먹으면 그래도 그 전체 칼로리 밸런스가 좀 맞다 그러던데. 그래서 아 오늘 너무 많이 먹었네. 그럼 내일 좀 덜 먹어야지 하는 게 실제로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포기하지 마시고 예, 내일은 또 다른 날이니까 이러면서 아 어차피 아 망한 거 이러지 마시고 예, 오늘 내가 즐긴 곧 행복을 내일의 나에게 고통으로 남겨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자 그냥 잠들기 아쉬운 이 시간 지금 어디서 뭐하고 계시는지 듣고 싶은 노래와 함께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무료입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서 문화 선물도 준비했는데요. 1인 2매로 총 5분께 명보 아트홀 점프 전용극장에서 열리는 뮤지컬 점프 관람 티켓을 드립니다. 7월 25일 토요일 낮 2시 공연이고요. 동양 무술과 아크로바틱 그리고 코미디를 결합한 작품이라고 하니까 보고 싶은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샵 1077로 성함과 함께 사연 보내주시기 바라겠고 잠시 후 2부에선 반가운 손님이 찾아오십니다. 신곡 일말의 가능성으로 돌아온 10cm 권정열 씨와 특별 초대석 함께하고요. 3부의 주제 문자 소개되면 모든 분들께 선물 드리니까 참여 많이 해주시고 저는 광고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쏘리실라!

0: 하면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3: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2: 비다샵
3: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2: 비다이렉트샵
3: 믿을 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2: SK 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4: 안녕하세요, 악뮤 이찬혁입니다. 유난해 그 말 전 참 좋더라고요. 적당히 해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생명을 구하는 일엔 더 유난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유난하다. 유엔 난민기구. 지금 유엔 난민기구를 검색하세요.

0: 에도 겨마치 통다.
1: 얼음 정수기 더 M. 세 가지 얼음 사이즈를 쾌속 재빙으로 시원시원하게. 얼음 정수기 부피 기준 국내 최소 사이즈로 공간도 시원시원하게. 많이 쓰는 기능도 한눈에 시원시원하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0: 안전한 워킷.
1: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한.

아직도 생각나는 그때 그 장면, 나의 모든 순간. 날이 더워져서 단발로 자르려고 미용실에 갔다. 준비해 간 연예인 사진도 보여주고 기대하면서 머리가 완성되길 기다렸는데 결과물이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다. 커트 잘 됐죠? 라고 물어보는 쌤한테 싫은 티도 못 내고 건넨 말. 아, 네, 아, 그 예쁘네요.

나의 모든 순간 뒤에 이어진 곡은 에이미 와인하우스의 You Know I'm No Good 이었고요. 5190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었습니다. 아, 미용실에서 머리를 하셨는데 마음에 안 들었지만 싫은 티는 못 내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잘못된 게 이제 준비해간 연예인 사진이 이제 잘못된 거 아닐까. 이거는 사실 쌤도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그 연예인 사진 이렇게 가져갔는데 쌤이 아 근데 이 머리 안 어울리실 거예요? 라고 얘기를 못하잖아요. 이미 나는 마음을 다 먹고 왔는데 제가 기억나는 게 중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이제 머리가 두발 단속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머리를 밀어라 해가지고 이제 구렛나루를 잘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머리에 맞게 스타일링을 해야 되는데 제가 가져갔던 사진이 베컴의 모이칸 사진이었습니다. 예. 근데 그거 머리는 사실 상당히 쉬워요. 그게 막 엄청난 막 테크닉과 이게 필요한 건 아닌데 이제 그 미용실 사장님이 이걸 보시더니 저한테 아 이거 똑같이는 해줄 수 있는데 하고 이렇게 하셨는데 진짜 족제비 같은 예, 그래서 이거 아닌데요? 했는데 친구들도 보더니 머리 똑같은데? 뭐 이랬었던 예. 이게 안 됩니다 이건 예. 활동하면서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들었던 적 있냐? 많죠. 근데 뭐 제가 이제 스타일리스트한테 야 이거 좀 아니잖아 이러면 야 네가 작은 거야 뭐 이런 네가 안 어울리는 거야 뭐 이런 이야기를 하죠. 야 이거 이대로 그냥 코르티스야 이러는데 진짜 코르티스 사진 보면 입은 느낌이 있어. 그러면 아 오케이 이런 거 입지 말자 앞으로 약간 이런 게 있고. 예. 그리고 제가 체구가 작으니까 옷을 협찬사에 가면은 협찬사 옷들은 대부분 그 평균에 맞춰져 있어요 약간.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맞는 옷들은 좀 더 크고 약간 이래서 예. 신발도 거기는 거의 270이 평균 약간 이러니까 주인님이 아 저도 금요일에 미용실 가는데 원하는 스타일이 있지만 그렇게 안 나올 거라는 걸 잘 알기에 불안 반 기대 반입니다 해주셨는데 에 이런 거 같아요. 뭐 했는데 잘 어울리면은 오 땡큐고 아니면은 좀 아 이 스타일은 나한테 안 어울리는구나 약간 이렇게 인지하는. 예. 근데 각자 맞는 스타일이 있잖아요. 예. 자 사연 보내주신 5190님께 선물 보내드리고 여러분의 사소하지만 다양한 순간들 편하게 나눠주시면 소개해드리고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무료고요. 홈페이지 나의 모든 순간 코너 게시판이나 실시간으로도 받고 있습니다. 자 저는 릴러말즈 토일의 하지마에 이어서 CN블루의 Can't Stop까지 두 곡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너 멀래도 예쁘니까 화장하지마 스케줄 비워놨으니까 딴 데 가지마 I love you so much 조금 뻔하지마 너는 아무 말도 내게 하지마 Baby

바쁘니까 화장하지마 하지마 스케줄 비워놨으니까 딴 데 가지마 딴 데 가지마 I love you so much 조급하지마 yeah, yeah, yeah. 너는 아무 말도 내게 하지마 다시 나지마

자, 노래 듣고 오셨고요. 하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신청곡 있으신 분들 문자 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무료인 고릴라로 나눠주시고요. 4298님이 청취율 조사에 성실히 답했습니다. 오래오래 청취하겠습니다 해주셨는데 아유 감사드립니다. 예. 아, 청취율 조사가요 다음 주 월요일까지 진행되니까 혹시 02로 시작하는 번호로 전화 오면 받으셔서 딘딘의 뮤직하이 잘 듣고 있다라고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번도 1등의 자리에 있었던 적이

제 삶에 없는데 라디오가 이렇게 청취율 1위의 자리에 있으니까 마냥 즐거울 줄 알았는데 불안불안하더라고요 이게. 예. 늘 제 삶에서 늘 뭐 1위였던 적이 없는데 라디오만 좀 그래도 시간대랑 뭐 방송사 때문에 1위를 하고 있는데 좀 불안불안합니다 여러분. 예. 자, 326 하나님이 퇴근길에 새우버거 포장해서 가고 있어요. 집에 와서 바로 먹을까 말까 고민하고 있네요 해주셨는데 근데 안 드실 건데 포장을 왜 하셨지? 안 드시면은 내일 드신다는 건데 저는 버거는 약간 하루 뒤에 먹는 건 약간 특히 새우버거 같은 건 좀 비춘데 이왕 구매하신 거 드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고요. 자, 잠시 후 이분은 10cm 권정열 씨와 특별 초대석 함께합니다. 권정열 씨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나 질문들 지금부터 미리 보내주시고 써니힐의 굿바이 투 로맨스 듣고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1: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딘딘의 뮤직하이. 조금은 찌질하면서도 솔직한 생활 밀착형 가사로 우리를 웃다 울게 만들어주는 분입니다. 오늘의 특별 초대석 10cm 권정열 씨와 함께합니다. 자, 딘딘의 뮤지컬 특별 초대석 시작했고요. 10cm 권정열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오늘 보는 라디오 진행하고 있고 카메라 저기 앞에 있습니다. 자, 늦은 시간인데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1: 감사합니다.
0: 뮤지카이에 지난 1월에 나와주셨고. 네. 6개월 만입니다. 네, 그거 아세요? 뮤지카이 최다 출연자가 권정열 씨랑 정세훈 씨입니다.
1: 한 명 더 있어요?
0: 정세훈. 같은 회사.
1: 나 또, 네. 나 또 미쳐버리네.
0: 아니, 이 회사가 너무 나를 좋아해.
1: 아,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 네. 타이라는 게 좀 이렇게 마음을 복잡하게 만드네요.
0: 아, 근데 하나 중요한 게 세훈이가 지금 군대에 있습니다.
1: 알죠.
0: 아시죠? 네. 네. 그래서 1년 반 정도로 이제 제낄 수 있고. 근데 지금 세훈 씨가 주말에 그래도 핸드폰을 봤는데요. 네. 저랑 근데 그 고막메이트 원석이 형이랑. 네. 그 단톡방 있단. 네. 말이에요. 근데 얘가 맨날 생전 먼저 안 보내던 애가 잘 지내시죠? 저는 여기 생활이 너무 맞아요. 막 하면서 막 보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야, 너 그거 지금 환각이다. 저 오늘 사격했는데 너무 잘 썼어요. 그래서 아니야, 너 그거 환각이다. 막 이러고 있는 상황이라.
1: 진짜 잘 지내고 있다니까 좋네요.
0: 그래도 같은 회사. 네. 후배니까.
1: 근데 데리고. 네. 빨리 제끼고 싶다. 최다기로.
0: 조만간에 또 뭐 좋은 소식 있으면. 네, 한번 나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
1: 최대한 빨리 왔어. 제가 또 이런 기록에 약간 미쳐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몰랐네. 또 몰랐으면은 그냥 행복하게 살았을 텐데.
0: 근데 생각보다 우리 뮤지카이에 나온 분들이 꽤 많거든요. 뭐 윤호 씨도 되게 많이. 네, 나왔고. 네, 네. 근데 지금 권정열 씨가 1위라는 게.
1: 근데 왜 내가 1위지? 이상하네요.
0: 왜? 근데 제가 볼 땐 그건 것 같아요. 약간 그래도 편한 곳에 오는 게 좋으니까. 네. 약간 저희 쪽을 이렇게 늘 와주신 것 같아요. 활동 시작하면.
1: 아, 단순히 편하기만 한 게 아니죠. 여기는.
0: 아, 또 1위니까.
1: 아, 그냥 1위고. 그냥 1위겠어. 이유가 없겠어요. 1위인데.
0: 아, 근데 다른 라디오에 리센드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네. 약간 어라? 약간 했어.
1: 안 나왔어요, 여기?
0: 여기 일정이 저랑
1: 이제
0: 안 맞아가지고.
1: 이제 오겠죠.
0: 저랑 안 맞아가지고. 아, 네, 제가 바빠가지고. 내가 바빠서.
1: 아, 오케이.
0: 리센드랑 내가 바빠가지고 일정이. 어쨌든 환영 문자 많이 왔습니다.
1: 네.
0: 김민지님이 정열 오빠 기다리고 있었어요. 박선아님이 어제 초복인 줄 알고 설렁탕 먹었다던데 찐 초복인 오늘도 몸보신 하셨나요? 해주셨는데 이게 뭐지?
1: 아, 그 팬분들이랑 소통하는. 네네네네. 데서 자랑했는데. 네네. 전 어제가 초복인 줄 알고.
0: 아, 나 초복이라 설렁탕 먹음 이렇게
1: 그랬는데.
0: 근데 평소에 좀 잘 챙겨 드세요, 약간?
1: 아니요.
0: 그러니까. 그냥 대충 다 끼니 그냥 대충 먹...
1: 아니요, 저 먹는 거 엄청 집착해요.
0: 아, 그래? 네. 뭐 드셨어요 오늘은?
1: 오늘 짜장면.
0: 진짜?
1: 네, 맛있게 먹었어요. 맛있게 먹으면 몸보신 아닙니까 솔직히?
0: 근데 그 짜장면은 그래도 좀 열량이 높은 편인데.
1: 네.
0: 그래도 관리를 좀 하지 않으시나?
1: 아, 열심히 해야 되는데. 네. 자꾸 실패하고 있어요.
0: 그래요?
1: 네.
0: 그래도 막 나 기억나는 게 옛날에 뭐야 형 시즌스 할 때.
1: 네.
0: 쓰담쓰담 할 때. 네. 제 이제 형한테 대기실 인사로 왔는데.
1: 네.
0: 야무지게 팥물을 먹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형 이거 뭐예요? 그랬더니 팥물인데 그 스태프분이 먹으라고 했다 그랬나?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그 이후로 내가 팥물 맛이야.
1: 나 지금 팥물이라 그래서 팥물이 뭐야? 근데 파차 얘기하는 거구나.
0: 아, 파차.
1: 네, 파차.
0: 나 그래서. 네. 이거 맛이잖아.
1: 근데 요즘 잘 안 먹긴 한데.
0: 아, 그래요?
1: 그때도 뭔가 붓기가 진짜 빠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0: 근데 저도 이게 약간
1: 잘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0: 나도 모르겠는데 그냥. 네. 뭔가 기분이
1: 다르죠.
0: 약간 오케이, 난 지금 이거 한 모금으로 조금 빠진다 약간 이런 느낌이. 네. 있어요.
1: 기분이 다르죠.
0: 그래서 지금 냉장고에 파차 완전 차 있어요.
1: 그 시즌즈 대기실에서 이런 약간 모먼트를 너무 많이 걸렸어요. 빅나티한테도 저번 옛날에 시즌즈 할 때. 네. 왔을 때 하필 제가 얼굴 괄사를 하고 있는데 들어와가지고.
0: 아니,
1: 그걸 또 쪼르륵 얘기하고.
0: 아니, 근데 그게 걸린다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건 관리잖아.
1: 그래서 좀 민망하더라고요.
0: 저도 사실 피부과를 갔다.

0: 가지고 네. 지금 약간 여기 자국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아 이거 좀 가려봐야겠는데 안 가려지더라고. 그래서 아 약간 이거 형이 보면 또 아 또 얼굴에 뭐 했네 약간 이럴까 봐.
1: 아니요, 지금 약간 어려 보이고 좋은데요.
0: 아 그래 죽은 게 느낌. 김혜진님이 오늘 뭔가 두 분 되게 닮았어요.
1: 어 그러네요.
0: 어 그런가? 안경을 네. 제가 오늘
1: 안경 네. 안경제비 느낌이라서.
0: 네. 자 계속해서 10cm 권정열 씨에게 궁금한 점이나 하고 싶은 이야기 미담 목격담 있으시면 편하게 보내주시고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무료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또 모신 이유가 7월 2일에 신곡을 발표하셨습니다.
1: 네.
0: 일말의 가능성이라는 곡인데요.
1: 네.
0: 자 어떤 곡인지 좀 소개해 주시죠.
1: 10cm가 오랜만에 짝사랑 노래로 돌아왔습니다.
0: 네.
1: 그래서 짝사랑 노래를 뭐 꾸준히 내고 있었지만
0: 네네.
1: 정신 차려보니까 몇 년 동안 되게 좀 이렇게 기분 좋게 해드리는 걸 좀 꽂혀갖고
0: 맞아
1: 좀 청량한 밝은
0: 맞아.
1: 느낌의 곡, 음악들을 많이 했었더라고요. 아. 그래서 다시 그 또 10cm만 할 수 있는 그런 네. 감성을 담은 노래를 만들고 싶어서 만들다가 가능성이라는 키워드에 집중을 했는데 뭐 의도한 건 아니고 그냥 만들다 보면은 그 멜로디랑 가사랑 게 한 번에 툭 튀어나오는 그런 게 있잖아요.
0: 네, 있어요.
1: 그 첫 부분 가사가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가능성이라는 단어가 뭔가 힘있게 느껴져서 저 어릴 때 또 짝사랑 다회 경험 안에서 또 기억을 더듬어 보니 그 당시 저는 약간 그런 가능성에 집착했던 것 같아요.
0: 아 지금 가능성 좀 올랐다 뭐 이런
1: 아니죠. 그 이게 슬픈 건데 애초에 짝사랑 사랑을 하고 그 누군가의 뭐 마음을 막 얻으려고 생각하고 욕심내고 이런 과정에서 사실 가능성은 수치에 관한 이야기인데
0: 그쵸.
1: 애초에 이치 안 맞잖아요.
0: 아 그러네. 네. 마음이 어떻게 가능성이라는
1: 그쵸.
0: 게 있어.
1: 그러니까 상황이 안 좋으니까 가능성 같은 걸 막 따지는 거예요.
0: 경우의 수 같은 거죠.
1: 혹시라도 네.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나에게 있다면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담은 노래입니다.
0: 오 좋네. 근데 저는 또 방금 들으면서 든 생각인데 이제 짝사랑하면 약간 10cm잖아요.
1: 아, 네, 감사합니다.
0: 근데 아무리 다수의 다회 짝사랑 다회여도
1: 네.
0: 이제 좀 오래됐잖아요. 그
1: 오래됐죠.
0: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그러면
1: 네, 아주 오래됐죠.
0: 어떻게 해요? 뭐 그러니까 기억을 더듬더듬 꺼내는 거야? 아니면
1: 저는
0: 상상으로
1: 근데,
0: 들어가요?
1: 저는 근데 그게 반대인 게요. 오히려 그렇게 음악 만드시는 분들이 더 부러워요. 약간 현재 약간
0: 아 현재 감정
1: 현재를 담는 이런 사람들이. 조금 더 부러워요. 그러면은 음악을 계속 해가면서 막 의도하지 않아도 좀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삶이 흘러가는 대로 이렇게 바뀌고 이럴 텐데 저는 그거를 할 줄 몰라요.
0: 진짜?
1: 네, 저 오히려 어릴 때의 거 갖고만 만들 줄 안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계속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서 뭔가 그 노래들이 다 약간 그 형 나이 때보다 조금 이렇게 영한
1: 그쵸.
0: 느낌이 나는 네. 거구나.
1: 그쵸.
0: 오히려 그게 더 부러운데. 그 어릴 때 그 따끈따끈한 그 기억들을 이렇게
1: 네.
0: 그때만 느낄 수 있는 감정들이 있잖아요.
1: 저는 근데 그게 강렬했나 봐요. 그래서 지금도 제 개인적으로는 되게 따끈따끈해요. 항상. 근데 문제는 이제 정말 따끈따끈해지게 안 느껴지는 순간.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아직은 괜찮은데.
0: 충분히 하지. 충분히 해요.
1: 감사합니다.
0: 근데 이번에 또 가사가 너무 공감돼서 뜨끔했다라는 의견들도 많은데 요거 네.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이번 곡을 또 이제 고영배 씨랑 같이 네, 작곡을 하셨는데
1: 네.
0: 이게 그라데이션 이후에 또 같이 한 거죠?
1: 그렇죠. 그 아예 제가 모셔서 쓴 가사를 같이 쓰고 그런 적은 있어요. 작년 네. 앨범에도 있고. 근데 이제 그라데이션 때가 어떻게 보면 약간 사고인데
0: 그거 제가 그때 영배 형이랑 어떤 라디오 아 그 정오의 희망곡 같이 나왔을 때 영배 형이 그 썰을 얘기를 했는데
1: 아 네
0: 이제 그 형한테 연락이 와서 멜로디를 썼는데 들어봐라 네. 근데 이게 내가 들었던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네. 해서 영배 형이 이거 내가 했던 거잖아 했었던 네. 걸로 성립이 됐다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1: 맞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노래 만들고 후렴 부분이 너무 좋은데 들어본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모르겠고
0: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고
1: 근데 찾아보니까 얼마 전에 같이 작업하고 기타 치면서 그냥 이야기하면서 놀다가 걔가 만들고 있다고 했던 그 멜로디를 제가 차용했더라고요.
0: 근데 그거 사실 너무 친하니까 클리어 안 하고 그냥 쓱 넘어간 다음에 야 너 뭐야 이러면 미안하네 이러고 넘어갈 정도의 사이 아닌가?
1: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이 노래가 그 정도로 확신이 있는 노래라면 제가 만약에 이 노래가 한 5년 전 정도 됐을 텐데 아마 5년이 아니고 한 10년 전이면 관계를 끊었을 텐데 음악이 더 중요하니까 네. 근데 이제 그때만 한 확신 같은 게 이제 저는 없어서

0: 이 노래가 막 이렇게 이렇게까지 좋은 노래가 아닐 수도 있는데 아,
1: 큰 사랑을 받을지 몰랐구나. 어.
0: 몰랐죠. 어. 알았으면 끊어냈죠. 어.
1: 근데 그렇게 한 다음에 제가 들은 게 이제 영배 형이 그렇게 해서 이제 크레딧에 올라간 다음에 네. 그 달달함을 느끼고 아, 네. 이번 거는 아예 그냥 정열아 이거 한번 해볼래? 약간 이런 느낌이었나요? 아니면
0: 아니요. 그래서 그 달달하다는 얘기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아, 어떻게 제가 알았냐면 보통 제가 뭘 하면 무조건 공격이 들어와요. 같이 있는 자리에서든 뭐 같이 라디오를 출연하든
1: 제가 SNS에 올리거나
0: 제가 거기 가든 네. 공격 들어오는데 그러고 보니까 그라데이션에 대한 공격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더라고요. 오히려 홍보를 하고 다니고
1: 맞아. 네.
0: 그래서 되게 좋았나 보다 다행이다 고맙다 했는데 저는 반대로 네. 그쪽은 달달했겠지만 저는 반대잖아요.
1: 그치.
0: 나눈 거니까 나눠 먹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앞으로 이런 짓은 하지 않아야겠는데 라고.
1: 근데 저는 약간 그런 생각도 했을 것 같은데 이제 나는 나눠준 거지만 네. 그는 나의 반을 가져간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정열이가 대단했구나 약간 이런 걸 느끼고 더 잘해야지 약간 이럴 수도 있지 않나?
0: 생각보다 그렇진 않다던데 그래. 아무튼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라고 생각했었는데 이 일말의 가능성 노래를 만드는 와중에 그 후렴을 좀 못 만들고 있었어요. 멜로디를 막혀가고 있었는데 모르겠어요. 준비했나? 갑자기 옆에서 자기가 요즘에 만들고 있다 멜로디 중에 하나인데 이게 어울릴 것 같대. 야, 이거, 느낌이
1: 야 이거 붙는데 네, 하면서 갑자기 쓱
0: 던졌구나. 그런 느낌으로 딱 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거에 대안이 없어가지고
1: 근데 저는 궁금한 게 그 작업하고 있는 곡을 네. 영배 형이 미리 들어볼 방법은 거의 없지 않나?
0: 같이 작업 많이 해요. 네, 그래서 제가 하면서 이렇게 그 시작부터 후렴 전까지 하면서 이거 후렴이 안 나오니까 그 전 부분을 제가 들려주는 거죠. 그 의견도 서로 나누고 이런 일을 많이 하니까 네, 거기서 치고 들어온 거죠.
1: 아 기억해. 네. 내가 볼 때 그 AI처럼 머릿속에 멜로디가 한 천 가지가 있을 수도 있어. 그래서 딱 듣고 이 코드 이거다 하면서 돌리는.
0: 그래서 안 그래도 컴퓨터에 폴더가 따로 있는 거 아니냐.
1: 그럴 수도 있다.
0: 10cm용 이렇게 해가지고 모아둔 거 아니냐.
1: 근데 어쨌든 서로 아주 만족해서 작업을 한 거고.
0: 그럼요. 예, 너무 고마웠죠.
1: 정성은 님이 일말의 가능성 약간 10cm 초반 감성 나와서 너무 반갑고 좋아요.
0: 감사합니다.
1: 약간 영병이 약간 얘가 요즘 초반 10cm 원하나? 중반 10cm 원하나? 약간 이거가 있는 거 아니야?
0: 근데 진짜 그 순간은 정말 잊을 수 없어. 진짜 기가 막혔어요. 그래서 저 웬만하면 괜찮아라고 했을 텐데 네,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1: 그러니까 너무 찰떡이면 어쩔 수가 없지. 네. 자, 이 보영님이 역시 짝사랑곡 1인자 정성은님이 짝사랑 노래는 정말 10cm가 1등인 것 같아요. 일말의 가능성 노래 너무 좋더라고요.
0: 감사합니다.
1: 자 사연도 왔는데요. 권정열 메롱님이 정열 오빠랑 딘딘님은 짝사랑했을 때 일말의 가능성 노래 가사처럼 고백도 안 해보고 체념하는 스타일이세요? 아니면 일단 직진 고백해본다는 편이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가사 중에 모든 걸 망치기 전에 내가 사라져줄게 너를 내버려둘게 라는 부분이 있는데 어떠세요? 좀 이 질문에 있어서는?
0: 제가 무슨 뭐 어떤 이 노래 만들 때 막 실화를 바탕으로 이렇게 막 그대로 옮겨 담고 뭐 이런 편은 아니지만 어쨌든 다 비슷합니다. 이야기가 제가 살았던 거랑. 그래서 당연히 노래 가사처럼 사전 포기하는 편이었죠.
1: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내가 얘를 너무 좋아하는데 얘가 너무 잘났어. 내가 볼 때 내가 감히 탐낼 수 없는 그럼 그냥 내가 고백 그래서 혹시나 얘가 나를 만나서 얘가 불행해지느니 내가 사라져줄게 약간 이런 게 있잖아요.
0: 그렇죠.
1: 저는 근데 좀
0: 아닌 것 같아.
1: 좀 에고가 높았어가지고 저는 자아가 좀 컸던 애라 뭐 해보지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늘 들어갔었어.
0: 항상 그런 친구가 너무 부러웠어.
1: 근데 늘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면 약간 또 하면 되겠지. 약간 이런 그 당시에는
0: 너무 건강하다.
1: 그러니까 그게 신기해요. 네. 그때 키가 150 좀 안 돼.
0: 그게 무슨 문제예요?
1: 그래서 그게 참 저도 지금 생각하면은
0: 부럽다 이거는.
1: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만났던 친구가 제가 143이었고 그 친구가 163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나랑 사귀었지? 약간
0: 사귀었어요.
1: 사귀었어. 그래서 걔랑
0: 진짜 매력 있었나 보다.
1: 손을 잡고 아이스크림을 먹으러 갔는데 거기 아이스크림 집 사장님이 이러신 거예요. 참 남매끼리 선도 잡고 다니고. 진짜 보기 좋다 너희 이랬는데 제가 여자친구거든요? 내가 이랬던 기억이 나. 근데 여자친구가 이렇게 달래줬어요. 괜찮아 하면서 애기 달래듯이 이렇게 톡닥톡닥 해줬었던
0: 예뻤네요.
1: 근데 이제 저한테는

0: 그 기억이 엄청 뚜렷하고 강렬하진 않아서 이걸 곡으로 쓰긴 어려운. 오히려 어제 있었던 게 훨씬 더 저한테는
1: 좋은 큰. 그게 좋은 기억이라서 그래요.
0: 아. 네. 아, 오케이. 뭔 말인지 알겠어. 네. 아.
1: 좋지 그, 않아서 강렬하게 남아 있는 거.
0: 그렇지, 그렇지. 만약에 그때 걔가 울면서 도망쳐서 우리가 헤어졌으면
1: 그러면 예. 네.
0: 그럼 그걸 가사로 쓸 수 있겠죠.
1: 네, 그렇죠.
0: 좋습니다. 자, 계속해서 10cm 권정열 씨에게 궁금한 점이나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신 분들 문자 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무료인 고릴라로 남겨 주시고요. 소개된 분들 추첨해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정열 씨 이번 신곡입니다. 일말의 가능성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10cm 일말의 가능성 듣고 오셨습니다. 자, 박지선님이 일말성 진짜 감정을 너무 잘 표현한 노래 유유. 자, 이다솔님이 앨범 커버가 그르륵각 의자인 이유가 있나요? 진실의 의자 헤헤 해주셨는데, 저 의자가 이제 네. 앨범 커버 저 의자가 네. 이제 제 너튜브에

0: 이제 그르륵각이라는 너 컨텐츠가 있는데 편의점에서 진솔한 대화를
1: 하는 거죠. 아, 네. 아, 그렇죠. 그렇죠.
0: 제가 원래 정렬 씨를 거기에 모시고 싶었는데 일정이 너무 촉박해 가지고. 네.
1: 되는 대로 빨리 모셔 주세요.
0: 아, 네네 언제든지. 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저거를 보면서 왜 저게 커버일까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1: 노래가 딱 저 그르륵각 의자에서 딱 그 시간에 나눌 법한 이야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10cm 이미지와도 너무 잘 어울리는 시간과 공간인 것 같아서 네 컨셉으로 키워드로 정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0: 희한하네. 그 사실 활동을 이렇게 오래 하면서 많은 히트곡들을 보유하고 있고 엄청나는 큰 규모의 공연들도 성황리에 하고 계시고 페스티벌에도 많이 나가시고 이러면 뭔가 사람이 그 씀씀이가 이제 좀 커 보이고 약간 사람이 좀 아 이제 좀 뭐라 그래야 될까 많이 벌었구나 이런 느낌이 좀 나야 되는데 늘 그거를 최대한 잘 숨기는 것 같은 느낌 뭔지 알아?
1: 뭘 숨겨?
0: 그러니까 늘 분명히 내 머릿속에는 형 어마무시할 텐데 하는데 늘 똑같은 표정과 똑같은 옷 스타일과 똑같은 느낌으로 그게 있는 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한 번도 형이 막 이렇게 막 꺼드럭거리는 느낌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 것 같아.
1: 꺼드럭거리고 싶은데 그렇게 안 된 걸 수도 있어요.
0: 에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신기한 거죠.
1: 그것도 제주예요. 제주.
0: 제주야 이거 숨기는 것도 진짜.
1: 아 숨기는 게 아니라니까.
0: 아니, 사실 형이 편의점 의자랑 어울리는 캐릭터를 아. 지금까지 유지가 되는 게 아.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사람들한테 설득력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형은 그게 설득력이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형이 가지고 있는 이 히트곡 아, 수와 그쵸. 이런 걸 비교해봤을
1: 그럴
0: 땐?
1: 수 있죠. 아, 그쵸.
0: 근데 이게 어떻게 설득력이 있는 걸까 했을 때는 이 노래의 설득력이 그거를 마무리 지어주는 것 같아요. 그게 신기한 것 같아요.
1: 아 진짜 1위다. 여기 1위야. 여기는 1위일 수밖에 없어. 이런 데가 어딨어.
0: 아, 근데 진짜 지금 생각해보니까 희한하네. 형이 왜?
1: 왜요?
0: 오, 신기하네.
1: 왜요?
0: 시즌스 MC는 사실 저는 이제 10cm의 쓰남쓰남 할 때 저는 아 이거 이름 바꿔야 된다 고공행진으로 가야 된다 어느 어디까지 위로 갈 것인가 약간 이런 게 전 느껴졌는데
1: 도대체 어디가 고공이에요?
0: 이렇게 잘 하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편의점 의자랑 이렇게 연관이 될까? 그게 참 신기하네. 음악
1: 예 잠깐 좀 제 좀 기호와 취향이 조금 그런가 봐요.
0: 그러니까 아 근데 확실히 그 음악에서 주는 그 메시지가 엄청나게 강한 것 같아. 그러니까 사람의 이 변화보다 이 음악이 메시지가 더 세니까 그게 좀 설득력이 있는 거 아닐까?
1: 되게 잘 짚어진 이야기예요.
0: 되게 날카롭죠 지금. 네, 네. 나도 지금 그 생각을 했어.
1: 진짜 1위 답다니까 지금.
0: 아 그래요? 아 감사합니다. 근데 1위 자리에 많이 계셨잖아요. 아 불안하시죠, 들 1위에 이렇게 있을 때
1: 1위 아니에요.
0: 남자 솔로 가수 지금 1위 아닌가요?
1: 뭐가 1위예요?
0: 안경 쓴 사람 중에 1위 아니야 지금?
1: 아니에요.
0: 어 그래?
1: 그럼요.
0: 남자 기타 솔로 형 1위 아니요?
1: 제가요?
0: 어. 기타 치면서 노래하는 솔로 1위 아니에요?
1: 장범준이 1위죠. 무슨 하시는 거예요?
0: 근데 장범준 형은 요즘
1: 건드리는 거 아니에요.
0: 아 근데 범준 형은 요즘 약간 그 뭐라 해야지? 이 그거잖아. 인생 즐김 모드잖아.
1: 약간 좀 그런 또 그런 흐름으로 활동하시는 거죠.
0: 근데 형은 이제 인생 빡센 모드잖아.
1: 저 좀 예, 다르죠. 예.
0: 촛빡센이잖아요.
1: 좀 다르죠, 저랑.
0: 촛빡센 중에 형이 1등 아닌가? 아니 내가 볼 때 거의 제일 빡센 아니에요. 그건데.
1: 제가 빡센 척 하는 거예요.
0: 자 이번 곡 뮤직비디오도 인상이 깊은데 짝사랑한 아, 네. 남자 시선에서 이제 진행이 된 이야기죠.
1: 네.
0: 예. 뮤비에 나오는 상황에 많은 분들이 공감한다 해주셨는데 첫 번째로 인별그램 스토리에 내가 본 거 걸릴까봐 스크롤 최대한 안 넘기면서 슬쩍 보기 이건데 요거는 좀 이게 첫 장면인데 여기서부터 좀 하신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요거는 이제 뮤직비디오 감독님의 아이디어인가요?
1: 이거는 저희 직원들이랑 회의하면서 그런 걸 좀 뮤비에 담아보자 해서 제가 많이 들었죠. 사실 저는 정말 가깝게 느끼는 이야기는 아니고 근데 그런 것들을 들어서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0: 그리고 두 번째로 단톡방에서 내가 보낸 톡에 상대방이 하트 단거 보고 좋아하기인데 요것도 직원들의 이야기?
1: 네 그런 그 회의했던 것들 중에서 많이 들어갔어요.
0: 회사 직원들이 약간 요런 느낌인가 보다 좀.

0: 어, 다양한데 어. 그러게 좀 저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1: 그러니까 알파 메일 약간 이런 사람들 없고 약간
0: 아, 없죠. 없죠.
1: 약간 와 이런.
0: 예.
1: 최근에 촬영 때문에 그 회사 갔는데 지하에 그 합주실 엄청 잘 돼 있던데.
0: 좋죠. 네.
1: 근데 거기에 그 엔지니어분도 직원분이신가?
0: 근데 저는 거기를 거의 이용 안 하긴 해요.
1: 아,
0: 저는
1: 진짜?
0: 저는 제 작업실에서 하니까.
1: 어. 아, 그렇지.
0: 네.
1: 자, 그리고 세 번째로 AI한테 연애 상담하기. 요거는 약간 이제 약간 클리셰 아닌가?
0: 근데 이거는 아.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왜냐면 어.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건데 처음 썼던 부분이 오늘 밤 너와 나의 가능성 일도 없을 거란 슬픈 답이 나왔어 썼거든요 처음에.
1: 아.
0: 근데 그게 물론 처음에 의도해서 그렇게 쓴 건 아니었지만 어. 이렇게 툭 튀어나온 내용이 그거여서 어. 제가 아예 상황 설정은 그렇게 하고 만들었어요. 어. AI에게 이 연애 상담을 해서 일도 없다라는 답을 들은 상황이다로 시작해서 곡을 만들었었습니다.
1: 옛날 같으면 그거잖아. 그 뉴스 신문 보면 거기 사주에 그 뭐 쥐띠는 뭐가
0: 어, 예.
1: 그걸로 좀 예.
0: 몇 년생 돼지띠.
1: 맞아 맞아. 예. 근데 그게 미성년자는 또 안 됐어요.
0: 아 어. 그래요?
1: 미성년자는 없었어 생시에.
0: 진짜?
1: 그게. 그래서 막 뭐 91년생 양띠는 없었고 아. 79년생 양띠는 있었고 막 이랬었어요.
0: 아.
1: 어. 그래서 왜 나는 이게 없지? 막 이랬었던.
0: 아 그랬구나.
1: 어. 자, 10cm의 일말의 가능성 뮤직비디오 궁금하신 분들은 너튜브에서 확인해 주시고, 자, 저희는 10cm의 그라데이션 듣고 3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그대와 함께 언제나 SBS
1: 파워 FM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딘딘의 뮤지컬.
1: 자, 딘딘의 뮤지컬 특별 초대석 3부 시작했고요. 오늘은 신곡 일말의 가능성으로 돌아온 10cm 권정열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사연이 왔는데요. 정열 씨가 한번 소개해 주시죠.
2: 네, 센치한 수민이 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고등학생 팬인데 인생 처음으로 티켓팅에 성공해서 10만 공연을 가게 됐습니다. 미리 듣고 가면 좋은 노래들 추천해 줄 수 있나요? 열심히 듣고 공연 보러 갈게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1: 자, 8월 1일 그리고 2일 이틀 동안 소란의 고영배 씨랑 같이 콘서트를 여시는데 어떤 공연인지 좀 예, 소개해 주시죠.
2: 베스트 프렌즈 심나이라는 여시 이름으로 콘서트를 하고요. 10cm와 소란의 합동 공연. 근데 이게 막상 합동 콘서트는 최초예요. 뭔가 많이 했을 것 같지만 예, 둘이 이렇게 제대로 공연을 만들어서 하는 건 처음이고. 예. 이미 이제 준비를 하고 합주도 하고 있는데 둘이 안 그래도 오늘 얘기했어요. 기대했던 것보다 더 재밌을 것 같아서 네, 진짜 열심히 하자 우리 약간 이런 얘기를 오늘 했었습니다.
1: 진짜? 네. 근데 이거는 사실 제가 볼 때는 약간 그 듀오처럼 요거를 계속 매년 좀 가져가도 되는 약간 퍼포먼스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라디오도 그 심란 한밤도 하고 계시니까 네. 그냥 그거랑 묶어가지고 좀 이렇게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
2: 근데 준비가 생각보다 힘들어서요. 이번에 하고 안 할 생각이긴 한데
1: 근데 그 힘든 이유가 약간
2: 아 노래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 팀으로 해요. 같이 그냥
1: 아 네, 그냥?
2: 그냥 제 10cm 공연 좀 했다가 중간에 콜라보 했다가 이게 아니고요.
1: 그냥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2: 예, 아예 처음부터 10만에게 한 팀이에요. 그래서
1: 한 팀으로?
2: 네 그래서 이게 연습밖에 너무 많다 보니까 근데 사실 너무 재밌긴 한데
1: 두 분 다 공연을 너무 잘하시는 분이고 제가 갔던 공연 중에 탑을 꼽아라 하면은 사실 GOD랑 10cm거든요. 근데 그 GOD는 이유가 명곡을 우리가 다 알잖아. 모든 노래를. 근데 공연적인 그걸로 봤을 때 저는 10cm가 저 그래도 한 세 번 갔을걸요 형 공연.
2: 그렇죠.
1: 근데 갈 때마다 너무 이 기획이랑 그리고 좀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 길바닥 출신이잖아요.
2: 그렇죠.
1: 그러니까 거리 출신이잖아요. 네, 네. 버스킹 출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목이 말이 안 되게 강하니까 이게 진짜 여기서 오는 그 울림이 진짜 좋아서 근데 사실 영배 형도 공연 영상이나 이런 거 보면 너무 잘하니까
2: 그럼요 인디계의 싸이죠
1: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배달 오토바이 타고 나오고 막
2: 왜 그렇게 하고 다니는지 아무튼 네
1: 아 네 뭐 어쨌든 좋은 것 같아요.
2: 네.
1: 근데 어쨌든 그 둘이 만나서 공연을 한다는 거는 사실 제가 볼 때 뭔가 계속해도 좋지 않을까. 김혜진님 말대로 전국 투어 해주세요 해주셨는데 제가 볼 때 진짜 전국 투어해도 될 것 같은데?
2: 아, 그 사이가 안 좋아져서 아마 다시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1: 그게 근데 진짜 락스타 아니에요? 사이 안 좋은데 무대에서 이렇게 촤악 하고 끝나고 나면 이제 얘기 안 하고
2: 그것도 진짜 그냥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사실. 네. 어떤 케이스일지 한번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개인적으로 궁금하네. 8월 1일, 2일. 자, 공연 보러 가실 분들 위해서 미리 듣고 가면 좋은 노래를 좀 추천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 이거네. 뭐 예를 들면 일말의 가능성을
2: 네.
1: 10란으로 가는 거잖아요.
2: 네.
1: 그라데이션을 10란으로 가는
2: 그렇죠.
1: 거고 살 빼지 마요를 10란으로 가는 거잖아요.
2: 그렇죠.
1: 그럼 그냥 소란과 10cm의 히트곡들을 좀 듣고 가면 좋은 건가?
2: 그렇죠.
1: 네. 야 이거 형 이거 되는 장사인데 약간? 이거 약간 되는데요?
2: 그럴까요?
1: 네. 근데 8월 1일 2.
2: 네.
1: 나 될 것 같은데?
2: 되게 뜨거운 반응이긴 해요. 양쪽 팬덤에서는 많이 좋아해 주셨어요.
1: 아니 이거 될 것 같아. 이거 너무 괜찮아요.
2: 감사합니다.
1: 왜냐면 두 팀이 좋은 곡들이 너무 유명한 게 많기 때문에. 이거 괜찮은데? 이거 매년으로 좀 가져가야 될 것 같은데?
2: 얘기해보겠습니다. 네. 네. 한번 해보고 생각할게요. 해보고.
1: 근데 내가 볼 때 한번 해보고
2: 네.
1: 그 반응 싹 보면은 야 이거 한 번에 끝내기 아쉬운데 할 수도 있어.
2: 그럴 수도 있죠. 너무 좋아해 주시면. 근데 많이 실망하실 수도 있죠. 모르죠 그거는.
1: 그치 해봐야지.
2: 네 해봐야 알죠.
1: 자 그리고 종이비행기님은 일말의 가능성이라는 제목처럼 정열님이 요즘 가장 가능성을 걸어보고 싶은 일이 있다면 뭔가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2: 있죠.
1: 어떤 거죠?
2: 일말의 가능성에 이 큰 사랑을 받는

0: 일말의 가능성.
1: 근데 사실 지금도 엄청 큰 사랑을 받고 계시잖아요.
0: 네.
1: 그 권정열 씨의 그 꿈과 목표는 무엇입니까?
0: 아, 전 그런 건 잘 없습니다. 그냥
1: 약간 웬블리?
0: 아니요.
1: 이기세면 내가 볼 때 가.
0: 아니요. 에이.
1: 이기세면 가 진짜.
0: 아니요.
1: 도쿄돔?
0: 네. 그냥 예. 그 지금처럼 계속 할 수 있는 것도 사실 당연히 욕심이라고 생각은 하긴 하는데 어쨌든 계속 열심히 할 수 있는 가수였으면 좋겠어요.
1: 좀 딱 그러면 아니면 타겟형
2: 타겟형
1: 꿈 같은 거 있어요? 타겟형 꿈?
0: 우선은 뭐 아 제가 근데 진짜 무계획이에요. 저 완전 진짜 거의 미친 피여서 억지로 자꾸 그 저랑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 계획을 조금이라도 세우면서 가긴 하지만 제가 그런 성격은 정말 아니어서 그냥 현재에 충실하려는 편이긴 합니다, 사실.
1: 자, 그럼 평소에 좀 어렵거나 힘든 일을 앞두고 있을 때 좀 포기하세요? 아니면 좀 아,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하면서 일말의 가능성에 좀 기대를 겁니까?
0: 아. 일하면서는 당연히 정말 조금의 그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기대를 걸죠.
1: 근데 생각해 보면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 여태까지 곡 내고 활동하신 거 보면은 약간 사람들이 볼 때는 첫 주에 이렇게 곡 나오자마자 그 바로 그 반응 보고 에이 드랍 약간 이런 느낌이 있는데 형은 약간 이걸 계속 꾸준히 이어가서 아 뒷심으로 빵 치고 가는 것들이 꽤 많아.
0: 근데 저 그 약간 장르 또 좀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동네는 좀 그런 유가 많죠. 아무래도 그래서 알려진 데 시간도 좀 오래 걸리고 그래서 열심히 활동을 오래 해야 된다 주의이긴 합니다.
1: 그러니까 한 곡이 나오면 그래도 그거를 이제 사람들이 최대한 많이 들을 수 있게 계속 이렇게 좀 하는 걸 보면서
0: 맞아요.
1: 와 멋있다. 근데 그거는 내가 볼 때 약간 본인 음악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들었을 때 이거 좋고 이거 될 거 이거 돼 하면은 사실 밀고 갈 힘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들었는데 좀 애매해. 빨리 다음 거 하는 게 빠를 것 같아. 약간 이럴 때도 있잖아요.
0: 그렇게까지 생각해 본 적은 없긴 한데 저는 사실 거의 모든 곡에 이 과정을 겪어요. 그래서 당연히 저도 이제 활동을 좀 길게 한 편이니까 솔직히 말하면 한 좀 옛날에는 오히려 빠르게 반응이 오는 시대였고요.
1: 그치.
0: 요즘은 아니죠. 그래서 그거가 좀 혼란스럽긴 해요. 그래가지고 첫날 발매하고 나서 예를 들면 뭐 어쨌든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는 뭐 순위라고나 그런 거지만 요즘은 사실 이제 100위 안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처음엔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심란한 시간을 좀 보내죠. 근데 이제 그 열심히 하면 뭐 반응이 올 수도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안 올 수도 있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도 바로 그렇게 막 쿨하게 그렇게 되진 않더라고요. 저는.
1: 확실히 근데 그건 있는 것 같아. 그 내가 내 노래에 대한 믿음이 좀 있으면 아 괜찮아가 좀 되는 것 같은. 약간 내가 원하는 수치가 아니어도 괜찮아.
0: 그럼요.
1: 괜찮아. 그럼요. 약간 이런 게 있는데 어쨌든 제가 이 나라 그 역 쳐서 조금 이렇게 반응 빡 왔을 때. 형한테 이제 형 그래도 다행입니다 하면서 보냈더니 멈추지 말고 노를 저어야 한다 이랬었어요.
0: 네, 그럼요.
1: 지금 이거 신이 주신 기회다. 네, 그럼요. 이대로 보내면 안 된다고 네. 이랬었던 기억이.
0: 저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1: 진짜? 네. 참 저를 좋게 생각해 줍니다.
0: 네. 아 좋으니까 좋게 생각하죠.
1: 제가 그 말이 아직도 기억나는 게 아, 이 형은 빈말을 하는 성격은 아니다라고 느꼈던 게 예전에 제가 영배용 통해서 형한테 처음으로 피처링을 부탁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제 노래 중에 불면증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진짜. 그 멜로디 라인 너무 잘 짰거든요.
0: 맞아요.
1: 근데 영배용한테 형 저 이거 정열이 형이 좀 피처링 해줬으면 좋겠는데 혹시 물어봐 줄 수 있어요? 했는데 이제 이 답장 온 그대로 말해줄게. 본인이 내가 피처링 거절한 게 너무 많아서 이걸 해주면 자기가 좀 난감한 상황이다. 근데 노래가 너무 좋다. 아쉽다. 혹시 미룰 수 있으면 내년으로 미루면 자기가 하고 싶다. 근데 나는 이 곡 아이콘한테 파는 게 베스트일 듯 이렇게. 근데 그때 아이콘이 사랑을 했다로 제일 잘 나갈 때야.
0: 예.
1: 그래서 나는 그 말이 너무 고마운 거야. 내 멜로디를 그 정도로 높게 사줬어?
0: 아니 오늘 오기 전에 그거 다시 확인하고 온 거예요?
1: 아니야. 난 그게
0: 이렇게 강렬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1: 왜냐면 저한테 그때 권정열은 약간 내가 같이 하고 싶은 사람의 탑티어였는데
0: 감사합니다.
1: 그 사람이 이런 내 노래를 약간 인정해주는 피드백을 주니까 사실 그게 너무 좋았죠.

0: 그 저는 그때 기억나요.
1: 그 예. 말이 너무 멋있지 않아? 예. 야 이거
0: 뭐, 멋있다고?
1: 야 이거 아이콘한테 팔아라 이게.
0: 아 왜냐면 진짜 노래가 진짜 너무 좋았어요.
1: 맞아 맞아.
0: 그래서 그때는 이제 제가 더 그냥 제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었던 시기였으면 그냥 했을 거예요. 그때는 노래가 좋으면 그냥 무조건 했어요. 상황 안 따지고. 근데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이미 이제 많은 것들이 막 그 계획도 되고 막 내가 이제 막 그 오히려 회사 친구들한테 부탁도 해야 되고 선택도 해야 되고 이런 데라서 아 이거 쉽지 않은데 지금 그래서 거절하게 될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이었죠. 근데 그렇게 노래가 너무 좋으니까 이거를 혹시나 겨우 나 같은 사람한테 거절돼서 이 노래 가치를 혹시 모르고 지나갈까봐 제가 강력하게 얘기한 거예요.
1: 그래서 나도 팔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랬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이나락을 같이 해주셔서 네, 너무 감사했고 자 이번에 신곡 제목이 일말의 가능성이니까 3부에서는 저희 두 사람이 청취자 여러분의 가능성을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제 연애 성공 가능성 얼마나 될까요? 이 친구랑 화해할 가능성 몇 퍼센트일까요? 아니면 저 과연 시험 합격할 수 있을까요? 등등 구체적인 단서나 근거도 같이 적어주시면 더 정확한 퍼센테이지로 체크해드릴 수 있습니까? 디테일한 사연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무료고요. 소개된 모든 분들께 선물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렬 씨는 좀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게 고민을 하면 좀 팩트를 짚어주는 편이죠?
0: 저는 팩트를 짚어주려고 노력하는 편이죠.
1: 맞아요 맞아요. 저도 그 음악적 고민이 있었을 때 한번 라디오 오기 전에 형 작업실 가서 막 이야기를 했는데 네. 굉장히 팩트적인 부분들을 좀 이야기해줘서 오히려 그게 속이 시원했던
0: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진짜 희열을 느껴요.
1: 아 내가 이렇게 얘를 이렇게 막 이렇게 가려운 곳을 이렇게 해준 게?
0: 아 제가 뭔가 도움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으면
1: 아 엄청 도움됐어요 그때.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아 이 사람은 수치 킬러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통계학을 아는구나. 그러니까 음악을 정말 음악을 만들 땐 뮤지션으로서 정확하게 만들어 놓고 이거에 대한 수치를 어떻게 분석을 하는지 그리고 시대가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알고 나한테 이야기를 해주는데 근데 거기서 이제 아 이 형이 엄청 이거를 분석을 했구나가 느껴져서
0: 그래요?
1: 그래서 저도 아 내가 음악을 이렇게 흘러면 안 되겠다 약간 이 생각을 그때 했던 것 같은
0: 저를 너무 똑똑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1: 그때 형 거의 유통사 직원이었어
0: 그때는 그때는 딘딘 씨가 너무 몰랐어요.
1: 아 맞아 나 그때 네. 바보였어.
0: 네, 그래서 제가 그냥 어서 주워 들은 것 같은 맞아, 이야기들로 맞아. 그냥 이렇게 했던 거고 저도 잘 몰라요.
1: 아 나 세상 돌아가는 거 아예 모를 때였어 그때. 네. 그때 약간 낭만파 있죠.
0: 그쵸.
1: 좋은 네. 음악은 돼요 형. 그쵸, 약간 그쵸. 이럴 때. 네.
0: 물론 좋은 음악은 되긴 되죠.
1: 그치. 자 그럼 음악 말고 약간 일적인 거 말고 약간 연애나 이런 거는요?
0: 그러니까 저는 이거 병인데 그런 걸 자꾸 해주는 거 제가 되게 좋아하나 봐요.
1: 아 고민 상담 해주는 거요?
0: 네. 그래서 후회한 적도 진짜 많아요.
1: 아 좀 세게 네, 이야기해주고
0: 아, 뭐 세게라기보다 어쨌든 그냥 이 한 거 자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뭔가 원하는 것 같아서 내가 했지만 하다 보면 제가 빠져들거든요.
1: 아 그치
0: 이걸 지금 해주고 있는데
1: 아 뭔지 알아
0: 내 자신이 취해서
1: 아 뭔지 알아
0: 그래서 막 신명나게 작두 타가지고 해요. 그리고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상대방의 반응도 이제 개의치 않는 선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정말 시원하게 하고 근데 밤에 이제 후회하는 거죠. 내가 너무 뭘 안다고 내가.
1: 근데 형 지금 주변에 연애 고민을 형한테 하는 사람들이 있나?
0: 은근 있어요.
1: 아 그래? 네. 주변에?
0: 네.
1: 그래서 나티 같은 친구들이 하는구나 좀.
0: 아니요 그 연예인 말고 그냥 예를 들면 뭐 스태프분들이라거나
1: 네. 직원분들. 그래 그게 하다가 내가 빠져 그거.
0: 네.
1: 그리고 내가 재밌고.
0: 그리고 뭔가 나는 더 못했으면서 이상하게 들으면 너무 답답하고 네 그래서
1: 그 약간 그런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해준 다음에 후 이야기가 궁금하잖아.
0: 네, 그렇죠.
1: 그래서 또 물어보면 좀 안 쿨하니까 가만히 있다가 먼저 이야기 꺼내면 뭐 하는데 그 드라마 중에 맨 끝줄 네. 소년이라고
0: 아 요즘에 네.
1: 그게 약간 이런 내용이에요.
0: 아 그래요?
1: 그러니까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은 뭔 말인지 정확하게 알아. 나중에는 야 인마 빨리 너 왜 그러는 거야 인마 막 이래 막 빨리 얘기를 하라고 임마 막 하면서 와.
0: 제가 되게 급하게 다그쳐서 물어 답을 듣는 편이긴 한데.
1: 그러니까 저도 좀 그런 편인데 네. 그거 보고 좀 반성했죠.
0: 아 이런 느낌이네요.
1: 자 어쨌든 자 저희는 사연 받는 동안 10cm의 너에게 닿기를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자, 10cm의 너에게 닿기를 듣고 오셨고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일말의 가능성 사연들 만나볼 건데 소로록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얼마 전 대학 시절 알고 지낸 과 선배를 사회에서 오랜만에 만나서 밥도 먹고 카페도 가고 한강에서 맥주도 마셨어요. 그러다 바람에 날려 제 머리카락에 벌레가 붙었는데 그 선배가 직접 떼주기도 했습니다. 근데 선배가 나 요즘 소개팅 들어온다? 라고 하면서 제 눈치를 슬쩍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와 대박 무조건 받아보세요. 잘되면 저도 소개시켜 주실 거죠? 하면서 같이 축하를 해줬는데 집에 와서 계속 생각해보니 아무래도 이 선배 저한테 일말의 가능성이 있는지 떠본 것 같더라고요. 그쵸? 제 말이 맞죠? 두 분 생각은 어때요? 라고 해주셨는데 요거는 개인적으로 좀 좀 꺼드럽게 사연 아닐까. 사연자분이 그리고 또 굳이 덧붙여 주셨습니다. 이 선배한테 이성으로서의 감정은 전혀 없어요. 근데 그냥 선배의 의도가 궁금해서 보내주셨다라고 해주셨는데 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저 100%죠 이거는
0: 남성분이?
1: 네.
0: 그럼 여기서 이제 아
1: 근데 여기... 마음이 없으시구나.
0: 아니, 근데 여기서 아... 이제 우리가 사연자의 의도를 좀 보자면
1: 네.
0: 자 일말의 가능성은 난 없어요 하는데 굳이 사연까지 이렇게 써서 선배 마음은
1: 아,
0: 어떨까요? 라고 보낸 것 자체가
1: 아...
0: 전 좀 꼬아서 보는 타입이라
1: 어...
0: 요거는 이제
1: 아...
0: 자랑 아니면
1: 아...
0: 아 근데 정 나는 없는데 이 선배가 날 너무 좋아하는 것 같으면 생각해볼 수도? 약간 이런 느낌?
1: 저는 이 선배한테 아무래도 마음이 많이 가네요.
0: 약간 선배가 약간 네. 그 10cm 노래 들으면서
1: 그렇게 될 것 같은 느낌이 물씬 나서
0: 좀 지내고 있을 것 같은. 자 오랜만에 만나서 같이 밥 먹고 카페 가고 한강에서 맥주 마시고 머리카락에 붙은 벌레 떼어주고 나 요즘 소개팅 들어온다 하면서 멘트를 네. 떠본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첫 번째로 일단 이해가 안 가는 지점은
1: 네.
0: 대학 시절에 알고 지낸 과 선배를 사회에서 오랜만에 만나서 밥도 먹고 카페도 가고 한강에서 맥주도 마신다. 이게 가능한 건가? 아무 관심 없는 사람이야.
1: 단둘이겠죠?
0: 단둘. 아무 관심 없는 사람. 밥 먹을 순 있어. 카페까지 오케이. 근데 한강 맥주? 요거는 사실 아예 관심 없으면 가능?
1: 아 근데 나 오늘 같은 날 너무 웃겨.
0: 왜요? 왜요?
1: 이게 제 일만의 가능성이란 노래를 내서 온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노래를 가사를 들어보시면
0: 아무것도 모르는 애잖아.
1: 연애 상담을 하고 싶은 캐릭터가 아니에요. 근데 그 노래 듣고 나서 이거 보면서 내가 무슨

0: 뭘 아는 듯이
1: 나도 모르게 또 어. 아는 것처럼 자꾸 뭐 할 말을 하려고 근데 할 말이 없는 거야 나 모르겠어가지고.
0: 아 근데 뭐 예를 들면 형도 대학교를 다녔으니까 네. 과 후배를 만약에 만났어 사회에서 오랜만에
1: 이성이고
0: 이성 네. 밥이야 먹을 수 있지
1: 이상하긴
0: 뭐.
1: 하죠
0: 뭐 네. 전공 같은 거 물으면서 네. 뭐 일자리 취직이나 이런 거 물어보면서 밥은 먹을 수 있다
1: 네, 카페도 갔고
0: 그것까지 가능
1: 근데 3차잖아 지금 그러니까. 한강에서 맥주까지
0: 근데 사실 한강에 맥주를 강구까지 뭐 오케이 네. 바람에 날려 내 머리카락에 벌레가 붙었을 때 선배가 직접 네. 떼줄 때 진짜 싫으면 아 뭐예요 이렇게 해야지
1: 네, 진짜 베프
0: 어 네. 근데 하하 고마워요 약간 이래 이거는 나는 이건
1: 좀. 아 그 본인도 지금 메시지가 숨겨져 있는 거인 거군요
0: 여기 지금 히든 메시지가 있어요
1: 아, 그럼 둘이 더 행복하게는 좋겠다
0: 자 근데 만약에 정말 사연자분이 그런 마음이 없으시다면 지금 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아 그냥 연락을 씹어야죠 뭐
1: 네 저 그 일만의 가능성이란 노래를 만들어서 발표한 사람으로서 이 상황에서 나한테 아무 정말 0.1%의 여지도 남겨주지 않는 사람이 제일 고마워요
0: 그치 그치
1: 네 그래서 이런 막 정말 가능성이 없다 생각하시는 거라면은 그냥 차갑게 끊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근데 궁금한 게 그 1만의 가능성도 없게 끊어주는 게 고맙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끊잖아 네. 그러면은 더 뭘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요
1: 없어지지 않죠
0: 그러니까 네. 그럼 뭘 더 안 해요?
1: 못한 그러니까 할 때도 있고 뭐 안 할 때도 있는데 못하는 경우가 전 더 많았죠 그리고 저는 진짜 몹쓸 병이 상대를 너무 올려쳐요 그래서 나중에 정말 지나고 정말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제 어떤 그때 그 뜨거운 감정이 아예 사라지고 나서 돌아보면 내가 그렇게까지 추앙할 정도의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때 난 왜 그렇게 나를 낮추고 왜 그렇게 올렸을까
0: 근데 형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형 노래를 들으면서 되게 좋아했고 그리고 제가 곡을 쓰고 약간 형을 생각하면서 곡을 쓰고 약간 이랬던 걸 보면 네. 저도 연애라거나 누굴 좋아하거나 이러면 네. 이 사람을 신으로 추앙해.
1: 그런 건 비슷하네요.
0: 그래서 제 노래 가사들이 약간 그렇게 구리게 나오는 게 막 평생 함께할 상대는 내가 네. 우러러 볼 수 있어야 한대. 내 키는 작지만 날 밟고 올라서도 돼. 막 이런 가사 막.
1: 거의 제가 쓴 것 같아요.
0: 완전 그냥. 네. 거의 넙죽어 엎드려 있잖아
1: 저는 네, 약간 좀 그런 편이어서
0: 그러니까 절하고 있잖아 지금 얘한테 뭐 사실 지금도 이 곡을 다 쓰기 전에는 제발 너의 문자가 오지 않기를 빌고 있거든 너의 답장에 해볼래 하다 다 쓴 가사가 바뀔까봐 근데 바꿔도 좋을 것 같아 이래 참 못났지 이게 나야 이래요
1: 맞아
0: 진짜 넙죽 엎드려 있잖아 네. 바닥에
1: 그래서 그 넙죽 엎드리다 보니까 미련이 물론 그렇게 차갑게 끊어주면 사람이 마음이라는 게 더 뜨거워질 수밖에 없을 때가 있죠 근데 행동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말 그 올리는 게 너무 심하고 날 낮추는 게 너무 심하면 미안해서 못해 미안해서
0: 그러다 이제 한 번씩 기회가 오지 얘 생일이 이제 톡에 뜨면 이제 생일 기프티 보내고 잘 지내? 하면서 뭐 언제 뭐 지난번처럼 뭐 밥이나 먹자 하고 이제 또 맥주 먹으면서 머리 또 떼주고 뭐 자 7954님이 남성분 도전하세요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요 전 19년 전에 그렇게 도전해서 이제 결혼 19년 차입니다
1: 축하드립니다
0: 그러니까 일말의 가능성이 있다면
1: 있다면 네.
0: 자 다음 사연은 정열씨가 소개해 주시죠
1: 0316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같이 알바하면서 친해진 언니가 있는데요 매번 자기는 시간 많다고 밥 먹자 놀자 하면서 절대 먼저 연락은 안 와요 근데 또 제가 연락하면 바로 만나서 잘 놀고 밥도 먹고 하거든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의 심리는 뭘까요? 저 정말 친한 친구를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라고 해주셨네요 야.
0: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거는? 근데 요건 약간 언니라는 포지션이 좀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네 사실 보면은 정열이 형 같은 경우도 야 나 요즘 시간 많아 야 놀러 와 하면서 먼저 연락은 안 하시는 것 같은데
1: 내가 그러네?
0: 제가 늘 먼저 연락을 하고 형 잘 지내요? 이러고 보고 싶습니다 곡 좀 주세요 뭐 잘 지내시죠? 요 노래 좋네요? 막 이러면서 제가 연락을 하고 형이 맨날
1: 근데 이 경우는 좀 달라요

0: 딘딘 같은 경우는 네. 너무 바쁜 걸 제가 알고 있어요. 아. 네, 그래서 뭐 가까이라도 살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고.
1: 그건 그렇죠.
0: 네, 그런 게 좀 있고 여기는 근데 근데 이 언니 아, 저 저기 잘 모르겠는데 별로 관심 없는데 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왜?
1: 아 근데 이거는 사실 어려운 게 내가 이런 성향의 사람이 아니니까. 네. 근데 저는 지금 드는 생각은 언니면 만약에 형이라고 저한테 빗대어 왔을 때 어... 형들이 먼저 연락하는 경우는 좀 드물어요 저는. 어... 동생이 먼저 연락을 해서 어... 그럼 이제 어 야 그래 그럼 어 그래 한번 날 잡자 해서 언제 볼까 약간 이렇게 해서 잡는 경우는 좀 있는 걸로 아는데. 왜냐면 봐봐 내가 연락하면 바로 만나서 잘 놀고 밥도 먹고 한다. 그러니까 약간 언니로서의 그게 있는 거지 약간.
0: 그런가? 뭔지는 알 것 같긴 한데. 근데 이분이 그래도 뭔가를 느끼지 않았을까요?
1: 아 그러니까 쎄함을 느꼈다.
0: 네, 그러니까 아. 뭔가 짝사랑 같은 느낌, 너무 일방통행 같은 느낌을 자꾸 스스로 받고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1: 근데 그럼 형은 약간 동생들한테도 먼저 연락해서 보자고 해요?
0: 저는 사실 고영배 말고는 그러니까. 제가 치근덕거리지 않는 편이기는 한데 그런데 그렇네요. 저 방금 얘기 듣고 살짝 놀랐어요.
1: 근데 그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느낄 때 내가 이게 약간 좀 섭섭하거나 이러면은 몰라도 저는 전혀 섭섭함이 없고 사실 형이 야 언제든 보자 이러면 저도 이제 스케줄을 보고 연락을 해야 되는데 내 스케줄도 사실 타이트하고 네. 보면은 어디 가서 뭐 공연하고 있고 이러니까 아 이 형 바쁘네 하면서 나도 하다가 정말 만약에 내가 지금 형이 당장 필요해 이러면은 연락해도 형이 언제든 오라고 하겠구나 이런 마인드셋이 있으니까 그쵸. 이해가 되는데 형이 뭐 맨날 그러면 내 막 다른 애들이랑 이렇게 잘 있는 모습을 보면은 좀 짜증난 애는 하겠지. 근데 막 그런 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형한테는. 그리고 제가 가끔 뭐 전화해서 뭐 물어볼 거 있으면 또 언제든 밤이 11시건 12시건 1시건 안 자요 형?
0: 아니요 요즘 일찍 자요.
1: 아 그래도, 그래? 예. 근데 막 밤에 전화해도 아 형 통화돼요? 이러면 가능 이러면 전화해서 막 통화도 막 20분 해주고 막 이러니까 형한테는 별로 그런 걸 느끼진 못하죠. 근데 뭐 다른 형들한테도 굳이 느끼진 않는 것 같아. 근데 나도 동생들이 먼저 연락 오면 그래 한번 보자 하고 안 보니까
0: 그럼 비슷한 게 있나 봐요.
1: 그럼 너가 언니 해야지 뭐 어떡해.
0: 그러니까 그런 건가? 근데 그 생각을 안 해봤어.
1: 강보선님이 나가기는 귀찮아서 먼저 말하지 못하는 거일 수도 이럴 수도 있지.
0: 저 같은 경우는 귀찮아서까지는 아닌데 하여튼 먼저 말하는 편은 아니에요.
1: 근데
0: 웬만하면
1: 성향상 먼저 말 안 하는 분들도 많으니까.
0: 네, 제 성향이 약간 그래요. 그래서
1: 근데
0: 그런 사람일 수도 있죠.
1: 약간 그런 것 같아. 그냥 먼저 연락해 주는 걸 편애하는 사람들이 또 있는 것 같고.
0: 그러니까 그런 성향. 네 맞아요.
1: 저도 약간 그런 성향이라 뭔가 전혀 이거는 크게 문제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보자 그럴 때 무조건 만나면. 자 어쨌든 여기까지 사연 만나봤고 소개된 모든 분들께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반가운 소식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낮 12시에 정열 씨 신곡이 나와요.
0: 네.
1: 어떤 거죠?
0: The Darkest Night이라는 노래고요.
1: 네네.
0: 이게 일본 드라마의 엔딩곡.
1: 일본 드라마?
0: 네. 그래서 이토준지라는 공포물 만화가
1: 엄청 유명한.
0: 어릴 때부터 엄청 좋아했던 작가님인데 그분의 작품을 원작으로 하는 실사화 드라마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제가 엔딩 테마를 만들었는데 이 노래를 발매까지 하게 됐습니다.
1: 근데 궁금한 게 일본 드라마 OST에 이거를 한국 버전으로 드라마를 리메이크하는 게 아니라
0: 아니요, 예, 그냥 일본
1: 원작을.
0: 네.
1: 그러면 가사는
0: 가사 영어로 썼어요.
1: 진짜 대박이다.
0: 저 영어로 처음 써봐요.
1: 근데 대박이다.
0: 너무 어려웠어.
1: 아니 근데 일본 드라마인데
0: 네.
1: 영어 가사인데
0: 네.
1: 그게 부른 사람이 10cm라고.
0: 네.
1: 와 대박이다.
0: 근데 이 노래를 좀 막 많이 들었으면 좋겠는 거는 아무튼 제가 활동하다 보니까 제가 너무 약간 좀 어둡고 좀 막 슬프고 좀 약간 음하고 이런 노래를 정말 10cm 초반에 많이 하고 네. 아예 안 했거든요. 좀 그쪽이 재능도 좀 없는 것 같고 근데 이번에는 아무래도

0: 작품 자체가 좀 네. 그러다 보니까 오랜만에 좀 정말 다크하고 그런 노래를 만들어서 그런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1: 와 근데 신기하다. 근데 이거 이토 준지 드라마면은 실사화하는 드라마 처음이면 이거 일본에서도 되게 기대할 것 같은데?
0: 그러면 좋죠. 모르죠 근데.
1: 야 이거 도쿄돔 가겠다. 야 큰일 났다. 야 어디까지 올라갈까 진짜. 와 진짜 신기하다 진짜.
0: 도쿄 아. 들어가본 적도 없는데.
1: 와 진짜 신기하다 신기해 진짜. 야
0: 앞에서 밥 먹어본 적 있어요.
1: 자 다음 주 수요일에 나오는 신곡 The Darkest Night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자 10cm 권정열 씨와 함께한 특별 초대석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자 오늘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0: 지금까지 이제 제가 6번을 나왔다고 네, 들었는데 네, 네, 네. 이렇게 정말 작업실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가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1: 편하게.
0: 네. 그래서 이게 방송적이었나라는 자꾸 생각을 할 정도로. 그래서 근데 이 분위기를 이렇게까지 만드는 거 물론 제가 편하고 네네. 자주 나와서인 그쵸, 것도 그쵸. 있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위 프로그램에
1: 아닙니다. 네.
0: 아 이게 진짜 피부로 느끼네 정말 와서 들어와 있으니까 다르네요. 네.
1: 그러니까 뭐 그냥 지금 여기 마이크가 없다고 생각이 들었죠. 사실.
0: 진짜 없는 줄 알았고 네. 아까 그 자꾸 불안해하시는 척하셨는데 네. 1위의 자리에 네. 전혀 네, 그러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1: 겸손 액팅 정도.
0: 네. 아, 네.
1: 아 근데 사실 그건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라디오 이렇게 친한 분들이 오거나 하면 사실 많은 곳 가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니까 좀 그럼요. 새로운 네,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오히려 그걸 더 팬분들이 더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0: 그럼요.
1: 서로 몰랐던 네. 이야기를 하는 게 근데 저도 사실 이렇게 편한 분들이 오시면 훨씬 편하게 할 수 있으니까 예, 어쨌든 너무 감사했고 조만간 또 좋은 소식 있으실 때
0: 네.
1: 나오셔서 최다 기록을 깨주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0: 제가 깨겠습니다. 예. 기록.
1: 자 정열 씨 신곡이랑 소란 고영배 씨와 함께하는 콘서트 심란 더 베스트 프렌즈 심란 예,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요. 자 저는 딘딘 10cm에 이러면 안 될 거 하는데 너 앞에만 서면 나락 들려드리면서 정열 씨 보내드리고 딩카이브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0: 감사합니다.

뭐라도 하고 싶은 밤 뭐든지 추천해드립니다. 딘딘의 아카이브 딘카이브. 오늘 제가 딘카이브에서 골라본 건 짜증입니다. 자 그럼 리쌍 피처링 알리에 내가 웃는 게 아니야 듣고 와서 그 이유 소개해드릴게요.

자, 리쌍 피처링 알리의 내가 웃는 게 아니야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 딩카이브에서 제가 골라본 건 짜증이었는데요. 골라온 이유는 요즘 제가 짜증을 많이 냅니다. 예. 평소에도 좀 예민하다는 거는 알고 있었는데 요즘 약간 짜증이 나면은 약간 그 짜증이 약간 컨트롤이 안 된다 그래야 되나? 그렇다고 막 제가 막 미친 사람처럼 막 아 막 이러진 않지만 그냥 혼자 막 막 이런 게 있는데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짜증이 많은 성격이었고 어릴 때부터 예민하고 이런 건 알고 있었지만 아 이제 좀 이걸 고치고 싶다. 아 나이도 먹었는데 이러는데 이것만 다른 건 다 좀 고쳐지는데 아 이것만 계속 좀 안 고쳐지니까 뭔가 되게 잘 좋은 사람으로 이렇게 살다가 한번 이렇게 짜증을 내는 순간 뭔가 그게 와르르 무너지는 느낌이 들면서 자기 자신한테 너무너무 실망을 계속 하니까 아 이게 왜 안 고쳐질까? 약간 이래서 막 병원도 가서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랬더니 아 다 짜증내지 이러는데 이제 나머지 부분이 제가 너무 지금 좋은데 이 짜증의 예민도가 너무 높은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하니까 다른 게 너무 완만하니까 여기가 너무 튀어나와서 이 다음 생각으로 넘어갈 기회를 줘야 되는데 여기가 튀어나와서 거기까지 가질 못한다 지금 도달을 못한다 약간 이런 게 있어서 좀 진정하고 이렇게 짜증이 나면 좀 참고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야 되는데 일단 그게 어렵다 막 이래서 근데 이게 특정한 상황에서만 그러니까 뭐 일상을 살고 이럴 때는 전혀 그런 문제가 없는데 그래서 이게 참 저한테 계속 스트레스여가지고 근데 사실 다른 사람들은 야 그게 뭘 그렇게 스트레스냐 이러는데 저는 뭔가 좋은 인간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니까 아 이게 너무 열받는 거야 다 좋은데 왜 이게 계속 걸릴까 이런 느낌이라 그러다가 이제 무슨 심리검사 같은 걸 하는 게 있는데 그걸 했는데 이제 저한테 필요한 책들을 좀 추천을 해줬어요. 거기 이제 마지막에 이제 여담으로 이제 책 추천을 해주는데 거기 중에 하나가 당신의 분노에는 이유가 있다라는 책을 추천해 준 거예요. 제목이 근데 지금 내가 너무 필요한 책인 것 같은 거. 그래 이 분노의 이유가 무엇일까 해서 이 책을 샀는데 오늘 이제 라디오에서 좀 읽어봐야겠다 하고 갖고 왔는데 뒤에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아 그래 내가 이 맞아. 분노 뒤에 숨은 여섯 가지 진짜 감정을 말씀드릴게요. 1번, 분노는 심판이다. 나는 맞고 당신이 틀렸으므로 당신은 변해야 한다. 이거 근데 진짜 제가 하는 생각 아니에요? 그러니까 촬영하다 보면 아니 이거 이게 맞잖아. 이거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약간 이게 있는데 그래 왜 내가 맞았다고 생각했을까? 왜 내가 늘 맞다고 생각할까? 막 그리고 분노는 기대다. 내 기대나 바람을 위해 당신은 나의 조력자가 되어야 한다 이러는데 이런 게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길 바라는 기대가 있는데 이게 안 됐을 때 짜증이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나는 별로 사람들한테 기대를 하지 않는 사람인데 일할 때만 뭔가 기대를 하니까 그런 게 나는구나. 아 이거 잘못됐다. 분노는 자기 요구래요. 내 기준에 맞춰서 당신도 나랑 같아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거랑 네 생각이 동일시 돼야 돼. 아, 같아야 돼 이건데 잘못된 거지. 사람이 다 다른데 늘 라디오에서 그렇게 무슨 현

자인 것처럼 뭐 사람 사는 게 다 다르니까요 이러면서 일할 때는 그게 안 되니까 아 그런 것들이 이제 아 지금 저기서 한 대 맞았습니다 지금 세게 맞아가지고 그치 약간 새로운 게 생겼어요 아 그래 사람 생각이 다 다르다는 거를 일할 때도 무조건 가지고 가야겠다 예. 하 그래 이게 참 현지씨가 세상에서 짜증 다스리는 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 해주셨는데 그쵸 예, 진짜 힘듭니다 근데 뭐 슬픔 기쁨 이런 거 다 잘 통제하는데 이 짜증을 통제를 못해서 근데 이제 좀 이 책을 나의 성경처럼 읽으면서 좀 참아내야 되지 않을까 예. 자 베이시스의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요 이어서 피처린의 아프지 않은 이별은 없다까지 두 곡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3: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2: 비다샵
3: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2: 비다이렉트샵
3: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2: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자, 광고 듣고 오셨고요. 딘딘의 뮤지카이 끝곡으로 탐 로더의 Dancing in the Moonlight 들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전 내일도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빠이.

0: 아나운서 이윤아입니다. 우리 주변 어딘가에는 노인학대로 고통받고 있는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목격하거나 의심된다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노인학대 신고, 더는 외면하지 말고 동참해주세요. 노인학대 신고 전화 1577-1389와 나비새김 신고 앱으로 언제든지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용기 있는 신고로 노인학대를 멈추고 학대 피해 노인에게는 희망을 전할 수 있습니다.
1: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2: 안녕하세요. 코리안 특급 박찬호입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과 함께 특급 편안함을 누려보세요.
3: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환실을 알려드립니다.

0: 클럽.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웰메디 오래오래 코웰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웰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웰메디 코웰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1919년 오늘은 인류를 태우고 달을 향해 떠났던 아폴로 11호가 우주로 발사된 날입니다. 엄청난 개운과 불꽃을 뿜으며 지구를 떠나 우주선이 대기권을 벗어나 마주한 것은 역사적이게도 그 어떤 소음도 존재하지 않는 우주의 거대하고 깊은 침묵이었다고 하죠. 온종일 미디어와 도시의 복잡한 소음 속에서 부딪히며 낮 시간을 보낸 우리들의 밤도 이와 참 닮아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란했던 하루의 문을 닫고 방 안에 불을 끈 순간 우리 역시 나만의 작은 우주선에 올라타 고요한 밤의 여정을 시작하니까요. 낮 동안의 소란함은 지구에 다 두고 오롯이 평온한 침묵과 음악만이 존재하는 방 안에서 잠시 마음을 기대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애프터클럽 푸디토리움의 야간 공작소 김정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 주간 다들 잘 보내셨나요? 오늘 야간 공작수와 물을 연 첫 곡은 앙투앙 브라쇼의 Far Too Long으로 열어봤습니다. 1부는 여러분들의 사연 그리고 아티스트들의 새 음악, 2부에서도 빌보드 여행, 그리고 이번 주에도 아티스트들의 새 음악 보내드립니다. 김주원님은 작업할 게 있어 늦게까지 라디오 듣습니다. 낮에 너무 더워서 업무 능률이 떨어지더라고요. 라디오 들으면서 잘해볼게요.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저도 이제 작업실이 굉장히 오래된 곳, 오래된 어떤 사무실을 이렇게 작업실로 바꾼 거라, 이렇게 막 여름마다 너무 더웠는데, 소위 말해서 그거 있잖아요. 이렇게 선풍기? 그리고 선풍기 비슷한, 제가 선풍기나 이런 거를 별로 이렇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거 분명히 같이 하니까 진짜 효과가 있더라고요. 저는 너무 신기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아, 에어컨을 켰는데 너무 별론 것 같아요 이러시면, 요즘 분들께 그러지 말고 선풍기를 사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서기준님은 여긴 미국이고 햇빛 쨍쨍한 대낮입니다. 중요한 발표가 있어서 준비 중인데 졸려서 고릴라 앱 접속했어요. 안 졸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쨍쨍한 대낮인데. 근데 또 대낮에도 잘 어울리는 음악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항상 저 멀리서 들으시는 분들은 마치 제가 여행을 하고 싶어서 그런지 그곳의 풍경은 어떨까? 이렇게 같은 음악이어도 사실 풍경이나 밤과 낮에 들어서 기분이 되게 달라지잖아요. 저도 그랬었던 경험이 있고, 그래서 더 궁금해집니다. 가끔 가다 서기준님 소식 전해주세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의 소소한 사연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눠주시고요. 사연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입니다.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이번에는 러브 템포의 음악입니다. The Right Way, 그리고 베니싱스. 참, 이 네덜란드 출신의, 요즘은 베니싱스 하면 이렇게 글들이 보면 팝 장인이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진짜 그럴만 합니다. 굉장히 앨범을 꾸준히 내고, 그리고 곡들이 다 좋고 완성도도 높고, 뭐 어떻게 뭐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굉장히 뭐라 그럴까, 그냥 음악가로서의 느낌인데 겸손하다 그래야 되나요? 창작자로서. 자, 네덜란드 출신의 팝 장인이라고 요즘 불리우는 베니싱스의 또 새 음악 패라슈트, 이렇게 두 곡 들어보겠습니다.

5999님은 정리할 생각이 있어서 무작정 운전대 닫고 7번 국도를 6시간 정도 달렸습니다. 대구에서 출발했는데 정동진이네요. 이렇게 보내셨어요. 야, 대구에서 정동진이면 야, 굉장히 먼 거리인데. 그렇죠? 이게 이 도로가 꽤 이렇게 직선으로 가는 거리가 없잖아요. 야. 아무튼 운전 조심하시고 또 이럴 때 무작정 운전을 해서 어딘가를 가는 것도 분명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아까 제가 선풍기 얘기했던 건 서큘레이터였는데요. 이 정도의 영어도 요즘은 생각이 나지 않는. 아무튼 제 작업실에는 6년 만에 서큘레이터를 들어놨습니다. 최영선님은 저 다이어트 시작합니다. 방학 동안 열심히 빼서 8월 말 개학하고 학교 가고 싶어요. 아, 그때 제 모습을 상상하면서 실내 자전거 타고 있답니다.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와, 그래도 이렇게 운동도 함께 곁들이시네요. 요즘에는 사실 막 다이어트를 이렇게, 물론 요요들로 돌아오긴 하지만, 우리가 막 무슨 뭐 이렇게 주사도 있고 약도 많아서 운동을 안 하고 이제 살만 빼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특히 저처럼 이렇게 운동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운동을 한다는 건 사실 또 다이어트와는 운동은 별개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또 근력 운동은 저도 이제 막 이렇게 막 노후의 삶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냥 막 어떤 뭐 운동과 다이어트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을 더 해야 된다고 막 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면 태영선님은 지금 굉장히 잘하고 계신 거 아닌가요? 다이어트도 하시고 그리고 심지어 운동도 함께 하고 계시잖아요. 굉장히 부럽습니다. PB 브리처스. 저도 굉장한 팬인데 아마 인디포크 씬의 가장 독보적인 스토리텔러라는 말이 있던 것처럼 사실 PB 브리처스의 성공 이후에 진짜 어떤 인디펜던트 에 대한 어떤 개념이나 그런 것들이 막 떠오르고 그리고 또 이때쯤에 어떤 이런 그 뭐 태민 팔라도 그렇고 인디펜던트라고 그렇게 불렸던 음악들이 막 그래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메인 스트림에서 막 그 어떤 수상자들로 막 올라오고 이러면서 이제 사실 많은 것들이 회자되기도 했죠. 또 게다가 어떤 이런 인디펜던트 음악가들이나 팀들이 또 진짜 신인도 아니에요. 되게 오랫동안 또 활동을 했는데, 그죠. 그래서 과연 인디펜던트와 메인스트림의 차이가 무엇인가, 와 더불어 진짜 그런 경계가 어떤 음악을 듣는 어떤 플랫폼이나 스트리밍의 어떤 그 매체들의 다양함 때문에 이제는 정말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말 그대로 테이밍 팔라가 진짜 좋아하시는 분들은 인디펜던트 이게 너무 잘 나갔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피브리처스도 사실은 뭐 무슨 인디펜던트인가요? 완전한 메이저죠, 진짜. 아무튼 로스트 보이스 그리고 칼리 레이 젭슨의 새 음악 온 와이어 온 와이어스 두 곡 들어보겠습니다.

클럽 푸디토리움의 야간 공작소. 여러분은 지금 SBS 파워 FM 애프터클럽 푸디토리움의 야간 공작소 함께 계십니다. 김진숙님은 애프터클럽 매일 청취하는 주부입니다. 이 시간에 부업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부업한 지 2년 정도 되었는데 꽤 쏠쏠해요. 두 아이는 모두 취업하고 독립했고 저는 잠이 없어서 심심하더라고요. 남편과 라디오 들으며 용돈 벌이 하는데 건강할 때까지 꾸준히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아유, 꾸준히 이렇게 청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냥 너무 막 동화 같은 느낌이에요. 이제 김진숙 님이 쓰실 때는 본인 얘기가 그렇지 않겠지만 이렇게 읽어보면 진짜 너무 동화 같고 너무 그냥 뭔가 되게 아름다운 글, 아름다운 모습이 저는 그냥 떠오릅니다. 예. 건강 항상 챙기시고요. 종종 또 사연으로 뵙겠습니다. 류승혜님은 저 처음으로 제 집을 갖게 됐습니다. 신경 쓸 게 너무 많아서 중간에 관두고 싶었는데 참았습니다. 8월 말에 이사하는데 문제없이 진행되기를 이렇게 보내셨어요. 또 이 아심한 밤에 부동산 얘기를 너무 축하드립니다, 승혜님. 네. 어쨌거나 그렇죠. 이거는 뭐 다 모든 뭐 여러 가지 뉴스 이슈를 떠나서 어쨌든 보금자리를 자기 소유로 갖게 된 거잖아요. 이렇게 막 뒤에 폭죽 퐁퐁퐁퐁 이렇게 막 터뜨려야 될 일이죠. 축하드려요. 다른 분들도 소리 없이 이렇게 축하하고 계실 겁니다. 자, 베개 음악입니다. 역시 신곡이고요. 라이드 론섬 그리고 샘 스미스의 신곡입니다. 마이 가이 두 곡 들어보겠습니다.

영화, 드라마, 광고, 세상의 모든 사운드트랙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이죠. 오늘 영화 프로젝트 헤일 메리의 사운드트랙 만나봅니다. 프로젝트 헤일 메리는 올해 개봉할 미국의 SF 모험 영화입니다. 기억을 잃은 채 우주선에서 눈을 뜬 과학교사 라일랜드 그레이스가 인류를 멸망위기에서 구하기 위한 인물을 하나씩 떠올리며 헤쳐가는데요. 태양을 위협하는 미지 생명체의 비밀을 풀어가는 과정과 예상치 못한 존재와의 특별한 우정이 더해지며 긴장감과 감동을 함께 전하는 작품입니다. 관객들과 평론가들의 반응도 상당히 좋은 편이죠. 라이언 고슬링의 안정적인 연기와 탄탄한 이야기, 과학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한 연출이 큰 호평을 받았는데요. 특히 앤디 위어의 소설 프로젝트 헤일 메리 원작 소설의 매력을 영화만의 감성으로 잘 살려냈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원작도 판매량뿐만 아니라 작가의 전작인 마션과 아르테미스도 관심이 높아졌다고 하는데요. 아름다운 영상미와 음악 그리고 따뜻한 메시지가 어우러진 프로젝트 헤일 메리의 사운드 트랙 오늘 만나보겠습니다.

영화 프로젝트 헤일 메리 사운드트랙 중에서 다니엘 펜버튼의 라일랜드 그레이스 코그니션 어세스먼트 들어봤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봐야겠다고 하는데 왠지 진짜 이렇게 보는 게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물론 극장에서 못 보고 요즘 OTT로도 볼 수 있잖아요. 일단 첫 번째는 러닝타임이 좀 많이 깁니다. 2시간이 훨씬 넘고 또 하나는 이제 프로젝트 헤일 메리가 저는 먼저 읽어보진 않았지만 이게 하드 SF라고 해서 굉장히 이 우주에 대한 이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치열하고 세밀한 작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정보만을 갖고 봤는데 사실 영화는 제가 생각한 것과 너무 달랐습니다. 이게 마음 잡고 본 이유가

오히려 사운드 트랙들을 들어보고였는데 사운드 트랙을 들어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SF 영화의 사운드 트랙이 아닌 거예요. 굉장히 감성적이고 이게 무슨 휴먼 드라마나 이런 거에 나올 법한 감성을 가진 음악들이 막 쓰여서 아니 이게 무슨 SF 이런 게 쓰이지? 이게 쓰인다면 되게 뭐 멋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막 댓글들을 보면 내가 돌덩어리를 보고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건 처음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는 분이 보면 압니다. 제가 볼 때 이 영화는 정말 버디 무비이자 월리 더하기 ET이던데요. 이렇게 영화를 다른 쪽으로 비틀 줄은 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원래 작품과는 다르게 이것을 이제 우주인과의 이런 우정의 이런 원리와 같은 이제 ET와 같은 식으로 완전 다르게 각색을 했다고 하는데 그냥 제가 예전에 음악했던 영화들 중에서도 이런 영화가 있거든요. 허삼관이라고. 이게 원래 원화의 이 원작 소설을 가족 드라마로 이렇게 사실 각색을 튼 거였는데 어쨌든 영화가 긍정이 잘 안 돼서 저한테는 그냥 그런 트라우마 때문에 아 그냥 원작을 이렇게 다르게 비틀면 안 좋은 영화가 될 거야 라는 그냥 어떤 선입견을 굉장히 깨주는 영화였고 사실 지금 생각해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영화를 처음 만든다고 했으면 제가 제작자라면 야 이런 거 만들어서 어디 괜찮겠어? 이러고 할 것 같은 게 그냥 우주선에서 라이언 고슬링과 돌덩이 우주인이 계속 대화하는 것만 나오는 거거든요. 이 영화가 2시간 몇십 분을 그리고 사실 과거 얘기가 좀 나오는데 근데 이제 이 영화를 이렇게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게 좋게 볼 수 있게 하는 건 제 생각엔 50% 이상이 음악이고 음악이 정말 쉼없이 나옵니다. 쉼없이 나오는데 굉장히 음악이 감정적이고 굉장히 음악이 드라마를 일으키려고 노력을 하는 게 많아요. 음악이 굉장히 셉니다. 그렇다고 막 시끄럽다는 게 아니라 진짜 어떤 휴먼 드라마에서 나올 법한 그런 굉장히 감정 격앙시키는 음악들이 계속 나오고 편집도 엄청나게 많아서 아마 컷수도 엄청납니다. 아마 이런 것들이 영화를 보는 지루함을 당연히 덜하게 했을 텐데 이제 거기서 실제로 더해지는 건 이 모든 게 굉장히 아날로그적이라는 거죠. 이 세트가 실제로 3D 프린팅을 해서 전부 다 만든 거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영화를 보게 되면 IMAX로 보라는 얘기는 이게 굉장히 거대한 뭐 우주 스펙타클의 전쟁이 일어나서가 아니라 이 세트 하나하나의 디테일이 지금 엄청납니다. 그래서 큰 화면으로 봤을 때 진짜 작은 글씨 하나하나하나의 디테일이 다 그래야지만 보일 것 같고 이게 정말 모든 화질을 확꽉 찼을 때 진짜 사실적인 세팅을 고해상도의 카메라나 화소로 촬영했을 때 보는 그런 쾌감 있잖아요. 오히려 이 영화는 그런 게 있는 것이었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우주인도 로키인데 돌덩이거든요. 로키도 아 진짜 보는 내내 내가 지금 왜 얘한테 동화되는 거지 감정이? 이게 라이언 고슬링의 연기도 있긴 하지만 로키를 진짜 사람들이 움직였대요. 어쩐지 그래서 이 움직이는 사람의 실제 대사도 하고 이게 이러다 보니까 또 라이언 고슬링의 자녀들이 와서 로키를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대사를 하기도 하고 하면서 감정적인 폭들을 굉장히 더 끌어올렸더라고요. 게다가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블루 스크린이나 그린 스크린을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대신에 이제 LED 화면을 진짜 크게 띄워서 보면은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탑건도 감동하게 되는 게 이게 블루 그 탑건 헬멧 같은데 진짜 이게 빛이잖아요. 막 하늘이나 이런 게 거기서 오는 감동이 있듯이 이게 우주의 불빛이나 이런 것들 굉장히 멋있으면서도 이게 실제와 같은 이런 경험이겠구나. 그림자도 다 비치고 진짜 되게 아름다운 우주 은하수를 보는 것 같은 그런 효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가장 영화에서 요즘 마음에 안 드는 게 제 개인적인 얘기지만 대부분의 자동차의 대화씬을 우리가 블루스크린을 이용했나 그린스크린을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잘 보시면 영화에서 대화하는 씬에 차에서 대화하는 씬에서 밖에서 찍는 거 보면 그림자들이 안 져요. 유리에서 비치는 것들도 없고 물론 그런 게 맞는 것도 있지만

사실 그런 게 굉장히 사실적인 것을 감소시키는 거라. 저는 그래서 제가 했던 것 중 옛날 영화지만 이렇게 하정우 배우와 전도연 배우가 이렇게 막 하루를 헤매는 멋진 하루를 지금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영화 스크래싱이 아니라 진짜 차 안에서 찍은 거거든요. 이 시대는 그랬기 때문에 그것이 주는 매력이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서 아무튼 굉장히 2026년의 최신 영화지만 그리고 굉장히 많은 테크닉적인 어떤 영화적 촬영 기법이 쓰였지만 그 안을 이루는 이 아날로그의 디테일이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정말 재미없을 것 같은 이 줄거리를 야 이렇게 감동스럽게 만드는구나 해서 굉장히 신기하게 본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아이와 같이 봐도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아이가 2시간 40분 30분을 견뎌낼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니엘 펜버튼의 음악 하나 더 들어보죠. Amaze, Amaze, Amaze입니다.

1부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2부에서는 빌보드 시간이 함께 할 거고요. 여러분의 사연도 더 만나보겠습니다. 1부 마지막 곡은 잭 가렛의 새 음악입니다. 캐리미 이 곡 듣고 2부에서 돌아올게요.

0: 일이 풀리지 않을 땐 관악산에 가보세요. 좋은 힘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올 초 예능 프로그램에서 어느 역술인이 한 말인데요. 방송이 나간 뒤로 관악산이 MZ세대의 핫플레이스가 되면서 주말엔 줄을 서서 등산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점점 남녀노소 더 많은 사람들이 산을 찾으면서 등산로가 활기를 띈 모습은 보기 좋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안타까운 풍경도 볼 수 있었는데요. 산길 곳곳에 버린 쓰레기, 아무렇게나 쏟아버린 라면 국물, 바위에 새겨둔 낙서로 자연이 몸살을 앓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나마 다행인 건 쓰레기를 주우며 산행하는 클린 하이킹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자연 속에서 힘을 얻고자 한다면 자연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게 먼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함께 만드는 기쁨, 아나운서 김선지였습니다.
1: SBS 아나운서 정성문입니다. 산불은 건조한 시기에 많이 발생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산불 위험이 높은 통제 지역에는 절대 산행을 하지 말고 입산 시에는 성냥이나 라이터 등의 인화성 물질을 가져가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불을 다뤄야 할 때는 반드시 간이 소화 장비를 소지하고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는 취사나 야영을 하면 안 됩니다. 산행 중 산불을 발견하면 즉시 119로 신고하고 바람이 부는 반대 방향으로 대피하는 게 안전합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그대와 함께 언제나 SBS
1: 파워 FM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올리토리움의 야구문작소 2부 시작합니다. 2부는 빌보드 시간에 먼저 함께 할 텐데요. 196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바로 이번 주 빌보드 100 차트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추억의 음악을, 누군가에게는 지금의 음악보다 더 지금의 음악 같은 새로움을 선사하는 마법과도 같은 코너. 오늘은 1973년 이번 주 100 차트부터 살펴볼게요. 1973년 이번 주 7위 음악으로 시작합니다. The Stylistics의 You Make Me Feel Brand New입니다.

73년 7위곡 스타일리스틱스의 You Make Me Feel Brand New 였습니다. 진짜 이 클래시컬한 오케스트라의 선율과 그죠? 이 투명하고 감성적인 팔세토가 결합된 어찌 보면 필라델피아 소울이란 이 말이 정의하는 모든 것이 집약된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곡이 바로 이 곡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들어도 멋지죠. 73년 12곡은 글래디스 나이트 앤드 핍스의 One and One입니다. 이 곡도 영화 클라우디의 사운드 트랙으로 클라우디아라는 사운드 트랙으로 사실 전설적인 천재 뮤지션 커티스 메이필드가 전곡을 프로듀싱하기도 했죠. 뭐 글래디 나이트 핍스도 사실 70년대 소울 음악을 대표하는 정말 명장

시간을 옮겨서 1983년으로 가보겠습니다. 83년 1위는 프린스의 When Doves Cry, 그리고 83년 2위는 브루스 스프링스틴의 Dancing in the Dark였습니다. 뭐 프린스의 기념비적인 마스터피스죠. 팝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사운드 디자인이다 라는 또 평가도 보입니다. 왜냐면 뭐 녹음을 끝낸 상태에서 베이스 라인을 통째로 삭제하는 뭐 그런 일도 있고요. 사실 베이스가 잘 안 들리지만 이 음악이 없으면 베이스가 없으면

막 이상하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다시 믹스를 해보기도 하고, 굉장히 이 전형적인 어떤 음악의 후반 작업을 벗어난 어떤 그런 식의 제작 그 진행들이 많이 되었다고 해요. 제가 보기엔 말이 그런 거지 끝에 가면 다시 몰래도 되돌려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곤 합니다. 83년 2위는 브루스 스프링스틴이죠. 지금은 좀 잘 볼 일이 없지만, 사실 제가 막 라디오 많이 들을 때도 브루스 스프링스틴은 굉장히 국내에서도 인기가 많았고, 특히 어떤 미국 노동자의 계급의 목소리를 대변한다, 그래서 뭐 밥 딜런이나 어떤 미국 포크와 록을 이어오는 그 단순 음악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어떤 청바지와 또는 뭐 노동자 그리고 미국을 대변하는 어떤 그런 상징처럼 항상 그렇게 라디오에서 들려서, 그냥 어린 마음에도 그냥 이 사람은 음악만 하는 사람이 아닌가 보다 하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는데, 그의 앨범 중에 사실 가장 한마디로 데이트를 기록한 앨범이기도 합니다. 83년 1위 곡 프린스의 When Doves Cry, 그리고 83년 2위 곡 브루스 스프링스틴의 Dancing in the Dark입니다.

잠깐 넘겨서 93년으로 가보겠습니다. 93년 1위 곡은 Ace of Base의 Don't Turn Around 입니다. 이 곡이 원래 다이안 워렌이 쓰고 티나 터너가 불렀던 발라드였는데 흥행에 대실패했던 곡이죠. 근데 이 곡을 93년에 이렇게 재탄생되면서 사실 에이스 오브 베이스 하면 돈 턴어라운드가 생각이 나고 사실 93년 이맘때쯤을 대표하는 어떤 팝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진짜 에이스 오브 베이스 그리고 이 음악일 정도로 그때 상당히 많은 길거리에서 나왔던 음악으로 저도 기억이 됩니다. 93년 이 곡은 All for One의 아이스웨버죠. 이렇게 뭐라 그럴까 R&B 보컬 그룹이 주는 감미로움의 끝판왕 하면 All for One과 Boyz II Men인데 참 90년대에는 이들의 향연이 정말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93년 1위 곡 Ace of Base의 Don't Turn Around, 93년 2위 곡 All for One의 아이스웨버입니다.

0: 애프터클럽 푸디토리움의 야간 공작수.
1: 여러분은 지금 SBS 파워 FM 애프터클럽 푸디토리움의 야간 공작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유준영님은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데 손님이 너무 많아서 라디오만 듣고 있습니다. 장마 기간 되니까 확실히 손님이 많이 줄었어요. 심심하니 애프터클럽 방송 시간만 기다리게 됩니다.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참 손님이 줄은 건 그 편의점님 사장님한테는 좀 안 좋은 얘기긴 하지만 그렇죠? 또 애프터클럽 방송 시간만 기다리게 되는 또 유준영님이 계시니까 저희는 또 좋은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또 너무 손님이 없으면 안 되죠. 아무튼 건강 챙기시고요. 이 밤에 종종 뵙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님은 고3 아들 생일입니다. 아침에 맛있는 미역국 먹이려고 지금 이 시간에 미역국 끓이고 있어요. 가끔 이게 뭐 하는 거지 싶기도 하지만 자식이 주는 기쁨 또한 어마어마해서 마음을 잡습니다. 그래서 고3이면 지금 한창 우리 인생에 가장 많은 핍박을 받는 나이 아닐까요? 그렇죠. 말씀 또 그렇게 하시면서 또 이 새벽에 미역국을 또 이렇게 끓여주시는 그렇죠. 이게 뭐 하는 거지 싶다가도 하지만 또 아침에 이렇게 맛있게 먹고 학교를 나설 자녀를 생각하면 김희정님도 아마 이렇게 미소가 이렇게 그려지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그 예전의 음악들 들어봤으니까 7월의 신곡들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벤 캐슬리의 음악입니다. 커시브 그리고 캐리 브라더스의 Wherever You Go입니다.

임미숙님은 푸디님 회사에서 길냥이들 밥을 주는데요. 처음엔 두 마리였는데 지금은 다섯 마리로 늘었어요. 근데 그중 한 마리가 다리를 다쳤더라고요. 정말 간신히 약발랐습니다. 여름이라 비 올 때마다 아이들 걱정인데 길냥이들이 안 다치고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아이고, 그쵸. 참 아무튼 간에 또 임미숙님의 또 이렇게 따뜻한 마음이 드러나는 글이었습니다. 지은영님은 냉장고에 시원하게 둔 복숭아를 꺼내 먹으면서 라디오 들어요. 여름이 좋은 건 바로 여름 과일 덕분이랍니다. 푸디님은 어떤 과일 좋아하세요? 여름은 수박 아닌가요? 요즘 과일값도, 그렇죠, 과일값도 이게 예전 같지 않아서. 근데 정말 또 이렇게 요즘 막 유명한 마트가 아니라 정말 이렇게 또 뭐 막 더 이렇게 직접적으로 사다가 파시는 분들도, 한마디로 말하면 그 유통 단계를 줄이는 거잖아요.

그렇게 또 파는 것도 있어서 어떻게 보면 또 굉장히 또 가격을 차이가 또 많이 나게 구할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부지런하면 또 과일들도 예정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풍족하게 먹을 수도 있기도 하고 하지만 그래도 막 예전만큼 과일을 막 그렇죠. 예전하면 정말 여름에는 과일이었는데 그것도 진짜 옛날 말인 것 같습니다. 아마 요즘 아이들은 과일은 그렇게 비싼 이렇게 싼 음식이 아니야라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겠죠. 예. 아무튼 여름은 수박의 계절이 아닐지요. 미스터 판타지의 새 음악 Body Talk 그리고 캐슬린 아우렐리아 스미스의 GTP입니다.

캐틀린 아우렐리아 스미스의 GTP, 그리고 그 전에 들으셨던 곡은 미스터 판타지의 Body Talk였습니다. 미스터 판타지는 지난주에도 음악을 한번 들려드렸는데 이 곡들이 다 좋더라고요. 자, 이제 또 들으실 곡은 윈서의 음악입니다. 참, 윈서의 음악은 인디팝 이렇게 또 소개가 되던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즘에는 이 메인스트림과 인디펜던트의 개념이 그 또 이렇게 선이 정말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Lose My Breath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톰 요크의 언메이드입니다. 톰 요크의 언메이드는 일렉트릭 레디 스튜디오에서 라이브 버전인데요. 요 스튜디오가 뉴욕 맨하탄의 그리니치 거리에 정말 생뚱맞은 곳에 있어요. 스튜디오가 없을 것 같은 곳에 정말 이렇게 막 타투샵 막 이런데 막 책방 옛날 비디오 가게 이런 거 섞여서 있는데 지미 핸드릭스가 또 써서 굉장히 유명해진 스튜디오죠. 그곳에서 톰 요크의 라이브는 어쩐지 한번 감상해 보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좋은 음악, 멋진 음악 찾아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푸디토리움 김정범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0: 한낮 강릉의 어느 카페. 점심 식사 후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기던 여성들이 창밖을 바라보다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여성들이 달려간 곳은 도로 한복판. 신호 대기 중이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쓰러진 걸 발견하고 본능적으로 달려온 이 여성들은 근처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들이었죠. 여성들은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시작한 동시에 119에 지원 요청을 했는데 하늘이 도운 걸까요? 마침 반대편 도로를 지나가던 119 구급대가 차를 돌렸고 덕분에 오토바이 운전자는 의식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운전자의 안전을 확인한 후 다시 카페로 돌아온 두 여성.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본 손님들이 생명을 살린 두 영웅에게 마음 가득 담아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고 하네요. 함께 만드는 기쁨 아나운서 김선지였습니다.
1: SBS 이현경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자연재해 지진. 평소 철저한 대비와 대처 요령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내에 있을 때 지진이 일어난다면 테이블이나 책상 밑으로 몸을 피하는 게 안전하고 실내에 갇히는 사태를 대비해 문은 열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진 발생 시에는 가스레인지나 난로와 같은 화기 사용은 삼가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지진. 평소 철저한 대비만이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SBS 이현경이었습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1: 안녕하세요. 코리안 특급 박찬호입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과 함께 특급 편안함을 누려보세요.
2: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세 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플레이리스트 파워스테이션. 매일 밤 3시부터 5시 파워스테이션은 청취자 여러분이 사랑하는 음악들로 가득 채워집니다. 이 프로그램은 나를 알아주는 AI 선곡과 함께합니다.

거 싫어. 나보다 예쁜 여자 만나 행복하게 잘 살면 어떡해? 그러다 날 정말 잊어버리면 어떡해?

SBS 아나운서 정성문입니다. 여름은 폭염으로 인한 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계절입니다. 심하면 생명까지 잃을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폭염주의보나 경보가 내려지면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부득이 외출해야 할 때는 통풍이 잘 되는 편한 옷을 입고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 또는 주류 등은 좋지 않습니다. 야외 활동 중에는 현기증이나 메스꺼움, 두통 등 열사병 초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시원하고 그늘진 장소로 이동해서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야외에서 장시간 근무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평소보다 물을 자주 마시고 기온이 가장 높은 낮 12시에서 4시 사이에는 휴식 시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식중독이나 장티푸스, 뇌염 등의 질병 예방을 위해서 업무 공간과 식당 등의 청결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여름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보다 세심한 주의와 대비가 필요합니다. SBS 아나운서 정성문이었습니다.

0: 불안 가방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최근 Z세대를 중심으로 스스로 불안과 스트레스를 조절하려는 셀프케어 문화가 널리 퍼지고 있는데요. 가방 안에 손으로 가볍게 만질 수 있는 장난감이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아로마 오일, 신맛이 나는 사탕, 달콤한 초콜릿 같은 걸 넣어두고 불안이 느껴질 때 긴장을 푸는 도구로 활용하는 거죠. 전문가들은 이 불안 가방을 두고 자신의 감정을 인지한다는 점, 불안을 참는 대신 스스로 조절한다는 점이 자기 인식과 관리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빠르게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스트레스 없이 살아가는 건 쉽지 않은 일인데요. 마음에 불안이 스며들 때 가만가만 다독여줄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함께 만드는 기쁨, 아나운서 김선지였습니다.
1: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그대와 함께 언제나 SBS
2: 파워 FM.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만든 감성 최적화 공간 파워스테이션, 매일 밤 3시부터 5시 파워스테이션은 청취자 여러분이 사랑하는 음악들로 가득 채워집니다. 이 프로그램은 나를 알아주는 AI 선곡과 함께합니다.

0: Thou shalt know she can't love you.
1: Thank you.

파워스테이션의 성공 레시피, 감성 한 스푼, AI의 학습력 두 스푼, 그리고 봉골레들의 추억 가득. 저 봉태규랑 한 곡 같이 드실래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방송해드리는 호출보 HLSQ FM 107.7MHz 파워 FM입니다. SBS 파워 FM은 매일 새벽 5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하루 24시간 동안 청취자 여러분 곁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SBS는 세계 속 디지털 방송 문화의 주역으로서 차원 높은 고품격 방송을 선보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재생산과 공유의 시대, 사람들이 모이고 방송에 대해 말하고 생각을 더하는 그 모든 곳에서 진짜 방송은 태어납니다. SBS는 함께 만드는 방송, 함께 만드는 기쁨으로 세상을 더 밝게 만들어갑니다. SBS 파워 FM 방송 책임자는 은재양입니다. SBS 파워 FM은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SBS 파워 FM과 함께 밝고 즐거운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1: 안녕하세요. 코리안 특급 박찬호입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과 함께 특급 편안함을 누려보세요.
2: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펀펀투데이의 찡디 아나운서 이인권이고요.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델리 스파이스의 차우차우입니다. 저는 뭐 수많은 소개팅 경험 그리고 지금은 합숙 맞선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뭔가 좀 대중 앞에서 이런 내 감정을 드러내는 걸 지금 해보고 있는데요. 저는 제가 눈치가 빠르고 그런 걸 캐치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합숙 맞선이라는 프로그램 나가서 경험했던 걸 보니 아, 나는 눈치가 정말 없구나라는 거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모르겠어요. 그냥 그 프로그램의 특성상 조금 감정에 빠져서 못 나오게 만들다 보니 더 내가 이렇게 좀 주변이나 상대를 파악하지 못했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상대방이 자신에게 품고 있는 심리적 호감도를 말이나 표정이 아닌 신체적 행동 반응으로도 판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람은 이성적 판단을 통해 속내를 감출 수 있지만 무의식 영역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행동까지 제어하기는 어렵다고 하는데요. 사람은 호감을 느끼는 대상과 마주했을 때 상대방의 행동을 무의식적으로 따라하는 신체의 동기와 현상을 보인다고 해요. 예를 들어 소개팅에서 상대가 마음에 들었을 때 상대가 물을 마시는 모습을 보고 물컵을 집어들거나 상대방이 턱을 괴거나 다리를 꼬는 행동을 한 직후 비슷한 행동을 취하는 거죠. 이런 모습은 뇌의 무의식적 메커니즘이 작동한 결과로 호감이 클수록 거울 신경세포의 활성도가 급증해 신체 동기화 현상이 더 빈번하고 정교하게 발생한다고 하더라고요. 또한 이런 모습들이 내가 일부러 하는 게 아니라 무의식 중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약간 본인은 모를 수 있거든요. 근데 상대방이 나를 따라하는 것 같다면은 호감일 수 있구나라는 확률이 높다라는 거 한번 새겨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매주 목요일 저녁 9시 제가 또 어떤 여성분 앞에서 어떤 비슷한 행동을 취할지도 지켜봐 주시고요. 저도 기억이 안 나요. 그 안에서 내가 무슨 말을 했고 무슨 행동을 했는지가. 보면서 지금 오늘 저녁에 나가겠지만은 현재까지 3화가 나갔잖아요. 3화까지는 스스로 상당히 창피하더라고요. 아, 분량도 없고 약간 밀리고 상처받고 꽁에 있고 삐지고 근데 제가 봐도 약간 좀 찌질한 면모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좀 걱정은 되는데 우리 인광윤 PD가 반전 기대해도 되나요? 라고 물어봤는데 그래도 끝까지 이러지만은

않지 않을까. 물론 돌이켜봤을 때 이것보다 더 찌질한 순간도 있었어요. 근데 이대로 끝나진 않을 거다. 안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7월 16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지금 친구분들은 어디에서 뭐 하면서 펀펀 듣고 계시나요? 하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신청곡 많이 남겨주세요. 샵 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광고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0: 구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은 마더스 제약.
1: 엄마 손은 약손 마더스 제약.
2: 케어 원해요?
1: 케어 원해요.
2: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1: 케어 원해요.
2: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1: 케어 원해요.
2: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3: 지긋지긋 무조맨
4: 티 어실 원스야
3: 딱

0: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2: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1: 비다샵!
2: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1: 비다이렉트샵!
2: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1: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3: 시스팡!

워킷.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한.

광고 듣고 왔습니다. 이인권의 펀펀투데이 1부 시작을 했고요. 친구분들의 문자 하나하나 만나볼게요. 2801님. 집에서 혼자 밥 먹을 때는 대충 먹는 편이었는데 요즘은 그릇에 담는 것만 조금 신경 쓰고 있습니다. 똑같은 음식인데도 괜히 더 맛있어 보이고 식사 시간도 여유로워지더라고요. 찡디는 혼밥할 때 플레이팅에도 신경 쓰시나요? 이것도 신경을 쓰는 거라면 신경을 쓰는 건데 저는 항상 신경을 쓰는 건 그릇의 최소화. 이 설거지 거리를 줄이기 위해서 줄일 수 있으면 최대한 줄이고요. 김치나 밑반찬은 웬만하면 덜어 먹어요. 이게 이 젓가락에 닿으면은 입에 들어갔다가 음식이 금방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한 접시에 모든 걸 다 덜어서 그렇게 좀 식사를 하고 있죠. 네. 이미림님. 저는 지금 출근하는 중인데요. 요즘 퇴근 시간이 엄청 기다려집니다. 이모가 키우는 강아지가 있는데 잠시 출장을 가셔서 저희 집에서 돌보고 있거든요. 오늘은 집 가는 길에 강아지 간식 좀 사서 갈까 싶어요. 강아지 덕분에 스트레스도 사라지는 것 같고 너무 귀엽고 너무 좋습니다. 찡디는 강아지 키워본 적 있어요? 저도 비슷하게 미림님이랑 동생이 이제 맡겨서 한 3일? 뭐 5일? 때로는 일주일 이렇게 맡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정말 집 빨리 가야 되는데 라는 생각밖에 아니었어요. 얘가 날 기다리고 있을 건데 라는 생각이 들고 또 간식 같은 거 사가서 줬을 때 나 막 반기고 막 좋아하다가 안정 찾아서 내 옆에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은 강아지 쓰다듬고 아, 그 기억은 너무 좋았던 기억이죠. 지금 그 친구는 여수에서 행복하게 뛰어놀고 있겠죠? 자, 노래 한 곡 듣고 목동 익문새로 돌아올게요. 이종표 님이 신청한 자두의 살고 싶어 띄워드릴게요.

그런 날 있잖아. 마음을 털어놓고 싶은 날. 여러분의 마음을 그대로 전달해드립니다. 목동 익무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솔직한 마음을 있는 그대로 전달해드릴 익무새 인권입니다. 2026년 7월 16일 찾아주신 분은 김광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징디. 얼마 전 사랑하는 우리 딸의 생일이었습니다. 제가 사업을 하느라 가족들과 떨어져 기러기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딸

생일에도 직접 찾아가지 못해서 참 속상합니다. 항상 마음만은 가족과 함께라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네요. 멀리 있어서 얼굴을 못 봤지만 우리 딸에게 소중한 생일 추억을 선물하고 싶어서 펀펀투데이에 사연을 보내봅니다.

권진원의 해피 버스데이 투유 듣고 왔습니다. 사연 소개된 김광식 님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지금은 떨어져 지내고 있는 딸의 생일을 위해서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아마 우리 소연 양에게도 기억에 남는 멋진 선물이 될 것 같아요. 야, 또 발음이 중2가 돼도 아빠한테 뽀뽀해주는 딸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럼 중1,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는 뽀뽀했다라는 거잖아요. 야, 이렇게 살가운 딸이 어딨어요. 요즘 초등학교 한 3학년만 넘어가도 벌써 요즘 친구들은 확 느낌이 다르다는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이렇게 사이좋은 우리 광식님 부녀의 모습 계속해서 저한테 남겨주세요. 진심을 담아 축하해 드릴 거고요. 우리 친구분들도 누군가의 생일이든 뭐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뭔가 이야기를 남기고 싶을 때 목동 앵무새 게시판이나 문자로 사연 보내주세요. 선물과 함께 신청곡도 들려드릴게요. 목요일 아침 시작이 됐습니다. 아직 청취율 조사 기간이거든요. 02-2056으로 걸려오는 전화는 꼭 받아서 이인권의 펀펀투데이 듣고 있다 말씀 부탁드려요. 청취율 조사 전화 받으면 저에게 자랑도 해주시고요.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노래도 있다면 남겨주시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1077,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문자들 만나볼까요? 2045님, 오늘 퇴근하고 바로 여행 떠납니다. 오랜만에 놀러 가는 거라서 너무 설레고 행복해요. 목, 금, 토, 일 아주 신나게 놀고 올게요. 부럽죠, 찡디? 너무 부럽죠, 진짜. 목, 금, 토, 일 떠나시는 거. 예. 가서 정말 날씨 운이 많이 따랐으면 좋겠어요. 좀 덜 덥고 비 좀 안 왔으면 좋겠고요. 네, 좋은 시간 보내고 오세요. 박민찬님,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아무것도 하기 싫은 날

날이 많았는데 요즘은 옷만 갈아입고 집 근처를 조금 걷고 들어옵니다. 오래 걷는 것도 아닌데 기분 전환이 꽤 되더라고요. 집에 돌아오면 괜히 마음도 가벼워지고 잠도 더 잘 오는 것 같습니다. 찡디도 저녁 산책 좀 하세요. 저도 이런 날이 있거든요. 그런 날은 옷 갈아입고 바로 헬스장 가서 뭐 무거운 걸 들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걷는 것보다는 빠르고요. 뛰는 것보다는 느린 정도 페이스로 러닝머신에서 뛰어요. 뭐 영상 안 보고 그냥 잔잔한 노래 틀고요. 그러면은 뭔가 좀 머릿속도 비워지고 마음도 편안해지더라고요. 네. 이은우님, 오늘 친구네 가게에 반영구 눈썹 문신 받으러 갑니다. 이뻐질 수 있겠죠? 찡디는 이뻐지고 싶을 때가 있나요? 언젠가요? 노래는 데이식스의 예뻤어 신청합니다. 야, 눈썹 문신 이것도 잘하는 데 가야 되는데, 그쵸? 어머니 종종 받고 오는데 받고 오실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요. 어머니가 짱구가 되어 돌아오셔갖고 근데 한 1, 2주 있으면은 또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더라고요. 저는요, 뭐 평소에는 별 생각 없다가 어쨌든 방송국에 있으면 연예인들 보게 되잖아요. 아이돌 친구들이나 잘생긴 배우들 보면은 야, 저런 사람이 TV 나오는 건데 관리 좀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을 종종 하게 돼요. 네. 노래 두 곡 띄워드릴 건데요. 먼저 5659님이 신청한 스위스어로우의 유, 그리고 이은우님이 신청한 데이식스의 예뻤어까지 두 곡 띄워드릴게요.

친구들이 보내주신 사연 하나씩 소개해드릴게요. 강효우님, 요즘은 괜히 돈을 아껴보겠다고 커피도 집에서 내려 마시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귀찮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아침에 커피 내리는 시간이 하루를 시작하는 루틴이 됐어요. 향도 좋고 제가 원하는 진하기로 마실 수 있어서 만족스럽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괜히 하루를 조금 더 여유롭게 시작하는 기분이네요. 쨍규도 아침에 커피 타드시죠? 그럼요. 제 루틴이죠. 일어나자마자 커피부터 내리고요. 아, 약간 좀 게을러서 얼음을 좀 얼려뒀으면은 아이스로 즐길 수가 있는데 항상 얼음을 안 얼려놔요. 그래서 좀 따뜻하게 시작을 하는데 그것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예, 아침에 차가운 거 마시는 것보다는. 네. 좋은 습관 하나 생기셨네요. 0100님, 통근버스 첫 출발지에서 펌펌 들으며 대기 중입니다. 운전하시는 모든 분들 안전운전하세요. 신청곡은 베이비몬스터의 춤입니다. 또 요즘 약간 뜸하긴 했는데 우리 기사님들이 또 운전하면서 혹은 하루 운전 시작을 준비하면서 문자 주셨네요. 안전운전하시길 바라겠고요. 네. 베이비몬스터의 춤 바로 띄워드릴게요. 이 곡 듣고 잉데카솔로 이어가겠습니다.

0: 이리 치이고 저리 치어서 다친 내 마음에도 연고가 필요한 순간 상처엔 솔솔 잉데카솔. 오늘 잉데카솔이 필요하신 분은 우리도 아파요 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찡디. 저는 음식점을 꽤 운영했는데도 여전히 니비안 줄에 상처받고 울기도 한답니다. 나이가 들면 강해지겠지, 더 장사를 해보면 무뎌지겠지 했지만 5년이 지나도 이 감정은 계속해서 새로운 상처를 남기네요. 가게 문을 열기 전 그날그날 받은 재료들로 손질해서 음식을 준비하거든요. 제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넉넉하게 드리고 싶어서 중량보다 조금 더 넣어드리고 있는데요. 리뷰에 재료가 싱싱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양이 적어요, 배달이 늦어요 이렇게 써있으면 힘이 쭉 빠져요. 게다가 최선을 다해서 빠르게 배달하려고 하는데도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별점 1점에서 2점 주시는 분이 계시네요. 이런 별점을 받으면 하루의 수고가 다 날아간 것 같아 슬퍼지네요. 물론 가게 측에서 정말 서비스가 안 좋거나 무례했다면 이해되는데요. 열심히 장사하는 사장님들한테는 리뷰에 너무 상처되는 말은 조금만 삼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리뷰를 보는 사장님들도 감정이 있고 많이 아파하거든요. 찡디, 자꾸만 상처받는 제 마음에 잉데카솔 발라주세요. 사연 보내주신 우리도 아파요님께 선물 챙겨 보내드릴게요. 아, 참 리뷰에 온갖 악담 써놓는 분들 참 많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저도 배달을 너무 사랑하는 입장에서 이제 뭐 리뷰 약속하고 서비스 받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받고도 리뷰를 안 쓰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은 진짜 별점 5점에 너무 잘 먹었습니다 좋은 말 남겨놓거든요. 물론 가끔씩은 와 이건 좀 말이 안 된다란 경우도 지금까지 배달의 인생에 있어서 한 두어 번 있었어요. 그럴 때 그냥 굳이 뭐 별점 한두 개 남기는 게 아니라 그때는 그냥 별다른 얘기를 안 쓰는 걸로 좀 대처를 했었거든요. 이렇게 된 것도 뭔가 저도 제가 신경 안 쓰는 편인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나가고 나서 이런 리뷰 이런 것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댓글 이런 것도 좀 물론 좀 제가 이렇게 쎄하게 생겼다란 말을 방송 지금 10년 하고 있는데 몰라서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니 나 진지해요. 이거 웃을 게 아니야.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이게 더 그런 게 저는 어머니랑 같이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연락이 먼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다 찾아보는 거야. 그러더니 야 이렇게 쎄하게 생겼다라는 거에 좋아요가 많은데 지금이라도 좀 눈매 이런 거 좀 선하게 해야 되나? 앞으로도 방송 계속 해야 되는데? 그게 약간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더 누군가에 대한 얘기는 조심해야겠구나라는 거를 이번 합숙맞선 나가고 그런 반응들 보면서 조금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웬만하면은 그쵸? 선풀 하자고요. 좋은 얘기만 남기자고요. 네. 우리 친구분들 혹시라도 상처받았을 때 속상한 마음 위로받고 싶을 때 홈페이지 잉데카솔 게시판이나 문자로 사연 보내주세요. 친구들 편이 되어 위로도 해드리고 선물도 챙겨드릴게요. 양희은의 참 좋다 듣고 오시죠.
1: 햇살이 참 좋다.

이인권의 펀펀투데이 1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에 이야기를 나눌 친구가 필요하다면 펀펀투데이로 잘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과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다 보면 2시간 훌쩍 지나갈 겁니다.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펀펀에게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1077,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주님, 집 앞 세탁소에 맡겼던 옷을 찾아왔는데 사장님이 제 이름을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자주 간 것도 아닌데 먼저 불러주시니까 괜히 단골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이런 소소한 기억이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드는 것 같아요. 찡디도 제 이름 기억해 줄 거죠? 아, 그럼요. 이름 기억해야죠. 예. 참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의 이름을 잘 기억하는 것만큼 좋은 능력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반갑기도 하고요. 나라는 사람이 좀 특별하게 느끼게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우리 박영주, 제가 이름 꼭 외워두고 있겠습니다. 종종 놀러와주세요. 자, 노래 두 곡 듣고 다시 돌아올 건데요. 서수영님이 신청한 카니발의 그땐 그랬지, 퍼기의 Big Girls Don't Cry 두 곡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이인권의 펀펀투데이 1부 마칠 시간입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 문안 인사로 잠 깨워드리고요. 이경민 변호사와 줄거드리는 남자로 찾아오겠습니다.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누군가와 싸웠던 일 남겨주시면 이경민 변호사가 누가 더 잘못했는지 판정해드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1077,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1부 끝곡으로 4489님이 저는 지금 수영 가는 중입니다. 펀펀투데이 들으며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자이언티의 양화대교 들려주세요. 보내주셨거든요. 수영 가서 잘 하시길 바라겠고요. 신청곡 바로 띄워드릴게요. 자이언티의 양화대교 듣고 2부로 돌아올게요.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그대와 함께 언제나 SBS
1: 파워 FM.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이인건의 펀펀 투데이 시작합니다.
1: 너무 예쁘다. 커피 한잔 할래요? 커피 한잔 할래요?
2: 오늘의 기상송 박범준님의 신청곡 제게 유혹.

제게 유혹 듣고 왔습니다. 오늘은 머리 못 감고 나온 폴킴이에요. 친구들은 머리 감았어요? 2753님, 징디 출첵. 저 오늘 땀을 뻘뻘 흘리고 자서 일어나자마자 냉수 샤워하고 정신 차렸습니다. 이제 출근할게요. 야, 이제는 자고 일어나면 항상

좀 땀을 흘리면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런 만큼 우리 샤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 그 베개피랑 이불 빨래도 이 자주 해줘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거기 세균이 득실득실하대요. 잠시 후에는요, 이경민 변호사와 줄거드리는 남자로 돌아오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 환영의 인사도 많이 남겨주세요. 이인권의 펀펀 투데이 광고 듣고 올게요.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2: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3: 안녕하세요. 악뮤 이찬혁입니다. 유난해 그 말 전 참 좋더라고요. 적당히 해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생명을 구하는 일엔 더 유난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유난하다. 유엔 난민기구. 지금 유엔 난민기구를 검색하세요.
4: 전세 보증금 지키는 법. 저 최수빈이 알려드릴게요. 수도권 7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전세라면 안심하세요. HF 보증으로 전세 대출 받고 전세 지킴 보증을 신청하면 되니까요.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HF 전세 지킴 보증.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5: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6: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7: 글레오?
8: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7: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8: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7: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단백질 맛집 셀렉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1: 단백질에 혈당 밸런스까지 챙긴 셀렉스 프로틴?
0: 그래, 아침 공복을 깨는 단백질 셀렉스 프로틴 지금 검색해봐.

0: 그리 이게 뭡니까? 변호인 지금 반론하세요.
1: 존경하는 재판장님, 정글저도 있어빌리티하게 바꾼 것뿐입니다.
0: 세상 모든 글을 더욱 있어 보이게 바꿔드리는 시간,
1: 줄거드는 남자.
0: 변호면 변호, 라디오면 라디오, 그리고 교육까지 완벽하게 잘하는 이경민 변호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0: 교육에서 약간 피식 터졌는데.
1: 그렇죠. 교육은 저랑 좀 결이 안 맞는데.
0: 저희가 이걸 준비한 이유가 있어요. 예, 예. 1987님이 문자를 주셨는데. 예, 예. 잘생기고 재밌는 경민이 형. 회사에서 법정 교육을 듣다가 성희롱 예방교육에 출연하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덕분에 아이고. 교육 재밌게 들었어요. 앞으로도 예. 많은 분야에서 활동 부탁드립니다. 파이팅!
1: 아유, 감사합니다. 아니, 너무 부끄러운 게. 네. 그, 제가 이제 이 교육을. 네. 그때 한번 그게 왔어요. 요청이 왔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온라인으로 촬영을 하고, 근데 이제 그게 사실 이렇게까지 많은 회사에서 틀 줄을 몰랐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이제 라디오 이 어떻게 보면 청취자가 이렇게 이야기해 준 거고, 제가 교회 갔을 때 네, 네. 교회 갔을 때도 모르는 친구인데 한 30대 정도 된 것 같아요. 갑자기 오더니 혹시 변호사 아니세요? 이러는 거예요.
0: 오?
1: 그래서 오 맞다 이러니까 아 저기 회사에서 교육 받는데 봤다고.
0: 오.
1: 요런 식으로 이제 계속 이게 회사마다 틀고 있는 것 같아요.
0: 이야. 네. 그러면 혹시

0: 내가 교육이나 강연을 하면서 뭔가 생긴 나만의 팁 같은 건 없어요? 잘하는 방법?
1: 아, 팁. 이게 사실은 좀 눈높이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를 했을 때 제 시각에서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다 생각하는 것보다는 네. 상대방 입장에서 이게 조금 어려운 용어라든지 아니 예시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좀 잘 들어야 그래야 좀 이게 괜찮은 강의라는 느낌이 들지 막 어려운 용어 써가면서 막 이서빌리티하게 이렇게 하면은 사실 그거 진짜로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
0: 오히려. 네, 듣는 사람들이 또 맞아요. 이해하기 쉽게 해줘야죠.
1: 맞아요, 맞아요.
0: 근데
1: 왜 이러십니까?
0: 아니요. 본인이 예. 교육이나 강연에 대해서 네. 자부심이 꽤 있네요. 방금 톤에서 느낀 게.
1: 아, 이게 뭘 하든 네. 뭘 하든 열심히 해야죠.
0: 아, 맞죠. 네. 아, 너무 훌륭한 거죠.
1: 네. 이 수요가 있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0: 그리고 1987만 본 게 아니라 4030님도 문자 주셨거든요.
1: 예, 예. 회사에서 온라인 교육 있는데 변호사님 나와서 너무 반가웠어요.
0: 하면서 사진을 남겨 주셨어요.
1: 예, 예.
0: 야. 근데 이때 왜 이렇게
1: 후덕하죠?
0: 아니, 그러니까 후덕보다는 예. 이때도 뭐 뚱뚱하거나 이건 전혀 아닌데 얼굴이 지금보다는 예. 약간 뭐라 그러지? 동글동글한?
1: 아, 근데 이 친구는 죽었어요. 네. 이 친구는 더 이상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예.
0: 아, 우리 친구들이 또 이렇게 예. 이경민 변호사 예. 교육을 통해서 만났다 외에도 다양한 문자들 보내주셨거든요.
1: 예, 아, 예. 중요한 문자 같습니다. 0352님, 변호사님 찡디 합숙 맞선 나가는 거 어때요? 동생이라서 더 오글거리시나요? 아, 예. 사실 진짜 이거 보기까지 사실 진짜 다짐 많이 했어요. 이게 시작은 진작에 했지만 네. 저 사실 생방으로 처음에 못 봤어요. 예, 못 보고 그 이후에도 와이프가 그래도 오빠는 좀 봐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진짜 주말에 용기 내서 이제 봤거든요.
0: 혹시 형수님이랑 같이
1: 봅니다. 아. 같이 보는데 옆에서 인고이 그러면 안 돼. 사실 근데 진짜 가족이 가족을 보는 느낌이 좀 들고 그 어머니랑 같이 나간 게 진짜 합이 딱 맞다고 생각하는 게 네. 우리 찡디는 좀 약간 진짜 너무 전문 방송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그런 날 것에 드립을 치는 데 있어서 조금 주저할 수 있는데 어머니가 그런 걸 처음에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0: 어머님 주저하지 않으시죠?
1: 네, 네. 그래서 어머니의 그런 이제 드립을 보는 것도 앞으로 또 조금 약간 흥미 포인트가 되겠다.
0: 네. 아니 저는 또 되게 기분이 좋았던 게 주변에서 이런 얘기도 해주더라고요. 네. 엄마 덕을 많이 볼 것 같다.
1: 그래서 그러니까요.
0: 어쨌든 결혼이라는 거를 네, 네. 염두에 두고 나를 셀링하기 위해서 나갔는데
1: 그렇죠.
0: 어머니라는 분이 너무 좋아 보이셔서 너에게 플러스가 된다.
1: 아, 맞아요.
0: 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1: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시청평이 나뉘는 게 저런 시어머니면 아니면 저런 장모님이면 조금 힘들 수 있겠다. 뭐 이런 것도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0: 솔직하게 나올 수밖에 없죠.
1: 그러니까 그 합숙 맞선이 그래서 조금 다른 이런 연애 프로그램과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들끼리 나가서 애들끼리 만나 죄송합니다.
0: 네.
1: 그러니까 출연자들끼리 나가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0: 앞으로 교육할 계획은 없는가요? 강연이나
1: 아니 그러니까 엄마를 생각하니까 애들이랑 표현이 나온 거지. 어쨌든 출연자들끼리 그렇죠. 이렇게 연애를 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 여기는 또 어머니 시각에서 어머니가 골라주는 짝도 한번 데이트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잖아요. 그런 게 조금 참신한 것 같아요.
0: 오늘 밤 또 9시에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네.
0: 김민정님, 경민 변호사님, 민정이 안 뽑혀 똑당합니다. 지난주 경민 이행시 도전자셨잖아요.
1: 기억나요.
0: 기억나세요?
1: 예.
0: 자, 경사났어. 민?
1: 민정이가 헐크를 받았어.
0: 네, 결국 민정 씨는 헐크를 못 받았어요.
1: 예. 못 받았어.
0: 우리 민정 씨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1: 예. 아, 민정이 조금 밋밋해요. 예. 밋밋해요. 예. 이때 민을 밋밋하다고 좀 해주셨으면 네, 그러면 갔는데 밋밋해.
0: 아, 그래서 네. 살짝 아쉬워서 어쩔 수가 없었다.
1: 그렇습니다. 네.
0: 저희가 또 우리 이경희 변호사 잘 구슬려서 네.
1: 예.
0: 우리 제작진 쪽에서 안티 한 명 추가가 됐다고.
1: 아닙니다. 네.
0: 이런 분들이 교육 보면은 네. 교육평가 막 1점 주고
1: 그렇죠. 별점 났고
0: 재미없다. 네. 안 들린다.
1: 그러니까요.
0: 별점 테러 한다고요.
1: 그러니까 목소리 최악이다 이러면서 밋밋하다.
0: 이경민 잘 구슬려서 저희가 또 한번 부탁을 해서 애장품 한번 더 추진해 볼 거니까요.
1: 예, 예.
0: 한번 더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난주 친구 참여 재판 만나보겠습니다. 지난주 어떤 사연이었죠?
1: 네, 억울해님이 보내신 사연이었습니다. 친구와 같이 식당에 가서 원하는 메뉴를 시켰는데 항상 친구는 내가 시킨 메뉴를 맛있게 먹는데 친구는 맛없는 메뉴를 시켜서 정작 나는 같이 못 먹게 돼서 억울하다는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0: 맞습니다. 이 사연에 친구분들이 의견 많이 보내셨거든요. 하나씩 만나보고 누가 잘못했는지 결정해보겠습니다.
1: 네, 윤장호님이 친구가 노리는 거 맞죠. 본인도 잘 알고 있네요. 계속 같이 밥을 먹어야 한다면 사연자님이 같은 메뉴로 시키세요. 그리고 공통 메뉴를 하나 더 주문하시길 추천요. 마지막으로 경민 변호사님의 연기에 박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 8492님, 사연자님 잘못. 그래도 같은 친구인데 너무 먹는 거 하나하나로 따지고 드는 것 같아요.
1: 아, 그렇죠. 아, 근데 학과 안에서 먹으면 사실 진짜 중요한 순간이긴 하거든요. 특히나 메뉴가 이제 보통 이제 진짜 비싼 거 한 3-4천 원. 그냥 나머지는 조금 이제 1,000원대 초반. 제 기억에 좀 그래요. 예, 그랬었어 가지고 그래서 이 큰 거 시키는 거는 조금 중요한 순간이긴 한 것 같아요.
0: 그렇죠. 어쨌든 다 먹고 살려고 하는 건데.
1: 그렇죠. 그렇죠.
0: 어떻게 보면은 먹는 게 가장 중요한 걸 수도 있거든요.
1: 그렇죠. 이한울님이 이건 확실한 횡령죄. 내 음식을 가져가 감히. 해결법은 음식이 나오면 음식을 향해서 거하게 아치 아치 하면서 내가 감기 기운이 있어서 미안 해보세요. 괜찮은 방법인데 좀 우리 초등학교 때 했던 방법.
0: 그렇죠.
1: 예, 예. 초등학교 때 이제 다른 애 못 먹게 침 발랐다 이러면서 막.
0: 죄송한데 혹시 애취 한 번만 더 연기해 주시면 돼?
1: 애취! 애취! 이상한가요?
0: 약간 그 소형견이
1: 사람 어떻게
0: 약간 짖는 오늘 컨디션이 왔다 갔다 하시네요.
1: 애취하다가 목 갔습니다.
0: 웃음 타율이 아주 높은 것 같아요. 친구 배심원 분들의 의견 다 만나봤고요. 우리 이경민 변호사가 누가 더 잘못했는지 판정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민의 선택은?
1: 제 선택은 친구에게 빨간 줄을 긋겠습니다.
0: 오, 자 이유 한번 들어볼까요?
1: 모르겠습니다. 이제 먹을 때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친구가 이제 내가 시킨 음식을 한 입만 해놓고 이제 뭐 두 입 세 입 먹는다면 이거는 사기죄가 될 것 같고 그리고 먹으면 안 돼라고 해서 젓가락으로 이렇게 집어놨는데 그걸 강제로 가져갔다. 그럼 강도죄도 될 것 같고 그리고 같이 주문한 음식이었는데 시킨 음식 이상의 것을 본인이 먹는다면 횡령죄도 될 것 같고
0: 와.
1: 그래서 친구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따라서 여러 가지 범죄가 될 수 있겠더라고요.
0: 지금 현재 사기, 강도, 횡령 세 가지 혐의 중 하나는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
1: 그리고
0: 거예요.
1: 밥 먹다가 저거 뭐야 이렇게 이제 저쪽 쳐다봤는데 갑자기 이제 음식 뺏어 먹었다. 절도죄도 될 것 같고.
0: 절도까지 들어가고. 네.
1: 그래서 학관에서 이렇게 이게 종합 선물 세트가 될 수도 있겠구나. 범죄의 종합 선물 세트. 그래서 친구에게 빨간 줄은 뭘 하든 뭔가 됐을 것 같아가지고 빨간 줄 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0: 이 친구분은 빠져나올 구멍이 없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따지고 보면은.
1: 하지만 괜찮은 변호사 있지 않습니까?
0: 누구요?
1: 아이 가까이 있는데 왜 그래요?
0: 아 그러니까 누구요?
1: 아이 넘어갑시다.
0: 자, 괜찮은 변호사 이경민과 함께하는 줄 그어드리는 남자 어떤 코너인지 설명하고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1: 네, 줄 그어드리는 남자는 어떤 상황이든 좋습니다. 있어 보이는 한 줄이 필요할 때 찾아와 주세요. 저와 찡디가 붉은 펜 선생님이 되어서 친구들의 상황에 아주 딱 맞는 한 줄을 있어빌리티하게 첨삭해 드릴게요.
0: 이인권의 펀펀투데이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목요일 코너 줄 그어드리는 남자 게시판에 남기시거나 지금 바로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1077 또는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 저희가 밑줄을 그어드릴 분은 센스가 필요해 님입니다. 요즘 제 고민은 회사 일이 아니라 프로필 상태 메시지입니다. 회사 단톡방에서 누가 상태 메시지를 바꿀 때마다 은근히 다들 한 번씩은 보잖아요. 어떤 후배는 오늘도 성장 중이라고 써놓고 또 다른 직원은 영어 한 줄 적어놓으니 괜히 있어 보이더라고요. 저도 질 수 없다는 생각에 멋있게 바꿔봤습니다. 인생은 마라톤.
1: 아, 너무 멋있네요.
0: 그런데 하루는 점심시간에 후배가 찾아오더니
2: 선배님! 무릎 좀 괜찮으세요?
0: 왜?
2: 마라톤 하신다길래 무릎 아프실 것 같았어요.
0: 민망해서 바로 바꿨습니다. 오늘도 묵묵히.
2: 무슨 일 있으세요? 요즘 많이 힘드신가 봐요.
0: 네?
2: 부사 다 봤어요. 커피 한 잔 사드릴게요.
0: 민망해서 또 바꿨습니다. 웃는 하루. 그러자 이번에는 팀장님이
2: 좋은 일 있나? 이번 회식 사회는 자네가 봐.
0: 아까 이 후배분 아니에요?
2: 비슷했어. 많이 성장했구만.
0: 그날 이후 깨달았습니다. 상태 메시지 하나도 함부로 쓰면 안 된다는 걸요. 이제는

뭘 써도 누군가는 의미를 부여 합니다. 아이 비워둘까 했는데 그것도 무슨 일 있냐 질문을 받더라고요. 이왕이면 회사 사람들 피식 웃고 상사 눈에도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는 있어빌리티 넘치는 상태 메시지 하나 추천

0: 사연 보내주신 센스가 필요해님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프로필 상태 메시지 신경 쓰는 분들 많은 것 같더라고요. 우리 이경민 변호사는 그 프로필 상태 메시지 뭐로 해놨어요?
1: 저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0: 아 그래요?
1: 네. 오. 프로필 사진만 있고요. 상태 메시지는 안 해놨어요.
0: 어 그러네요. 메시지 안 해놨네요. 네. 근데 하얀색 셔츠에 하얀 바지에 하얀 자켓에 하얀 꽃을 들고
1: 부끄러워요. 부끄러워.
0: 또 마음에 드니까 해놨으면서 요거 나중에 여러분 요거 사진 좀 자랑해야 되는데
1: 아니 하세요
0: 잘나 그냥 좋아한다 저는 되게 오래된 것 같은데
1: 오래됐어요
0: 그냥 네. 저는 그냥 그 소 한 마리
1: 소 제가?
0: 아니 저요
1: 아 예
0: 본인 네. 얘기인데 제 얘기 좀 할게요
1: 예예예 예, 예. 예.
0: 그냥 소 한 마리 둔지 꽤 된 것 같아요
1: 그 소를 해놓는 게 소고기가 먹고 싶다 이 뜻인가요?
0: 아니 뭐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긴 한데
1: 아 소처럼 일한다
0: 그거예요
1: 아, 네. 그러니까 사장님 일 좀 그만 시켜라.
0: 아니, 묵묵히 하겠다.
1: 아, 묵묵히,
0: 묵묵히 하겠다. 아, 네. 그런 의미로 좀 해놨었거든요. 예전에 이런 거 진짜 신경 많이 쓰는 친구들 중에 네.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1: 어떤
0: 그 상태 메시지에다가 꼭 본인 일정을 적어놔요. 뭐 언제부터 언제? 뭐 대학생 때였어요. 뭐 중간고사.
1: 아, 아, 아.
0: 뭐 언제부터 언제? 뭐 어디 여행.
1: 예, 예.
0: 뭐 이거 다 적어놔요. 난 관심도 없거든요. 이제 본인 일정을 이렇게 홍보하는 건 무슨 심리일까 좀 궁금하긴 했거든요.
1: 그렇죠. 뭐 자기 중심적 자기애가 강한 사람일 수도 있고. 근데 생각해 보니까 아, 저 또 흑역사가 떠오르네요.
0: 뭐예요?
1: 우리 대학교 때 MSN이라고 있었거든요.
0: 아,
1: 그때 메신저.
0: 알아요, 알아요.
1: 네, 그때도 이 상태 메시지처럼 이렇게 한 줄로 옆에 적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0: 아, 맞아요.
1: 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제가 마음이 힘든 일이 있어서 그런 거를 이제 썼던 것 같거든요.
0: 뭐라 했어요?
1: 아, 이게 있어요.
0: 아, 왜? 아, 얘기해줘요.
1: 아, 그러니까 그때 아,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0: 네네네.
1: 좀 잘 안 됐어요.
0: 아이고.
1: 그래갖고
0: 가슴
1: 그
0: 아파.
1: 힘든 걸 적었는데 그러고 나니까. 주변에서 계속 무슨 일 생겼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0: 네.
1: 그 지금 생각하니까 지금도 오글거릴 정도로 왜 그랬나 싶네요 진짜 아 죄송합니다
0: 아, 그 문장이 너무 궁금해지는데 또
1: 아, 이제는 기억 안 나죠
0: 아 그래요? 또 네. 저희가 또 보호해드려야 되니까 네, 그런 것까지는 또 자 그러면은 혹시 주변 사람들 이 프로필 상태 메시지는 좀 잘 확인하는
1: 아,
0: 편이에요?
1: 저요? 네. 상태 그게 이제 뭐 그런 좀 특이하다 싶은 거는 조금 이제 보는 편인 것 같고 근데 보통 제 주변은 제 나이대 정도 되면 애기 사진 다 해놓거든요.
0: 어.
1: 네. 그래서 다 봅니다.
0: 애기
1: 사진 좋아해서 다 보고 그거 말고는 사실 뭐 딱히 보는 건 없는 것 같아요.
0: 혹시 회사 직원들 상태 메시지는 확인해 본 적 없어요?
1: 오 잠깐만요.
0: 네.
1: 그거 보니까 그런 적이 없네요.
0: 왜 안 했어요?
1: 근데 생각해보니까 오 무섭네요.
0: 그러니까 나를 향한 네. 의미심장한 말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1: 그럴 수도 있겠네요 진짜.
0: 지금
1: 회사 상황이 너무 내가 이제 진행이 힘들다 이러면은
0: 그렇지.
1: 뭔가 이제 그런 부분을 대변할 수 있는 걸 해놨을 수도 있고 소를 이제 해놨을 수도 있고
0: 그렇죠. 네. 아니면 막 방송만 좋아하는 사람
1: 회사 안 챙기는 사람
0: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난 누구를 믿고 따라가야 하는가 막 이런 메시지 있을 수도 있고
1: 그러니까 막 박낙계 방송이 나온 괴물 이런
0: 자 우리 이분을 위해서 센스 있고 있어빌리티한 프로필 메시지 만들어 드릴게요 자, 저부터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이분의 요청사항 있어빌리티 그리고 인사평가에 영향을 주지 않는 요청을 하셨거든요. 저는 어떤 걸 넣어도 주변의 관심은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 경우에는 저는 제가 근 몇 년 동안 살아오면서 가장 많이 말을 하기도 하고 또 항상 가슴에 품고 있는 문구가 있어요. 그거를 좀 공유해드리고 싶어서
1: 좋습니다.
0: 네. 샵 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 하면은 물어볼 거 아니에요. 지금 뭐냐 이게. 아, 펀펀투데이 듣고 있다. 지금 청취율 조사 기간인데 혹시 연락이 오면은 네. 전화가 오면은 펀펀투데이 듣는다고 얘기 좀 해달라 하면은 네. 너무 있어 보이지 않아요?
1: 네. 아,
0: 너무 멋있지 않아요 이분?
1: 그 저는 괜찮았는데 네. 아, 죄송하게도 PD님 반응을 먼저 보는 바람에 저분이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0: 이게 선배가 돼서 멋진 모습 보여야 되는데 추한 모습만 계속 보이고 있네요.
1: 아 이거 센스 있었습니다.
0: 아 그래요?
1: 센스 있습니다.
0: 한번 홍보해 보고 싶었어요.
1: 네, 예, 좋습니다, 좋습니다.
0: 우리 이경민 변호사의 한 줄 한번 들어볼까요?
1: 아 저도 이제 뭐 사실 비워두는 게 제일 좋겠다 싶었지만 비워두지 이제 못한다고 하셨으니까
0: 그거 안 되는 상황이에요.
1: 그래서 저는 계란하고 화살표를 하고 병아리 이모티콘 이렇게 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어떤 의미?
1: 지금 알을 깨고 병아리가 돼서 점점 더 성장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0: 아. 네,
1: 그래서 알, 화살표, 병아리.
0: 병아리.
1: 예. 네, 이렇게 하니까 지금 또 이제 우리 작가님이 또 머리를 또 이게 감싸시면서.
0: 이럴 때 이서빌리티 네. 한 한마디 하면은 네. 또 정리가 돼요.
1: 어떤 걸?
0: 샵 1077.
1: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0: 무료는 어디죠?
1: 고릴라 게시판.
0: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1: 네.
0: 자, 이렇게 첨삭해드리고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악뮤의 후라이의 꿈.
1: 아, 후라이의 꿈.
0: 선곡이 살렸네.
1: 조세 살렸습니다.
0: 강현 PD가 살려줬어요.
1: 네, 살려줬어요.
0: 이 노래 듣고 빨간 줄 그어드리는 남자로 돌아올게요.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여름철 러닝은 높은 기온과 습도 때문에 체온이 빠르게 오르고 땀 배출량도 많아집니다. 때문에 이 시기에 수분 보충은 갈증을 해소하는 수준을 넘어서 러너의 안전과 부상 방지까지도 연결이 되죠. 실제로 이번 북중미 월드컵에선 무더위 속에서 선수들의 탈수와 열사병 위험을 줄이기 위해 물 보충 휴식 시간이 있는데요. 목이 마르기 전 틈틈이 수분을 보충해주는 것이야말로 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러닝을 즐기는 방법입니다.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0: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CL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1: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0: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1: CL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2: 유튜브에서 상품 판매하려면
3: 카페24.
2: 유튜브에서 라이브 커머스 하려면
3: 카페24.
2: 유튜브 쇼핑 서비스 이용하려면

0: 아, 카페24?
1: 카페24에서 유튜브 상품 판매를 시작하세요.
2: 매출 성장으로 고고고 카페24로 따따따.
3: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4: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6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5: SBS 우리말 지킴이.
6: 그 약속은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그 약속은 결단코 잊지 않겠습니다. 절대로와 결단코, 둘 중에 어떤 단어가 더 강한 의지를 담고 있을까요? 정답은 결단코가 훨씬 비장한 표현입니다. 절대로는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라는 뜻을 가진 표준어인데요. 일상에서 부정적인 상황을 강조할 때 널리 쓰이죠. 반면 결단코는 결정적인 판단을 내려 단호하게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안 한다는 사실을 넘어 자신의 명예나 목숨을 걸 만큼 굳은 결심과 비장함이 서려있는 표현이지요. 정리하면 절대로는 일반적인 강한 부정, 결단코는 비장한 결심이라는 점 기억하세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현경이었습니다.
5: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경민아, 너 진짜 숙마선 나가고 싶어 나한테 얘기했잖아.
1: 뭐? 지금 왜 이래? 왜 그래? 듣고 있다니까? 내 기분 책임져!
0: 날 속상하게 만든 사람, 날 힘들게 만든 갈등 상황들 모두 다 내 기분 상해죄로 고소합니다.
1: 빨간 줄 거드는 남자. 저는 합숙마선 시청만 하는 언제나 아내만을 생각하는 사랑꾼인 이경민 변호사입니다.
0: 합숙마선 PD님 번호 보냈어요, 형.
1: 감사해요. 누군가와 다퉜을 때 누가 잘못했는지 궁금하다면 저를 찾아주세요. 제가 누가 더 잘못한 건지 판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인 유료 문자나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 그리고 홈페이지 목요일 코너 줄 거드리는 남자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빨간 줄 거드리는 남자 직장 내 괴롭힘 님 사연 소개해 볼게요.
0: 우리 회사 최고의 이슈입니다. 일하고 3년차가 된 순간부터 돌 플러스 아이의 기운을 풍기는 직원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목이 아프다면서 목 보호대를 차고 다니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엔 허리 아프다로 허리 보호대를 차고 다니더니 병가로 1년을 쉬다 왔습니다. 그랬는데도 힘들어서 일을 못하겠다고 휴직을 했어요. 근데 이렇다 보니 회사나 다른 동료들은 그 직원을 불편해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지금 다시 돌아와서 며칠 일하고 본인 책상에 있는 물건을 함부로 만졌다고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노동부에 고소하겠다고 난립니다. 지금 모든 직원들이 이 직원이 이상한 걸 다 알거든요. 근데 느낌이 일부러 다른 직원들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을 작정하고 건 것 같이 느껴집니다. 이런 일들이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다고 진단서까지 떼서 냈다고 하네요. 회사나 저희 같은 다른 직원들은 이 사람을 대처할 방법이 없을까요? 그 직원 가방 안에 호신용 물품도 가지고 다닌다는데 그걸 다른 직원한테 사용할까봐 무섭고 불편하네요. 그 직원이 원하는 건 그냥 쉬고 싶대요.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두통이 심하시답니다. 저도 여기 부서원들도 그 직원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고 있어요. 이렇게 이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하면 당한 사람은 너무 부당하고 힘든데 방법이 없을까요? 회사 사람들이 탄원서를 낼 수도 없나요?

0: 정말 회사 전체가 이 직원 한 명 때문에 너무 힘드네요. 사연 보내주신 직장 내 괴롭힘 님께 선물 보내드리고요.
1: 네.
0: 오늘은 또 약간 조언을 구하는 글이어서 빨간 줄을 그어드리진 않고 우리 이경미 변호사의 조언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이분이 같이 일하는 동료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지금 이 사람이 계속 직장 내 괴롭힘을 내가 당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조금 힘들게 하고 분위기를 조금 어색하게 좀 어둡게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조금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게 사실 행위 유형이 너무 다양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밤에 연락하는 거 아니면은 내가 이제 어떻게 보면 업무적으로 내 영역 범위를 넘어서서 과중한 업무를 또 이제 뭔가 감정을 갖고 이렇게 주는 거.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면 또 폭행이 또 있을 수 있고 그리고 회식 자리에서 또 불편한 행동을 하는 거 뭐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중에서 좀 많은 게 단체를 왕따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명에서 한 명을 사실 이렇게 따돌리는 경우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많이 봤는데
0: 네.
1: 요거는 또 이렇게 반대의 경우예요.
0: 맞아요. 지금 사연에서만 저희가 들어보면
1: 그러니까 이제 한 명이 조금은 다른 이제 뭔가 섞이기 좀 쉽지 않은 그런 이제 행동을 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동료들이 혹시나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를 당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0: 맞아요.
1: 약간 이런 부분이 또 걱정이 되는 것 같거든요.
0: 근데 이 직원 보면은 병가로 1년 쉬다 왔고 휴직까지 또 했거든요.
1: 예.
0: 근데 회사는 대체 그럼 이런 걸 얼마만큼 받아줄 수 있는 거예요?
1: 그러니까 회사 내규로서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정해져 있을 거고 그리고 근로법상으로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근무를 한 일수에 비례해서 아마 이제 휴가가 부여가 돼 있을 거거든요. 아마 그런 거를 이제 소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도 이게 계속 이제 병가가 이렇게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뭔가 이제 이렇게 어울리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할 것 같으면 어느 정도 조금 인지를 하고 있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런 부분을 만약에 인지를 못 하고 있다라고 할 것 같으면 조심스럽지만 회사에도 일단은 이런 상황이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0: 네. 우선 회사와는 의사소통이 좀 돼야죠. 왜냐하면은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은 어쨌든 업무 효율이 떨어지고
1: 그렇죠.
0: 회사에도 큰 피해가 갈 수밖에 없잖아요.
1: 그렇죠.
0: 물론 저희도 지금 계속 사연자분의 한쪽 이야기만 들어서 정확한 정황을
1: 맞아요.
0: 저희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좀 막 딱 날이 선 해결 방안을 못 드리는 것도 조금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러면은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지금 주장을 하잖아요. 그럼 그게 괴롭힘이다 아니다라고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1: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려면은 내가 어느 정도 이제 증거도 사실 제출을 해야 돼요. 증거를 제출을 하고 보통 이제 뭐 노동부에 이제 그런 걸 신고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감독관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요. 조사를 해서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데 어느 정도 증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뭔가 진단서도 제출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증명이 되면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해서 이 회사 측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막을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해 달라라고 이제 요청을 할 거예요.
0: 네.
1: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행을 하지 않으면 뭐 과태료 부과 처분이 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해서 근로기준법에서 그 행위를 처벌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행동이 별도로 이제 형사처벌 대상이 돼서 형법상으로 뭔가 진행이 될 수는 있겠지만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해서 그것 자체를 우리가 이제 근로기준법에서 처벌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이런 부분들을 뭐 이제 뭔가 수단이나 방법을 동원을 하지 않고 이렇게 떼낼 수 있는 그런 분리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이런 상황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일단은 이제 지금 사연자분께서 회사 측에 이야기를 해서 회사 측에서 선제적으로 뭔가 할 수 있게끔 조금 이야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힘든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뭐 제가 말씀드렸던 분리조치가 될 수 있고 아니면 타 업무 부서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킬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뭔가 먼저 이야기를 하셔야만 나중에 직장 내 괴롭힘을 내가 신고를 당하더라도 아 이런 거에 과거에도 있었기 때문에 이건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봐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것 같거든요. 그런 게 없으면은 이 친구가 상대방이 지금 주장하는 대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될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병가도 있었고 지금 뭐 진단서도 제출했다라고 하고
0: 맞아요.
1: 어느 정도 증거는 갖춰진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대로 두게 되면은 오히려 이제 진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내가 이제 가해자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 선제적으로 회사에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다른 동료들. 동료 직원들도 이런 상황이 지금 이제 과거부터 있어 왔다라는 거를 진술서 형식으로 좀 나중에 제출할 필요도 있고 그러면 이제 각자의 진술이 이렇게 좀 맞물리게 되면 그러면은 나중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혹시나 이렇게 신고를 당하더라도 감독관이 봤을 때 이 다른 동료들의 진술까지 종합했을 때

0: 때는 그렇게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1: 우선은 그러면 증거를 최대한 모아두고 진술서를 모아두고.
0: 네, 그런 건 필요할 것 같고 회사 측에도 선제적으로 조금 이제 그쵸. 이런 상황이니까 요청을 좀 하시고.
1: 그러면 이 동료분들이 나서서 행동하는 거는 정말 피해야겠네요. 지금 이 시점에서는.
0: 그러니까 지금 동료분들이 나서서 뭔가를 액션을 취하는 게 어떤 후폭풍이 돌아올지 모르겠어요.
1: 맞아요.
0: 그러니까 이런 하나하나를 다 이제 뭔가 건수로 삼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단체로 움직이게 되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나를 어떻게 보면은 여러 명에서 지금 따돌리고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직접적으로 단체가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회사라는 창구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게 더 나아요. 예, 그런 제3의 그런 창구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셔야만 조금 더 안전하게 좀 이게 봉합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1: 자,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존 케이의 파라슈트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0: 존 케이의 파라슈트 듣고 왔습니다. 다음은 친구 참여 재판이고요. 선풍기 꺼 님이 보내주셨어요.
1: 남편이 자꾸 선풍기를 틀어놔요. 물론 더우면 선풍기 켜줄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남편이 선풍기를 틀어놓고는 본인 샤워하러 가고 쓰레기 버리러 가고 다른 방에 가 있습니다. 그 사이 선풍기는 주인 잃은 선풍기가 되어서 혼자 돌아가고 있어요. 그 모습 볼 때마다 저는 전기요금 생각나고 돈 낭비, 에너지 낭비 되는 것 같아서 짜증이 나는데요.
2: 덥다 선풍기.
1: 선풍기 왜 또 켜?
2: 더우니까 켜지. 이 날씨에 에어컨도 아니고 선풍기도 못 켜?
1: 선풍기 틀면 좀 앞에 앉아있든가. 선풍기 앞에 누구 있어?
2: 선풍기 좀 틀어놓은 걸로. 아, 뭘 그렇게 난리야?
1: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자기가 더 짜증을 내는 거 있죠?
2: 선풍기도 못 틀게 하고 너무한 거 아니야?
1: 자꾸 켜두고 딴 데 가잖아.
2: 그걸 하나하나 보고 있었어? 이 더운 날씨에 내가 에어컨도 아니고 선풍기 하나로 견디고 있는데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1: 선풍기를 켰으면 어디 가지 말라고.
2: 진짜 서러워서 못 살겠다.
1: 선풍기 켜두고 다른 곳에 가는 남편한테 한마디 했을 뿐인데 남편은 이런 걸로 잔소리를 한다고 너무하다고 하네요. 제가 잘못한 건가요? 나한테 왜 그래 정말? 사과해요!

0: 사연 보내주신 선풍기 꺼님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본인 목소리 이렇게 들어보니까 어때요?
1: 최악인데요? 이거 진짜 최악이에요.
0: 오늘 연기 톤이랑 딱 맞았어요.
1: 우와, 놀랬습니다.
0: 야, 그리고 우선 소중한 사연 보내주신 분을 네. 이렇게 연기를 해서 네. 오늘 최소한 안티 두 명은 확보하신 거 아닌가?
1: 아니, 그냥 이분의 감정이 입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0: 이런 감정이시지 않을까?
1: 네, 네. 오늘 더 점잖으실 수도 있겠죠.
0: 네, 빠져들어서 연기를 했던 네. 거죠. 사연 보면은 남편이 자꾸 선풍기 켜두고 다른 곳에 가 있다가 네. 지금 한마디 해서 두 분이서 화가 나서 이게 좀 티격태격하고 예, 예. 남편분이 많이 서운해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1: 예. 아, 근데 이게 참 좀 애매한 게 이게 지금 우리가 또 아내분의 입장만 들어봤지 않습니까?
0: 맞아요.
1: 그 남편분이 뭐 하러 갔는지.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걸 수도 있잖아요. 아내가 시켜서 쓰레기 버리러 갔을 수도 있고.
0: 분리수거하러 간 거야.
1: 예, 예. 뭔가 아내가 시켜서 다른 일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좀 약간 지금 한 일주일의 시간이 남았지 않습니까? 남편분의 이 어떤 이제 입장이었는지도 빠르게 좀 해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0: 양쪽의 얘기를 들어봐야 된다.
1: 예, 예. 그래야만 조금 더 지금 객관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남편 입장에서는 또 그런 생각에서도 내가 잠깐 뭔가 하고 다시 올 거니까 껐다 켜는 것보다는 그게 나을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분이 좀 빠르게 좀 저희한테 샵 1077 짧은 건 50원, 50원? 긴 건 100원 이런 문자를 좀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아, 사실 전 공감이 가는 게 전 집에 같이 살 때도 네. 특히 동생 방이나 이럴 때 안 쓰는데 불 켜두면 조금 안 좋아했거든요. 네. 이게 아까운 돈 나간다, 전기세 나간다고.
1: 그렇죠, 그렇죠.
0: 아마 그런 식으로 좀 날도 더운데 짜증이 나신 거 아닌가 네. 싶기도 하거든요.
1: 저는 그 둘이 살잖아요 지금.
0: 네.
1: 근데 저 혼자 그 잔 적이 있거든요. 이틀 정도. 네. 이틀 잔 적이 있었는데 그때 에어컨 키지도 않았어요.
0: 어?
1: 네. 이게 좀 혼자 있으면 좀 약간 돈이 아까운 것 같아가지고.
0: 우와.
1: 네.
0: 오.
1: 그런 성향 알아주세요.
0: 그냥 어쨌든 그럼 우리 사연자분에게 조금 더 공감이 가는 상황인데.
1: 저는 좀 그렇죠.
0: 네.
1: 근데 이제 뭐 제 논리가 잘못됐을 수도 있죠.
0: 그리고 듣는 친구분들 역시 다른 의견이 나올
1: 있을
0: 확률도
1: 있죠.
0: 많거든요. 네.
1: 네. 우리 친구분들은 워낙 이제 지적 수준이 높으시기 때문에.
0: 그렇죠.
1: 전기세 입장에서도 이렇게 생각했을 때 이건 어떤 입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0: 지금부터 우리 친구분들 사연자 혹은 남편 둘 중 누구에게 빨간 줄이 그어져야 하는지 이유와 함께 적어서 보내주세요. 저희가 친구분들 의견 잘 모아서 다음 주에 판결을 내려보겠습니다. FX의 일렉트릭 쇼크 듣고 광고까지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0: 한판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3: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2: 비다샵
3: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2: 비다이렉트샵
3: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2: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4: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5: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6: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8: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9: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0: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1: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12: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11: Walk it, walk it. 안전화.
13: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4: 든든한 내일로요.
13: 네?
14: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3: 제대로 가시네요.
14: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6: 대한민국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7시부터는 김영철의 파워 FM이 방송됩니다. 광고 듣고 왔습니다. 앞서 소개한 선풍기 꺼님의 사연 오전 7시까지 친구 배심원분들의 의견 더 받아보겠습니다. 친구분들의 의견 반영해서 다음 주에 이경민 변호사가 판정할 거니까요. 마지막까지 친구 배심원분들 의견 많이 보내주시고요. 아, 오늘도 너무 재밌었습니다.
17: 네, 재밌었습니다.
16: 우린 다음 주에 만나요.
17: 네, 네.
16: 친구들이랑 인사하셔야죠.
17: 네, 목요일이 저는 항상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오늘만 잘 버티면 금요일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주말 앞두고 있으니까
16: 너무
17: 잘
16: 좋죠.
17: 이제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특히 이제 목요일에 우리 네. 저녁에 또 이제 볼만한 프로가 생겨가지고 저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너무 좋을 것 같거든요.
16: 왜 끝날 때 되니까 톤이 더 올라가요?
17: 아, 너무 좋습니다. 지금 기대가 되고 네. 그래서 오늘 합숙 맞선에서는 도대체 이 친구가 어떻게 행동을 할까? 어떻게 또 나에게 웃음을 줄까? 큰 웃음을 줄까?
16: 웃음을 주다니요.
17: 네. 우리 친구분들도 우리 인권 씨 얼굴도 확인하시고 얼굴만 봐도 사실 재밌긴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이야기 하는지까지 좀 들어오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16: 자, 번번 투데이 합숙마선 2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끝곡 다비치의 타임캡슐 준비했습니다. 이 곡과 함께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오늘 하루도
17: 어메이징,
16: I love you,
17: 수고하셨습니다.
16: 고맙습니다.

0: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1: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아?
0: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1: 그럼 몽젤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0: 헐, 몽젤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2: 잘 만들었다, 몽젤.
3: 요즘 인생 어디 와우 플러스 와우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4: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프레스가 정답.
3: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5: 인쇄는 와우 프레스.
6: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5: 뉴바옴,
6: 운동할 때도
5: 뉴바옴,
6: 당 건강에도
5: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다섯 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개그맨 김원효입니다. 수산물 구매할 때 원산지 확인 안 한다고요? 안 돼! 판매자는 정확하게 표시하고 소비자는 꼼꼼하게 확인하고 알고 고르면 더 믿을 수 있는 수산물.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로, 걱정 제로! 이 캠페인은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합니다.
2: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3: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차가 시원한 잠, 누잠.
4: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탁구 국가대표 신유빈입니다. 경기에서 졌다고 생각한 순간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이 된 국민들의 응원처럼

과중한 부채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이 응원합니다.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 연장과 추심 중단 등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고 취업,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겐 추가 원금 감면까지 끝이 아닌 시작, 새출발기금 1660-1378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제일 먼저 먹는 타입, 아니면 반대로 끝까지 아꼈다가 맨 마지막에 먹는 타입, 여러분은 어떤 스타일인가요?

심리학적으로 맛있는 음식을 제일 먼저 먹는 사람은요, 현재의 즐거움을 중요하게 여기는 스타일이고요, 기대하는 시간을 길게 끌기보다는 바로 얻는 만족을 더 중요시하고 계획보다는 상황에 맞게 행동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MBTI P들이 여기에 더 많이 해당되겠죠. 자, 또 반대로 맛있는 음식을 끝까지 두었다가 대미를 장식하는 사람들은요, 기쁨을 오래 유지하고 싶은 성향이고요, 만족을 되도록 미루는 스타일, 계획적이고 신중한 성향이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자, 어때요? 어느 정도 만든 것 같나요? 자, 그래도 맛있는 거 먼저 먹는 사람과 나중에 먹는 사람 중 어느 쪽이 더 행복하거나 성공을 했다거나 그런 연구 결과는 없다고 합니다. 그저 행복을 누리는 방식이 다른 것뿐이죠. 자, 오늘도 각자의 방식대로 행복 끌어올려! 김영철의 4FM. 나 먼저 먹는데 피인가 봐. 김영철이에요.

0: 서진이님이 첫 곡이 신나요. 내일이 연휴라 더 그런 걸까? 불목 신나게 보내야지 하셨습니다. 아, 그대로 행복해지는 노래네요. 기분 그대로. Pharrell Williams, Happy로 2026년 7월 16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불목 보내셔야죠. 목요일 철파엠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신나는 오프닝을 자랑하는 김영철의 4FM 오늘 첫 곡이었고요. 최인숙님이 저는 제일 먼저 먹어요. 해물파전도 오징어만 이렇게 먼저 골라먹어서 딸이 왜 오징어만 골라먹냐고 해요. 그러니까요. 아, 맛있는 거 먼저 먹는 스타일이고. 박유선님은 전 나중에 먹어요. 근데 가끔 옆에서 이거 안 먹지? 하고 가져가 먹더라고요. 아, 와, 어이없어.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먼저 먹는 타입이었어요. 아까 PJ로 약간 나눠서 조금 놀라긴 했는데 약간 저는 오늘 맛있는 사과를 먹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때 뭐 우리 영철 분석이 비슷하게 얘기했는데 오늘 맛있는 사과를 아껴놓으면 두 번째 사과를 먹잖아요. 그러면 내일 그 제일 맛있는 사과도 썩게 되고 등등등 그 공식. 그래서 저는 PJ 상관없이 맛있게 그냥 먹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김상환님도 저 먼저 먹어요. 철파님도 너무 좋으니까 하루의 시작 맨 처음에 듣는 것처럼요. 막바디 청취율 조사 전화 기다리고 있어요. 청취율 1위 가자. 상하상하. 감사합니다. 022056으로 이번 주까지 전화 온 다음에 받아주시고 자 사실 뭐 여러분 순서가 뭐가 그리 중요하겠어요. 그죠? 멋이 중원디 맛있는 음식이 눈앞에 있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 먹을 수 있고 그거면 되죠. 자 어쩐지 오늘 좀 금요일 같은 목요일 기분이 드네요. 내일이 빨간 날이라 한결 마음이 가벼우실 테니까 오늘의 이 여유 잘 즐겨보시고요. 자 목요일 오늘도 청취율 조사 특집은 이어집니다. 제목은요
1: 만백성에게 고하노니 철파임을 외치어라.
0: 주간입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도 점점 고지를 앞두고 있는데요. 자 그래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죠. 지난주와 이번 주 내내 리클라이너 소파 매트리스 진공 쌀통 엔진 오일 헤어드라이기 철파임 한정판 북커버 백화점 상품권 치킨 피자 햄버거 등등 다 쏴 드렸고요. 자 오늘은 그러면 문자 소개되는 분들께 뭐 드릴까요? 더위 비켜! 시원한 빙수 쿠폰 쏴드릴게요. 자 빙수 팥빙수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골려는 무료. 오늘도 많이 참여해주시고 달려보자고요. 자 오늘 사부 과학편의점 곽지 작가님과 오늘 하루만 여러분 목요일로 이사를 했습니다. 자, 2부에서는 스타 문학 강사 김잼마 쌤과 두근두근 문학 이야기 향긋한 차 한잔 미리 나눠주시고요. 자, 오늘도 고릴라 켜놨습니다. 그리고 너튜브는 에라오 채널에서 보실 수도 있고요. 언제 아침은 김영철이죠. 언학인과 광고 듣고 와서 오늘 아침 데일리 리포터 오늘부터 2시간 언제나 그렇다고 저러 다같이 달려라 하리.
2: 클레오?
3: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2: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3: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2: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4: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에 필수품.

0: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1: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화사도 찾는 유산균은 CJ 바이오컴. 유산균이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니까 장 건강, 피부 건강, 다이어트까지. 이제 원하는 기능성 유산균을 선택해 바이오. CJ 바이오코어. 건강기능식품 적절한 운동, 식이조절과 함께 섭취하세요.
6: 고민이 있으신가요? 연희동 강영욱, 데이브레이크 키보디스트 김장원과
7: 성수동 오은영, 싱어송라이터 유승우가 해결해 드릴게요.
8: 그렇다면 철파엠 선물이 너무 많아서 고민인데 두 분이 소개해 주실래요?
7: 콜콜! 완전 콜!
6: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7: 대한민국 양념치킨 처갓집에서 치킨 상품권,
6: 대한산업보건협회에서 헬스키퍼 구급함,
7: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6: 에몬스에서 리클라이너 소파,
7: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맛있게 매운 실비김치,
6: 쑥 인절미 명가 떡함지에서 명품 쑥 인절미 선물 세트,
7: 미국 프리미엄 브랜드 레스토닉 침대에서 아르망디 매트리스,
6: 남이섬에서 스카이라인 집 와이어 이용권,
7: 맛과 건강을 한 번에 식사 후 한 병 혈당차 히핏,
6: 스마트 앤 심플 무아스에서 두피 앤 헤어드라이기,
7: 공강케어 파트너 케어원에서 백화점 상품권,
6: 한국 블루베리 의무자조금에서 프리미엄 블루베리 생과,
7: 캐나다 건강기업 오로니아에서 남성 활력 V파워,
6: 예쁘게 나이 들자 영모닝에서 리포점 NMM,
7: 28년 전통 대진 메디칼에서 전립선 온열 마사지기,
6: 국민 스파 모두의 스파 자디니에서 바디 선물 세트,
7: 편안한 휴식 휴슬 침대에서 쿨 냉감 매트리스를 드립니다.
6: 지금까지 데이브레이크의 키보디스트 김장원,
7: 싱어송라이터 유승우였고요. 일요일 나름 진지한 고민 상담소 낮은 고에서 만나요.

복숭아철 허진호 자유시간. 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뉴스만 간추린 오대는 뉴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렌즈를 자주 착용하는 분들은 비행기를 탈 때도 계속 끼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되도록 장거리 비행기 안에선 콘택트 렌즈를 빼고 안경을 쓰는 게 좋습니다. 기내는 습도가 매우 낮아서 눈이 쉽게 건조해지고 모래가 들어간 것 같은 이물감이 생기거나 안구 건조증이 심해질 수 있는데요. 여기에 기내 환경 특성상 각막으로 전달되는 산소도 줄어들면서 심한 경우에는 렌즈가 각막에 달라붙거나 각막 표면에 미세한 상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렌즈를 착용한 채 잠들면 안구 감염 위험도 크게 높아지는데요. 눈이 충혈됐거나 자극을 받은 상태, 빛에 민감한 증상이 있거나 안구 감염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안경을 쓰는 게 좋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눈을 위해 장거리 비행 때는 안경을 꼭 챙기자고요. 안경.

0: 있다가 간혹 검게 변한 씨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걸 보고 고추가 상한 건가 싶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추 씨가 검게 변했다고 해서 무조건 상한 건 아닌데요. 저온 장애가 발생하거나 재배 과정에서 가뭄이나 영양 불균형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경우에도 씨가 검게 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부패가 진행되면 검게 변하기도 해서 씨의 색깔만으로는 상한 고추인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악취가 나거나 물러졌는지 곰팡이가 생기진 않았는지 함께 확인하고 드시는 게 좋고요. 고추를 고를 때는 표면이 매끈하고 짙은 녹색을 띠는 게 신선합니다. 만약 꼭지 부분이 지나치게 말라있다면 수확한 지 오래됐을 가능성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늘 아침 데일리 리포트 오데리였어. 자, 오늘도 오데리로 정보 많이 챙기셨죠? 우리 철가루들. 2202번님이 대전 철가루입니다. 남들 다 출근하러 가는 게 저는 케이크 사러 가고 있어요. 성심땡에서 복숭아 케이크가 새로 나왔다길래 복숭아 좋아하는 아이들한테 먹이고 싶어서 눈 뜨자마자 사러 나왔네요. 사실 어제 실패했거든요. 오늘은 꼭 성공하길 파이팅 해주세요. 그럼요. 오늘 꼭 파이팅 해야지. 2202번님. 아, 안 그래도 저 너튜브 아이디어 중에 대전 가는 게 하나 있거든요. 대전이 그 내 사랑 돈키호테인가 그 소설 보면 대전은 이제 재미없는 도시, 아무것도 없는 도시인데 밀가루 공장이 있고 그래서 칼국수가 많이 생겼고 빵이 있고 밀가루니까 그래서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복숭아 케이크 이거 다 살짝 알리면서 이때쯤 그때쯤 난 8월 달쯤 가면 유명세가 좀 꺾이려나? 어쨌든 오늘 꼭 성공하길 바라겠고요. 지금 복숭아 철이죠. 2022번님 맛있게 드시고 다음에 또 후기도 한번 알려주세요. 어떻게 하면 공략하는 건지도. 자, 허진호님은 오늘 아내랑 아이가 동호회에서 2박 3일 놀러 갑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이후로 혼자 자유인데 막 당황스러워서 눈물이 맺혀요. 너무 외로울 것 같아서 치킨 시켜야 할 것 같고 무서워서 맥주도 마셔야 할 것 같고 쓸쓸하니까 TV 보면서 밤을 지새워야 할 것 같은데 저 어떡하죠? 문자에 막 빠져들다 읽다가 근데 허진호씨 그럴 수 있어. 저처럼 이제 혼자 오래 사는 일곤 사람은 이런 거에 뭐야 이럴 수 있는데 같이 있다고 없으면 꽤 허전하고 약간 진짜 당황스러울 것 같아. 이거 어떡하지? 그럼 저기 계획대로 치킨 시키고 무서우니까 맥주 마시고 그 TV 틀어가지고 OTT 보면서 순위 별로 보면서 뭐 보지? 김부장 볼까? 아니면 참교육 다시 볼까? 이렇게 해서 드라마 보고 영화 보고 그렇게 시간 보내면 2박 3일 금방 갈 거야. 네. 아침에 라디오 듣고 진호 씨의 2202번님 두 분께 진짜 닭가슴살로 만들면 JCDM에서 꼬단면 세트 드리고요. 7시 17분 30초 막 지나가고 있습니다. 약간 쨍한 느낌이 드는데요. 자, 날씨 알아보러 가볼게요. 백혜 리포터.
1: 네, 안녕하세요. 철업디.
0: 다시 폭염인가요?
1: 네, 다시 더워집니다.
0: 날씨 얘기 들어보죠.
1: 어제는 수도권으로 폭염이 잠시나마 주춤했습니다. 다만 오늘은 전국이 다시 무더워지겠습니다. 한낮 기온이 서울, 부산 32도, 광주 30도, 포항은 37도까지 치솟겠고요. 여전히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영남 지방은 열대야까지도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오늘 수도권과 강원도는 구름만 많겠지만 충청 이남 지방은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전에 호남과 제주를 시작으로 오후에는 충청, 밤에는 영남에 비가 내리겠고요. 내일까지 이어지다가 모레는 전국으로 장맛비가 확대되겠습니다. 파워 FM 날씨였습니다.
0: 여자친구, 오늘부터 우리는 듣고 방냥방냥 이어

0: 아침을 열어 줄 것들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들어보는 시간. 퀴즈 풀고 햄버거 세트 3개와 백화점 상품권까지 챙겨드리는 빵냐빵냐빵냐. 오늘 도전할 철가루는 이채림 님인데요. 철가루인 저희 언니가 둘째를 임신하게 됐어요. 너무 기쁜 소식이지만 육아를 하면서 뱃속에 둘째까지 품고 있는 언니를 보며 걱정도 되네요. 그래도 철업디가 응원해주고 축하해주면 슈퍼 파워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신청합니다. 수빈 언니 깜짝 놀랐지? 내가 더 많이 도와줄게. 임신 너무 축하해. 전화 연결된 순간 제가 노래 앞부분을 부를게요. 철가루가 뒷부분을 불러주시면 돼요. 이채림님.
1: 네, 안녕하세요, 철업디.
0: 네, 안녕하세요, 철가루. 채림씨. 네. 오늘 소녀시대 노래 가볼까요?
1: 네.
0: 사랑해, 넌 이 느낌 이대로.
1: 그려왔던 해매의
0: 고음을 아주 잘했어. 보너스 선물 하나 챙겨드리면서 채림 채림.
1: 네.
0: 굿모닝.
1: 네, 굿모닝.
0: 우선 우리 수빈 언니의 임신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컨그레츄 컨그레츄.
1: 네.
0: 이거 아까 언니 놀랐지 했는데 깜짝 놀랄 거라고 한 거 보니까 이거 서프라이즈.
1: 네, 맞아요. 지금 아마 제 목소리 듣고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0: 진짜 언니들 라디오 듣고 있어요. 철가루예요.
1: 네, 라디오. 네.
0: 아니 근데 잠깐만, 우리 동생이지만 채림 씨가 이런 이벤트를 좋아해요?
1: 아니요, 이벤트를 원래 그러니까 잘 안 하다가.
0: 안 하다가.
1: 네, 저희 언니가 근데 이 라디오를 또 유일하게 듣거든요.
0: 이 라디오를 유일하게 듣거든요.
1: 네, 그래갖고 이제 한번 이 라디오로 인해서 서프라이즈를 한번 해보면 좋지 않나 싶어가지고.
0: 잘해, 네, 너무 잘했어. 아니 근데 수빈이 언니가 이제 위에 바로 첫째 언니, 그리고 채림이가 두 번째.
1: 네, 맞아요.
0: 보통
1: 막내예요.
0: 수빈이면 수림 이렇게 또 가지 않나요? 또 그런 거 라임 안 맞췄네.
1: 네, 맞아요. 근데 아무래도 저희 아빠가 돌림을 안 좋아해요.
0: 돌림을 안 좋아해. 네. 아, 그리고 채림 언니가, 채림님이 언니를 이제 많이 도와주겠다고 했는데 언니 집에 자주 놀러 가요?
1: 네, 저는 이제 아무래도 언니가 또 가까이 살고 하다 보니까 제가 가가지고 첫째 육아도 많이 도와주고.
0: 진짜 그렇구나. 네. 아니 임신하고 언니가 힘든 게 많을 텐데 채림님이 네. 사용하는 언니의 에너지 충전법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1: 저희 언니는 일단 맛있는 거 먹는 거 가장 좋아하고, 네, 해산물 먹는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네, 입덧이 심했어가지고 못 먹다가 한 3주 전부터
0: 다시 이제 먹기 시작했어.
1: 입덧이, 네, 괜찮아져가지고 또 해산물을 많이 먹고 있더라고요.
0: 아, 채림 씨 집이 어디 울산 바닷가 쪽이에요?
1: 아니 바닷가 쪽은 아니에요.
0: 바닷가 쪽은 아닌데, 네. 나 해산물 좋아한다 그랬고 나도 해산물 좋아해서. 채림님에게 우리 수빈 언니는 어떤 언니예요?
1: 저희 언니 같은 경우에는 저랑 나이 차이가 조금 나다 보니까
0: 몇 살 차이?
1: 한 3살 나거든요.
0: 많이 안 나네. 나는 애수리랑 5살 차이 나서.
1: 아 그래? 아니 근데 언니가 이제 저희 엄마 아빠가 맞벌이다 보니까 되게 엄마같이 저를 엄청 잘 챙겨줘가지고 저한테는 언니 느낌보다 엄마인 느낌이 더
0: 나
1: 커요.
0: 나 뭔지 알아. 어제 애숙이 누나가 옥수수 삶아서 보내줬거든, 엄마 대신.
1: 아, 네네.
0: 근데 엄마가 전화와서 자기가 생생냈어. 받았지, 옥수수. 자, 전화 연결이 됐으니 우리 햄버거 네. 세트 3개 기본으로 드리고 스피드 네. 퀴즈 한 문제 마실 때마다 백상도 2만원씩 쌓아드리고 제한시간은 네. 30초, 모르면 바로 패스. 체림. 네. 초록색 채소, 뽀빠이가 먹으면 힘이 생기죠. 김밥에도 잘 들어가는 재료.
1: 시금치.
0: 그래, 명대사. 날이 좋았어,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땡땡해서 모든 날이 좋았다.
1: 패스.
0: 연상키드. 장미, 여우,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 하며 떠오르는 책은 무슨 왕자?
1: 보아뱀.
0: 그러니까 무슨 왕자?

0: 쉽잖아.
1: 패스.
0: 사자성어 이룰 것은 하나도 없고 해롭기만 한 백해.
1: 백해?
0: 어.
1: 아니 아니.
0: 백해? 올리니까 웃기네. 백해 무익.
1: 아.
0: 채림.
1: 네.
0: 2만 원 받게 되셨어요. 요걸로 아. 요걸로 상채림. 자 여기서 잘했어 잘했어. 네. 또 보너스 선물 다른 것도 줄 거야. 아. 철가루 퀴즈 드리니까 이건 체리임을 맞추지 마요.
1: 네.
0: 처음으로 진심을 다해 사랑했던 사랑. 처음이다 보니 주로 어렸을 때 경험하곤 하죠. 이 사랑과 이어지기 힘들다는 말이 많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죠. 세 글자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일라 무료. 오늘 상품 빙수 쿠폰 쓰고 체리임 사랑하는 우리 수빈 언니한테 한마디 해준다면.
1: 아 언니 이제 둘째도 곧 태어날 건데 첫째 때보다 아무래도 더 힘들겠지만 많은 도움을 또 주면서 같이 한번 육아도 도와줄게. 언니 파이팅 해보자.
0: 그래 아까 언니 이제 뭐 해산물도 좀 먹고 얼마 전에 쭈꾸미도 먹었다면서요.
1: 네 맞아요. 쭈꾸미도 먹고 얼마 전에는 또 오징어 처리여가지고
0: 그래 그래
1: 오징어도 막 쪄먹고 이랬어요.
0: 잘했어 체리. 오늘도 좋은 네. 하루.
1: 네 좋은 하루 되세요.
2: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무더운 날 농업 현장은 더 꼼꼼한 준비가 필요하죠. 작업을 나가기 전에 폭염 상황 확인하기, 아이스팩, 모자, 냉각조끼 챙기기, 그리고 가능하면 혼자보단 둘이 함께 움직이기. 그래야 좀 안심이 되겠죠. 또 일하는 동안엔 찬물을 자주 마시고 1시간 정도 작업했다면 10분쯤은 그늘막에서 바람을 쐬며 쉬어주세요. 비닐하우스나 축사처럼 더운 곳은 창문을 열어두고 환기도 자주 해주시고요. 올여름 농사 건강이 우선입니다.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사랑받는 평생보험 NH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3: 안녕하세요. 노란 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4: 김나입니다.
3: 나이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4: 네 노란 우산이 부르는 잘됐으면 좋겠다.

0: 사장님들 모두 잘 됐으면 좋겠으니까
1: 노란 우산이 늘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대한민국 1등 외려 107.7
2: SBI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CL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3: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2: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3: CL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4: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하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수입차 브레이크 패드 걱정되시죠? 수입차 브레이크 이젠 하겐.
2: 벤츠 폭스바겐 포드 랜드로버.
1: Don't worry, be 하겐.
2: BMW 아우디 토요타 볼보도.
1: Don't worry, be 하겐. 대한민국 1등 브레이크 수입차 전용 상신 브레이크 하겐. Don't worry, be 하겐.

0: 국내 최초 동물복지 닭고기 참프레.
1: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2: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케이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장마철 집중호우 속에서 운전자의 안전을 지켜주는 든든한 기술이 있습니다. 바로 민관협력기관이 힘을 합쳐 만든 내비게이션 홍수위험 알림 서비스인데요. 내비게이션 앱을 통해서 홍수경보와 같은 위험 상황을 운전 중에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위험을 미리 알려주는 똑똑한 기술, 내비게이션 홍수 위험 알림 서비스. 우리 일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안전망과 함께 항상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0: 김영철의 파워 FM.
1: 아이고 우리 강아지들 이제 이런 날 시간이에요. 철파엠 이제 들어야 될 시간이에요.
2: 안 일어나네. 야, 철가루도 일어나이씨.

박찬의 뮤직타임. 오늘은 박호윤님의 사연입니다. 오늘도 재미있게 선물 뽑아올 건데 그 전에 아주 나이스 먼저 다 같이 이기문아 모여다케 아주 나이스. 오늘 한번 뽑아볼까? 아주 나이스. 소리가 안 들리면 또 놀라요. 뭐 안 믿겠지? 아주 나이스. 올 어린어 영양제. 자, 호윤님 올인원 영양제 드리면서 오늘 어떤 사연을 주실까? 박호윤 씨가 드라마 보면 주인공이 멋진 바에 가서 위스키 마시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게 너무 멋있어 보여서 나도 해봐야지 생각을 했습니다. 최근에 위스키 바에 가서 멋지게 주문하고 한 모금을 딱 마셨거든요. 바로 후회했습니다. 유유. 제 입맛에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결국 한 모금 먹고 포기했습니다. 돈만 버렸네요. 저는 역시 소맥이 최고네요. 이제 that's no no 신청합니다. 호연님, 나도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가끔 가짜의 삶, 뭐 다 이렇게 위스키 바에서 스피크이지 바에서 한번 혼자만의 시간 보내고 싶지 않아? 나도 위스키가 나 그 위스키 얘기 별로 안 하죠. 나는 그 약간 치약 냄새도 나고 병원 냄새도 나고 이런 거 있고 막 희한하지. 호연 씨, 나 뭔지 알아. 나도 소맥 제일 좋아하고 그다음 나 와인은 좋아하거든요. 뭐 막걸리는 배부르고 하여튼 좀 있어 그지 술이. 위스키도 그래. 나도 솔직히 완전히 이해해 호윤. 오늘 철없은 공감부터 주제. 그래서 괜히 따라했네. 이거 괜히 따라했네. 어제 경화지랑 통화했어. 통화하고 나니까 더 자신이 있습니다. 친구랑 왜 너튜브 SNS 보다가 아 나도 한번 해볼까 싶어서 괜히 따라해본 적 있잖아요. 해봤다가 이거 괜히 따라했네 싶었던 우픈 실패도 한번 했어요. 경환이 괜히 따라했네. 신청도 함께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일날 무려. 첫 번째 철없어 이치의 대츠 노노 뮤직 스타트.

오늘 촬영장 주제 아 괜히 따라했네 입니다. 괜히 따라 겨고 있잖아요. 3522번님이 친구 따라 오락실에서 펌프했다가 관절 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이제 내 나이가 점점점점 하셨는데 그럴 나이가 아니군요. 아 저도 그죠. 우리 무릎 다 나가고 예, 조깅도 여러분 그냥 안전화? 안전화라 그러나? 안정화? 그런 거 신으세요 그냥. 그 선수용 이런 거 하지 말고 무릎 다 나간대요. 8745번님 아침형 인간인 친구랑 같이 여행가서 친구 루틴 따라하다가 새벽 5시 기상부터 비몽사몽 새벽 산책도 비몽사몽 하루 종일 피곤해 죽는 줄 알았어요. 맞아요. 아침형 인간 새벽형 인간이 되기가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예. 여행가면 루틴들 딱 달라가지고 그제 아 여행간데 한 10시까지 자고 싶은데 아, 안되거든. 5시 일어나서 산책 조식 그 다음 또 새벽 그 나 알 것 같아. 김정원님은 친구가 남친에게 애교 부리는 목소리로 자기야 하면서 전화하는 게 부러워서 저도 따라했더니 남친이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고요. 애교 괜히 따라했네. 그렇죠. 뭐 무뚝뚝한 게 또 다 좋은 건 아니지만 또 각자 스타일이 어떤 그 표현 방식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서툴해서 받지 말고 정원 씨. 정원아 가든 스트레스 받지 마. 7123 화장을 잘하는 친구가 너무 부러워서 눈에 그 음영 넣어서 화장을 하다가 다크서클처럼 보여서 어디 아파? 아프냐는 소리만 들었어요. 와 나 화장 나도 봄이 그러니까 어쨌든 보면 이거 샵 갔다 왔어? 아이 오빠 내가 했지. 자기가 화장 되게 잘하는 사람도 많죠. 이유미님이 송혜교 단발머리 따라했다가 삼각김밥 돼갖고 내 진짜 기르느라 얼마나 고생했던지요. 그래 우리가 이런 거 따라할 때 있어 유미 씨. 제가 우리 이유미 씨 이영자 씨 본명 아니에요. 이유미 씨 제가 2018년도에 이태원 클라스를 보고 아 박서든 씨 머리 따라해가지고 앞머리 일자로 쫙 해가지고 그때 라디오에서 계속 보는 라디오 다 봤죠. 기억나죠 우리 찰가루들. 반응이 아예 없었어. 강성욱님 혼자 여행가서 맛난 거 먹는 너튜브를 보고 그 코스 그대로 혼자 여행가서 맛집 가고 했는데 너무 외롭고 배불러 죽는 줄 알았어요. 크크 너튜브에서 나온 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그렇지 너튜브는 스텝들이 있잖아. 나 뭔지 알 것 같아. 누가 보면 혼자 간 것 같지만 스텝이 두세 명 있으니까. 아 우리 아까 사연 주신 오늘 저 아이들하고 저기 여기 뭐지 동호회 여행 가는 남편도 오늘 외롭다 그랬는데 1969 월드컵 결승전을 내겠는데 다들 잉글랜드 뽑길래 저도 따라갔는데 아르헨티나가 이겨서 밥싸게 생겼어요. 크크크. 아 지금 오늘 새벽에 했던 거 준결승전 월드 결승전에 가서 준결승전에서 했는데 아르헨티나가 이거 그러면 아르헨티나랑 스페인 와 따라 스페니스 바르스 스페라스토라라라 아리바 바르셀로나 아니구나 바르셀로나 스페인이고 아르헨티나는 돔 크라미포르메 아르헨티나. 자 우리 김영자 씨 마지막 해볼게요. 옛날에 베이비복스 감면 더듬이 헤어 따라 했었어요. 머리가 그 딱 안 붙어서 바풀로 붙였다가 냄새만 나고 다들

파리 다리를 머리에 붙여놓은 것 같다며 뭐라 했어요? 망했었어요. 베이비복스의 야야야 들려주세요. 맞아, 우리 연예인들 머리 많이 따라했지. 모두 빙수 쿠폰 챙겨드리고 두 번째 수업성

0: 부식 탈출 영철 쇼. 우리 모두가 무식을 탈출하는 그날 폐지될 곧단 코너죠. 매주 목요일엔 문학여행을 떠납니다. 6832번님이 젠마스에 강원도 정선에 있는 조용한 리조트로 휴가 갈 건데요. 캐리어에 쏙 넣을 만한 책 두 권만 추천해주세요. 야, 이제 책 추천을 받습니다. 스타 강사 김젠마쌤 어서오세요.
1: 안녕하세요. 문학 강사 김젠마입니다.
0: 야, 책 딱 두 권이에요.
2: 네.
0: 젠마쌤, 자, 지금 이제 조용히 힐링 여행을 계획하신 것 같고요.
2: 예.
0: 캐리어에 쏙 들어갈 책 두 권은?
2: 저는 서늘한 여름을 위해서 히가시노 게이고 책을 추천드립니다.
0: 히가시노 게이고의?
2: 네. 용의자 X의 헌신. 뭐 가장 유명하고요.
0: 예. 약간 아그이. 그 스릴러죠.
2: 스릴러죠. 아그이도 너무너무 서늘합니다.
0: 서늘한. 예, 시원하겠네요. 여름에. 아그이라는 책하고 네. 용의자 X의
2: 헌신.
0: 요 두 권을.
2: 네. 요거랑 이제 여기서 좀 골라 가져가시면 되고요. 정유정 작가의 종의 기원.
0: 종의 기원을.
2: 네. 그다음 두 번째 책은 이제 서늘한 거 한번 봤으면 또 이제 또 다른 매력으로 우리나라 소설의 정수를 모아 놓은 책이 있습니다. 이상 문학상. 전집 딱 있거든요, 이렇게.
0: 네, 네, 네.
2: 그 중에 아침의 문 추천합니다.
0: 아침의 문.
2: 네, 박민규 작가의 아침의 문을 대표 작품으로 한 단편선이에요. 그래서 제목을 쭉 보면서 보고 싶은 거 다 골라 보셔도 되니까.
0: 이상문학상을 받았던
2: 네, 이상문학상
0: 중에 박민규 작가의 작품.
2: 아침의 문.
0: 아침의 문. 요 정도 딱 챙겨서.
2: 너무 흥미진진합니다.
0: 야, 이거 진짜 이제 추천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2: 네네. 네,
0: 잘 또 정리 한번 해주세요.
2: 알겠습니다.
0: 자, 그렇다면 오늘 문학 여행 우리도 떠나야 되니까
2: 그렇죠.
0: 우리는 어디죠?
2: 혹시 철없댄 이런 생각 자주 하실까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0: 매일 생각해.
2: 내가 좀 튀거나 부족해 보이지 않을까?
0: 과하다고 생각한 적이 많기 때문에.
2: 네, 우리는.
0: 그러면서도 예. 좀 어떨 때 모자라다 생각도 해요.
2: 또 과음과 모자람이 한 끗 차이니까 또. 네, 우리는 가끔 이렇게 타인의 시선이라는 좁은 감옥과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에 갇혀서 나만의 자연스러운 매력과 당당

0: 소중함을 때론 잃어버린 채 작아지곤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런 움츠러든 마음을 한 방에 날려버릴 문구를 만나볼게요. 영화 위대한 쇼맨에서 서커스 단원들이 세상의 편견을 딛고 무대 한가운데로 걸어나와 당당하게 외쳐 부르는 그 노래 만나보겠습니다.
1: 자, 영화 위대한 쇼맨의 한 장면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0: 영화 위대한 쇼맨. 난 어둠이 두렵지 않아.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으니까. 그들의 말 따위에 더 이상 상처받지 않겠어. 날카로운 말들이 내 살을 뚫고 나를 무너뜨리려 해도 나는 홍수처럼 밀고 나갈 거야. 그 벽을 부수고 당당하게 행진할 거야. 우리는 있는 그대로 전사가 될 자격이 있고, 세상이 우리를 가두려 해도 우린 스스로 찬란한 태양이 될 거야. 이게 바로 나니까.
1: 아, 세 번째 칸에 말씀하셨던 그들의 말 따위에 더 이상 상처받지 않겠어.
2: 네.
1: 아, 이런 말을 늘 되뇌이지만 꽤 몇 달을 또 잘 버텨요.
2: 예.
1: 그러다 또 어느 날 또 한마디에 또
2: 훅 올 때가 있고
1: 또 갑자기 또 이렇게 또 좌절하고 쓰러지기도 하는데 아, 인생이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것 같기도 하고.
2: 그렇죠. 특히 이게 바로 나니까라는 마지막. 이 마지막 외침 있잖아요.
1: This is me.
2: This is me. 이 네. 영화를 보신 분들이라면 정말 여기서 이제 소름이 쫙 돋는 감동이 밀려오실 텐데, 안 보셨어도 이제 문학여행과 함께라면 그 필을 충분히 느끼셨을 것 같아요.
1: 네.
2: 위대한 쇼맨의 휴잭맨은 서커스의 창시자 반엄 역할을 맡았습니다. 불우한 어린 시절을 딛고 세상에 없었던 화려한 쇼를 만들어낸 인물이에요. 특히 이 작품은 음악과 퍼포먼스가 압도적이었던 작품으로 손꼽히는데요. 영화 속 주인공들, 서커스 단원들은 남들과 조금 다른 외모를 가졌단 이유로 평생을 그늘 속에 숨어 살아야 했던 사회적 약자이자 소외된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당당하게 무대 위로 올라가 자신들의 목소리로 This is me! 터뜨리는 순간 그들을 향했던 차가운 비난과 조롱은 이내 객석을 뒤흔드는 경이로운 환호성으로 바뀝니다. 정말 몰입도 200%를 끌어내는 폭발적 장면입니다.
1: 자, 그러면 잠깐 이거 들어보고 갈게요. 막 장면이 막 그려지는 것 같은데.

0: This is me가 착 나오네요.
1: 그죠.
0: 아, 저는 사실 영화를 못 봤는데
1: 네.
0: 영화를 보고 싶게끔 하는 오늘
1: 꼭
0: 설명과 꼭꼭꼭 알겠습니다. 네. 위대한 쇼맨. 와. This is me가 딱 올라오네요, 진짜.
1: This is me.
0: 오.
1: 정말 진정한 아름다움과 내면의 카리스마라는 건 결코 타인이 정해놓은 잣대에 나를 억지로 끼워 맞추는 데서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0: 네.
1: 나의 불완전함까지 솔직하게 인정하고 가장 나다운 모습을 당당하고 자연스럽게 드러낼 때 뿜어져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아침에도 남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혹은 누군가의 핀잔 섞인 말 한마디 때문에 혹시 가슴이 이렇게 움츠러들고 있다면 움츠러들지 마.
0: No, no, no. 혼자가 아니야. No, no, no.
1: 움츠러들지 않고 좋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네.
0: 아. 다시 한 번 더 또 저도 느끼게 되네요. 아까 시작할 때 제가 뭐 튀거나 부족할 때 부족하다보다 과하다는 걸 많이 들었다 했는데
1: 그게 영철님이죠.
0: 과함을 네. 여러분 좀 받아주세요.
1: This is me.
0: This is me.
1: 매력 있습니다.
0: 네. 네,
1: 그걸 다 좋아하는 우리 모두가 또
0: 아니 오늘
1: 있죠.
0: 위대한 쇼맨을 보고 싶어지면서 이 노래가 아까 나 This is me 이게 이제 메인 주제의
1: 네.
0: 곡이죠.
1: 맞습니다. 이 강렬한 대사이자 노랫말은 영화 위대한 쇼맨의 메인 주제곡인 This is me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영화 전반을 관통하는 위로와 연대의 메시지를 완벽하게 담아냈던 찬사를 받으며 제75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주제가상을 받았고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도 주제가상 후보에 올라서 감동을 줬던 곡이에요. 이 곡을 부른 배우 케알라 세틀은 첫 리딩 현장에서 너무 긴장한 나머지 동료들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 노래를 불렀다는 그 오디션 영상도 굉장히 유명한 영상입니다. 오늘 하루 마음이 다치고 자존감이 흔들린다면 속으로 주문을

0: 을 크게 외쳐보세요. 이게 바로 나야. This is me.
1: 진짜 더 당당하다면 속으로 하지 마시고 한번 뱉어내보세요. 네. 회사에서 This is me 뭐라는 거야. 속으로 한다는 게 속으로 나갔군요. 오늘도 복수 퀴즈로 마무리해볼까요?
2: 서커스 창시자의 실화를 바탕으로 했던 영화 OST 가사를 한 대목 소개해드렸는데요. 이 영화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1: 보기 나갑니다. 1번 위대한 쇼맨, 2번 위대한 슈퍼맨. 이 정도면 우리
0: This is me
1: 2번을 위해서 사는 것 같은데요.
0: 네. 사실 기다렸습니다.
1: 네. 샵 1077 짧은 문자 10원, 긴 문자 100원, 고일라는 무료. 지금까지 스타 강사 김잼마쌤이었고요. 오늘도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3: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0: 배고플 땐 뭐 먹지? 배고플 땐 열정 국밥!
1: 열정 국밥!
2: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3: 1533-1566 세라하임.
4: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5: 제조리 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6: 얼음 정수기 더 M. 세 가지 얼음 사이즈를 쾌속 재빙으로 시원시원하게. 얼음 정수기 부피 기준 국내 최소 사이즈로 공간도 시원시원하게. 많이 쓰는 기능도 한눈에 시원시원하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7: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9: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10: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11: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12: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11: Walk it, walk it. 안전화.
13: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14: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15: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16: 대한민국 1등 외려 107.7 SBS
17: 영락임! 역시 라디오는 김영철! 김영철의 파워 FM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1757번님이 위대한 쇼맨, 제 인생 영화예요. 웅장한 사운드로 진행되다가 후반부에 반주가 싹 빠지면서 혼자 독백처럼 부르는 파트에서는 감정이입이 되면서

눈물이 줄줄 납니다. 다들 꼭 보세요. 한옥수님도 1번 위대한 쇼맨. 보면 제마쌤도 은근 노래 좋아하시네요. 철업대한테 물든 걸까요? 물들어. 그러니까 모르겠어. 다들 왜 이렇게 노래를 같이 하는지. 저랑 같이 있으면 그렇게 되나봐요. 우리 철가래도. 그죠? 5092-8631님도 정답 맞추셨고요. 1부 철가래 퀴즈 정답은 첫사랑이었죠. 5328번님이 첫사랑 학교 다닐 때 내 짝꿍이었던 미연아 네가 나의 첫사랑이었는데 잘 지내지? 김민아, 윤승희님도 모두 빙수 쿠폰 보내드릴게요. 자, 저는 영재 번식 준비하고 있을게요. 여러분 stay tuned.

0: 과정평가형 자격제도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은상을 수상한 자동화 설비 산업기사 김민서 씨. 과정을 통해 기술적 역량을 증명하는 제도인 만큼 한계에 부딪힌 순간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럴 때마다 그는 나는 어떤 기술인이 될 것인가 스스로 질문을 던지며 다시 목표를 향해 나아갔다고 합니다. 과정평가형 제도를 통해 기술이 왜 가치 있는지 깨달았다는 김민서 씨. 그는 말합니다. 성실하게 쌓아올린 기술은 반드시 우리를 빛나게 한다고 말이죠.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현진이었습니다.
1: SBS 희망 리포트, 도전하는 내일이 아름답다. 글로벌 인적자원 개발 파트너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함께합니다.

0: 인쇄 가능한
1: 3원 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3원 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3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3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1: 3원 에드피아.
3: 하이 올리디아.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지극히 나답게, 지극히 자연스럽게,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4: 의료기기 광고 심의 필.
5: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세상에서 가장 평범한 남자가 딸을 찾기 위해
2: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남자가 되는
3: 아빠 유니버스 액션 드라마
1: SBS 금토 드라마 김부장은 매주 금토 밤 9시 50분 SBS에서 만나요.
4: 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세라하임.
5: 니 12시에 말해. 점심 때리고 잠 솔솔 와. 그땐 12시엔 주현영 들러야 돼. 지금 당장 창문 대신 귀때기 열어.
6: 행복한 오후의 시작 12시엔 주현용입니다.
7: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8: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7: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8: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7: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8: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7: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9: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10: 샤브샤브 봄담아, 샤브샤브 봄담아,
9: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담아 건강한 한 끼 샤브샤브 봄담아에서 정식을 알려드립니다.
11: 굿모닝 메아야 해피워치

0: 해야 돼요. 100.7.
1: 매일 아침 7시 다들 정신이 없지. 그럴 땐 들어봐. 절대 놓치지 않을 거예요. 오, 혹시 모르지 대박이 터지는 원인이. 웬만하면 들어도 기분 좋은 아침에 김영철의 파워FM.

0: 결코 겁이 없지 않은 목요일의 아침 단상 영철 본색
1: 행小星 在为我送温暖 你为我
0: 스페인에도 여름을 이겨내기 위해 먹는 시원한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가스파초. 가스파초입니다. 재료도 모양도 맛도 냉면과 전혀 다르지만 비슷한 느낌이 듭니다. 둘 다 여름에 먹는 시원한 음식이라는 상징성 때문인 듯합니다. 가스파초는 스페인 남부, 특히 안달루시아 지방에서 즐겨 먹는 차가운 토마토 수프입니다. 스페인 국민 수프가 된 지 오래되었고 요즘은 마트에서도 손쉽게 팩에 든 제품을 구할 수 있습니다. 처음 이 붉은 수프를 마셨을 때는 다소 낯설었습니다. 수프를 차갑게 먹는다고? 고개를 갸웃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한 숟가락 떠먹는 순간 혀끝에 닿는 토마토의 풍부한 단맛, 오이와 파프리카가 주는 신선한 향기, 마늘의 살짝 알싸한 여운까지 한 입에 다 느껴져 놀랐답니다. 가스파초 만드는 법. 볕이 강하고 공기가 메마른 스페인 남부지방에서는 갓 수확한 채소와 말린 빵, 올리브유, 식초를 함께 갈아서 시원하게 만들어 먹습니다. 얼음을 띄워 더 시원하게 먹기도 하니 그 정성은 냉면 못지않습니다. 한여름 오후 창문 너머로 쏟아지는 햇살을 바라보며 차가운 가스파초를 한술 뜨면 몸 안에서 부드러운 바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냉면이 고향의 맛이라면 가스파초는 지중해가 내어주는 여름의 맛입니다. 김산들, 계절은 서두르지 않는다 중에서. 영철본색 냉면, 콩국수도 매년 여름마다 설렘을 주는 음식이지만 차갑게 먹는 토마토 수프, 와, 이 넓은 세상 곳곳에 또 어떤 기막힌 여름의 맛들이 있을까

아침 8시엔 롱삼스. 매일 아침 8시 아침 단상을 알아보는 영초본색. 오늘은 이 땡땡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스페인 해발 1200m 평야에 집을 짓고 물과 전기도 자급자족하며 남편과 세 딸과 살아가는 작가님의 책인데요. 쉽지 않은 산속의 삶을 보면서 사계절을 고스란히 맞이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오랜 시간 타지에 살면서 한국 음식을 절절하게 그리워하기도 하지만 현실에 적응해가면서 그곳의 자연에서 얻은 음식들과 지혜롭게 어우러져 살아가는 모습이 감동적이기도 했어요. 올여름에 시원한 냉면도 물론 좋지만 스페인 여름 음식 가스파초도 꼭 한번 해먹어보려고요. 아, 가스파초 지금 화면에 여러분 보이죠? 저 빨갛게 붉게 보이는 게 이제 토마토를, 당연히 한국에도 토마토가 핵심이니까. 이 사진에는 보니까 바질도 있는 것 같고 오이가 있네요. 그렇죠? 오이가 있고 아까 뭐 파프리카 이렇게 이제 갈기도 하고, 어떤 사진 보니까 위에 빵을 하나, 이제 바게트 같은 거 살짝 하나 올려놓은 것도 있고. 아, 이렇게 짧은 묘사만 봐도 입맛이 이렇게 확 도는 느낌이 들죠. 매력적인 음식인 것 같아요. 스프 따뜻하게 먹지 않아? 아, 식은 거야? 아니, 차가운 스프. 검색을 했더니 진짜 그냥 스페인의 여름 스프, 스페인의 콜드 스프, 뭐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스페인의 국민 음식에서 쫙 나오고, 두 번째 가스파초 레시피가 딱 나와요. 예, 한번 만들어 먹고 싶죠, 그죠? 왜냐하면 토마토를 뭐 스파게티도 해 먹고 토마토 생으로도 먹고 하는데, 한번 시간 내 가지고 다양하게. 꼭 냉면, 콩국수 말고도 많잖아요. 대만에서는 냉두부에 다양한 토핑을 얹어가지고 이제 디저트로 만들어서 먹는다고도 하고, 이탈리아에는 그 샤베트 있죠. 샤벗 느낌의 레몬 그라니타. 여름에 또 시원하겠네요, 그죠? 또 중국에서는 쌀을 갈아서 만든 차가운 면 요리 량피. 이게 이제 대표적인 여름 음식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전 세계 매력적이고 각자들이 다 여름을 이겨내는 방식의 음식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한번 좀 만들어 먹고 싶은 것도 있죠. 아마 이건 아직 그 우리가 흔히 뭐라 그러죠, 마트 이렇게 팔지는 않을 것 같아 지금 보니까. 아, 가스파초. 4985번님이 스페인에 잠깐 살 때 생각이 나네요. 가스파초도 맛있었고 빵을 더 넣고 훨씬 걸쭉하고 부드럽게 먹는 살모레호도 맛있어요. 오, 살모레호. 아, 요거는 뭔가 좀 더 걸쭉해 보이네, 그죠? 요것도 비슷한 것 같은데, 요것도 스페인 안달루시아. 안달루시아 지역에서 이렇게 뭔가 토마토를 가지고 하는 음식들이 많은가 보네요. 사고파레보님도 오늘은 우리가 선물 뭘 드리고 있죠? 빙수 쿠폰 선물로 챙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땡땡님께 백화점 상품권 1+1 보내드리고, 영철본색 게시판에 다양한 걸 철가루 두고 함께 나눈 고픈 단상 올려주시고, 이제 8시 뉴스 시작할까요?

0: 12시간 빠른 뉴스 8시 뉴스 지금 시각 8시 6분 54초 됐습니다. 정상훈 기자님 정상 출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자, 첫 소식 바로 전하겠습니다.
1: 네.
0: 장윤기가 피해자를 알고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고요?
1: 네, 이 광주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성범죄 목적으로 살해한 범죄자 장윤기의 범행이 그의 부친을 비롯한 경찰 고위 간부들의 범행 축소 은폐 논란으로 번지면서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장윤기가 피해자를 알고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그러니까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특정해 스토킹을 하다 살해했을 가능성이 제기가 된 건데요. 경찰 특별수사단은 압수한 장윤기의 휴대전화 공기계에서 장윤기가 일방적으로 혼자 이 피해 여고생을 알지 않았을까 하는 흔적이 발견됐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검찰의 사건 축소 은폐 경찰의 이 사건 축소 은폐 의혹에 대한 수사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수단은 이 사건 초기 수사를 주도한 수사팀장 A 경감이 팀원들에게 장윤기의 범행을 성범죄로 몰아가지 말라며 보고서에서 주요 증거를 삭제하거나 압수하지 않을 것을 지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 경감을 구속 송치했고 직속 상관인 광산서 형사과장을 소환해서 조사했습니다.
0: 네. 광산경찰서 최고위 측에 연루된 정황도 나왔다고요?
1: 네, SBS는 어제 이 광주 광산경찰서장의 이 개입 여부에 대한 단독 보도를 냈는데요. 장윤기 사건이 벌어진 시점은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이 벌어졌을 때라 이재명 대통령이 경찰의 부실 대응을 공개 질책했던 시점이었습니다. 이에 경찰도 담당 경찰서장 2명을 비롯해서 관련자들을 무더기로 징계위에 회부했는데요. 그런데 이 장윤기 사건 당시 광산 서장이던 김모 경무관이 이 같은 분위기를 고려해서 수사팀에게 조심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수단은 광산서 지휘부가 장윤기 사건이 관계성 범죄와 연루된 정황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문책과 징계로 이어질 것을 의식해서 일반 살인죄로 결론된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SBS는 보도했습니다.
0: 네. 자, 그리고 다음 소식은 유네스코가 일본의 사도 광산 역사를 바로 다루라고 권고했다고요?
1: 네, 유네스코는 지난 2024년 그 일본의 사도 광산을 세계유산으로 등록했습니다. 사도 광산은 일본 에도 시대의 금광으로 유명했던 곳이지만 이 태평양 전쟁이 발발한 이후 전쟁 물자를 확보하는 광산으로 이용됐고요. 이때 이 식민지 조선의 조선인들이 대거 동원돼서 강제 노역을 했습니다. 그때 동원된 조선인이 무려 1,500여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우리 정부는 일본이 강제 동원의 역사를 부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에 반대를 했지만 일본이 이 조선인 강제 노동을 포함한 전체 역사를 반영하기로 약속을 했고 우리 정부가 손을 들어줬었습니다. 실제로 세계

0: 유산위원회도 일본에 이 전체 역사를 다룰 것을 권고했고요. 일본도 이를 공식적으로 약속을 했는데요. 하지만 일본은 사도강산에서 떨어져 있는 작은 향토박물관에 전시공간을 마련했고 그나마도 강제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아서 우리 정부가 강하게 반발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일본에 강제노역의 역사를 다룰 것을 재차 권고하는 결정문을 회원국들에게 돌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네스코는 부산에서 열리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결정문을 확인할 예정이어서 일본 측의 반응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1: 네. 자, 그리고 다음 소식이요. 사람을 좋아하는 돌고래 안목이가 위험한 상황에서 구조됐다고요?
0: 네, 이 안목이는 이 3살에서 5살 정도 된 것으로 추정되는 수컷 남방 큰 돌고래입니다. 지난해 여름부터 이 강릉의 강릉항 앞바다에서 목격돼서 소셜미디어에서 큰 화제가 됐는데요. 강릉항의 옛 이름이 안목항이어서 이름도 안목이로 불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안목이가 사람들을 참 좋아하는데요. 선박 옆에 따라 붙어서 헤엄치거나 이 선체에 몸을 들이대는 등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선박의 프로펠러에 관심을 보이는 바람에 몸 여기저기 상처가 생기기 시작을 했고 이 상처가 너무 커져서 그대로 두면 폐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이에 해양수산부와 해경 등으로 구성된 구조대가 어제 안목이를 구조했는데요. 다이버들이 들어가서 안목이를 한쪽으로 몰았는데 안목이는 도망가지 않고 함께 헤엄치면서 놀다가 자연스럽게 구조가 됐습니다. 정부는 안목이를 치료한 뒤에 강릉 앞바다에 놓아줄 계획이고요. 무사히 무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방법을 구상 중입니다.
1: 네, 자 이제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번 월드컵 결승전 스페인과 아르헨티나의 경기로 치러지게 됐네요.
0: 네, 오늘 새벽 치러진 2026 북중미 월드컵 4강전 아르헨티나와 잉글랜드 경기의 승자는 아르헨티나였습니다. 네. 이번 대회 토너먼트에서 이 모든 경기에서 극적인 승리를 거두었던 아르헨티나는 4강전에서도 극적인 승리로 결승에 진출을 했습니다. 선제골은 잉글랜드의 것이었는데요. 네. 후반 10분쯤 고든 선수가 크로스가 올라온 공을 밀어넣으면서 골을 성공시켰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거의 끝나갈 무렵 후반 40분쯤 이 메시 선수의 패스를 받은 이 엔소 페르난데스 선수가 정말 그림 같은 중거리 슛으로 동점을 만들었고요. 후반 추가 시간 이 라우타로 마르티네스 선수가 역전 헤딩골을 터뜨렸습니다. 메시 선수는 이 두 골 모두 도움을 기록하면서 다시 한번 팀을 구해냈습니다. 아르헨티나와 스페인의 결승전은 우리 시간으로 오는 월요일 뉴욕에서 치러집니다.
1: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인데 2084번님이 정글리는 월드컵 어느 나라가 우승할 것 같나요? 재미를 한번 찍어주세요 하셨습니다.
0: 저는 왠지 그 아르헨티나가 우승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1: 모든 32강부터 지금 계속 3대2, 3대2 진짜 네. 역전이거든요.
0: 너무 영화 같은 스토리로 이기고 올라왔는데 또 메시 선수의 또 영화 같은 스토리로 끝나지 않을까.
1: 아르헨티나 네. 알겠습니다.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월요일 뉴스 때 얘기하시죠.
0: 알겠습니다.
1: 지금까지 정상 기자님이었고요. 자, 내일 뵙겠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마로니의 칵테일 사랑 노래 듣고 피트랑 영어 공부대회 갈까요 여러분?

0: 영국에서 물 건너 온 찐 영국인.
1: Welcome to England.
2: 피터의 진짜 영국식 영어.
0: 철가루 오땡땡님이 의뢰해주신 사연입니다. 친구랑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그때 커다란 남성 한 분이 우리 쪽으로 웃으며 다가오는 거예요. 놀라서 뭐지? 하며 쳐다봤는데 우리를 보면서
1: 누나! 누냐!
0: 라고 불러서 그거 진짜 두 번 놀랐습니다. 세상에나 친구 남동생이었어요. 언제 이렇게 컸는지 폭풍 성장을 해서 진짜 몰라봤어요. 어릴 때부터 봐왔던 친구 동생의 폭풍 성장. 와 진짜 믿기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피터 영어로 폭풍 성장 이런 말도 있을까요? 이동욱님이 저는 2:8 가르마에 집착을 좀 하는 편인데요. 출근길 가르마가 잘 타줘야 왠지 그날 하루가 잘 풀릴 것 같아요. 피터도 혹시 가르마 집착 있나요? 피터 굿모닝 하우 아 유?
1: 굿모닝. 저는 약간 100:0이었어요 원래. 완전히 그냥 다.
0: 보통 10:0이라 그러지 않나요?
1: 몰라요.
0: 8:2니까
1: 그러게요.
0: 9:1 뭐 또 7:4
1: 강조하는 거죠. 100:0.
0: 그치.
1: 근데 요즘은 그냥 다 없이 가르마 없이 앞으로
0: 노 가르마네요.
1: 네네네.
0: 가르마가 영어로 part죠.
1: parting. 네. part or side parting.
0: 어, 네. P-A-R-T.
1: 그렇죠.
0: part.
1: 근데 이거 8:2 뭐 7:3 이렇게 표현 잘 안 해요. 그냥 side parting 아니면 center parting. 오디오만 center.
0: 오디오는 center. 네. 센터 파팅
1: 하고 뭐 8:2든 7:3 그냥 사이드 파팅. 외국 서양 사람들 특히 약간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느낌 표현해요.
0: 그렇네요. 어쨌든 지금 가르마가 없는 상태고요.
1: 네, 없어요.
0: 피터 그나저나 와 진짜 이렇게 아까 식당에서 만났으면 놀랬을 것 같아요.
1: 맞아요. 막 사춘기 지나면 그냥 갑자기 크잖아요. 막 시험도 생기고.
0: 그, 막 한 5-6년 지나고 그죠? 이렇게 만났는데 참 중학생 같았는데 막
1: 네.
0: 누나 저 대학생이에요. 막 이러면
1: 그냥 아저씨 같죠.
0: 자 폭풍 성장이니까 성장을
1: 오케이.
0: 이게 급하게 간 건지 아니면 많이 큰 건지 일단 grow up이 보통 이제 성장하다잖아요.
1: 오케이.
0: 우리 grow. G-R-O-W
1: 네.
0: G-R-O-W grow 그리고 U-P up인데 성장했으니까 G-R-E-W grew okay. up이겠죠.
1: 네.
0: He grew up quickly?
1: He grew up quickly.
0: 빨리 컸어.
1: Grew up. I grew up in London.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나는 런던에서 컸어. 근데 진짜 키 큰 거보다 약간 내가 저기서 그냥 어린 시절을 보냈다. 하고 좀 비유적인 의미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약간 성숙해졌다고. 그래서 이거는 진짜 성장인 것 같으니까 그때는 grow 많이 쓰고 you know, he grew a lot. 그러면 진짜 키 많이 컸다는 얘기고 근데 여기서 두 단어가 핵심인데 맞아요. 아까 양이든지 아니면 그 빠른 거 표현해야 되는지 저는 양으로 갔어요. 되게 많이.
0: 많이니까 quantity?
1: quantity적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많은 것을 여러
0: much,
1: 가지 단어
0: much or
1: M으로
0: many?
1: 시작해요.
0: Much or
1: 아주
0: many?
1: 거대한.
0: Massive.
1: Massive. Okay, 좋아요.
0: M-A-S-S-I-V-E, massive.
1: 하고 저희는 이렇게 폭풍 성장했을 때, 특히 사춘기 때, 그 한국말로 아마 성장 급등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은데 갑자기 이렇게 빡 하는 거 있어요.
0: 갑자기 빡 점프. 퀀텀 점프.
1: 네, 이 단어는 아마 뭐지?

0: 식물 갑자기 이렇게 식물이 클 때 쓰는데
1: 식물이 갑자기 자랄 때
0: S로 시작해요.
1: 아 S로 시작하는 술 샘
0: 이건 모를 수 있는데 그 토트넘 있잖아요. 손흥민의 토트넘 그 풀팀

0: 스파르. 아, 여기까지
1: 어려워.
0: 했어. 아니,
1: 네.
0: 와, 그 뭐, 토트넘 핫스퍼드 막 생각이 나고 오늘.
1: 애매하게 얘기했어.
0: 그러면 피터가 준비 오늘의 표현은요?
1: A massive growth spurt.
0: 다시 한번 더, one more time.
1: A massive growth spurt.
0: A massive growth spurt. 일단 우리 massive 스펠링 오늘 이거 다 한번 짚어주세요.
1: 네, massive, massive, 아주 거대한.
0: 거대한, 그렇죠. 우리 거대, 자이언트 이런 것처럼 거대한.
1: 그렇죠, the giant was massive.
0: 커서 어떻게 성장이니까 growth 스펠링은요?
1: G-R-O-W-T-H
0: 이게 명사로 growth, 성장.
1: Growth,
0: 이거를 외워두셔야 돼, growth.
1: 네, 근데 이거 같이 나오는 표현이요. Growth spurt, 사춘기 있을 때 막 10cm 크는 거. 그거 보고 it's a growth spurt.
0: Spurt spelling?
1: 네, S-P-U-R-T. 네, 아. spurs는 S-P-U-R-S. 근데 여기 S 대신에 T하면 spurt. 그냥 갑자기 이렇게 약간 올라가는 느낌이에요.
0: 스퍼트가 약간 갑자기 이런 느낌인가요?
1: 예, 근데 growth spurt 말고
0: 세트로 나오는 거는
1: 잘 안 써요. 네네네.
0: 그러니까 growth spurt는 같이 묶음,
1: 네,
0: 묶음 표현.
1: 같이 묶어서 뭐 사전을 찾아보면 성장 급등.
0: growth spurt.
1: 하고 massive는 그냥 강조 역할이에요.
0: 오, 네. massive growth spurt 이렇게 외워주시면 아, 딱 느낌이 오, 거대하게 갑자기 성장 급등한 느낌으로
1: 약간 식물처럼 그냥 이렇게 하루 사이에 막 10cm 이렇게 컸을 때
0: 폭풍 성장 좋습니다. 그렇다면 피터의 진짜 연구신 영어 오땡땡님이 의뢰 주신 표현이죠. 폭풍 성장 영국식 영어를 어떻게 한다고요?
1: A massive dang spurt.
0: 자, 땡에 들어가다는 성장이라는 명사형으로 th를 붙여서 써주세요.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골라 무료. 피터 오늘도 즐거웠어요.
1: See you next time.

0: 장판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국 델리미트
1: 케어 원해요?
2: 케어원 헤어
1: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원 헤어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원 헤어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3: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4: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3: 비다샵!
4: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3: 비다이렉트샵!
4: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3: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5: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6: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5: 노라이벌 랜드마크
6: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1-3555 롯데건설.
7: 아나운서 김재원입니다. 76년의 세월 아직 주인을 찾지 못한 무공훈장이 있습니다. 6.25 전쟁에 참전한 가족이 있다면 1661-7625로 전화주세요. 우리 가족이 그 주인일 수 있습니다. 1661-7625 국민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0: 신선하고 맛있는 까마치.
1: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까마치. 까마치 통닭. 복날에도 까마치 통닭.
2: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3: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4: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고

0: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파워 FM 3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진영영에서 내드리는 영단어 퀴즈 폭풍 성장 A Massive Growth Spurt A Massive Growth Spurt 오늘 GROWTH Growth 요 단어 꼭 기억하세요. 4681번님이 Growth 키 안 크는 우리 아들도 폭풍 성장하길 비나이다 비나이다 최소연도 growth 학교 다닐 때 3년 클 거 생각하고 큰 사이즈 교복을 샀는데 졸업할 때까지 잘 안 커서 그냥 남이 옷 빌려 입은 사람 됐어요. 8809번도 growth 철파엠 청취도 폭풍 성장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듣게 됐어요. Please 3904번님도 growth 진영영 덕분에 출근할 때마다 내 영어 실력 폭풍 성장 중 땡큐 고마워요. 모두 빙수 쿠폰 챙겨드리고 곽지 작가님과 곽 편의점으로 돌아올게요. 여러분 스테이 튠!

0: 서울의 한 지하철역. 승강장에 들어서던 열차가 그대로 역을 통과하고 역 안에 있던 사람들이 대피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시민들은 평화롭던 일상이 흔들리는 경험을 했죠. 최근 있었던 이 사고는 지하철역 변전소에서 누출된 이산화탄소가 역사로 유입되면서 발생했는데요. 이산화탄소는 농도가 높아지면 질식사고로 이어질 만큼 위험하지만 무색무취로 사람이 감지하기 어려워 작업 전 반드시 가스 농도를 측정해야 합니다. 밀폐공간은 물론 지하시설에도 꼭 필요한 가스감지기. 이산화탄소까지 잡아낼 때 안전이 완전해지지 않을까요? SBS 가스안전 캠페인은 안전을 완전하게 만드는 사람들. 가스감지기 제조기업 가스트론과 함께합니다. 두피부터 복부까지 스트레스 리셋! 자비니 스타, 국민 스타 자비니 모두의 스타 두피 탈모 복부 관리 자비니 스타, 부담 없는 헤드 스타 싹 관리했더니 자비니. 혈색이 싹 도네 스타, 자비니
1: 스타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2: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1: 디자인도 예쁜데?
2: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3: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2: 필립스 멀티탭.

0: 친환경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전국 사장님들의 축제 현장. 속담 이어 말하기 오답이 속출하는데요. 가재는
3: 고릴라 편이다.
2: 고삐 풀린
3: 고릴라.
2: 왜 다 고릴라죠?
3: 1등 인터넷 라디오니까.
2: 적은 비용으로 광고 효과는 크니까.
3: 광고기 가성비 갑.
2: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4: 고릴라 SBS 생활정보.
5: 요즘 아침밥 거르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아침밥을 챙겨 먹는 게 두뇌 발달과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우리 뇌는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데 쌀 속의 탄수화물은 쉽게 분해돼 포도당으로 빠르게 흡수되면서 원활한 두뇌 활동에 도움을 줍니다. 또 쌀 속의 풍부한 라이신 성분은 두뇌 발달에 좋고요. 쌀에 함유된 가바 역시 기억력과 집중력을 높여준다고 해요. 실제로 질병관리청의 조사 결과 아침을 챙겨 먹는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언어, 수리, 외국어 영역 수능 점수가 더 높았습니다.

0: 쌀로 지은 든든한 아침밥 한 끼로 더 똑똑한 하루를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1: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김범수 보고 있나? 그럼 됐어.
1: 이 편의점에 과학이 있어요?
2: 과학도 팔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1: 여기는 어디? 24시간 언제나 열려있는 과학 편의점. 오늘의 주제는 뭘까요?

0: 어서 오세요. 아유, 여기 앉으세요. 아이고, 어서 오세요. 아, 두 분. 아이, 저그르. 아, 오늘 하루도 큰돈 잘 벌었다.
1: 저기요, 박 사장님.
0: 어, 네. 옆집 가게 김 사장님께서 왜? 저희 오늘 영업 끝났는데.
1: 아, 그게 있지. 아니, 우리 저, 왜? 우리 집이랑 똑같은 걸 파는데 곽 사장님 가게만 아주 문전성시일까? 우리 집은 파리만 날리는데.
0: 아, 미안해요, 김 사장님. 그 우리 가게 영업 비밀이라.
1: 아유, 너무하네, 곽 사장. 한 동네에서 같이 잘 먹고 잘 살면 좋은 거지. 어쩜 혼자서만 잘 살라고 욕심이 그득해. 어? 나도 비법 좀 알려줘. 봐봐봐.
0: 아, 네. 그렇다면 김 사장님만 알고 계셔야 해요. 저기 문 앞에 크게 써붙인 거 보이세요? 저게 바로 제 비법입니다.
1: 아니, 대체 문 앞에 뭐라고 써붙였길래. 어머, 저게 뭐야? 에어컨 파워 냉방으로 틀었음? 저걸 써붙였더니 손님들이 물밀듯이 밀려온다고?
0: 네, 맞아요. 우리 가게의 비법은 파워 냉방.
1: 아, 고마워, 곽 사장. 나도 당장 가서 붙여놔야지.
0: 김 사장님, 잠시만요. 제가 비법도 알려드렸으니까 보답은 하고 가셔야죠.
1: 뭐? 보답? 아니, 뭐 돈이라도 드려야 하나?
0: 아니요, 보답은 제 노래를 들으셔야 합니다.
1: 뭐? 노래를 듣고 가라고? 그리고 이렇게 갑자기?
0: 갑작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I got the power, the power, power, the power. Everybody 다 같이. I got the power, the power, power, the power, power, power. Power.
1: 떡볶이 김영철의 파워FM 4번 오늘도 편의점 오픈했습니다. 과학을 매주 기다리게는 남자, 그래서 과학에게 숭실 사이버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이자 SF소설 쓰는 작가인 과학재식. 과학재식 작가님 어서오세요.
2: 안녕하세요, 과학재식입니다.
1: 박수경님이 그쵸, 파워 냉방의 계절이죠. 그 나 예민해 지금.
2: 아, 이거 뭘까요?
1: 어디서 예민. 모르겠어요. 갑자기 에어컨 안 틀어놓으면 약간 예민하고 덥고.
2: 아하.
1: 그래서 파워 냉방이 그러니까 더 틀어. 나 예민해.
2: 아하, 모르겠어요. 너무 하니까. 아,
1: 그렇지, 수경씨 맞지?
2: 예민해.
1: 1286번님이 작가님의 친구분들도 다 똑똑한지 궁금해요. 원래 끼리끼리 유유상종이니까요. 어.
2: 가끔가다 이제 옛날 친구들을 만나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멍청할까? 나도 나름대로 열심히 뭔가 생각도 하고 국리도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면서 살았는데, 와, 나는 왜 이렇게 모르는 게 많고 부족한 게 많고 생각이 짧을까? 이런 생각에 그래서 친구들 뭐 다는 아니지만 같이 이제 친구들을 이렇게 쭉, 아, 그때 그 친구 뭐하고 있지? 아, 그때 그 친구 만난 지 오래됐는데 이렇게 쭉 생각하면서 한번 찾아보고 연락해보고 하면 다 잘 살고 있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이게 좀, 아, 쟤는 진짜 똘똘하다 싶었던 애들의 특징인 것 같아요. 뭐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다 정말 행복한 삶을 사는 그 길을
1: 진짜
2: 한 40대 이렇게 지나고 나니까 다들 각자를 찾았더라고요.
1: 아니, 곽 작가님이 친구들 사이에서 좀 덜 똑똑한 편이라고요?
2: 아,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 나 왜 이렇게 바볼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1: 그래요. 그러면
2: 아, 쟤 진짜 똑똑하다. 와, 이런 생각 들 때.
1: 그러면 과학 페이지 매달 새로운 주제로 우리 바보 곽 작가님과

0: 여기는 나를 보고 있는데 의외로 멍청, 의외로 바보. 아, 그 봐, 4123번님이 작가님이 그러면 우리 뭐가 돼요?
1: 뭐 비슷하게 된 거죠. 뭐가 되긴 뭐가 됩니까? 네.
0: 약간 그런 거 내가 이런 거 아닐까? 김영수 씨 진짜 외향적이고 저기 MBTI E죠? 아닙니다. 전 I입니다. 다들 사람들이 김용철의 I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거지?
1: 어느 정도 해야 이야 그러면?
0: 나 I야. 여름 I. 과학 편의점. 자 그러면 매달 새로운 주제로 곽 작가님 얘기 나눠보죠. 7월에는 내 더위 사가라. 내 더위 사가. 시원한 여름 나기를 도와줄 각종 아이템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잠깐 오늘의 그럼 주제는?
1: 네, 오늘의 주제는 없으면 못 살아 에어컨입니다.
0: 아니 없으면 못 살아 에어컨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박수경님 문자 완전히 이해되잖아요. 아~ 파워 냉방 틀어야지. 나 예민해 지금.
1: 못 살아.
0: 못 살아. 아, 아니 에어컨 진짜. 아. 이거 나 찬바람 싱싱 나는 거 사실 좀 신기하긴 해요. 네. 이게 어떤 원리로 주변에 이렇게 시원하게 해주는 걸까요?
1: 우리가 지금으로부터 3년 전인 2023년 여름에도 에어컨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0: 네.
1: 오늘 그때 못한 이야기 위주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0: 그때 캐리어.
1: 기억하시네.
0: 기억 나 공부했지. 네, 기억하지.
1: 맞아요. 에어컨 원리 가장 쉽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람이 땀을 흘려도 이 바람 불면 땀 마르면서 시원하게 느껴지잖아요.
0: 그렇죠.
1: 그리고 샤워하고 나서 물 덜 말랐을 때 그때도 바람 맞으면 좀 시원하잖아요. 바로 그 원리를 인위적으로 기계 속에서 계속 반복하게 해놓은 게 에어컨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에어컨 속에는 물 뿌렸다가 말리는 대신에 훨씬 더 효과도 좋고 재활용도 안 해서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냉매 가스라는 좀 물이 아닌 다른 더 효과가 좋은 물질을 쓰는 것이 결정적인 차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냉장고하고 에어컨이 원리가 동일하거든요.
0: 그래요?
1: 네, 냉장고는 훨씬 더 낮은 온도까지 작동시켜가지고 온도를 영하까지 낮출 수 있다라는 게 특징이고 뭐 그 외에는 에어컨하고 사실 거의 같아요. 그래서 냉장고 문 열고 그 앞에 서 있으면 시원하잖아요.
0: 네.
1: 냉기 나와서 시원하잖아요.
0: 시원할 수 있잖아요.
1: 그게 사실 에어컨하고 그냥 같은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냉장고는 문을 계속 열고 있으면 냉장고 자체에서 그 이상으로 뜨거운 열기가 주변으로 막 나가거든요. 그래서 집안 전체는 사실 더워집니다.
0: 냉장고
1: 그래서 덥다고 냉장고 문 열고 그 앞에 서 있으면 사실 안 돼요.
0: 안 돼요.
1: 네, 열이 나오기 때문에 집안 전체는 오히려 더 더워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에어컨은 열이 많이 나올 만한 부분만 따로 빼내가지고 집 밖에 설치를 해놓은 구조로 돼 있는데 그걸 바로 실외기라고 부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0: Yes, yes.
1: 예, 그리고 냉장고 문 계속 열어놓으면 이슬 맺히면서 냉장고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0: 그렇죠.
1: 에어컨도 마찬가지로 그런 일이 발생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에어컨에는 항상 물만 빼가지고 따로 보내주는 내보내는 장치도 관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런 것도 하나 따로 돼 있다라는 것도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에어컨을 작동시키면 이런 식으로 집안 공기에서 물이 자꾸 바깥으로 빠져나가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집안의 습기를 물로 만들어가지고 자꾸 빼내는 그런 기능을 에어컨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에어컨은 제습 효과를 자동적으로 가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에어컨의 발명자 월레스 캐리어 역시 처음 에어컨을 발명한 이유도 온도를 시원하게 하는 게 주 목적이 아니라 습도를 낮추는 목적으로 이거를 처음 개발했기 때문에 공기를 시원하게 해주지만 에어 쿨러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고 공기의 조건 컨디션을 맞춰주는 장치다라고 해서 에어 컨디셔너라고 하고 그거를 줄여서 우리나라 일본 이런 데서는 에어컨이라고 부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0: 대박 대박. 지금 습도 낮춘다는 목적이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제습의 목적이 사실 더 컸군요 처음에.
1: 그렇죠.
0: 그래서 보면 아직도 뭐 냉방 뭐 쾌적보송 있지만 또 중간에 제습도 있거든요. 송풍 등등 다 있는데 아 근데 나 제습이 자꾸 왜 있나 했는데 그러면 또 궁금한 게 에어컨을 많이 쐬면 나도 그게 좀 무서워요. 그래서 한 27도 막 해놓거든요. 8도까지. 너무 많이 쓰면 냉방병 걸린다 얘기했잖아요. 그거는 뭐 때문에 그래요?
1: 27도, 8도 설정해 주시는 거 참 잘 하시는 일인데요. 1990년대부터 에어컨 많이 쏘이면 냉방병 걸린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굉장히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사실 엄밀하게 과학적으로 따져보면 냉방병이라는 게 하나로 정해져 있는 엄밀한 질병명 의학 용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0: 그래요?
1: 좀 심하게 말하면 냉방병이라는 병은 없다라고 말해도 큰 과장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냉방병이라는 말이 아예 무의미한 건 아닌데요. 그게 무슨 뭐 예를 들어서 뭐 인플루엔자라든가 뭐 폐렴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딱 정해져 있는 그런 의학적 병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냉방병의 실체는 뭐냐라고 하면 바깥 기온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날 정도

0: 도로 찬바람을 많이 쏘이면 그것 때문에 몸이 좀 안 좋아지는 거를 그냥 다 합해서 퉁쳐서 냉방병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너무 퉁쳤군요.
0: 네, 특히 콧구멍 안이나 목구멍 안쪽 같은 이런 점막 부분이 마를 수가 있고 그리고 갑자기 온도 차이가 너무 심하게 발생하니까 피가 너무 빨리 흐르면서 몸에 무리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몸이 안 좋아지면 그거를 냉방병이라고 하는 거죠. 네네. 특히나 이렇게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면 몸에 여러 가지 면역이나 이런 것도 좀 떨어지게 되면서 감기에 걸린다든가 다른 여러 가지 바이러스 감염이 좀 이렇게 심하게 증상으로 보일 수가 있게 되는데 그러면 그것도 이렇게 퉁쳐가지고 냉방병 이런 식으로 부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에어컨 사용할 때는 이제 에어컨이 시원한 공기를 만들어주니까 바깥에 뜨거운 공기가 들어오지 말라고 문을 꼭꼭 닫고 창문을 꼭꼭 닫고 에어컨을 돌릴 때가 많이 있거든요.
1: 네.
0: 그러면 환기가 잘 안 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공기가 탁해져가지고 머리가 띵해지거나 그럴 때도 많이 있는데 그러면 그것도 퉁쳐가지고 냉방병이라고 부른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말로 냉방 장치 때문에 사람이 감염되는 어떤 특정한 병 같은 게 생기는 것도 아예 없지는 않아요. 그것도 있긴 있거든요.
1: 네?
0: 예를 들어서 물에서 잘 사는 세균인 레지오넬라 같은 세균 같은 경우에 에어컨 안에 있는 축축한 데서 살다가 사람들이 있는 사이로 퍼지는 경우 혹은 뭐 무슨 분수 같은 거 작동되고 있는데 거기에 레지오넬라균이 들어있어가지고 그게 분수 방울하고 같이 튀어나와가지고 사람한테 감염시키는 경우 이런 게 가끔 있는데요. 이 레지오넬라균 감염되면 약간 감기 증상 비슷하게 시작됐다가 좀 심하게 뭐 폐렴이라든가 발열이라든가 이런 식으로도 진행이 되는 게 레지오넬라균, 레지오넬라증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1년에 줄잡아 뭐 적을 때는 한 300명, 많을 때는 한 500명 정도 발생을 하는 병이 레지오넬라증이기 때문에 레지오넬라증을 뭐 냉방병처럼 비슷하게 약간 착각 내지는 뭐 간주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해볼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에서는 뭐 가정용 에어컨 때문에 레지오넬라증이 걸리는 경우보다는 대형 냉방시설의 어떤 냉각탑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던 분수에서 나오는 물 같은 데서 감염되는 게 좀 더 큰 원인이다라고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 그리고 그 에어컨 아까 냉매가스가 핵심인 것 같은데 도대체 그 가스는 그럼 어떤 물질이에요?
0: 아까 바람 부를 때 땀 마르면서 시원함을 느끼는 게 이 기본 원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 그렇죠.
0: 그렇기 때문에 이 냉매가스는 액체로 만들어가지고 뿌려주면 금방 빨리 잘 마르는 물질이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냉매가스를 계속해서 일회용으로 주입해주고 또 주입해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마르면서 시원함을 느끼게 해주고 나면 그걸 다시 액체 상태로 되돌리기도 편한 물질을 냉매가스로 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사용하는 물질이기 때문에 이게 좀 세워놔도 몸에 뭐 심한 해를 끼친다거나 이러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물질이 필요했는데 1928년에 몸에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도 뿌려놓으면 금방 마르면서도 그거를 다시 액체 상태로 되돌리기도 좋은 물질이 개발되는데 그거를 바로 CFC라고 불렀고요.
1: 예.
0: 이거를 뭐 좀 길게 보면 1990년대 초까지도 에어컨, 냉장고 이런 데 엄청나게 많이 사용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 세계를 더위에서 구원해준 물질이 CFC다라고 하실 정도로 이걸 굉장히 많이 썼거든요.
1: 네.
0: 그런데 이게 사람한테는 거의 해가 없는데 공기 중에 새어나오면 오존층을 파괴한다라는 사실이 1970년대 말부터 점차 알려지게 되어가지고 1980년대는 이게 거의 확실한 사실로 과학자들이 검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존층이 파괴되면 태양에서 오는 자외선을 오존층이 못 막아주게 되니까 지상의 생명체들이 엄청나게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1989년에 몬트리올 의정서라는 것이 발효가 되면서 전 세계에서 CFC를 퇴출시키는 사업이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현재의 에어컨은 CFC가 아니라 그보다 조금 더 비싸고 성능은 어떻게 보면 좀 더 떨어질 때도 있지만 그래도 오존층은 파괴하지 않는 HFC라는 다른 물질을 쓰고 있습니다.
1: HFC.
0: 네, 그래서 HFC라는 이 새로운 물질을 개발해낸 미국 회사들, 프랑스 회사들, 일본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돈을 엄청나게 벌었죠.
1: 그래요.
0: 요즘은 이 HFC 중에서도 온실 효과가 있어가지고 기후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게 있다라는 지적이 또 나와서 HFC 중에서도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구형 HFC 말고 신형 HFC로 다시 에어컨 냉장고에 냉매가스를 바꿔야 된다는 얘기가 계속 나와가지고 더 비싸고 더 좋은 신형 HFC로 바꾸는 작업이 요즘 계속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1: 그래요.
0: 환경에 더 좋은 새로운 이런 HFC를 개발한 회사들이 큰 돈을 벌고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요즘 시대의 선진국 회사들은 환경을 지키

0: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그걸로 경제적으로도 큰 이익을 얻고 있다라는 거죠. 옛날에는 환경에 신경을 쓰는 게 뭐 돈 들고 경제적으로는 안 좋다 이런 식으로 고정관념 비슷하게 생각하는 시절도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에어컨 기술 같은 거 보면 환경을 지킬 국리를 할수록 오히려 잘만 하면 돈 벌 수 있는 세상으로 세상이 바뀌었다. 이런 이야기도 에어컨 보면서 할 수 있겠죠.
1: 그렇군요. 박지현님이 작가님 파워 냉방보다 더 시원하게 쭉쭉 설명해 주신 거 너무 좋아요.
0: 아,
1: 파워 냉방 나 예민해. 아까 박수경님 문자 생각나서요. 아,
0: 곽파냉.
1: 이번 달에는 내 더위 사가라 내 더위 사가. 큰 주제로 오늘은 에어컨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럼 편의점 퀴즈 가봐야죠. 우리 곽 작가님이 날아다녀야 될 시간. 여름철이면 너무 고마운 에어컨 안전하게 쓰는 게 최우선이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실외기 과열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실외기는 땡땡을 계속 내뿜어주며 실내의 열을 식히는 원리인데 그래서 실외기 주변은 땡땡이 잘 통하도록 항상 이제 뚫려 있어야 하고 맞아요. 물건을 쌓아놓고 앞을 막는 건 금물입니다. 그럼 땡땡에 들어갈 두 글자 잠깐 힌트가 있겠죠?
0: 네, 오늘도 Listen and Sing Along 곽재식의 뮤지컬 힌트. 오늘은 여름철이면 생각나는 김범룡 선생님의 명곡이죠. 땡땡 땡땡 땡땡이라는 곡입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대 이름은 땡땡땡땡땡땡
1: 땡땡땡
0: 왔다가 사라지는 땡땡
1: 그대 이름은 땡땡땡땡땡땡 아 그렇죠. 요즘은 이게 좀 불어졌으면 좋겠죠.
0: 아 그렇죠.
1: 이소라 씨 노래 땡땡이 부은다.
0: 아 좋은 노래죠.
1: 샤비공주칠 짧으면 조심.
0: 많은 분들이 답을 맞춰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입니다.
1: 다음 말했어. 샵이 고릴라 무려 정답 보내주신 중에서 몇 뽑아서 빙수 쿠폰 쏘고요. 다음 말했어. 오마이걸의 윈디데이 듣고 오는 동안 문자 많이 기다림 바람.

0: 오마이걸 윈디데이 듣고 온 시각 8시 49분 41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곽재 작가님과 과학편의점 오늘 7월 더위 피하기 에어컨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죠. 에어컨 실외기 주변은 땡땡이 잘 통해야 됩니다. 그렇죠. 작가님 정답은?
1: 네, 정답은 바람입니다.
0: 원건택님이
1: 바람! 작가님은 노래하실 때 제일 극하니 멋지십니다. 해주셨습니다.
0: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바람!
1: 이게 물결 표시를 이렇게 써주셨다고 그걸 살린 거예요. 바람! 물결 표시를 세 개나 해주셨어요. 하나 정도만 하면 바람 이렇게 할 텐데 세 개나 해주셔가지고
0: 6024번이 한번 살려보세요.
1: 바람! 그대 이름은 제식 제식 제식.
0: 자, 제식이죠. 이름은 원래 이름은 제식, 과학 제식 아니에요. 과학 제식. 이 강형님은
1: 바람 철파엠 청취율 조사 1등 바람. 오.
0: 네, 아까 많이 나왔죠. 그 1등 바람.
1: 1등 바람.
0: 배주영님, 2858님도 모두 빙수야 빙수 쿠폰 챙겨드리더라고요. 차카린, 그럼 이제 코너스 코너 이름 크게 외쳐주실까요?
1: 궁금하잖아요. 궁금할 수 있잖아요.

0: 백용기님이 용기네요 문자를 주셨어요. 곽 작가님 친구가 그러는데 우리가 만든 수액이 사실은 0.9% 소금물이라는데 사실인가요? 맞다면 왜 하필 0.9%인지도 궁금.
1: 맞습니다. 0.9% 정도의 소금물을 이용해가지고 기본적으로 농도를 맞춰놓고 거기에 여러가지 필요한 다른 물질을 조금씩 넣어가지고 맞히는 게 수액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하필 0.9도냐? 사람의 몸이 60% 이상 70% 정도 가까이가 물로 되어 있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람 물 속에 돌아다니는 사람 몸 속에 돌아다니는 그 물을 빼가지고 그 물에 녹아 있는 소금 같은 성분, 포타슘 같은 성분 이런 게 뭔가 많이 녹아 있는 거에 농도를 재보면 우리 사람 몸의 체액 속에 들어있는 그런 물질들의 농도가 0.9% 정도 된다라고 하거든요. 어허. 그래서 외부에서 뭐 이렇게 바늘로 찔러서 넣어줬을 때 사람 몸에 있는 물하고 제일 잘 섞이라고 어허. 제일 부담 없이 다가오고 갑자기 수분이 훅 들어오거나 훅 빠지거나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고 삼투압의 큰 차이가 느껴지지 말라고. 맞춰서 넣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0: 그래서 수에 0.9%였군요. 소금물이. 윤미라님 짧게 볼게요. 작가님 건물마다 있는 비상구 있잖아요. 그 비상구 색깔이 다 초록색이던데 왜 초록 녹색인가요? 위급한 느낌이면 왠지 빨간색이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1: 사람 눈에서 빛을 감지하는 물체를 볼 수 있는 그런 세포는 원추세포하고 간상세포라는 두 가지가 있어요.
0: 네.
1: 원추세포는 밝은 날씨에 어허. 밝은 시간에 색깔을 잘 구분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원추세포고요.
0: 어허.
1: 간상세포는 뭐가 잘 안 보이고 어두울 때 형체라든가 밝기를 잘 감지해 줄 수 있는 세포가 간상세포거든요. 그래서 어두워서 뭐가 잘 안 보일 때 이럴 때는 간상세포가 많이 활성화 될 수가 있겠죠. 간상세포가 초록색에 제일 민감하다라고 해가지고 초록색으로 만드는 게 기본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0: 어허.
1: 자 그런데 말씀해 주신 대로 그냥 다 필요 없고 일단 눈에 빨리 띄어야지 뭐 어떻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0: 그렇죠.
1: 해서 미국 같은 일부 나라에서는 빨간색으로 비상구 표시하는 나라도 꽤나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0: 네 그래요. 광고 듣고 올게요.

0: 배고플 땐 뭐 먹지? 배고플 땐 열정 국밥!
1: 열정 국밥!
2: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3: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4: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3: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4: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3: 제조원
5: 현대 오피스.
6: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7: 든든한 내일로요.
6: 네?
7: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6: 제대로 가시네요.
7: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8: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9: 얼음 정수기 더 M. 세 가지 얼음 사이즈를 쾌속 재빙으로 시원시원하게. 얼음 정수기 부피 기준 국내 최소 사이즈로 공간도 시원시원하게. 많이 쓰는 기능도 한눈에 시원시원하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아이스.
10: 전세 보증금 지키는 법. 저 최주빈이 알려드릴게요. 수도권 7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전세라면 안심하세요. HF 보증으로 전세 대출 받고 전세 지킴 보증을 신청하면 되니까요.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HF 전세 지킴 보증. 이야, 좋다. 한국 주택금융공사. 스톱!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단백질 맛집 셀렉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2: 단백질에 혈당 밸런스까지 챙긴 셀렉스 프로틴?
1: 그래, 아침 공복을 깨는 단백질 셀렉스 프로틴 지금 검색해봐.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3: 안녕하세요, 복태규입니다.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9시에는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가 방송됩니다.
4: 용승진님이 곽 작가님 AI보다 지식 데이터가 빵빵하신 듯.
5: 어. 지식 빵빵. 지식 빵빵.
4: 예. 네. 정답은 띠띠 빵빵 노래를 패러디를 아주 잘했고요. 아 진짜 AI보다 AI 가끔에 딴소리 할 때 있잖아요. 네. 그보다 확률이 더 높을 것 같아.
6: 죄송합니다. 지식 빵빵이 아니라 띠띠 빵빵.
4: 지식 빵빵. 그럼 0849번님이 아이 학교 들여다주면서 아이도 저도 과학 공부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6: 아 감사합니다.
4: 지식 빵빵. 지식 빵빵. 자 성현미님도 에어컨 제습 효과처럼 재미있는 과학 이야기로 머리를 뽀송하게 해주시는 과학 제습 오늘도 즐거웠어요.
6: 아유, 저도 철가루님들 만나가지고 마음이 뽀송해지네요.
4: 지식 빵빵. 지식 빵빵. 오늘 하루
6: 오픈 업
4: 지식 때는
6: 쉐럽
4: 예 체리라
6: 제식에는
4: 이제
6: 샷업
4: 빵빵.
7: Gorilla.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8: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7: 이응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8: 그럼 몽잘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7: 헐,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9: 잘 만들었다 몽잘.
10: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프레스 와우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11: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0: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12: 인쇄는 와우프레스.
13: 뉴바움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12: 뉴바움.
13: 운동할 때도
12: 뉴바움.
13: 장 건강에도
12: 뉴바움.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움. 검색창에 뉴바움.

0: 안내하고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개그맨 김원효입니다. 수산물 구매할 때 원산지 확인 안 한다고요? 안 돼! 판매자는 정확하게 표시하고 소비자는 꼼꼼하게 확인하고 알고 고르면 더 믿을 수 있는 수산물.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로, 걱정 제로! 이 캠페인은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합니다.
2: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3: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4: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탁구 국가대표 신유빈입니다. 경기에서 졌다고 생각한 순간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이 된 국민들의 응원처럼 과중한 부채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이 응원합니다.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 연장과 추심 중단 등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고 취업,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겐 추가 원금 감면까지 끝이 아닌 시작, 새출발기금 1660-1378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